0: 맞다. 이거는, 이것도 잡나요? 미국에선 잡아요.
1: 오.
0: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는 또 약간 딱지 끊기는 과정인 줄 알고.
0: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1: 예.
0: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뭔가 대처는 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오케이. So,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새 기록에 도전!
0: 도전!
1: 아, 왜절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2: Do you speak English?
1: 정말. Why? Why stop? Why stop?
2: Why did I stop you?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Brake? Brake? Oh, brake is okay. I stop.
2: Your brake lights are out.
1: Light? 어머머머, 진짜네?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Seatbelt?
2: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아우,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Seatbelt 하고 있었어요. You stop and 딸깍.
2: What?
1: You stop. You say stop, stop, stop. So at that time, 딸깍.
2: You were wearing your seatbelt.
1: Yeah. 블랙박스. 응, 블랙박스. See, see, see.
2: I don't believe you.
1: 응? 아, 부끄럽네요.
0: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0: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리면,
1: 네네.
0: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뭐 누군가 세웠다,
1: 네.
0: 경찰이 세우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본인의 권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그쵸.
0: 왜 내가 여기 멈춤을 당했느냐라는 거는 해야 되지만
1: 이유를 여쭤봐야죠.
0: 네, 또 하나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1: 아.
0: 조금만 만약에 협조를 안 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밀어붙여요.
1: 사실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조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0: Right, right,
1: 예,
0: right.
1: 하시면서 이제 뭐 벌금을 쭉 이렇게 매겨주시죠.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예.
0: 네. 약간 무서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1: 아유, 무조건이죠.
0: 네, 그래서 우리 청취에도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4: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절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일단은 지금 윙 하면서 그 갓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영어에서는 shoulder이라고 하는데
1: 오.
0: 거기에 지금 차를 세운 상황인 거예요.
1: Shoulder, 어깨요?
0: 네, 맞아요.
1: 아, 그걸 갓길이라고
0: 네.
1: 그러는군요.
0: That's right.
1: 자, why did you? 왜
0: why
1: 그랬어요?
0: Did you?
1: 네, 당신 왜 그랬어요? 나를 풀 오버했어요. 풀 오버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다음에 경관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경관님이니까
0: 경찰을 부르는 단어가 들어가면
1: 그쵸?
0: 되겠죠.
1: 근데 폴리스맨 이러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폴리서.
0: 폴리서요?
1: 아, 이런 말 없나요?
0: 폴리서요? 굉장히
1: 오케이.
0: very creative.
1: 예, 큰 힌트가 됐고요. 예, 자, 그럼 폴리스맨.
0: 바로 자연스럽게 맨으로 넘어갑니다.
1: 예, 예, 예. 이렇게 갈게요.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틀린 단어는 아닌데요.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아, officer.
0: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경찰이라고 할 때, 원래는 cop도 가능은 해요.
1: 네.
0: cop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택시랑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0: That's cab. Right. 자, let me show you. 자, police officer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1: 네.
0: 경찰이라는 그 경찰관 얘기를 할 때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1: 아, policeman보다요?
0: Right. policeman, policewoman 이거는 너무 한쪽 성별을 지칭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안 쓰는 건 아닌데 많이 사라졌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policeman, policewoman 뭐 이것보다는 police officer. 그냥
1: officer.
0: 줄여서 맥락에 따라 officer 하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1: 이거를 내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0: 네네.
1: 떠오르질 않아서 폴리서가 된 것 같아요.
0: 아, 폴리서. 예. officer이랑 섞였군요.
1: 맞아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I got it, I got it.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police officer보다는 cop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둘 다 경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는 직업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My father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직업명으로도 가능하고 호칭할 때 있죠. 부를 때.
1: 네.
0: Officer 이렇게 부를 때도 잘 어울려요. However, 여기 cop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명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My son is a cop. That's fine. 괜찮은데 Excuse me, cop. 이거 엄청 어색해요.
1: 아~
0: 네. 그래서 cop은 호칭할 땐 쓰지 않는 걸로.
1: 네.
0: 직업으로만. 그래서 두 개 중에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이걸 쓰는 게 안전하죠.
1: 얘만 조금 더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게.
0: That's 네. right.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부르는 거. 뭐 police officer, officer.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sir 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뭐 여성분이라면 뭐 ma'am 가능하겠고요.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멈춰 세운다라고 하는 거, 솔규 씨가, 왜냐면 동사가 모르는 게 나왔겠나, 이걸로 아마 guess를 한 것 같아요.
1: 네.
0: Right? Okay. 자, pull someone over 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인데요. 이거는 길 가다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 stop 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1: 예.
0: 얘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관이 세운다라고 할 때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pull 시킨다, 이게 끌어낸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은 원래 목적 안 쓰고도 I pulled over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내가 세웠다 옆에 갓길에 또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나를 세운 거죠.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pull someone over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네.
0: 자, 우리 한번. 영장 만들어 볼게요. 캅을 활용을 해서
1: 오케이.
0: 그 캅이 그 경찰관이 나를 멈춰 세웠어. 어떻게 할까요?
1: The cop pull
0: 과거로
1: pulled me over.
0: 그렇죠. The cop pulled me over. 그러면 옆으로 세웠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질문형도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이 널 세웠니? 멈춰 세웠니? 그들이 널 멈춰 세워서 pull over 시켰어?
1: Did they pull You over?
0: Wow! Very nice. Okay.
1: 오!
0: 두 동사로 질문 만드는 거 약간 취약했었는데.
1: 그쵸.
0: You're getting better. Very nice.
1: 약간 알러지 있었거든요.
0: 그쵸. 네. So, did they? 그들이 과거에 뭐 했니? Did they pull you over? 했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pull someone over. 아, 물론, stop이 더 포괄적이긴 해요. Stop은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멈춰 세우는 게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뭐 차로 세울 때도 가능한데, 이 pull 그쵸. over는 specifically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특히나 옆으로 세우게 만드는 거. 오케이?
1: 네.
0: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1: The cop pulled me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1: Did they pull you over?
0: 본문 갈게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
1: 아, 그쵸.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없음 나가면요.
0: 네.
1: 운전 중에 정말 위험해요.
0: 엄청 위험하죠.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은근히 센스티브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뒤에 브레이크 등이 나가던가 심지어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거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1: 맞아요. 그 불 나가도
0: 걔도 안 돼요.
1: 자동차 검진할
0: 그렇습니다.
1: 때 다시 받아와야 돼요.
0: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게 길에서 보면 밤에 깜빡하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겠지만.
1: 그쵸, 깜빡해요.
0: 그런 것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민감하긴 해요.
1: 아, 오케이.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벌금은 아닌데.
0: 거기는 뭐.
1: 조금 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First of all, 우선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엄청 외웠어요.
0: Okay.
1: First of all, above, above, all. 이런 거, 이런
0: 맞아요.
1: 게 있어요.
0: 덩어리로.
1: 예. You are, or out. 아, 브레이크 등이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는. 브레이크는 너무 영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0: 오.
1: 등은 방금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0: 뭐였죠?
1: 라이트.
0: 오케이.
1: 네, 브레이크 등이 하나가 아니니까 라이트?
0: 그죠.
1: 예. 네.
0: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좀 있잖아요.
1: Yes,
0: exactly.
1: Yes.
0: Okay. So,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1: 예?
0: You know what went wrong? That's right.
1: 맞잖아요.
0: 아니요. B-R-E-A-K로 쓰셨잖아요.
1: 제가요?
0: You did. You wanna go back? 제가 바로 증거로.
1: 이걸 왜 이렇게 썼죠?
0: 이런 경우 엄청 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면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약간 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break, take a break 할 때 그거 맞아요. 스펠링. 틀린 스펠링이 아니라 네. 뜻이 다르죠. 이 break는 휴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를 얘기를 할 때 차를 세우는 그 제동장치라고 하나요? 그것은 네. break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와 이런 게 있었나 할 수 있는데요. 거의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틀려요. 진짜예요. It's okay. It's okay.
1: 전 브레이킹 라이트라고 고치려고 그랬거든요.
0: 그건 또 뭐 별로 이제 상황을 좋게 하진 예, 않는데. 예, 예. So break입니다, 여러분들. 오, 주의하셔야 돼요.
1: 완전 처음 봐요. 예.
0: Right. 그래서 예. 뭐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주면 되겠죠. Okay. So 제가 그래서 이거 실수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네. 이렇게 주의. 해 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갔다라고 할 때 네.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단어를 썼죠?
1: out.
0: 오케이. 아, 뭐가 out 됐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something is out. Alright, especially the lights. 그래서 불이 나간, 뭐 꺼진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보통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 꺼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고장 났을 때라든가. 자, 그런데 이게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게 first of all에서 나오죠.
1: 우선.
0: 네. 그래서 지금 슬기 씨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 맞아요.
0: First of all, 뭐뭐뭐. Second of all, 뭐뭐뭐. 네. And lastly, 이렇게 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자, first of all,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유들을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왜 내가 안 좋아? 너 나 왜 안 좋아해? 이랬을 때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넌 내 타입이 아니야.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First of all,
0: 넌 나의 타입이 아니다.
1: You're not my type.
0: Oh my. Yes. 이 얘기 들으면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일단 우선 난 돼지고기를 안 먹어.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그렇죠. Yeah.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And second of all 하고 계속 연결도 가능하겠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 are not my type.
1: First of all, you're not my type.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Alright,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댈 때, 그 다음에 라고 하려면 first가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1: Second.
0: Yes. Yes.
1: Yeah.
0: And second of all. 이렇게 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보통 있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나갔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찰관이 이걸 주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며칠 내로 이거를 고쳐오면 그거를 뭐 리시트랑 보내면은 영수증 보내면은 우리가 없애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그렇군요.
0: 네네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네, 아,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1: 네?
0: 좌석 벨트도 안 하고 계셨고
1: 아유,
0: 이거는 위법 상황이죠.
1: 빼도 박도 못 하겠네요.
0: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이거는 네. 벌금 또는 범칙, 아니 그 뭐죠? 그거? 벌점.
0: 맞아요.
1: 네, 그렇게 들어가야 이게, 돼요.
0: 근데 벌점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니고 그거는 보통 moving violations라고 해서 네. 뭐 차선을 뭐 넘어가거나 스피딩을 할 때는 보통 벌점이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벌금으로 끝납니다.
1: 아, 그래요?
0: Alright,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이렇게 돼 있고 좌석 벨트 안 하고 있었다.
1: 네.
0: 뭐가 빠졌을까요?
1: 자,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벨트겠네요. 오!
0: 좌석 벨트?
1: 저는 이거를 맨날 외워요.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의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네. 그때 단어 Fasten your seatbelt.
0: 오.
1: 그게 너무 듣기 좋잖아요.
0: 아, 기분 좋아요.
1: 예. 네. 여행 가는 설렘과
0: 설렘,
1: 더불어서
0: 설렘.
1: 예. 원래는 막 좌석 벨트 하기까지가 seat 잠깐만요. 아하. seat belt.
0: 오.
1: 예. 이거죠.
0: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1: 예.
0: Alright. 자, 맞는지 볼게요. 좌석 벨트 seat belt 정답입니다.
1: 아,
0: 띄어도 되고 부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좌석 벨트라고 하는 거 진짜 좌석이 seat잖아요. 그리고 belt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좌석 벨트, 안전 벨트 둘 다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좌석 벨트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안전벨트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써볼게요. 이건 안

0: 안전 그리고 벨트를 정말 써주시면 되죠. 안전
1: safe belt
0: 명사로 써야 되죠.
1: safety
0: 자 아예 명사
1: 아 safety 쏘리 네. say 아 safe safety
0: okay
1: safety belt
0: okay
1: 예
0: 자 노력했습니다.
1: 어
0: alright
1: 어? 아니란 얘기네요.
0: 음흠 거의 맞았어요.
1: safe 아 이가 빠지면 네. 안 되는구나.
0: 근데 이런 실수가 또 있죠. 이런 패턴이 막 뭐가 없어지는 패턴이 많으니까.
1: 이 원래 없애잖아요.
0: Right.
1: 잘 없애잖아. 나 이 좋아하는데.
0: 이 좋아하는데. 네. Alright, 여기서는 없애면 안 돼요. So safety belt 하면 이것도 안전 벨트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wearing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일단 부정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진행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자, 한참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 ing인데요.
1: 네.
0: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의 한 순간에 한참 그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I was eating. 나 먹고 있었어. 과거의 한 순간에 한참 먹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만 not을 써서 안 하고 있었다.
1: 네.
0: Right? 그래서 당신은 wearing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부정문으로 not을 써본 것 뿐입니다.
1: 네.
0: 이거 한번 try 해볼게요. 그래서 okay. 과거 한 시점 한참 안 하고 있었다.
1: I'll
0: 예를,
1: try.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녀는 그녀의 좌석 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1: 아, she is not, she was.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그렇죠.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Yes.
0: 자, about this. 우리 저희요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저희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right?
1: We were not playing game.
0: 아하. Playing a video game.
1: 아, playing a video game.
0: So we were not. 오케이. 만약에 하고 있었으면 we were playing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니니까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 네.
0: 아, 만약에 그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난 넌 걸 하지 마세요.
1: 네.
0: 그냥 과거 진행형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정형으로 바꿔 보는 거죠.
1: 근데 우리는 항상 비동사 부정을 쓸 때 isn't, aren't 이렇게 쓰니까요. 그냥 비동사 뒤에 과거일지라도 not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0: Oh, yes, yes. 그리고 이거 줄여서 she wasn't 해도 돼요.
1: weren't.
0: Right, we weren't 해도 되고요. 오케이. 읽어 보겠습니다.
1: 네.
0: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1: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0: 본문할게요.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0: 자, 이랬을 때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1: 지금 푼 거예요? 네.
0: 지금 푼 거군요.
1: 지금 푼 거예요. No, I was the whole time. 전체 시간에. 그렇죠.
0: 맞아요.
1: I was 그거를 하고 있었다. I was wearing이겠네요.
0: 계속 나왔죠?
1: 그렇죠.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은 되어 있지만
0: 맞아요.
1: 사실 시펠트를 입고 있는 거니까.
0: 얘도 옷이나 똑같아요. Okay? So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Yeah.
0: All right. Perfect. Very, very nice.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강조할 때도 wear 쓰듯이
1: 네.
0: 이 seatbel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착용하는 동작보다는 착용한 상태다라고 느껴주는 게 맞아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wear 나온 김에 오랜만에 wear의 과거형, PP형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yeah.
0: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1: Wear, were,
0: 과거형, PP형,
1: worn.
0: Oh, nice.
1: Yes.
0: You got it.
1: Mm-hmm.
0: So, 이렇게 right? 입은 상태다, 입은 상태였다, 그 다음에 PP형태.
1: 네.
0: 꼭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Mm-hmm.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1: 네.
0: 얼마 동안 하고 있었다고요?
1: Whole time.
0: The whole time.
1: Yes.
0: 얘는 덩어리입니다. 고정된 표현이에요.
1: The whole time.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이렇게 강조. 왜냐면 whole 자체가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the whole time.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Let me just show you. Right? So 여기쯤 나눠서 자, 보세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나는 내내 잤었어.
0: 어, 자고 있었어.
1: 자고 있었어.
0: 너의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한 3시간 동안 연락했는데. Oh,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아우, 깨어나겠다.
0: 자, 어, 그렇죠. 네. She was laughing the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네. You can't go wrong with black shirts.
0: 그렇죠. You can go wrong. 잘못될 수는 없는 거야. With black shirts.
1: Yes.
0: Very nic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he whole time. 이거 활용해서 네.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원래 말이 많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1: 네,
0: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머릿속에 떠다니는 문장들을 조합해서 얼른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휴가 일정 충돌 Part 2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 네.
0: 서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7월로 예약했는데 우리 8월 얘기 아니었어?
1: 기억나요?
0: 기억나요?
1: 네.
0: 그래서 둘의 날짜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어떡하지 이거 좀 뭔가 바로 잡자.
1: 취소 수수료 생기기 전에.
0: 그렇죠.
1: 빨리빨리.
0: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계속 이어질지 네. 오늘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응,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아하.
0: 그러니까 뭔가 바꾸긴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Right? 어쩌면은 성수기 시즌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uh-huh. 요금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0: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1: 에이.
0: 이럴 때 뭔가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에헤이. 아, 이러면은 갈 맛이 떨어지는데요.
0: 아, 이게 또 그 예.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럼요. 그 아무리 친구라도 yes. 각방 써야 돼요.
0: 아, 큰일 났네요.
1: 예, 예.
0: 네, 영어로 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응?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Plane ticket? 아, change?
2: Could you change them?
1: 오케이.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2: 오케이.
1: Okay. 아, but. 오케이, okay,
2: but.
1: 저기 뭐지? pay more money.
2: Pay more?
1: Yeah.
2: More money?
1: More money.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otel?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ave to pay?
2: For the hotel?
1: 아, 돈 냈냐고?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그러니까 그 no. No.
2: Oh no.
1: 응.
2: You didn't have to pay. Oh good.
1: No.
2: No.
1: 응. 방 room is smaller than before.
2: And you have to pay more money for the tickets.
0: 아이고,
1: 어머.
0: 세상에나 마상에나.
1: 안 가고 말지.
0: 그러니까 안 가고
1: 네.
0: 말지.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 그러게요.
0: 오늘은, 근데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좀 오늘 길기는 해요.
1: 너무 지켜주시고요. 예, 네. 네, 지금 뭐 중단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0: 하지만
1: 예.
0: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
1: 네.
0: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립니다.
1: 오늘 그러면. 끝날 무렵에는 웃을 수 있겠죠.
0: 오, 그럼요.
1: 네.
0: 이 정도를 해야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4: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4: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비행기 티켓을 변경할 수 있었어?
1: 오!
0: 라고 물어본 거예요.
1: Were you able to, the plane tickets? 인데요. Be able to가 지금 저기 질문이 돼가지고 were이 앞에 나온 것 같아요.
0: Okay.
1: 맞죠?
0: 예. 네.
1: 그래서 할 수 있었어?
0: 네.
1: 라는 질문이 됐고 플레인 티켓을 변경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니까 change. Change.
0: Change.
1: Yes.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좀 막힐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티켓 change 할 수 있었냐? 정답 맞습니다.
1: 예.
0: Alright, so change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강세를 A에 세게 줘서
1: 네.
0: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change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change.
1: 오.
0: change. 마지막에 입모양을 모으고 발음을 하는데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강세 주고요. Change, change,
1: change.
0: 우,
1: change.
0: 와, 확실히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0: 네, 슬기 씨도 원래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이 GE로 끝나는 거가 조금 서툴렀거든요.
1: 좀 무조건 그냥 change로 그냥 네, 편하게 얘기했는데
0: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도 여전히 발음이 잘못 세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1: 어려운 부분이죠.
0: 결국 사실. 발음도 반복입니다.
1: 네.
0: So, change. Alright, 자 여기서 오늘 핵심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1: 네.
0: 오늘 좀 감을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지금 이렇게 가져올게요. 비동사 able to. 아마 문법 책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1: 많이 봤어요.
0: Right. Be able to 원래 able이라고 하는 거 possible
1: 할
0: 이런
1: 수
0: 식으로 할 수 있는이라는
1: 네.
0: 뜻이거든요. 자, be able to 하고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 아하. 결국에는 can과 똑같아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는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아, 현재형에서는 예. 문제가 없어요. can 같은 경우에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나 할 수 있었어. 와, 그거 내가 해냈어 그날. 할 때 can의 과거 뭐예요?
1: could.
0: 그렇다고 I could do it 이렇게 못 씁니다.
1: 네.
0: can의 과거는 could가 아니에요.
1: 그쵸.
0: can 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활용을 해야 돼요.
1: 오.
0: 그래서 I am able to 이게 아니라 I was able to.
1: 아, 비동사를 과거로 바꾸면서.
0: That's right. 네.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I was able to get an A. 그쵸? 이거는 자, 아까 전에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비동사 그냥 과거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바꾸면 I was able to get an A.
1: A.
0: 어, 내가 A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 We were able to get a discount.
0: 그러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인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고.
1: 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한 50% 이상 받았다.
0: 그렇죠. 네. 엄청나게 뭔가
1: 많이 받으셨네.
0: 니고시에이트를 한 다음에 아,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get 할 수가 있었어. 해냈다. 이렇게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네.
0: ca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can은 can을 그냥 could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의미가 달라져요.
1: 어떻게 달라져요?
0: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1: 예.
0: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I could get a discount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0: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맞아.
0: 예.
1: 약간 should 쪽으로 가는 거죠.
0: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아.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왜 캔의 캔의 과거는 could라고 네. 우리는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0: 자, 캔의 과거형 모양은 could가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어, 캔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러면 could예요라고 저는 말은 해요.
1: 네.
0: 모양상은 맞으니까요. 캔의 과거형 모양은 could인데 다만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었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려워요.
0: 헷갈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can 혹은 I am able to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1: yeah.
0: 과거형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해냈다, 할 수 있었다라고 쓸 때는 could가 아니라 was able to, were able to 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e able to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넘어가기는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Can 현재형으로 썼죠?
1: 네.
0: I can move. 이게 뭐예요?
1: 나 움직일 수 있어.
0: 움직일 수 있어. I am able to move. 무슨
1: 나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어.
0: 어? 둘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현재형으로.
1: 네, 네, 네.
0: 자, 근데 I could move. 이거 돼요?
1: 나 움직일지도 몰라.
0: 아, 그죠. I could move.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얘는
1: 의미가 달라지죠.
0: 과거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아, 다행이다. 그날. 그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을 쓸 때 얘 안 된다.
1: 안 돼요.
0: 그때는 I was able to move. 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It's okay.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과거를 물어봤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어, can의 과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Could you? 이러면 안 되죠.
1: 안 돼요.
0: 그러면 보세요. Could you change?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1: 혹시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어.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1: 오.
0: You got it?
1: 네.
0: Alright. So,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댁에서 연습을 좀 많이 예문을 많이 써보세요.
1: 그러게요.
0: Okay.
1: 네,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So,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과거에 그게 가능했냐, 해냈냐?
1: Mm-hmm.
0: 사실은 be able to 그리고 can 이거가 과거로 변하면서 뭐 예외 상황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한두 시간 걸릴 겁니다.
1: 아, 시간이 향정적이라
0: 네,
1: 아쉽네요.
0: 그래서 핵심적인 걸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읽어볼게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0: 아, 근데 다행히도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하지만 바꾸는 거 가능은 했네요.
1: 아.
0: 그래도 자리가 있었던 거죠.
1: 그쵸.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0: Charge 한 게 뭐예요?
1: Charge는 그 약간 거스름돈 아닌가요?
0: 아, 그건 change죠.
1: 아, change예요.
0: 아, change죠? 아,
1: 같은 ch 돌림이라.
0: 아, ch 돌림.
1: 예, 그 같은 성씨라 좀 헷갈리네요.
0: 아, 그렇군요.
1: 예, charge는 청구하다.
0: Yes.
1: 아, 나에게 청구했어.
0: 뭐를요?
1: An extra 요금. 엑스트라가 추가잖아요. 그럼 요금은 지금 사실 뭐 머니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좁으니까 페이로 가야 되겠다. 예. Yeah. 너무 좁아요.
0: 엑스트라 페이를 charge한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긴 했다만.
1: 왜요? 페이? 어, 그래요?
0: 페이는 요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뭐 지불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100% 아실 거예요.
1: 뭐지? 아!
0: Fee를 내야 된다.
1: 알아요. 왜냐면 parking fee, 주차 요금.
0: Yes, fees 같은
1: 네.
0: 거. That's right. So, fee는 요금 혹은 수수료를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복수도
1: 네.
0: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extra fee를 나한테 charge를 했어.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extra예요.
1: 네.
0: extra. extra가 뭐라고요?
1: extra 추가.
0: 네. 추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1: 형용사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fee를 나에게 청구를 했다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An extra 명사.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명사 혹은 뭐 의역해서 명사 하나 더
1: 네.
0: 정도가 될 수 있죠. 자, 일단은 이것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케이.
0: 예를 들어 추가적인 요금 방금 했던 거 뭐라고요? An extra
1: fee.
0: 그러면 나는 지불했어.
1: 네.
0: 나는 냈어. 지불했어. 추가적인 fee를. 그러면은
1: I paid an extra fee.
0: 그죠. I paid an extra fee.
1: 우후.
0: Al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나 추가적인 펜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0: 펜 하나 더 있어?
1: I have an extra pen.
0: There you go. Oh, I have an extra pen. You can use it. 이런 식으로. Okay? So 명사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 금액, 어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1: I paid an extra fee.
0: I have an extra pen.
1: I have an extra pen.
0: Alright. 자, 여기서
1: 네.
0: 엄청나게 중급 이상도 제 생각에는 저 거의 확신합니다.
1: 아.
0: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뭐죠?
0: 그들은 나에게 청구했어.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1: 네.
0: 청구했어. 추가적인 $5를
1: 추가했다.
0: 어떻게 할까요?
1: 자,
0: 일단은
1: they charged me
0: okay.
1: an extra $5.
0: Beautiful.
1: 예! Yeah.
0: 오케이. Okay. 자,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여기예요.
1: 고기랑 S 원래.
0: $5. 맞아요. 일단 $5.
1: $5예요?
0: You said $5.
1: 예.
0: 잠깐만요. 이거 우연히 맞힌 느낌이 약간 애매한데.
1: $5예요?
0: $5예요. 자, 근데
1: 틀렸네.
0: 이거를 영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거 다 빼버립니다. 실수로.
1: 근데 $5 쓰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빼게 되는데
1: 네.
0: 자, 여기서 extra $5는요. 그만큼의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1: 아.
0: 하나의 덩어리. 뭐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5라고 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5만 있었으면 안 썼을 텐데
0: mm-hmm.
1: extra $5라는 한
0: right.
1: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언이 붙는군요.
0: Exactly.
1: 아.
0: They charged me $5. That's fine, right? 그들은 나에게 $5를 charge했다. 근데 여기서 extra를 넣어버리면
1: 예.
0: 이 $5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요.
1: 그렇구나.
0: So an extra $5. 제가 진짜 보장하고 주위에 아, 영어 좀 한다는 사람한테 이거 써보라고 하면 거의 틀릴 겁니다.
1: 아, 이거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또 복수 단수를 또
0: 네.
1: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0: 아니, 이걸 뭐 대화할 때 뺀다고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1: Alright,
0: 좋습니다. 읽어 볼게요.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예,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예,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오케이. 자, 비행기는 그렇다 치어도
1: 네.
0: 호텔은 돈 내야 했어?
1: 아, 오. 이게 조금 더 요금이 또 커질 수가 있어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0: What about the hotel?
1: 호텔에 대해서는 어때?
0: 어땠어?
1: 어땠어? 자, did you have to? 뭐 해야 했니? 돈 내야 했니?
0: Mm-hmm.
1: 돈 내야 했니? 그러면 아까 그 페이가 여기구나.
0: 아. 아, 그 친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1: 그러네. 내가
0: 맞습니다.
1: 너무 성질이 급했어요.
0: 예. So, did you have to pay? Right? 여기 뭐 그런 extra fee를 뭐 내야 됐냐? 이거 생략을 해서 그냥 pay 해야 됐냐? 자, pay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과거형 PP형 써보겠습니다.
1: 아하, 요 정도는 제가 또 가뿐하게. 예,
0: 오.
1: paid? 자, 요거를 paid으로 쓸 것 같죠? paid.
0: 오케이. pay, paid, paid. 과거형
1: 네.
0: PP형. 맞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민들도 심지어 실수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1: 뭐요?
0: 실제로 목격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거를 P A Y 쓰고 나서 여기에 E D 하는 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1: 그럼 근데 그럴 듯한데요?
0: 그죠.
1: 예.
0: 그럴 듯하죠, 그죠?
1: 예.
0: 그래서 pay, paid, paid가 맞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Did you have to pay? 너 pay 해야만 했어?라고 했죠.
1: 네.
0: 근데 이것을 연습하기 전에 현재형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1: Okay.
0: Have to가 뭐예요? Have to.
1: 뭐뭐 해야 한다?
0: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걸 질문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to do something? Do I have to do something? Does she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꼭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면 Do you have to 동사원형 하면 그 행동 해야만 해?
1: 네.
0: 라는 식으로 현재형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하니? 너 가야 돼?
1: 너 do you have to go?
0: Do you have to go? 이게 기본이에요.
1: 네.
0: 일단 do you have to go? 기본인데 오늘은 여기서 응? 과거로 하나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t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뭘 해야만 했어? 너 뭐 해야만 했니?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과거에 너는 pay 했어야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go?
0: 그렇죠. Do you have to g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go?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그거 팔아야만 했어. 너 그거 되게 아끼던 거잖아.
1: 그렇죠.
0: 넌 그걸 팔아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sell?
0: 그것? Sell it? Right? Did you have to sell it? Really?
1: Yeah.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Did you have to lie to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Did you have to eat my cake? 막 이러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Mm-hmm. 과거에 뭐 해야만 했냐? 자, 낭독해 볼게요. Did you have to go?
1: Did you have to go?
0: Did you have to sell it?
1: Did you have to sell it?
0: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There you go.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아이고.
0: 맙소사.
1: 네. Now, but now we have a smaller... smaller 다음엔 then이 와야 되는데요.
0: Then?
1: 네. 원래 비교급 then이잖아요.
0: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1: 아니에요. Smaller, 작아진 방인가 보다 그러면. Smaller room.
0: 오케이.
1: 네.
0: 그렇죠. 핵심 단어가 빠져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Alright, so, okay. Extra fee를 내진 않아도 됐나 봐요. Right? 그런데 문제는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Yeah.
0: Okay. 이게 조금 더 우울하지 않을까요?
1: 근데 또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0: 말이세요.
1: 둘이 어렵게 시간을 맞췄는데 그래도 호텔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게 어디요?
0: 그건 맞네요.
1: 또 그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감사해요.
0: 긍정적인 또 사고방식.
1: Like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0: 망치는 것보다.
1: 둘이 부둥켜 안고 자.
0: 그래요. 친하잖아요.
1: 그럼.
0: Room. 맞습니다. 아하. 방, 공간, 여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room이죠.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단순하게 a small room이 아니죠. A
1: smaller room.
0: That's right.
1: Yeah.
0: 자, 이거를 우리 흔히 문법책에서는 비교급 형용사라고 네. 부르죠. 그렇죠? So 이것을 해석하면 더 뭐뭐한.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상태다.
1: 네.
0: 형용사는 왜냐하면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small한 그런 room이 되는 거예요.
1: 아~
0: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요? 더 작은 사이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더 작은 사이즈. A
1: smaller size.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예.
0: 더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뒤에는 ones를 드릴게요. one이 것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더 저렴한 것들.
1: A cheaper ones.
0: 오케이. ones 복수니까 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1: 아, 그냥 cheaper ones.
0: Cheaper ones. Now, you're going to make sentences.
1: Yeah.
0: Okay? So, 저희는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There you go. 질문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당신은 네.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0: 더 저렴한.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그렇죠. Do you have cheaper ones?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Okay. So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얘는 단독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Oh, it's cheaper. It's smaller. That's bigger. 혼자만으로도 가능해요.
1: 네.
0: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1: We have a smaller size.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본문 읽어볼게요.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자, 두 번째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2: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오케이. 자, an extra something.
1: 네.
0: 뭔가 추가적인 거, 뭔가 하나 더의 느낌이었죠? 아하. 가보겠습니다. 나 추가 요금 냈어. 나 지불했어, 추가 요금을.
1: I paid an extra fee.
0: Fee. 이제는 fee 확실하게.
1: 네.
0: 자, 다음. 나 펜 하나 더 있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1: I have an extra pen.
0: Oh, perfect.
1: Yes.
0: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You got it. Just like that.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I have an extra pen.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두 번째는요. 비교급 형용사 활용하는 거. 얘가 어떻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저희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저희는요, 더 작은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Okay, we have a smaller 네. size. 자,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가볼게요. Once 활용해서.
1: 네.
0: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당신은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Okay.
1: 아, 여기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1: 않아요. 스몰러가 자꾸 나오니까.
0: 반복이 필요해요.
1: 예.
0: 네. 자, 다음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자, 아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
1: 네.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Very nice.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여러분, 뭐 여기는 몰라도 여기서부터만 맞추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Do you have cheaper ones?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Okay, very nice.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5: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4: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5: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2: Oh, really?
1: Yeah.
0: Alright. Great job, you guys.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quie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The whole time. 내내 였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바로 비교급 형용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어떤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더 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1: 아하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면 즉시 차에서 내려 대피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전기차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119 신고 시 전기차 제조사와 차량 모델까지 알려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실외에 있다면 화재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실내 혹은 지하에 있다면 실외로 대피 후 사람들에게 알려서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아,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떠나봐야죠.
1: 너무 좋은데요. 차 타고 갈 거예요.
0: Oh, yes. 네. 자,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비행기 탈 겁니다.
1: 그러네, 비행기네요.
0: That's right.
1: 농구공이 아니하면 뭐 드리블 쪽으로 갔나 보죠.
0: 그렇죠.
1: 튕겼나 보죠.
0: 튕겼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에 Part 1에서
1: 예.
0: 이거 뭐냐, 내 수트케이스가
1: 맞아요.
0: 바퀴가 미싱하고 뭐 다 뭐 broken 돼 있는 상황이다.
1: 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0: That's right.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파보려고 합니다.
1: 아, 제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산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네.
0: 왠지 그게 여행 가방이어도 이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1: 사실 여행 가방도 은근히 고가 라인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상당할 거예요.
0: 속상하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오퍼를 한 것 같아요.
1: 그쵸?
0: 뭔가 뭐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다. Something like that. 자,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완전 새 여행 가방이랑 기분이 상하네요.
3: Are you okay, ma'am?
2: No, okay.
3: No,
2: Yeah,
3: sorry.
2: I'm not okay.
3: Okay.
2: Yeah. 응? You understand? This is my new bag.
3: New?
2: Yeah, new. So I am angry.
3: Oh, okay, okay.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2: Mm-hmm.
3: Please fill out this form.
2: Your English is so hard for me.
3: I'm sorry to hear that.
2: Can you speak Korean?
3: No. Sorry.
2: Okay, in English, okay.
3: Please.
2: 아, 그 폼?
3: Yeah, 그... yeah,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응?
3: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Company?
3: No.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Compensation?
3: Yeah, they should.
2: Sensation 친구예요? Sensation, compensation, similar?
3: No,
2: what is a compensation?
3: Like some money.
2: Money?
3: They should.
2: 그럼 좋겠네요.

0: Sorry?
1: Okay, I want your money.
0: Oh, you want.
1: Thank you.
2: Okay. 아이고, 결국에는 보상 못 받으셨다고
1: 아, 그러니까
2: 들었어요.
1: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2: 아,
1: 중요해요.
2: 그러니까요. 이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또 청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표현들 집중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아우.
2: 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아니, 솔직히 새 여행 가방 아니어도
2: 네.
1: 마음이 좋지 않죠.
2: 그러니까요.
1: 예, 아끼는 여행 가방인데.
2: That's right.
1: I'm upset. 화났어요. 여기서 끝낼 수 있겠네요.
2: Okay.
1: 예.
2: Oh, nice.
1: Because it's a suitcase.
2: Right.
1: 아, 왜냐면 그거는 가방이기 때문이에요.
2: 근데
1: 새로운.
2: 어떤? 예.
1: 근데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빼놓으셨어요?
2: 아, 이거 길이로 보면 안 됩니다.
1: 아,
2: 예.
1: 근데 이게 또 이게 사람인지라
2: 네.
1: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길이가 힌트가 될수 있거든요. 저한테.
2: 길이가요? 오케이.
1: Okay. 예.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돼.
2: 오 마이 goodness.
1: 또 맞춰줘야 돼. 또 우리는
2: 왕초보 영어.
1: New suitcase.
2: 역사상.
1: 예.
2: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분을 처음 봅니다. It's a new suitcase인가요?
1: 너무 새롭잖아. 지금
2: okay.
1: 어제 그저께 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2: 정말 바로 산 것 같네요.
1: 예.
2: 정답은?
1: 아, brand new.
2: Brand new. You know why? 여기에 완전이라고 해놨잖아요.
1: 제 생각에, 그쵸.
2: 어,
1: 이거 제 생각에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2: 어, 예.
1: 볼 때마다 또 까먹네요.
2: 그렇습니다.
1: 제가. 예, 아.
2: 방금 이 NEW 돼 있는 거,
1: 네.
2: 요거 영원토록 남겨두겠습니다. Okay, so brand new 사이에 이제 하이픈이 그어져 있죠. 완전 새 것인, 혹은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것이다.
1: 네.
2: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So brand new. 자. 완전 새 것인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1: 네.
2: 이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좀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거나 팔 때요.
1: 아, 네네.
2: 아, 이거 거의 새 거예요. 새것 같은 거예요.
1: 오.
2: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요게 조금
1: 변형되나요?
2: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 것 같은인데.
1: 새 것 같은.
2: 좀 비슷하게
1: 아,
2: 생겼어요.
1: 새 것 같은. 새것 같은은 그러면은
2: 상상해 보세요. 같은 게
1: 같은
2: 뭘까요?
1: 거는 same이잖아요. same, same new, same new. 새것 same.
2: 오케이. 저
1: 네.
2: 지금 어수는 잘 잡았어요.
1: 그렇죠.
2: 근데
1: 네.
2: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새 거죠. 그렇죠.
1: 아 이게 똑같은 건가?
2: 그렇죠.
1: 아 그러네요.
2: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냐면
1: 아
2: like new, like you, like them.
1: 아, 그러네.
2: Right?
1: 네.
2: 뭐 같은 이이기 때문에
1: 아.
2: like new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접근은 좋았는데.
2: 네, 접근은 네. 좋았어요.
1: 아,
2: 근데 외국에서도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뭐
1: 마켓?
2: 뭐랄까 마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this is like new.
1: 오.
2: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1: 네.
2: 자, 오늘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I'm upset한데 이게 나왔네요.
1: Because
2: 이게 뭐예요?
1: 뭐뭐 때문에.
2: 뭐뭐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죠. 그
1: 네.
2: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평소문이 붙어야 돼요.
1: 아.
2: 오케이. 자, because는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1: 네.
2: 내가 upset했는데 왜 upset했겠어요?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Right? 자, 이런 식으로 because 뒤에는 평소문을 넣어서
1: 네.
2: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라서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1: 음흠.
2: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데요.
1: 네.
2: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말 하죠.
1: 네네.
2: Yes. 오케이.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분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서 나는 행복해. 일단.
1: I'm happy.
2: 왜냐하면은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re happy.
2: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나 화났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거든.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2: Get mad 해서 화내는 동작을 강조해 볼게요.
1: 아,
2: get mad.
1: Get
2: 그러면
1: mad.
2: 자, 시제를 주의해서 나는 화났었어. 왜냐면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1: 아.

0: I got mad.
1: Yes.
0: Because he pushed me.
1: 그렇죠.
0: Oh.
1: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0: Mm-hmm.
1: Yes?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와. because 평소만.
0: 네.
1: So, 얘도 요 정도?
0: 진짜.
1: 네.
0: 옛날에는 이런 문장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1: 네네.
0: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1: 그럼요.
0: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1: 아주 좋습니다. 이 because라고 하는 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0: 음흠.
1: 그래서 얘는 문장을 두 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0: 네.
1: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0: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1: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0: I got mad because you pushed me.
1: 아, he pushed me.
0: He pushed me.
1: 왜? 엉뚱한 사람한테. 오케이. 자,
0: 하나요.
1: How about this? 이번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슬기 씨가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0: 그래요?
1: 저 지금. 지금 I'm upset이었죠?
0: 도전해 볼게요.
1: 나는 I'm upset이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0: 네.
1: 왜? 너 때문에.
0: 오.
1: 이러면 어떡할까요?
0: 야, 이것도 저한테 챌린지를 거신다. 예. I'm upset because of you.
1: 아니, 이렇게 음악으로 승화를 하다니.
0: Yeah.
1: 네. 정답입니다.
0: Yeah.
1: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because, 뭐 because of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So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평소문이 아니라
0: 명사.
1: That's right. 명사가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because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0: 네.
1: So because of you, I'm upset. 이렇게 된 거죠.
0: 네.
1: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0: 예.
1: 뭔가 그 loss가 돼 있는 거, damage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0: 그렇죠. 네. 보상을 해주려나 봐요.
1: Right.
0: I'm sorry to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정말 I'm sorry해요.
1: I'm sorry네요.
0: To that. 그게 망가져서. 그게 망가져서 유감인 거잖아요.
1: 오.
0: 그래서 I'm sorry to 망가지다. 망가지다는 깨지는 거잖아요.
1: Okay.
0: So break that. 아니, break가 동사 맞나요?
1: I don't know.
0: 아, 그 망가지다가 근데 망가지다는 it doesn't wor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다,
1: 네.
0: 깨지다로 갈게요.
1: Okay.
0: 두, 아 이게 좁으니까 불길하다. Break, break 맞죠?
1: Uh-huh.
0: I'm sorry to break that. 깨져서 sorry해요.
1: Uh-huh.
0: Please fill out. 채워줘요 이 form.
1: 오케이.
0: 네.
1: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o 얘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0: 네.
1: 아, 그런 저기 뭐야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0: 아 알아요. 이거 아는 겁니다, 제가. 네,
1: 회화 책에 거의 100% 항상 나와 있는 것들인데.
0: 그쵸.
1: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break that. 이거는 뭐 부서서 죄송해요의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본인이 break를 한 건 아니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쵸. So I'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신의 suitcase가 brand new고 그리고 지금 damage가 나 있는 거를 다 포함하는
0: 아하.
1: 거죠. Okay, so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sorry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미안하는 거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oh, I'm so sorry
0: 네.
1: 이렇게도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뭐 유감인, 뭐 미안한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Sorry는.
0: 예.
1: You'll be sorry. 너 후회할 거야. 결국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안 좋은
0: 그러네요.
1: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sorry to hear that. 얘는 분리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0: 네.
1: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봐도 아주
0: 무방하죠.
1: 무방합니다.
0: 예.
1: I'm sorry to hear that. 그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유감입니다. 그런 말이나 소식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0: 이건 통으로 계속 좀 이렇게
1: That's right.
0: 말을 좀 해봐야겠네요.
1: 뭐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자동차 flat tires 그러니까 그 뭐 구멍이 났잖아.
0: 아이고,
1: 그러면은
0: 보험회사 불렀어?
1: 그러면서 내가 그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0: 아이고, I'm sorry to hear that.
1: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Form이 양식인 거 우리
0: 네.
1: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을 fill out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그죠?
1: fill out 채우는 거예요.
0: 이거는 사실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무조건 듣게 되죠.
1: 네.
0: 왜냐면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뭔가를 작성하라고 꼭 하잖아요.
1: 그쵸, 뭐 세관 신고서나 그런
0: Something like
1: 것들.
0: that. So, fill out something은요, 뭔가를 작성하다. 여기서 out은 바깥쪽이 아니고요. 그냥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1: 네.
0: 끝까지 작성해 낸다라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Fill out something. 다만,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다. 예를
1: 네.
0: 들어 뭐, eat this, that, 이런 것들이면, fill out it일까요?
1: Fill out,
0: 어순이 fill out it,
1: I need fill it out.
0: fill it out. 오케이? 대명사의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1: 네.
0: 일반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청서가 뭐죠? A로 시작하는 거.
1: Application?
0: 아하. So
1: 예.
0: application, right? So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1: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0: Application.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제를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저는 이미
1: 예.
0: 벌써 그걸 작성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 심지어.
1: 그것.
0: 난 이미.
1: I already filled out this.
0: Fill
1: That.
0: out. 어허. Okay.
1: I
0: Hold on.
1: filled that out.
0: 그렇죠. Fill that down이야. Okay. Fill out 사이에 넣어야 되죠. 뭐 그게
1: 아우.
0: 방금 지금 대수로 해주셨는데, 뭐
1: 네.
0: that이든 is든 it
1: 이시든.
0: doesn't matter. 여기서는
1: 예.
0: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1: 아하.
0: Okay. So, just like this. 자, 읽어볼게요. Fill out this application.
1: Fill out this application.
0: Oh, I already filled it out.
1: Oh, I already filled it
0: There
1: out.
0: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겁니다.
1: 그쵸.
0: 얘기를 하네요.
1: They should give you some. 그들은 너한테 약간의 배상.
0: 네. 이거 제가 맞추면,
1: 뭐,
0: 햄버거 한만개 드리겠습니다. 만
1: 오!
0: 개. 그만큼 가능성 희박하다.
1: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0: 아니, 왜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1: 그죠?
0: 네.
1: 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0: 그렇죠.
1: 뭐 수거, 이게 막 뭔가
0: 아닙니다.
1: 조합된 게
0: 그냥 한
1: 아니네요?
0: 단어입니다.
1: 그러면은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불어넣을 수 없겠네요? 배상을 해준다. 뭔가 페이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1: 그래요? 그럼 그냥 보면 안 되나요?
0: 알겠습니다.
1: 자존심이 완전
0: 이거는
1: 상해버리니까.
0: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할 거예요.
1: 네네.
0: So they should give you some 배상, 뭐 보상. 이게
1: 네.
0: 나오겠죠? 바로 compensation.
1: 네네.
0: 오케이. 네,
1: 몰라요.
0: 인정?
1: 예, 네, 몰라요.
0: 인정인데. 어우, 큰일
1: 전혀
0: 날 뻔했네요.
1: 몰라요.
0: 햄버거 날아갈
1: 예.
0: 뻔했네요. 오케이. So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도
1: 네.
0: 뭐 비즈니스 트립을 갔어요.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내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 리시트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1: 보상해 주죠.
0: 컴펜세이션을 다시 줄 때도
1: 네,
0: 있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옮기는데 거의 데미지가 생겼을 때
1: 예.
0: 거기서 또 회사에서 그것을 또 배상해 준다라고 할 때도 컴펜세이션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1: 그죠.
0: 빈도가 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컴펜세이션이라는 것만 예전에는 만약에 드렸어도 외웠다면 이제는 동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적어도 외운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동사를 알아야 쓰니까. So 누군가에게 준다? compensation. compensation. 그러면 누군가에 배상을 하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give someone a promotion.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맥락이죠. give를 썼네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은 나에게 배상을 했어. 과거형이네요.
1: They gave me some 아니죠?
0: some은 안 써도 돼요.
1: 네.
0: 그냥
1: They gave me they gave me compensation.

0: 그렇죠. They gave me 뭐를? Compensation. 네. How about this? Won't를 한번 써볼게요. Won't. 안 그럴 거다. 이러면서 예.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을 거야.
1: They won't give...
0: 누구요?
1: Give you...
0: You. 그 어떤 배상이라도.
1: Any compensation.
0: There you go.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아하.
0: 뭐 예를 들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 그러면서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맞아요.
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 사실 보상받는 게 쉽진 않죠.
0: 아, 쉽지
1: 그 절차가. 예.
0: 뭔가를 프루브하기가 너무 힘들죠. Right, so compensation이라는 단어 강력 추천이에요. 오케이?
1: Okay?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y gave me compensation.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네.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네, 주의해야 될 게 rew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1: 어, 맞아요.
0: reward는 이렇게 보상인데 뭔가 데미지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아, 상에 대한
0: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1: 맞아,
0: 거죠.
1: 맞아.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요것도 자주 나오죠?
1: 네.
0: 여기서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꽤나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또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Alright?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짧게 들어갑니다.
1: 네.
0: 아휴, 그럼 좋겠네요.
1: 오,
0: right.
1: 요거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I think so.
0: 오케이. 자, 아마 보상해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정답은?
1: 아, I hope...
0: 이거는
1: 나 너무 자신 있었는데요.
0: 근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야죠.
0: 아,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응당치사.
0: 그렇죠. So I think so. 그거는 아, 그런 것 같다라고
1: 아,
0: 거의 확신 수준이 있고요.
1: 예, 예.
0: I hope so. 이거는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1: 네네.
0: hope가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So 얘도 아마 회화 책으로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 네.
0: 아,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죠.
1: 예.
0: 이미 걔네가 우리를 좋아할까? 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I hope so. 너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 예.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오.
0: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cash 현금을 빌려줄까 누가 그랬을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 그러길 바란다.
1: 바래.
0: 나 정말 그 돈이 필요하거든.
1: 너무 필요해.
0: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말에 이렇게 응해서 쓸 수 있겠죠.
1: 약간 이제 얼마 전 제 상황 대출이 될까? 아, 될 거야.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래. 나 진짜 그 돈 너무 필요하거든.
0: I really need it.
1: 맞아요.
0: 이게 딱 되거든요.
1: 딱 그 상황이에요.
0: Right. 예. 그리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아,
0: I really hope s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이건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 hope so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길 바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1: I hope no.
0: I hope no.
1: 아니면 I hope not.
0: Uh-huh.
1: I hope not.
0: That's better.
1: Hugh.
0: That's better. Okay? So I hope so. I hope no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why. 그리고 why not?
1: 예.
0: 정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Why not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I hope not은 너무 생소해요.
0: 아직은 익숙하지
1: 않죠. 예, 맞아요.
0: Okay.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네.
0: I hope so.
1: I hope so.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I hope so.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0: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I hope so. I hope s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명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유를 쫙 쓸 수 있는 because 평소문이죠.
2: 예.
1: 가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2: I'm happy.
1: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2: Because you are happy.
1: Ooh, nice. 자, 두 번째. 걔가, 그가 나를 밀어서 난 화가 나서. 나는 화가 났어. Get mad를 활용해서.
2: I got mad because,
1: 왜냐하면,
2: because he pushed me.
1: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해 있어요.
2: I'm upset.
1: 왜냐하면 그게 완전 새로운 여행 가방이거든요.
2: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 hope so. I hope so. 요거는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래요. Really를 넣어보세요.
2: I really hope so.
1: 그렇죠. 자, 그러면 좋겠네. 나 정말 그걸 원하거든. 자, 나는 그러길 바란다.
2: I hope so.
1: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2: I really want it.
1: Want it. Okay. 자, 그러면 좋겠어. 난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2: I hope so. I really need it.
1: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so. I hope so. I really want it. I hope so. I really need it. Alright, very nic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Oh, I hope so.
0: Me too.
1: Oh, wow, you guys.
2: Wow, wow.
1: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a bigger size.
1: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2: 네.
1: 바로 because, 그 다음 평서문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오, 조금 깁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2: 오~
1: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2: 야~
1: 요 문장 만들어주십니다.
2: 사실 아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1: 이걸 예. 영어로 만들어보는 거죠.
2: 좋습니다.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좋아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간간히 리뷰도 좀 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0: 밤마다 야식을 시켜 먹더니 방학 동안 살이 많이 쪄버린 동생. 심각성을 깨닫고는 야식을 딱 끊었네요. 그거 힘든데. 한 번에 딱 끊었네. 한 번에 딱 끊었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quit onc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어? Kevin? What are you doing here? You've been a couch potato for so many days.
2: I was so shocked by that expression, I immediately stopped watching.
1: Wow. You quit cold turkey. You quit cold turkey. You quit cold turkey. Good for you.
2: It's all thanks to you, Christine.
1: David, this is my friend Kevin.
3: Hello. Nice to meet you. Are you here to work out?
2: Yes, but I don't know where to begin. I haven't been to the gym in a long time.
3: Then let me help you out. Let's start with the squats. Could you straighten your back a little more? Your back keeps bending.
2: I guess it's a bad habit. This is easy.
3: It's not easy to stop a bad habit all at once. Keep trying. You can do i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피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혹시 몸에 나쁜 줄은 알지만 좀처럼 끊기 힘든 그런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요, 하루를 이렇게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마무리하는 하루 종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몸에는 안 좋은 줄 알지만 좀처럼 그걸 줄이거나 끊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반면 우리의 케빈은 나쁜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는 그런 멋진 면모를 보입니다. 케빈이 나쁜 습관을 똑 끊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둘. 아니 이게 누군가요? Kevin,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둘.
0: Couch potato 생활 청산한 건가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이 침대에서 랩탑으로 드라마만 계속 보고 있어서 couch potato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아니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있더니 무슨 일이야? 케빈이요? I was so shocked by that expression 이라고 하네요. I was so shocked by that expression. 나 그 표현,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보는 거 관뒀어. 라고 얘기합니다. 케빈이 나쁜 습관 단번에 끊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크리스틴의 잔소리였네요. 따끔한 쓴소리. 어떤 말이요? Couch potato. 이 말에 케빈이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무엇무엇에 충격을 받다라고 할 때 be shocked by 그리고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I was shocked by

the sad news. 나는 그 슬픈 소식에 충격받았다. 또는 he was so shocked by the horrible scene. 그는 그 끔찍한 광경에 매우 충격받았다. So로 강조를 해줬죠. Shocked.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잘했네. 그래도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딱 끊었네. 나쁜 습관을 한 번에 딱 끊었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quit cold turkey 라고 합니다. You quit cold turkey. 이 표현 재밌죠? You, 너는 quit, 관두었다, 그만뒀다. Cold turkey가 cold turkey, 차가운 칠면조죠. Cold turkey, 단번에, 한 번에 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quit cold turkey. 자, 이 표현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You quit cold turkey. 붙여서 한 번 더요. You quit cold turkey. 야, 어떻게 한 번에 딱 끊었네. 너무 잘했다. 케빈은요,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었던 게 It's all thanks to you, Christine. 다 네 덕분이야, Christine. 크리스틴이 그런 말을 해준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누구누구 덕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thanks to 누구누구 또는 thanks to 무엇무엇도 쓸 수 있습니다. Thanks to your advice. 당신의 조언 덕분에 I got the job. 저는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반면에 누구누구 때문이야 탓하는 말도 있어요. Because of. It's all because of you.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덕분, 때문, 다른 말이죠.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 삶을 살려는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친구를 소개해주네요. David, this is my friend Kevin. 아하, 데이빗은 딱 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전문가 같죠. 어휴, 운동하러 오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왔더니 좀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걱정 말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Let's start with squats. 우리 그러면 스쿼트 먼저 시작하죠. 자, 뭐뭐로 뭐뭐부터 시작하다 할 때 start with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s start with easy ones 라고 하면 우리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 always start with jogging. 뭐 아침 운동이나 이런 운동할 때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늘 조깅하는 것부터 시작해. I always start with jogging. 나는 늘 조깅부터 시작해. 이렇게 뭐뭐부터 뭐뭐로 시작한다. Start with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케빈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데이빗이요? 케빈, 허리 좀 펴보시겠어요? Your back keeps bending. 허리가 자꾸 이렇게 굽는데요. 잘 좀 해보세요. 자꾸만 충고를 하게 되죠. 왜요? I guess it's a bad habit. 그동안 운동하지 않고 이런 자세로 그저 드라마만 봤더니 나쁜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가 봐요. 쉽지 않죠? 그런 케빈에게 데이빗이 응원합니다. 아, 괜찮아요. 처음부터 쉽지 않죠. 나쁜 습관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keep trying. 계속 노력하시면 you can do it.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 끊는 것도 좋은 습관 들이는 것도 또 어렵지만 keep trying 계속하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한 번에 딱 끊었네. You quit cold turkey 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Break a bad habit. 나쁜 습관 딱 끊다. How can I break a bad habit? How can I break a bad habit?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게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How can I break a bad habit? How can I break a bad habit? 그런가 하면 뭐뭐를 줄이세요 조언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Cut down on 입니다. 정크푸드를 줄이세요. Cut down on junk food. Cut down on junk foo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다이어트 상담소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고 살 뺄 수 있나요? 먼저 정크푸드 줄이세요. Cut down on junk food. Cut down on junk food.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나쁜 습관에 관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배운 표현들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우리 오빠는 대학생. 오늘 오빠가 내 친구들 밥도 사주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빠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집니다. 오빠 왜 그래? 아니, 너희 노는데 내가 분위기 썰렁하게 했을까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봐. 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if I ruin the moo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Over here, Kevin!
2: So good to see you. I feel better now.
1: Why?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2: It was awkward meeting so many new students.
1: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2: I'm not like that.
1: Thank goodness.
2: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1: A wet blanket? No, I'm sure you weren't. Did you overdo it with your silly jokes?
2: I gave them a fun quiz.
1: Oh, Kevin, please, not that.
2: Why? Everyone liked them. Want to give it a try?
1: No, Kevin. Let me order some coffee.
2: Christine, where are you going? Listen to my quiz question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모임 할 때요, 모임 그 자리에 농담도 잘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 있으면 모임 막 신나고 재밌고 그렇죠. 반면에 막 흥을 깨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우리의 케빈은 둘 중에 어떤 쪽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Over here, Kevin! Kevin, 여기야, 여기! 카페에 들어서는 케빈을 크리스틴이 부릅니다. 케빈은 어쩐 일인지 우리 크리스틴을 보면서 어휴, I feel better now. 안도하는 것 같죠? 어? Why?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왜? 동아리 모임이 별로였어?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할 때는 have a good time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have가 같다,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같다 라는 뜻입니다. 헤어질 때 재밌게 놀아, have a good time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요, have a bad time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bad time은 뭐 곤욕을 치르다, 별로였다, 뭐 안 좋은 시간을 보냈다, 완전 반대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party? 왜 파티 안 좋았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요. 아, 알고 봤더니 오늘이 신입생 만나는 날이었나 봐요.

이렇게 너무 많은 신입생들을 만나니까 케빈이 기분이 좀 이상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봅니다.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너 막 다 아는 척하고 그런 거 아니지? 재미난 표현이 a know-it-all입니다. 말 그대로 나 그거 다 알아 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을 우리가 know-it-all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케빈이 발끈하면서 I'm not like that.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얘기를 하죠.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케빈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 봐. 가 걱정이네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Wet blanket. 잘 봐주세요. I'm, 나는 뭐뭐 한다. Just, 그냥. Worried, 걱정돼. That은 뒤에 나오는 문장, 뭐뭐라는 게 걱정된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I was, 였다. A,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Wet. 젖은 blanket, 이불. 분위기가 활활 불처럼 타오르는데 젖은 이불을 턱 덮으면 불이 꺼지겠죠. 흥이 식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고 흥을 깨는 사람을 wet blanket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후, 길었죠? 노란 부분만 강조하시면 말하기 좀 더 쉽습니다.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좋습니다. 내가 wet blanket이었을까 봐. 분위기 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봐. 아니, 그런 걱정을 왜 해? 아유, 괜찮... Did you overdo it with your silly jokes? 너 맨날 하는 그거 개그 막 그런 거 한 거 아니지? 라고 피치님 뭔가 이렇게 짚이는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I gave them a fun quiz. 그냥 뭐 넌센스 이렇게 재밌는 퀴즈 냈어. 아, 제발 그것만은. 왜? Everyone liked them. Wanna give it a try? 다른 사람 다 좋아했어. 너도 한번 맞춰볼래? 라고 권유를 하는 케빈입니다. 이렇게 뭔가 give it a try가 한번 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비슷한 표현들 모아봤습니다. Give it a try, give it a go, have a go 또는 try it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한번 해볼래? Give it a try, give it a go, have a go, try it. 여러 번 말씀해보시고 내 입에 제일 착 잘 붙는 표현 내 걸로 만들어보세요. 한번 너도 맞춰볼래? 이렇게 아재 개그?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막 도망을 가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커피나 받아올게. 단호하게 도망가는 크리스틴 뒤에다가 야, 와서 너도 빨리 맞춰봐. 야, 우리 케빈이 재밌는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재 개그도 하고 좀 이렇게 그쵸? 얼렁뚱땅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는 그런 면모도 있나 봅니다. 케빈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알게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케빈의 걱정이었죠?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 봐.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Wet blanket 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 분위기 망치는 데는요. 썰렁한 농담들,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아재 개그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좀 분위기가 그쵸?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를요. Dad jokes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 그만은 No more dad jokes. No more dad jokes 라고 하면 되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농담자라는 우리 삼촌, 그런데 가끔 신이 나면 막 썰렁한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마구마구 해버려요. 삼촌, 아재 개그 그만! 어떡해요? No more dad jokes. No more dad jokes.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 crowd pleaser이라고 표현합니다.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사람들이 완전 좋아하더라.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생일 파티에 마술쇼를 준비한 아빠. 조금 서툴렀지만 친구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거 완전 인기였어요.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Great! 이번 시간에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컷 이런 것이요. 우리 wet blanket 그리고 crowd pleaser 이런 표현들 함께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친한 친구들과 뷔페에 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엄청 많이 먹네요. 벌써 네 접시째. 디저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야, 너 엄청 많이 먹는다. 엄청 많이 먹는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are eating very much. 정답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I just got paid, so dinner is on me. Enjoy!
2: I'm so excited! I wish it was Christine's payday every day.
1: Thank you, Kristen. I really appreciate it.
2: Oh, so good. Yum, yum, yum, yum.
1: Oh, slow down. You'll get an upset stomach if you eat too fast.
2: I starved all day, so I could eat a lot tonight.
1: Kevin?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
2: Huh? Eat like a horse? But my mom is the one who's eating like a horse. She only has greens on her plate.
1: It's not about the vegetables. It means you're eating a lot.
2: Aha! I'll eat like a horse and run like a horse.
1: Good idea. With you, the buffet is worth every penn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빅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뷔페 좋아하시나요? 뷔페에 가면 보통 어떤 음식 드시나요? 저는 맛있는 뷔페의 기준을 항상 초콜릿 분수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뷔페라도 초콜릿 분수가 없으면 저한테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케빈의 어머니가 함께 뷔페에 갔습니다. 크리스틴이 월급을 받아서 대접을 하는데요. 웬일인지 케빈이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케빈이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오늘은 크리스틴의 월급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케빈과 케빈 어머니를 뷔페에 모시고 왔죠. 자, 맛있게 드세요. 케빈 신이 났어요. I wish it was Christine's payday every day. 아, 매일이 크리스틴 월급날이면 좋겠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정말 신이 났죠. 자, I wish라는 표현을 케빈이 사용을 했어요. 이 I wish 다음에는 과거형 문장을 써서 뭐뭐라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요. 실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날 수 없거나 현실과 반대되는 일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I wish they were mine. I wish they were mine. 친구가 엄청 뭐 귀엽고 이쁜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저거 내 거면 좋겠다. 내 거예요? 아니죠. I wish they were mine. 내 거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I wish I had a puppy. 나 강아지 있으면 좋겠다.

0: 있다. 이때도 나에게 지금 강아지가 있지 않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문장 I wish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맨날, 그쵸. 크리스틴이 맛있는 거 사주면 좋겠어요. 케빈 어머니도, 아유, 잘 먹을게. 고마워. 자,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각자 먹기 시작하는데요. 케빈이 무서운 속도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체할 텐데, 좀 천천히 먹어야 될 텐데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I starved all day. 하루 종일 starved. 굶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음식 많이 있는 뷔페 식당이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so I could eat a lot tonight. 오늘 진짜 많이 먹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크리스틴이요, 케빈, 너 엄청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하네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너 엄청 많이 먹는다. 재밌게 표현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You are eating like a horse. You are eating like a horse입니다. Horse, 푸잉, 맞습니다.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You are 너는 무엇무엇이다라는 뜻. Eating은 먹고 있는, like는 뭐뭐처럼, 그리고 a horse는 말한 마리죠. 말 그대로 해보자면 너 말처럼 먹고 있네 이런 뜻이 됩니다. 말이 풀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먹나 보죠. You are eating like a horse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먹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우리 뜻 생각하면서 함께 얘기해 볼게요. You are eating like a horse. 자, 이제는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You're eating like a horse. 야, 너 진짜 많이 먹는다. 그런데 케빈은 이 문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나 봐요. 응? 말처럼 먹는다고? 푸잉. 그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말처럼 드시지. She only has greens on her plate. 이거 봐봐. 엄마 접시에 풀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채소라는 말, 물론 vegetables 있습니다. 그런데 green vegetables를 줄여서 그냥 greens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어린잎 채소를 baby greens라고 그래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vegetables, 단어가 길죠? 이렇게 길 때는 veggies라고 줄여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아니, 채소가 아니고 많이 먹는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나는 말처럼 많이 먹고 말처럼 열심히 뛰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ith you, the buffet is worth every penny. 동전 하나하나만큼 다 가치가 있다. 즉, 너랑 오면은 돈이 아깝지 않아서 좋아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worth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It's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It's not worth it. 그럴 가치도 없어.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엄청 많이 먹는다. You're eating like a horse. You're eating like a horse. 우리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넌 너무 많이 먹는데. Pig out 이라는 표현 써서 You're pigging out. You're pigging out 이라고 하면 많이 먹는 것도 좀 개걸스럽게 와구와구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대식가인 내 친구 혼자 3, 4인분은 거뜬합니다. 보고 있으면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야, 너 너무 많이 먹는데? 어떡해요? You're pigging out. You're pigging out.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다라는 표현은 you eat like a bird. 새를, 새가 이렇게 콕콕 쪄 먹잖아요. You eat like a bir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금 먹어도 너무 조금 먹는 동생. 도넛 하나를 3일 동안 나눠 먹어요. 하, 너 너무 적게 먹어. 어떡해요? You eat like a bird. You eat like a bird. Great. 이번 시간에는 많이 먹고 적게 먹는 표현들 배워봤죠?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eat like a horse 아니면 pig out 이렇게 쓸수 있고요. 조금 조금 먹을 때는 eat like a bird 함께 기억했다가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오늘은 우리 반 발표회 날.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상 무대에 서려니 눈앞이 캄캄. 대사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지? 나 큰일 났어. 나 큰일 났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A big event happened to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음. Why am I so thirsty? This is the second time I woke up to drink water. Christine, what are you doing awake?
2: Kevin.
1: What's the matter? What are you doing at this hour?
2: Kevin.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I have to finish a report by tomorrow for work, and...
1: Then hurry up and go to bed.
2: When I looked over the report, I found something wrong with the data.
1: Oh, no. Do you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2: Yeah. Oh. It's my fault. I should have double-checked. I have a meeting at 10 tomorrow morning. What should I do?
1: Calm down, Christine. We still have some time. I will help you.
2: Really? You will? You're an angel from heaven.
1: Don't forget that I'm always here for you. Okay, where do we begin?
2: O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너무 늦게 깨달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강의할 장소에 파일을 넘겨주면서 다른 파일을 넘겨줘서 강의장에 가서 너무 당황하고 아무 자료도 없이 뭔가 강의를 해야 됐던 그런 정말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틴도요, 뭔가 아찔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크리스틴을 좀비로 만든 아찔한 경험이 무엇인지 함께 볼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시작할까요?
3: 아유, 목 말라.
0: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깬 케빈.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다가 크리스틴의 방에서 인기척을 탁 느낍니다. 아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똑똑똑 크리스틴 불렀더니 케빈.

좀비 같은 크리스틴이 나왔죠. 케빈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크리스틴 큰일 났어요. 나 큰일 났어.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나 큰일 났어는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m in hot water. I'm in hot water 입니다. 이 문장은요, I'm,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 in은 뭐뭐 안에 라는 뜻이죠. 그리고 hot, 뜨거운, water, 물이네요. 나 뜨거운 물 안에 있어. 아, 정말 큰일 났죠. 그래서 이 I'm in hot water 이라는 표현은 나 진짜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m in hot water 함께 얘기해 볼게요. I'm in hot water. 노란 부분 강조해서 I'm in hot water. 그래요. 큰일 났대요. 무슨 큰일인지 이어서 보죠. 아, 내일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가 있나 봐요. 일찍 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잠을 자야지. 왜안 자고 이 시간까지 깨어 있나요? Oh no, when I looked over the report, I found something wrong with the data.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데이터가 잘못된 걸 이제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틴이 자기가 뭔가를 검토하다가 발견했다라고 할때쓴 표현이 look over입니다. look은 보다라는 말로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동사 look 다음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look over은 뭐뭐를 검토하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또 look something up 하면 뭐뭐를 찾아보다. 인터넷에서, 사전에서 뭔가를 찾아볼 때는 look up 쓸수 있고요. look into 하면 into,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다라는 뜻, 그리고 look after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look의 뜻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그러면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고서를 쓴 거라면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보고서를 다 다시 써야 되겠죠? Yeah, it's my fault. I should have double check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두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 double check라는 말이 double, 체크를 두 번, 재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아,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나 봐요. 이렇게 후회를 나타내는 문장이 should have, 그리고 PP, 과거 분사형을 쓰는 겁니다. should have는 줄여서 should've 이렇게 표현하고요. should'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I should have called you. 아,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또는 you sh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너 그거 미리 끝내놨었어야지 왜안 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미팅이 있고 거기서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What should I do? 지금 새벽인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케빈이 일단은 지금 좀비 같죠? 놀란 크리스틴을 진정을 시킵니다. Calm down, Christine. 크리스틴, 진정해봐, 진정해봐. 이렇게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표현도 볼게요. Calm down, 진정해. Relax도 이렇게 좀 풀어지는 거죠. 진정해, chill 또는 chill out까지 써서도 진정해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침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 있으니까 케빈이 아마 도와주려나 봐요. 진짜 천사 같은 친구죠. 이제 케빈이 든든하게 도와주면 크리스틴이 그래도 내일 10시 되기 전에 이 보고서 제대로 잘 마치고 발표를 잘 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카툰의 내용 함께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큰일 났어. I'm in hot water.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I'm in big trouble. 큰 문제에 봉착 빠졌다. 이런 뜻이죠. 나 큰일 났어. I'm in big troubl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중요한 발표 날, 발표 자료를 집에 놓고 왔습니다. 나 큰일 났어. 어떡해요? I'm in big trouble. I'm in big trouble. 그런가 하면 난 끝장이야. 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있습니다. I'm done for. I'm done for.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거실에서 공놀이 하다가 TV에 금이 쩍. 부모님이 하시면 난 끝장이야. 어떡해요? I'm done for. I'm done for.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엄청난 이 곤경의 상황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요. I'm in hot water. I'm in big trouble. I'm done for. 나 큰일 났어. 난 끝장이야. 하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생생하고 재미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지요. 배운 내용들은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

0: 며칠 전에 우연히 엄청 맛있는 도넛 가게를 발견했지 뭐예요.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다시 갔는데 가게가 문이 잠겨 있고 불도 다 꺼져 있네요. 이상하다. 가게가 망했나? 가게가 망했나?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s the shop close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흠, hey, Kevin. Wasn't that a hot dog shop?
2: Yeah, I think so. But it's closed.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1: You think so? That place was so popular. It always had a long line of customers.
2: Hey, check it out. There are some new hot dog places here.
1: Oh, you're right.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ese stores.
2: The new stores probably opened because of the famous hot dog shop. Maybe the old shop couldn't compete with the new stores.
1: Oh, that's too bad. I really loved that place.
2: I know. I even knew the owner. I miss him already.
1: Hmm. Oh, isn't that the owner?
2: Huh? Mr. Kim, what are you doing here?
3: Hi there. Our hot dog shop is so well that we moved to a bigger place thanks to regular customers like Christine.
2: Aha! I'm so happy for you.
1: I'm so glad your shop is doing so well. Please give us 10 hot dogs.
3: 야, 여기 빨리 1번 테이블에 핫도그 열게.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단골 가게 있으신가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단골 김밥집도 있고 단골 카페도 있고요. 단골 빙수집도 있고 단골 가게가 아주 많습니다. 크리스틴과 케빈도 자주 가는 단골 핫도그집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문을 닫았네요. 가게가 망한 걸까요? 우리 단골 핫도그 가게가 왜 문을 닫았는지 카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하거든요. 한 장면씩 살펴볼게요. 크리스틴과 케빈이 자주 가는 핫도그집. 그런데 핫도그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게가 망했나?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가게가 망한 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s the shop closed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닫았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가게가 뭔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망했나 라고 할 때는 Did it go belly up? 이라고 표현합니다. Did 뭐뭐 했니? 물어보는 말, 과거형 의문문 만드는 말이죠. 그리고 it, 그것은 go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belly는 배고요. up은 위로죠. 이 말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배가 위로 가게 되었니? 이 표현은 물고기 생각해

보면은요, 물고기가 죽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배가 위로 오고 수면에 둥둥 뜨게 되죠. 거기서 오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망했나라고 할 때는 Did it go belly up?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말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좋습니다. 강해가 망했나? 그런데 크리스틴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It always had a long line of customers. 항상 줄 서서 먹을 만큼 손님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게가 망하겠어요? 자, 지금 본 문장에서 손님이라는 말이요. 영어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손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다른 손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처럼 가게의 고객인 경우에는 custome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또 숙박시설의 투숙객, TV쇼 같은 데 나오는 손님들은 guest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고객 같은 경우에는 cli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customer, guest, client 이제는 구별해서 써보세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못 보던 새로운 핫도그집이 많이 생겼네요. 아까 그 집이 원조 핫도그집인데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핫도그집들이 많이 생겨났나 봐요. 이 새로 생겨난 핫도그집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게가 망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다, 그쵸? 왜냐면 여기는 크리스틴과 케빈이 너무너무 좋아하던 장소고 케빈은 이미 사장님까지 잘 아는 그런 사이거든요. 사장님 보고 싶다. I miss him already. 그런데 이거 핫도그집 사장님 아닌가요? 사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다행히 핫도그집이 너무 잘 돼서 더 큰 가게로 옮기셨대요. Thanks to regular customers like Christine. 크리스틴처럼 좋은 손님들이 많이 먹어준 덕분에 이제는 장사가 잘 돼서 아까 그 가게는 닫고 더 큰 가게로 이전을 하신 거네요. 확장 이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 단골 손님 부르는 말이요. regular customer입니다. regular이 정기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gular customer, 정기적으로 계속 오는 손님, 단골 손님이 되겠죠. 그런데 이 표현을 그냥 줄여서 customer 빼고요. 그냥 a regular이라고 표현만 해도 단골 손님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내가 가는 단골 가게에 데리고 가면 나 여기 단골이야 이런 말 하죠. I'm a regular here. I'm a regular he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I'm so happy for you. 정말 잘 됐어요. 문 닫은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잘된 일이에요. 이렇게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 Good for you. 이미 우리 배워서 알고 계시죠? I'm glad to hear that. 그 소식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는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으니까 핫도그 시켜야 되겠죠? Please give us 10 hot dogs. 역시 크리스틴. 그래도 10개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카툰 재밌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가게가 망했나? Did it go belly up? Did it go belly up?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우리 가게나 사업이 망했을 때 go out of business라는 표현 씁니다. 거기 망했어. It went out of business. It went out of business.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가 잘 가던 카페 오랜만에 갔더니 망했는지 없어졌네요. 언니한테 혹시 알아? 물어봤더니 거기 망했어 라고 얘기하네요. 어떻게? It went out of business. It went out of business.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돈을 다 썼을 때 나 빈털터리야, 파산이야 이런 말 하죠. 이럴 때는 I'm broke. I'm broke 라는 표현 씁니다. 상황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스피커에 한 달치 월급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한 푼도 없네. 나 빈털터리야. 어떡해요? I'm broke.

0: broke.
1: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가게가 망했다 또는 나 파산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꼭 복습해 보시고 내 것으로 또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my goodness. 자, 여기에서 with a determined sense of purpose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determined. 자, 확고한. 네, 그래서 determined sense of purpose. 자, 이 친구들은 어떤 확고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엠버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빡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piles of books, 이 piles of 책 한 무더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ike baby leaning towers of Pisa. 친구들, 피사의 사탑. 이게 살짝 기울어진 네 tower. 네, it's like baby. 근데 여기에서 왜 baby라고 그럴까요? 그냥 it just means little. Like little mini, 자 mini towers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책이 많다는 거죠. All right. So let's stop and think. What was wrong with Shinoy and Toby's plan to find Ember? 자 Ember를 찾으려는 Shinoy and Toby의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너무 책들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Right? It's taking too long. It's going to take all day. 하루 종일, 며칠 걸릴 수가 있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I've got a location, shouted Bug, hurtling in. It's not exact, but I know which room, the staff room. Shinoy and Toby stared at each other in horror and gulped, Ooh, the staff room? 자, 아, 드디어 버그가 엠버 위치를 찾았어요. 자, 교무실에. 근데 이 교무실에 있으니 우리 토비 앤 슈노이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야 되는데 oh no! 지금 두려운 거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4. Inside the staff room. Shinoy and Toby crawled into the staff room on their hands and knees. Pupils were not normally allowed in, but this was an emergency.
1: Maybe I should help Bug, Toby whispered.
0: Bug was fiddling with the photocopier in the corridor just outside the staff room. Shinoy firmly shook his head and crawled in further. The carpet stank of stale coffee and moldy biscuits. They couldn't see any books, just lots of teachers' feet. Ember had to be in here somewhere. 자, Toby and Shinoy, 우리 그 교무실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기어 들어왔죠, right? As you can see from the picture. It says here, Bug was fiddling with a photocopier in the corridor. 자, photocopier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복사기. 그래서 이 Bug는 복도에서 복사기를 fiddling with,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Shinoy and Toby are on the ground. They're crawling. And what do they smell? 이 카페트에서 좀 오래된 커피 냄새, 그리고 곰팡이 핀 뭐 이렇게 과자, 뭐 비스킷 이런 냄새가 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So we're gonna, they're there. 이제 선생님들 발만 보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하죠? All right, so we're going to find out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please join me soon. Okay, take care everyone.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삶과 성장과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우리는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요. 오늘은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한번 추측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 남자 아이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쌤은요, 어렸을 때 내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첫 번째 단어입니다. job. J-O-B. 어떻게 읽어요? job. 자,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J-O-B 순서대로 여러분도 정확하게 써보세요. job, J-O-B. 직업이나 일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y job is teaching English. 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 되겠죠? 이렇게 직업을 말할 때 우리는 job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영단어들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ork. work. 자, 얘는요, 일이나 작업이라는 뜻도 되고 일하다라는 동작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요. 기계가 일하다라는 뜻으로 이 기계가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 오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work, W-O-R-K. 읽을 때는요, work, 이렇게 R 발음을 살려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하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We work hard every day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work hard니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work hard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와 함께 쓰여서 기계가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My computer is not working. 내 컴퓨터가 뭐 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아가 되는 겁니다. My computer is not working.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서 Can you fix it? 이라고 합니다. 고쳐줄 수 있니?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기계와 쓰일 때는 work가 작동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s not working 하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장래 희망할 때 이 future,

미래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future 하면 미래고요. 강세는 보통 이렇게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future. 한 번 더. future. 네, 같이 한번 써볼게요. future 어떻게 써요? F, U, T, U, R, E. 읽을 때는 future. 네, future은 미래를 의미하고요. 현재와 과거를 뜻하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로 past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하면 present. present. 자, 과거는 영어로 뭐라고요? past, 그리고 현재는 present, 그리고 미래는 future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단어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future 예문 보겠습니다. I'm learning new skills for the future 이라고 했어요. I'm learning new skills. 나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있어.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배워요? For the future 이니까 미래를 위해서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designer in the future 이라고 했어요.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언제? In the future 이니까 미래가 되겠네요. I want to be a designer in the future. 이 표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 패턴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자리에 다른 직업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미래에 가수가 되고 싶어.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요?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영단어들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모두 나와 있는 단어들이니까 쌤이랑 한 번씩 읽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teacher입니다. 자, teach가 가르치다죠? 그런데 이 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eacher, 교사가 되는 거고요. 또 farm은 농사 짓다인데 이 R 붙여서 농사 짓는 사람, 농부가 되겠네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이니까 designer, 또 노래하는 사람, singer, 가수고요. 여러분, write 하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작가. 또 law 하면 법입니다. lawyer 하면 변호사고요. 또 report 하면 보고하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럼 reporter 하면 기자가 되겠죠. 자, 이외에도 소방관, 경찰관, firefighter 그리고 police officer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서 photographer, 사진사도 알아두겠습니다. 자, 이 R과 마찬가지로 이 IST도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Artist 하면 예술가와 화가가 되고요. The scientist, 과학자. Dentist, 치과 의사. 또 doctor, nurse, 의사와 간호사고요. 또 pilot 하면 조종사나 비행사입니다. 또 요리사 하면 우리 chef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president, presiden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볼게요. 자,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미래라는 영단어는요, future,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말할 때 이 직업은 영어로 job,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일하다, work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2강이고요. 삶과 성장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멋진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보는 것 아닐까요?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성장하고 결국엔 우리가 꿈꾸던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성장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짠 하고 멋진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실패를 겪겠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도 겪고요. 또 무언가 깨달아가면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성장과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영단어입니다. 첫 번째 영단어는 바로 try. try. try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둘 다 자주 나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먼저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도하다 뿐만 아니라 노력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이 단어를 써볼까요? try. try. try. 네, try는 시도하고 노력하는 건데 뭔가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포기하다는 give up. give up. 포기하다.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Don't give up. Let's try one more time. Don't give up 이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마? 포기하지 마. Let's try one more time. 한 번 더 뭐 해보자. 시도하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Try to read. Try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러면 나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I try to read more books. 나는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세미 퀴즈 내볼게요. I try to drink more water.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더 많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으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row인데요. grow, 자라다 라는 표현도 되고요. 무언가를 자라게 하다 라는 의미로 기르다 라는 표현도 됩니다. 우리 일단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grow, G-R-O-W. 어떻게 읽어요? grow, 자라다, 기르다인데요. 여기서 기르다는 보통 grow의 경우 식물을 기르다, 나무를 기르다 이럴 때 씁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기를 때는 거의 안 써요. 사람이나 동물을 기를 때는 이 rai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grow 한번 살펴볼게요.

0: My hair is growing very fast.
1: 나의 머리카락이요? 매우 빠르게 뭐 하고 있어요?
0: Growing. 자라고 있는 거예요.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Do you grow plants in your garden? 자, 여러분, grow plants 한번 밑줄 쳐볼게요. Plants는 식물이잖아요. 너는 식물을 뭐 하니? 기르니가 되겠죠? 어디서? 정원에서. 그래서 Do you grow plants in your garden? 하면 너는 정원에서 식물을 기르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grow의 두 가지 의미 기억하셨나요?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become, become. 자, 일단 우리 이 단어를 한번 정확하게 써볼게요. be 뒤에 come가 오는 거예요. become, 바로 외워서 써봅시다. become.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두 부분으로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become, be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해요. 존재. come은 뭐죠? come? 어디로? 오다죠. 오다. 어떤 존재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거다.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become은 이렇게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자주 쓰이는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이라고 하였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become은 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때는 I want to become 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become a scientist 라고 하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는 표현을 become을 활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want to become a designer 이 되겠고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려면 I want to become a nurs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 want to become 이라는 표현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실패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다, 노력하다 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T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아요. try. try입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 깨달아가면서 자라고 성장해요. 자, 이 단어는 G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grow. grow입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성장한 결과 내가 원하던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become. become입니다. 오늘 배운 이 try, grow, 그리고 become 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드시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꼭 try, grow 해서 원하는 사람이 become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단어들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다.

0: 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로보캅 플리랑 꼭꼭 약속!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규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읽어볼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Storyteller Sloth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나무늘보가 이야기꾼이에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다뤄볼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There의 정체. 우리가 There is a cup, There를 많이 쓰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Fun Reading Grammar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보기 전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 원숭이들이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 지난 강의에서 나왔듯이 아, 카밀라라는 아이가 있었네. 그 정도겠죠. 이렇게 막 귀 기울여서 듣고 있네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니까 여기서 살비도어가 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이구아나도 왔고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나란히 이렇게 가지 앉아서 아주 평화롭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요?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이 나뭇가지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거는 살비도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일입니다. 전부 다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하하, 지금 나뭇가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치진 않았나요? 궁금하네요. 우리 조금 이따 한번 만나볼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볼 영어 팁 한 가지. 바로 사전을 찾을 때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미를 찾는 것까지 누구나 다 합니다. 과거에 책 사전을 이용하든 전자사전을 이용하든 혹은 우리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어떤 사전을 이용하든 의미까지는 보는데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바로 예문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정보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의미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문을 꼭 보도록 하세요. 그 예문 안에 그 단어의 어감도 들어있고요. 그 단어의 쓰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예문 읽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Word began to spread about Salvador's story, and other animals came to listen. The spider monkeys were soon joined by some squirrel monkeys. The rain splish sploshed on the branch. Splish, splosh. Salvador continued. But Camilla wasn't like other spider monkeys, because she had an extra long tail. Her tail was so long that it was always getting in the way. So Camilla's friends called her Clumsy Camilla. Word spread further through the rainforest, and next a green iguana came to listen. The spider monkeys and the squirrel monkeys shuffled along the branch to make room for him. The rain drummed on their heads. Soon, there were so many animals crowded onto the branch that Salvador had to speak up. One day, as Camilla slept, a big snake slithered along the tree. Then, just as Salvador was getting to the exciting part of his story, there was an almighty crack, and whoosh! All the animals went flying.

0: 자, 오늘은 The Storyteller Sloth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무늘보가 들려줄까요? Word began to spread about Sarvidor's story. Word라고 하면은 예전 강의에서 나왔었죠? 소문. 소문이 began to spread. 퍼지기 시작했어요. 뭐에 대해서 퍼지기 시작했냐면 Sarvidor's story. Sarvidor가 이야기를 들려준대. 이런 Sarvidor의 이야기꾼,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막 모이겠죠. 다른 동물들이 막 오는 거예요. And other animals came to listen.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들어보러 왔어요. The spider monkeys were soon joined by some squirrel monkeys. 자, 요거 의미 파악 하나하나씩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The spider monkeys, 거미 원숭이들은 were soon joined. 이제 곧 were joined. Join 하면 합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were joined라고 하면 합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파이더 monkey가 지금 합류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더 monkey가 누군가 의해서 합류가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동물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과거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합류하다. 스파이더 monkey가 합류한 게 아니라 스파이더 monkey 이후에 나오는 이 동물이 합류했다. 즉, 스파이더 monkey가 합류하게 되었다. 뭔가에 의해서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파이더 monkey는 곧 조인되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인되어졌다. 즉, 스파이더 monkey는 거기 있었는데 some squirrel monkeys. 아, 다람쥐 원숭이에 의해서 합류되어졌다. 즉, 이제 다람쥐 원숭이가 왔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동태가 의미를 파악하는 어떨 때는 약간 의미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가로 설명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넘어갈게요. The rain splashed on the branch. Sarvidor continued. 자, 요게 한번 볼까요? The rain splash. 이 빗방울들이 splashed. 차박 막 튀겼어요. 차박. 이렇게 차박 튀겼어요. 물 이렇게 튀기는 소리 있죠? On the branch. 나뭇가지 위에 튀겼어요. Sarvidor continued. 그리고 Sarvidor가 계속했어요. But Camilla wasn't like other spider monkeys. 그런데 카밀라는 다른 spider monkey, 다른 거미 원숭이들이랑은 wasn't like, 달랐어. Like는 같았다. Wasn't like니까 달랐다. 달랐어요. Because, 왜냐하면, she had an extra long tail. 그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extra라고 하면 특별히 더 긴 long tail. 특별히 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그래서 그 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Her tail was so long that it was always getting in the way. 자, 여기 get in the way는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Get은 얻는 것이죠. In the way, 가는 길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즉, 방해를 하는 것이죠. Her tail, 그녀의 꼬리가 너무 기니까, 너무 길어서 that, so that, it was always, 항상 getting in the way, 항상 내 앞에 걸리적거린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So Camilla's friends call her clumsy Camilla.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방해가 되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뭔가 자꾸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Camilla의 친구들은 called her, 그녀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clumsy Camilla. clumsy라고 하면은 서툴은 어설픈, 난 요리가 서툴러, 그래서 뭔가 좀 도와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서툴은 어설픈입니다. 그래서 카밀라의 친구들은 카밀라를 서툴은 카밀라라고 불렀다네요. 아,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1분 후에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1: Word began to spread about Salvador's story, and other animals came to listen. The spider monkeys were soon joined by some squirrel monkeys. The rain splish sploshed on the branch. Splish, splosh. Salvador continued, But Camilla wasn't like other spider monkeys because she had an extra long tail. Her tail was so long that it was always getting in the way. So Camilla's friends called her Clumsy Camilla.
0: 자, 이제 그 살비도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Word spread further. Further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 이 소문이 퍼지는데 더 멀리, 더 깊숙하게 퍼졌어요. Through the rainforest. 그 열대우림이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더 많은 동물들이 오겠죠. And next, 그리고 다음에 a green iguana. 이구아나입니다. Iguana came to listen.

이구아나까지 아 무슨 내용인데 나도 좀 듣고 싶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The spider monkeys and the squirrel monkeys shuffled along the branches to make room for him. 그래서 거미 원숭이와 그 다음에 다람쥐 원숭이는 shuffle이라고 하면은 발을 질질 끌다 이렇게 발을 질질 끌고 가는 거 있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줬어요. Along the branches. 그래서 나무 위를 이렇게 발을 질질 끌면서 움직였어요. To make room. 공간을 좀 마련해주기 위해서. 왜? 이미 그 나뭇가지에 쭉 촘촘히 앉아서 살비도어의 그 나무늘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까지 오니까 아, 좀 비켜줘. 이렇게. 아 그래 너도 앉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따라서 발을 질질 끌며 걸었어요. To make room for him. 그를 위해서 공간을 좀 앉을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The rain drummed on their heads. 자, 여기 rain, rain은 비죠. drum이라고 하면 북이에요. 여기 북이 있네요. 그래서 drum이라고 하면 둥둥둥둥 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rain, 비가 북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비가 drummed on their heads. 그들의 머리 위에 톡톡톡톡 떨어졌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가 이제 정말 부슬비였는데 조금 더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The rain drummed. 이렇게 둥둥 치다, 북을 치다라는 것이죠. Soon, 이제 곧,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re were so many animals.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Crowded라고 하면 북적북적북적 그 나뭇가지 위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시끌시끌한 것이죠. Onto the branch, 그 나뭇가지 위에 웅성웅성 막 붐볐어요. That Salvador had to speak up. 이제 많은 동물들이 모이니까 살비도 입장에서는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원래는 카밀라가 있었는데 라고 했다면 카밀라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Speak up도 말하는 건데 up,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자, 오늘 여기에서 아까 전에 there이 잠시 나왔었는데요. 그 there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ere, 예를 들자면 there is an apple, 사과가 있다라고 할 때 이 there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유도부사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 유도부사라는 말은 몰라도 되는데요. there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re is a cup. 제가 학창시절에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there이 주어이고 is가 동사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there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사랍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껍데기예요. 보통 there은 거기에 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이때는 해석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어는 뭐냐면 a cup인 거예요. 그러면 a cup, 컵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is를 썼는 이유는 there이 단수라서 썼는 게 아니라 a cup, 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is를 쓴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there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are people in the room. 방 안에 사람들이 있다. 근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people 하면은 여러 명이죠. 그래서 there people, there are를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유도부사라는 것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사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there 있으면 그 뒤에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there were so many animals 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도 there were 그럼 여기서 were를 왜 썼다? 왜 were를 왜 썼겠습니까? there 때문에 쓴 게 아니라는 거죠. were 다음에 보니까 so many animals, animal에 보니까 s가 붙어있죠. 아, 많은 동물들.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를 쓴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there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there의 이름은 유도부사.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 there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One day, as Camilla slept, 어느 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카밀라가 자고 있을 때, a big snake, 아주 큰 뱀이 슬리더를 하면 스르륵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왔어요. Along the tree. 그 나무 위를 스르륵 올라갔어요. 오! 이거 노! 오! 안 돼! 안 돼! 그 다음은요. Then, 그리고 나서 Just as Salvador was getting to the exciting part of his story. Just as는 막 뭐뭐하려 할 때 Salvador가 was getting to 도달하려고 할 때 어디에 도달하려 했냐면 The exciting part of his story. 그의 이야기의 아주 재밌는 부분, 그 재밌는 부분이 이제 막 재밌는 부분이 나오려고 할 때쯤 There was an almighty crack. Almighty라고 하면 엄청난, 엄청난 crack, 꽈지직
이렇게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쿵 하고 난 거예요.

0: 뭐죠? And all the animals went flying. 그리고 나서 모든 동물들이 막 날라서 떨어졌어요. 라고 하네요. 어떻게 됐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았던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Word spread further through the rainforest, and next a green iguana came to listen. The spider monkeys and the squirrel monkeys shuffled along the branch to make room for him. The rain drummed on their heads. Soon, there were so many animals crowded onto the branch that Salvador had to speak up. One day, as Camilla slept, a big snake slithered along the tree.
2: Eek! Oh no!
1: Then, just as Salvador was getting to the exciting part of his story, there was an almighty crack, and whoosh! All the animals went flying.
2: Help!
0: 자, 오늘도 여러 개의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거 다섯 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 Clumsy, clumsy. Don't be so clumsy. Shuffle, shuffle. The squirrel monkeys shuffled along the branch to make room for him. Drum, drum. The rain drummed on their heads. Crowded, crowded. There were so many animals crowded onto the branch. Almighty, almighty. There was an almighty crack.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봅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사전 사용 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사전을 누구나 다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사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고 어설픈 점이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을 사용할 때는 처음부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어떤 거를 검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전을 딱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일단 가장 먼저 의미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꼭 봐야 되냐면 거기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창을 닫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어를 봤으면 그 의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을 봐야 돼요. 예문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전체 이야기까지 아주 풍성한 스토리 속에서 단어를 접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맥락 속에서 이런 감각, 이런 어감으로 단어가 쓰이는구나까지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품사도 한번 보자.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품사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요까지 한번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들께서 같이 한번 이것들을 짚어주시면은 아이도 요거를 몇 번 해보면은 확실히 체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팍팍했습니다.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규홍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읽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준비 잔뜩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짜잔! 오늘 만나볼 책은 The Storyteller Sloth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나무늘보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 오는 부정사 혹은 동명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문을 준비해 두었으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보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여기 나무 위에서 어떤 표범 같은 동물이 자고 있네요. 그런데 한쪽 눈을 개슴츠리하게 이렇게 뜨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아이고, 이 나무늘보가 진흙탕에 빠졌네요. 몸에, 온몸에 지금 흙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 여기 이런 표시가 있네요. 자고 있는 아르마딜로가 보이네요. 이거 둘이 어떤 관계일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여기 돼지 한 마리도 보이고요. 그런데 돼지가 약간 불쌍한 듯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쌍한 듯이 이 원숭이들이 진흙탕에 빠진 걸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가 어떡하노?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자, 과연 오늘의 이야기, 이 지금 펼쳐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도무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고 글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눠볼 영어 학습 팁은 바로 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해서 꼭 문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문학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이 생긴 원리라든가 혹은 어떤 문제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해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아, 그래서 이 문장이 아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구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체계를 가져가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영어글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글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A wet Salvador fell down and down. He swooshed past Juan, a snoozing jaguar, who opened one eye lazily. Hey, what is going on? Not far behind Salvador, five dripping spider monkeys, four squishy squirrel monkeys, and one damp green iguana all swooshed past Juan, too. Plop! Salvador dropped onto the forest floor at the top of a muddy slope. He nearly landed on Gabriel, a giant armadillo. Luckily, Gabriel was snoring so loudly, he didn't notice Salvador. One by one, five soggy spider monkeys, four sopping squirrel monkeys, and one dripping green iguana also plopped onto the muddy slope in front of Gabriel. They didn't wake him up either. Salvador tried to stand, but he lost his foot.

0: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바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A wet Salvador fell down and down. 비를 맞고 있었으니까 축축했겠죠. 그 푹 젖은 살비도어가 fell down and down. 우와, 살려줘 하고 떨어졌어요. He swooshed past Juan. Swoosh 하면 슉 떨어지다. Past, 지나서요. Juan. Juan이라고 하면은 아 누구냐면 a snoozing jaguar. Snooze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깜빡 조는 거죠. 잠깐 자는 거예요. 잠깐 자고 있는 제규어는 표범과 비슷한데요. 제규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자고 있는 제규어인 후안을 지나서 슉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후안이 뭐라고 하냐면 Who opened one eye lazily?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보이십니까? 한쪽 눈만 이렇게 귀찮은 듯이 아 뭔데? 이렇게 하면서 슉 떠는 거죠. 그래서 lazily, 게으른 듯, 귀찮은 듯이 한쪽 아이를 떴어요. Hey, what is going on? 야, 거기 무슨 일이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Not far behind Salvador. Salvador 뒤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즉 Salvador 바로 뒤에 five dripping spider monkeys. 다섯 마리의 dripping 하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미 원숭이. Four squishy. Squishy라고 하면은 질척질척한 다람쥐. Squirrel monkeys, 다람쥐 원숭이들. And one damp. Damp라고 하면은 축축한 한 마리의 축축한 green 이구아나. 이구아나는 all swish past one, two. 모두 다 슉 후안을 지나서 슉슉슉 다 떨어졌어요. 아, 안 다쳤을라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안 다쳐야 되는데요, 맞죠? 넘어가 볼까요? Plop! 절퍼덕! Salvador dropped onto the forest floor. Salvador는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냐면 onto the forest floor. Forest floor, 숲 바닥에 탁 떨어졌어요. 근데 이 숲 바닥은 어디에 있었냐면 at the top of a muddy slope. 가장 높은 곳에, 어디에 높은 곳이냐면은 그 진흙 비탈, 진흙 비탈면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숲바닥에 철퍼덕 하고 떨어졌어요. He nearly landed on Gabriel. 그는 거의 land on이라고 하면 착륙했어요. 여기서는 착륙이 아니겠죠?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Gabriel, guy Gabriel 위에 떨어질 뻔했어요. Nearly니까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 Gabriel, 우리말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면 되겠죠. 온도차가 많이 나죠? Gabriel은 누구냐 하면 a giant armadillo. 왕 아르마딜로예요. 이 등껍질이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이 왕 아르마딜로 그 위에 떨어질 뻔했어요. Luckily, 다행스럽게도 Gabriel was snoring so loud. Gabriel이 뭐하고 있었냐면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렇죠. Snore 하면 코 골다죠. 너무 크게, so loud, 너무나 크게 코를 골고 있어서 He didn't notice Salvador. Salvador가 떨어졌는지, 철퍼덕 이렇게 떨어졌는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이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A wet Salvador fell down and down. He swooshed past Juan, a snoozing jaguar, who opened one eye lazily.
2: Hey, what is going on?
1: Not far behind Salvador, five dripping spider monkeys, four squishy squirrel monkeys, and one damp green iguana all swooshed past Juan, too. Plop! Salvador dropped onto the forest floor at the top of a muddy slope. He nearly landed on Gabriel, a giant armadillo. Luckily, Gabriel was snoring so loudly, he didn't notice Salvador.
0: 자, 어떻게 됐을까요?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즉 차례대로 five soggy spider monkeys, 다섯 마리의 축축한 거미 원숭이들, 그리고 네 마리의 서핑하면 완전히 흠뻑 젖은 squirrel monkeys, 다람쥐 원숭이들, and one dripping green iguana, 그리고 한 마리의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구아나는 also plopped, 철파덕 하고 떨어졌어요. Onto the muddy slope. 그 진흙인 비탈면에 척 떨어졌어요. In front of Gabriel. Gabriel 바로 앞에.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느끼셨습니까? 지난 페이지도 그렇고 이번 페이지도 그렇고 soggy, sopping, dripping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영어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똑같이 soggy나 sopping이나 dripping이나

전부 다 축, 흠뻑 젖은, 축축한, 젖은 이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를 인식하고 글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한번 Fun Reading Grammar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They didn't wake him up either. 그런데 그들은 didn't wake him up either. 그 또한 이 게이브리오, 왕 아르마딜로를 깨우지 않았어요. 와, 완전히 푹 잠들어 있나 봐요. Salvador tried to stand, but he lost his footing on his squelchy, muddy slope.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할까요? Salvador는 try to, 노력했어요. 뭘 하려고 노력했냐면, try to stand,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는데, but, 그러나 he lost his footing. Footing이라면 발 디디고 있는 것이에요. 발 디디고 있는 것, 이렇게. 저는 지금 평평한 바닥에 발을 탁 디디고 있으니까 아주 안정감 있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진흙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he lost his footing. 그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디딤발을 잃어버렸어요. 즉, 아, 발을 헛디뎠다라고 하면 되겠죠.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아 쓰러졌어요. On a squelchy. Squelchy 하면 쩍쩍 소리가 나는 이 진흙탕에 발을 이렇게 쑥 넣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요? 뭔가 이렇게 좀 불쾌한 쩍쩍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squelchy muddy slope. 이 쩍쩍 소리가 나는 그리고 진흙탕의 그 비탈면에서 아 넘어져 버렸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And tumbled. Tumble 뭐냐 하면은 아 굴러떨어져서 아 산비탈이 아 하고 떨어지는 거죠. Pass Pia the peccary. Pia the peccary. Pia는 이름이고요. Peccary라고 하면은 돼지의 사촌쯤 되는데요. Peccary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아라는 돼지처럼 생긴 그런 동물을 지나서 아 하고 굴러떨어졌어요. 이제 전부 다 굴러떨어지겠죠. 그 다음, 자, 여기서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Try to. 아,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Fun Reading Grammar에서 다루냐?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to 동사 혹은 동사 ing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I try to work out every day. 자, 여기서 같은 동사는 똑같아요. try라고 같은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다르다는 거죠. try to, try ing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의미가 같아야 되는데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I try to work out every day. 나는 매일 workout 하면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아령도 들고요. 뭔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운동하려고 try to라고 하면은 노력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you try working out at home?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 이제 헬스장에 가기가 뭐 너무 춥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안 가고 싶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Why don't you try working out at home? 집에서 why don't you try working out?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아니라 운동을 시도해보는 게 어때? 즉, try working out. try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해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다르죠? 위에는 노력하다. try to는 노력하다. try ing는 시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Don't forget to turn the light off. 불 끄는 것을 잊지 마. 불 끄는 것을 잊지 마라고 하면은 불을 아직 안 끈 것입니다. 맞죠? 이제 제가 이 방을 나가면서 불을 꺼야 되는 거죠. 근데 아, 불 끄는 거 잊지 마래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불이 안 끈 것이고요. I won't forget meeting her. 나는 그녀를 만난 것을 잊지 않겠다. 그럼 이거는 나는 그녀를 만난 것을 잊지 않겠다. 이미 그녀를 만난 거죠. 근데 그거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forget to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억, 잊다라는 것이고요. I won't forget meeting her은 이미 일어난 것을 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I remember to see her tomorrow. 나는 기억하고 있다. To see her tomorrow. 그녀를 내일 만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직 안 만난 거죠. 만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나는 그녀를 이전에 만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remember to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ng는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동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거기에 to 동사가 오든 동사 ing가 오는데 이게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He was covered in mud now. 그는 완전히 진흙으로 뒤덮어 쓰고 있었어요. And didn't look much like a sloth anymore.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무늘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나무늘보가 완전 진흙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뭔가 이상한 동물처럼 보이는 거죠. Watch out, 조심해.

0: 피아 스크림댓 피아. 소피아가 피아. 그 페커리, 또 돼지, 사촌 같이 생긴 그 피아에게 소리쳤어요. 조심해! As the spider monkeys, squirrel monkeys, and green iguana follow Salvador down the oozy muddy slope. 하나씩 보면 됩니다. As 뭐뭐 하면서 the spider monkey, spider 거미 원숭이들, squirrel monkeys 다람쥐 원숭이들, 그리고 green iguana, iguana가 따라가면서 뭘 따라 내려갔냐면 살비도가 막 굴러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 모든 이 동물들도 따라서 굴러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지하고 우지라고 하면 미끌미끌한 이렇게 진흙처럼 뭔가 질퍽질퍽하고 미끌미끌한 진흙 비탈길을 막 굴러떨어져 내려가면서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까지 본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One by one, five soggy spider monkeys, four sopping squirrel monkeys, and one dripping green iguana also plopped onto the muddy slope in front of Gabriel. They didn't wake him up either. Salvador tried to stand, but he lost his footing on the squelchy, muddy slope and tumbled past Pia the peccary. He was covered in mud now and didn't look much like a sloth anymore. Watch out! Sophia screamed at Pia as the spider monkeys, squirrel monkeys, and green iguana followed Salvador down the oozy, muddy slop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를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 꼭 알아야 될 단어 다섯 개. 단어와 뜻,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Snooze, snooze. He swooshed past Juan, a snoozing jaguar. Squishy, squishy. The bananas have become too squishy to eat. Damp, damp. A damp green iguana swooshed past Juan. Snore, snore. Gabriel was snoring loudly. Tumble, tumble. He slipped and tumbled down the stair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자. 독서 중간에든 독서 후든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영어글을 읽을 때는 그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글을 읽을 때좀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림을 그리자고 하니까 꼭 문학, 픽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그림일 수도 있고 어떤 체계일 수도 있어요. 비문학 같으면 어떤 개념, 어떤 원리, 그리고 어떤 그 설명하는 그 원리가 어떻다, 저떻다, 그 순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개념이라면 특징 1, 특징 2. 예를 들어서 제가 낙타에 대해서 글을 읽는다고 치면은 낙타의 외모, 낙타의 겉모습, 낙타의 특징, 낙타의 또뭐 어떤 음식들, 낙타가 먹는 것들, 이렇게 체계를 머릿속으로, 아, 요런, 이제는 이게 나오는구나, 아, 이제는 이게 나오는구나, 이런 체계를 그리면서 글을 읽고 나가면은 훨씬 더글 전체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하시는 입장에서는 글을 쭉 읽으면서, 아, 이제는 이런 내용이 나오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 주시거나 전체의 틀을 계속해서가 아니라 한 번씩 글 읽는 중간에 한번 정도, 모든 글도 아니고요. 매일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씩, 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해 주시고 코멘트를 해 주시면 아이도 글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아래의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걸지 못하는 그런 이성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상대편 모르게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 영어로는 Secret Crush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Secret Crush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 헬렌은 누구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을까?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부터 함께 볼게요.
1: 나는 연극반 데이비드를 짝사랑하고 있다. 그는 너무나 배려심이 많고 누구에게나 상냥하다. 정말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를 알고 싶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긴장이 된다. 다음에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인사해야겠다.
0: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연극반의 데이비드란 친구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는 우리 헬렌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함께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극반의 데이비드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까 남몰래 혼자 좋아하는 마음 secret crush란 표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have a secret crush on. Have a secret crush on 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짝사랑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데이비드란 친구가 헬렌과 함께 연극반에서 활동 중인가 봐요. 자, 우리 이렇게 연극반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drama club. drama club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영어로 옮겨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데이비드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I have a secret crush on David. I have a secret crush on David. 제 연극반에 있는이요. In my drama club. In my drama club.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연극반 데이비드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2: I have a secret crush on David in my drama club. I have a secret crush on David in my drama club.
0: 자, 헬렌이 이렇게나 데이비드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너무나 배려심이 많고 그리고 누군에게나 다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배려심이 있는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caring. caring 이란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누구누구에게 다정하다, 친절하다라고 할 때에는 nice to. nice to 라는 표현도 같이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그는요, 너무나 배려심이 많아요. He is so caring. He is so caring.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정합니다. And nice to everyone. And nice to everyone 해주시면 되겠죠? 데이비드는요, 너무나 배려심이 많고 모든 사람에게 다정합니다.
2: He is so caring and nice to everyone. He is so caring and nice to everyone.
0: 자, 이렇게 괜찮은 친구 데이비드에 대해서 우리 헬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누군가를 알게 되다, 알아가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get to know. get to know 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너무나 데이비드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I really want to talk.

0: Talk to him. I really want to talk to him. 그리고요,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요. And get to know him. And get to know him.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요, 데이비드랑 너무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리고 더잘 알아가고 싶습니다.
1: I really want to talk to him and get to know him. I really want to talk to him and get to know him.
0: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군요. 데이비드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 every time, every time 이란 표현 활용해 주실 수 있고요. 너무나 긴장이 되고 떨린대요. 자,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 영어로는 nervous라고 하고 긴장이 되다 라고 하시려면 get nervous, get nervou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그런데요, 제가 데이비드를 볼 때마다요. However, every time I see him. However, every time I see him. 저 너무나 긴장돼요. I get so nervous. I get so nervous.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데이비드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1: However, every time I see him, I get so nervous. However, every time I see him, I get so nervous.
0: 자, 그렇다고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겠네요. 그래서 헬렌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용기를 내서 데이비드에게 꼭 인사를 건네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용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courage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다 하시려면, gather up the courage. gather up courage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인사를 건네겠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전하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간단하게 say hi. say hi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천천히 같이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다음번에는요. next time. next time. 저 용기를 낼 거예요. I will gather up the courage. I'll gather up the courage. 그래서 인사말을 건넬 겁니다. And say hi to him. And say hi to him.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저도 용기를 내서 인사를 건넬 겁니다.
1: Next time, I'll gather up the courage and say hi to him. Next time, I'll gather up the courage and say hi to him.
0: 네, 이렇게 해서 용기 내서 데이비드에게 다가가겠다라는 헬렌의 일기까지 우리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한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요. 영어로 된 헬렌의 다이어리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I have a secret crush on David in my drama club. He is so caring and nice to everyone. I really want to talk to him and get to know him. However, every time I see him, I get so nervous. Next time, I'll gather up the courage and say hi to him.
0: 네, 열심히 보셨나요? 우리 이번에는 잭의 다이어리 함께할 시간인데요. 우리 잭은 릴리라는 친구에게 홀딱 반했다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잭의 다이어리 함께 볼게요.
2: "나는 우리 반 릴리에게 홀딱 반했다. 그녀는 너무나 배려심이 많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정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내 얼굴..."

0: 꿀이 빨개진다. 다음에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인사해야겠다.
1: 네, 우리 잭은요, 너무나 배려심 많은 같은 반 친구 릴리에게 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같이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반 릴리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까 누군가에게 반하다 라고 했을 때 have a crush on, have a crush on 이란 표현 공부했고요. 특히나 엄청나게 반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big 같은 형용사를 넣으셔서 have a big crush on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릴리에게 정말로 반했어요. I have a big crush on Lily. I have a big crush on Lily. 저희 반에 있는 릴리 말이에요. In my class. In my class. 해주시면 되죠. 저는 저희 반 릴리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2: I have a big crush on Lily in my class. I have a big crush on Lily in my class.
1: 자, 그러면서 릴리라는 친구에 대해 설명하기를 너무나 배려심이 깊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이 상당히 깊다, 사려 깊은 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thoughtful 이란 표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친절하는 kind이니까 같이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너무나 사려 깊고요. She is so thoughtful. She is so thoughtful.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And kind to everyone. And kind to everyone 해주시면 되겠죠? 릴리는요, 정말 배려심이 깊고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2: She is so thoughtful and kind to everyone. She is so thoughtful and kind to everyone.
1: 자, 이렇게 괜찮은 친구 릴리이니까 당연히 우리 잭의 입장에서는 다가가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야기하다 talk to란 표현은 앞에 헬렌의 다이어리에서 활용했었고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다, 친구가 되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be friends with, be friends with 라는 표현을 활용합니다. 친구는 혼자 맺을 수 없는 거고요. 서로서로 함께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friend의 복수형 s가 붙었구나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저는요, 정말 릴리랑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I really want to talk to her. I really want to talk to her. 그리고 릴리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And be friends with her. And be friends with her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릴리와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2: I really want to talk to her and be friends with her. I really want to talk to her and be friends with her.
1: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잭이 릴리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이렇게 뭐뭐 할 때마다 해당하는 표현 앞에서는 every time 이란 표현 공부했으니까 똑같은 표현에 해당하는 whenever 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얼굴이 빨개지다, 빨개지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 turn red, turn red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urn이 돌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그런데요, 제가 릴리를 볼 때마다요, however, every time I see her, however, every time I see her, 제 얼굴이 빨개져요. my face turns red, my face turns red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릴리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2: However, every time I see her, my face turns red. However, every time I see her, my face turns red.
1: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그래서 우리 잭이 다음번에는요, 용기를 내서 제가 릴리에게 인사를 건넬 거예요 라는 결심을 했는데요. 자, 우리 용기를 내다 라고 했을 때 앞에서 gather up the courage 라는 표현을 공부했어요. 자, 이번에는 gather 라는 단어 대신에 plot

0: 이란 단어를 써서 pluck up the courage. Pluck up the courage 라고 하셔도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인사를 하고 안부를 건네다 앞에서 say hi 라는 표현 공부했는데 say hello. Say hello 라고 하셔도 역시 인사를 건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엮어보자면 다음번에는요 저 용기를 낼 거예요. Next time I'll pluck up the courage. Next time I'll pluck up the courage. 그리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넬 겁니다. And say hello to her. And say hello to her.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저도 용기를 내서요. 인사말을 건넬 겁니다.
1: Next time I'll pluck up the courage and say hello to her. Next time I'll pluck up the courage and say hello to her.
0: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잭의 다이어리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중간중간 다소 어려운 표현들 등장했었는데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잭의 다이어리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1: I have a big crush on Lily in my class. She is so thoughtful and kind to everyone. I really want to talk to her and be friends with her. However, every time I see her, my face turns red. Next time, I'll pluck up the courage and say hello to her.
0: 네, 잘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짝사랑 Secret Crush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반하다, have a crush on 이라든지 아니면 긴장이 되다, 떨리다, get nervous 그리고 용기를 내다, gather up the courage Pluck up the courage 같은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충분히 활용하셔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그럼 My Own Diary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0: 보내주시죠.
1: 네, 여러분도 혹시 남몰래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 있으시다면 우리 EBSE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두근두근 심장 떨리는 이야기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0: 자, 오늘은 학교 갈 시간이야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warm-up부터 해볼게요.
2: Look, mom's angry. 엄마가 화가 나셨어요. Why?
0: 아, 시계를 봐봐요. 지금 9시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친구는 책가방을 싸고 있네요. 아, 학교에 늦을 것 같죠, 그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dad, 아빠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Why?
2: He's going to be late for work.
0: 아빠는 일하러 가는데 늦을 건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화나셨구나. 이럴 때 엄마가 빨리 학교 갈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그 표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 전에 우리 대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3: It's time to go to school.
1: Really?
3: You're going to be late.
1: Okay.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갈 시간이에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It's time to go to school.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It's time to go to school. 여기서 time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Go to school은 학교에 가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It's time to 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뜻이에요.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를 뒤에 붙여줬으니까 학교에 갈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겠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교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자, 근데 발음할 때 It's time to의 T는 T 발음으로 해줬는데 go to라고 안 했죠. go to라고 했잖아요. 여기 to, 두 번째 to의 t는 모음 소리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모음 소리 사이에 껴 있는 d나 t 같은 경우는 real처럼 짧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go to school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이렇게 발음 연습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it's time to 다음에 go to school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practice는 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스포츠를 하든 악기를 하든 연습은 해야 되겠죠? It's time to practice.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t's time to practice. 잘했어요. call이라는 표현은 전화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에게 전화하다가 call him이니까 그에게 전화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call him.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call him. 잘했어요. go는 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go. One more time. It's time to go. 잘했어요. 늦은 시간이네. 이제 자야겠어요. It's time to sleep 라고 하면 되겠죠? sleep가 잠을 자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it's time to sleep. 연습해 볼까요? One more time. It's time to sleep. 잘했어요. sleep는 발음할 때 이를 좀 길게 끌어줘야 되겠네요. 자,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라고 했을 때 really? 정말로요? 라는 말을 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는 너 늦을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be late가 늦다 라는 표현이에요. You're going to be late라고 했으니까 너 늦을 거야 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you're going to be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는 그 상태가 될 거야.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조금 후에,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2: 그렇게 운동하면 너 지치고 피곤할 거야. 피곤하다, be tired 이거든요. You're going to be tired 라고 말하면 되겠죠?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그렇죠. 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는 You're going to be okay 라는 표현을 씁니다. Okay가 알았어 라는 뜻도 있지만 괜찮은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Be okay가 그래서 괜찮다 라는 의미이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okay.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 화가 날 텐데. You're going to be angry. 자, 예를 들자면 이럴 때도 쓸 수 있겠네요.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 하면 엄마 화낼 거예요. You're going to be angry.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angry. 그쵸, 잘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너 바빠지겠네, 바쁘겠네 라고 할 때는 You're going to be bus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 busy가 바쁘다 라는 표현이고요. Busy 자체는 바쁜 이라는 의미이고요. 너 바쁘겠네, 바빠지겠네. You're going to be busy. 연습해볼까요? You're going to be busy. You're going to be busy. 잘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너 늦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Okay. 여기서의 okay는 알겠어요 라는 의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괜찮은 이라는 뜻으로도 썼지만 알겠어요 라는 뜻도 있는 okay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3: It's time to go to school.
1: Really?
3: You're going to be late.
1: Okay.
2: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 at the picture again. Oh, mom is angry. 그쵸? 엄마가 화가 아직도 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학교 가야 할 시간이야 라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 배웠죠?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돼요. 자, go to school이지만 발음은 go to school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그랬을 때, really? 정말이요? 아직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모른 거죠. 정말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 already?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한번 크게 눈을 뜨고 놀란 것처럼 해볼까요? 정말로요? Really? 잘했어요. 그러면 눈을 조금 더 키워서 already? 네, 선생님 눈이 똑같나요? 네, 어찌됐건 already? 라고 하면 벌써요? 라는 의미가 돼요. So really? Already? 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할 때 정말로 벌써? 요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엄마가 너 늦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요 표현 기억나죠? 너 늦을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Be late가 늦다 라는 의미고요. 요것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late. One more time. You're going to be late. 그쵸?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아빠한테 얘기를 해볼까요? 아빠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s time to go to work. 자, school 대신에 work를 넣었는데 work가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하러 가야지, 회사에 가야지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t's time to go to work. It's time to go to work. 잘했어요. 근데 아빠는 I know 라고 대답을 하네요. I know는 나 알아, 알아요. 이런 말이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 know. I know. 네, 알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돼서 본인도 빨리 가야 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거였어요. 자, 엄마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You're going to be late. 당신 늦을 거야. 네,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네, 이럴 때도 대답 I know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전쟁처럼 좀 늦어요. 그럴 때는 again이라는 단어를 you're going to be late 뒤에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늦을 거예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라는 again에 뒤에 붙여서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네, 또라는 걸 좀 더 강조해 줄 때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Again을 좀 강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말할 때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work.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You're going to be late. 너 늦을 거야 처럼 너는 어떤 상태가 될 거야 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time for volume up. Ready? Woohoo! It's time to chant.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call him. It's time to call him. It's time to practice. It's time to practice. It's time to sleep. It's time to sleep.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누군가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그 표현 뭐였어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나요? 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있는

0: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study hard.
1: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Wow! That student is studying really hard. 저 친구는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봐요. 몸에서 막 불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건 그림이니까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네요. 그쵸? Maybe he's studying. Maybe he's doing his homework.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숙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아빠는 바나나 먹으면서 즐겁게 계신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알면 좋잖아요. 영어 표현, 그죠? 자, 그럼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2: What are you doing?
3: I'm studying. I have a test tomorrow.
2: Study hard.
3: I will do my best.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에요. What are you doing? do가 하다인데 ing가 붙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네, 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친구야, 너 뭐 하고 있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doing이 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m studying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ing이 나왔네요. 그쵸? study가 공부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m studying,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I'm studying.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studying. I'm studying.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study에 ing를 붙여서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I'm 다음에 어떤 단어에 ing 형태를 넣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자고 있어요. I'm sleeping 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네,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게 자고 있으면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반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sleep에 ing를 붙여서 저 자고 있어요. I'm sleeping. 연습해 볼까요? I'm sleeping. I'm sleeping. Good job. 지금 저 먹고 있는 중인데요. I'm eating이 되겠죠. 그래서 eat가 먹다라는 표현이고요. ing를 붙여서 먹고 있는 중이다, 먹고 있다 이런 뜻이 돼요. I'm eating. 연습해 볼까요? I'm eating. I'm eating. Good job. 저요. 저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m reading 이라고 하면 돼요. read가 책을 읽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저 책 읽고 있어요. I'm reading. I'm reading. Good job. 지금 뭐 하고 있어요? I'm playing the piano. 자, 여기서는 play the pian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연주하다,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ing는 play에 해주는 거죠. I'm play the piano-ing 이렇게는 말하진 않습니다. play에다가 해줘야 돼요. I'm playing the piano.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playing the piano.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말해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여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m sleeping, I'm eating, I'm reading, I'm playing the pian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공부를 하고 있었죠. I'm studying. 근데 왜 공부를 하고 있었냐?

0: I have a test tomorrow.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테스트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저 내일 시험이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그쵸? I have a test tomorrow. 그런데 시험이란 단어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exam 있고, test가 있고, quiz가 있어요. 여러분, quiz는 뭔지 알겠죠? 퀴즈. 그죠? 그래서 뭐 깜짝 퀴즈라든지 아주 간단한 시험은 quiz라고 해요. 발음은 조금 다르죠? quiz가 아니고 quiz, quiz. 이렇게 발음하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테스트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나중에 중학교 가면 보는 그런 시험들, 그거를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exam은 뭐냐? 조금 더큰 의미의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시험이기도 하지만, 좀큰 시험 있죠? 국가고시 같은 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 시험. 요런 거는 정말 크게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주로 exa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같은 시험이지만, 요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어찌됐건, 저 내일 시험 있어요. I have a test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study hard 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했죠. hard가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study는 공부하다 라는 뜻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study hard. 이렇게 말을 하는 거네요. I will do my best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표현은 제 최선을 다할게요 라는 의미거든요. One's best, 누구누구의 best는 누구누구의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y best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죠. I will do my best.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will do my best. 잘했어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 do your best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are you doing?
2: I'm studying. I have a test tomorrow.
1: Study hard.
2: I will do my bes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Oh, look at this student. 이 학생을 보세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바나나 먹고 있는 아빠가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우리 아들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do에 ing가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했더니 I'm studying.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요거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I'm studying. I'm studying. 네, 발음은 studying. 요거를 빨리 해주시면 돼요. studying, studying. 자, I'm studying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I'm doing my homework 라고 하겠죠.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누구누구가 그 자기의 숙제를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고 있다가 do기 때문에 거기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행동을 나타내주는 그 단어에 넣는 거예요. I'm doing my homework.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저 지금 숙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잘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I have a test tomorrow. 저 내일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 have a test tomorrow. I have a test tomorrow.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우리 친구들 만약에 먹고 있다 그럴 때는 I'm eat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아빠가 또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I'm eating 이렇게도 또 대답할 수 있겠죠. I'm eating.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eating. 잘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밥을 먹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배가 꼬르륵꼬르륵한데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What are you doing? 우리 여자분은 뭐 하고 계세요? 배를 움켜잡고 있는데 저는 음식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I'm looking for foo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Look가 보다지만 look for 뭐뭐는 뭐뭐를 찾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Look for food니까 음식을 찾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이것도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looking for food.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 study hard도 배웠고요. I'm 다음에 ing가 와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We're gonna chant to the beat.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I'm studying. I'm eating. Yum, yum. I'm eating. Yummy. I'm reading. I'm reading. I'm playing the piano. I'm playing the piano. I'm sleeping. I'm sleep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Study hard. 이 표현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 라는 표현이었고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는 어떻게 말했죠, 여러분? I'm ing 써서 I'm studying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I'm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ing를 붙여주면 뭐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손을 씻어요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wash their hands.
0: 손을 씻어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I think he just came back home. 우리 친구가 막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쵸?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뭘 해야 한다고요?

0: 그쵸.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 씻어, wash your hands.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엄마도 뭘 씻고 계시네요? She's washing the dishes. 설거지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손을 씻어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I'm home.
2: Hi, sweetie. Wash your hands.
1: Okay.
2: I have snacks read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손을 씻어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처음에 저 집에 왔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I'm home 이렇게요. I'm home.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갔다 집에 왔을 때 I'm home. 이렇게 엄마나 집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I'm home. 같이 한번 해볼까요? I'm home. 자, 그런데 I'm home은 집에 왔다는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근데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I'm at home. 자, at home은 집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 때, 너 어디야? 아, 나 집에 있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I'm at home 이고요. 막 들어와서 인사할 때는 I'm at home이 아니고 I'm hom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두 개는 꼭 구별해서 써주세요. I'm home. I'm at home. 이런 거죠. 그쵸? 자, 요거 두개잘 기억해 주시고, I'm home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반겨주네요. Hi, sweetie. 요렇게요. Sweetie. 자, sweet가 달콤한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이응 받침을 넣으면 좀 귀여운 말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해보다는 사랑행.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영어는 이 소리가 끝에 들어가면 귀여운 표현이 돼요. 그래서 sweet에 이를 붙여서 sweetie라고 하면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애칭으로 sweetie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뭐 선생님이 학생에게도 부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sweetie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sweetie가 애칭인 거. 그래서 이름 대신에 hi sweeti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를. 그러면서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손을 씻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wash your hands라는 표현입니다. 자, wash가 씻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and는 손인데 우리 양손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hands라고 표현을 하고 your hands는 당신의 양손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So wash your hands. 이렇게 말합니다. Wash your hand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면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꼭 S 붙여서 wash your hands라고 말해야 돼요. 자,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잘했어요. 자, 이렇게 wash your 다음에 hands 대신에 다른 신체 부위나 어떤 물건을 넣으면 그거를 씻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얼굴을 씻어요. 얼굴은 face니까, wash your face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세수해.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잘했어요. 몸을 씻어라. 즉, 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해라 라고 할 때는 wash your body 라고도 할수 있겠죠. body가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wash your body. wash your body. 자, 가방을 씻어라 라고 할 때는 가방이라는 뜻의 단어 bag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wash your bag. wash your bag.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신 컵, 그 컵 있잖아요. 컵을 씻어라고 할 때는 wash your cup. wash your cup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발음 팁 하나 드리자면요. wash 하고 your는 연음이 돼요. 영어는 단어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문장이 돼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쭉 이어져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거를 연음이라고 해요. 이어지는 그 발음. 그래서 여기서도 wash하고 your가 washure 이렇게 sure처럼 발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짧게 되면 washer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여러분 연습할 때는 조금 과장되게 해줘도 좋아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face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손 씻어라고 했더니 okay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손 씻고 오면 되게 좋은 게 기다리고 있나 봐요. I have snacks ready.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Snacks는 간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죠. S를 빼잖아요. 맨 끝에 S. Snack. 요거는 간식 하나라는 의미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Ready는 준비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have snacks ready 라고 하면 나 준비된 간식들이 여기 있어. 간식들 준비해놨어 라는 말입니다. 손 씻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어려운 거 없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m home.
2: Hi, sweetie. Wash your hands.
1: Okay.
2: I have snacks ready.
0: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자, 아까 집에 돌아온 학생과 설거지하는 엄마 기억나죠? 들어오면서 저 집에 왔어요. 이 표현은 I'm home. I'm home.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home. 잘했어요. 그런데 집에 왔어 라는 의미보다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왔어요. 라고 할 때는 I'm here. 라고 얘기해도 돼요. Here가 여기에 라는 뜻이거든요. I'm here.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m here. 출석부 부를 때, 그쵸? 자, 우리 학생 누구누구 왔어요? Here. I'm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I'm here.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인사할 때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지만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영어로는 Hi, sweetie. Sweetie라는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Sweet가 달콤하고 좀 귀여운 발음으로 E를 붙여서 Sweeti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손을 씻어요라고 엄마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Wash your hands 였죠. Hand는 꼭 S를 붙여서 복수로 Wash your hands 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양손 다 씻어야 되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잘했어요. 자, 그런데요. Nice and clean 이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습니다. 각각 뭐 nice는 좋은 이란 뜻이고 clean은 깨끗한 이란 뜻인데 nice and clean 이라는 표현이 그냥 약간 굳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게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순서는 nice and clean 이에요. clean and nice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굳어진 거겠죠? 그래서 깨끗하게를 좀 강조해 줄 때 쓰는 표현인데 wash your hands 뒤에 붙여서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강조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아까 신체 부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Wash your feet는 뭘까요? Feet는 발이라는 뜻인데 양발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발 씻고 있어 라고 할 때는 I'm washing my feet 이렇게 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I'm washing my feet.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에 ing를 붙으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I'm washing my feet는 제 발들을 지금 씻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feet가 양발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한쪽 발을 얘기할 때는 foot, F-O-O-T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그건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엄마도 wash를 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Wash the dishes라는 표현이 있는데 dish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씻고 있다, 설거지를 하다라는 의미죠. Wash the dishes. 그럼 엄마는 I'm washing the dishes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설거지하고 있어요. 나 설거지 중이야. I'm washing the dishes. 한 번 더. I'm washing the dishes.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ing 넣는 것도 또 한 번 연습을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 끝났는데요. 우리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저 집에 왔어요. 뭐였나요? I'm home 이었죠. 그리고 손 씻으렴. Wash your hands 였죠. 그래서 wash your 신체 부위 혹은 물건을 넣으면 그걸 씻어 라는 말이 된다고도 했어요. 자, 요거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guys? Okay, it's time to do the chant. Ready?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feet. Wash your feet.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Wash your body. Wash your body. Wash your cup. Wash your cup.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Wash your bag. Wash your ba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wash their hands 였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 씻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wash your hands 라는 표현 오늘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daily expressions,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네, 밤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힌트, 힌트.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0: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bed.
1: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look! It's nighttime.

0: It's 10 p.m. 저녁 10시네요, 그쵸?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하고 자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러 가다? 자러 가!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오늘의 표현인 것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1: It's so late. It's time to go to bed.
2: I don't want to sleep.
1: You have to sleep. Come on, go to bed.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It's so late. 여러분, late는 늦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나 늦었어. 라고 할때 늦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다라고 할 때도 late를 써요. So late라고 했으니까 너무 늦은이라는 의미죠. 아이고야, 지금 몇 시야? 밤이 많이 깊었네. It's so late라고 한 거죠.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so late. It's so late. 잘했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라고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It's time to 뭐뭐.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표현이었죠. Go to bed는 침대에 가다라는 의미인데, 자러 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It's time to go to bed는 그러니까 잘 시간이야 라는 말이겠죠. 이 표현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잘했어요. 자, 그런데 꼭 자라고 하면 자기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밤 시간에 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I don't want to sleep 라고 말을 했습니다.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수 있는데, 방금은 sleep였죠? 의미는 뭐뭐 하기 싫어거든요? 나 자기 싫어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I don't want to go. go는 가다니까 가기 싫어요 라는 말이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잘했어요. 저 숙제 하기 싫어요. 숙제를 하다는 do 누구누구의 homework거든요. So do my homework라고 하면 나의 숙제를 하다 이겠죠.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연습해 볼까요?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한번 더.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숙제는 해야 되지만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저 연습하기 싫어요. 연습하다는 practice니까 I don't want to practice 라고 말하면 되겠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I don't want to practice. I don't want to practice. 맞아요. 그리고 요 문장에서 이 don't가 들어가서 하기 싫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don't를 빼고 I want to 다음에 행동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요라는 의미도 되니까 don't 빼고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I don't want to sleep. 자기 싫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you have to sleep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you have to 다음에 행동을 나타낸 단어가 오면 넌그 행동을 해야 해 라는 의미이거든요. have to가 들어가면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you have to sleep는 그러니까 너는 자야 해. 잘 시간인데 자야지.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sleep 대신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너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study. 해볼까요? You have to study.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왜 have인데 V 소리가 안 나나요? 라고 캐치한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자, 이 경우는요. have가 F 발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have to. have to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F 발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넌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study. 요렇게 말하면 되겠죠? 너 가기 싫어도 가야 해. You have to go.

0: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요. You have to go.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까요? You have to go. 잘했어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You have to eat now. Now는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이따가 먹을 시간 없어. You have to eat now.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까요? You have to eat now. Good job. 자, you have to sleep. 너 자야 해. 라고 하면서, come on, go to be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ome on은 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서 뭐 해. 부추기거나 아니면 빨리 뭔가를 하라고 할 때, come 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거 많이 봤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넣었어요. Come on. 그리고 go to bed라고 했는데 아까도 우리가 썼지만 go to bed라는 표현이 바로 자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자러 갈때 물론 우리 바닥에서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영어를 쓰는 국가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자기 때문에 go to bed가 침대에 가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바로 자러 가다라는 뜻이 된 거죠. 자, 그래서 go to bed. 발음은 T 발음이 리을처럼 부드럽게 하는 발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go to bed. go to bed. 잘했어요. 바로 이 표현이 자러 가, 자야지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t's so late. It's time to go to bed.
2: I don't want to sleep.
1: You have to sleep. Come on, go to be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자기 싫은가 봐요. 그쵸?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늦었어. It's so late. It's so late. 요 표현 기억나죠? 그쵸?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It's so late. 잘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밤이 아니고 아침이다. 너무 일찍이야라는 표현도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late 대신에 early를 넣으면 돼요. 지금 5시인데 일어난 거야? It's so early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It's so early. 잘했어요. 자, it's so late라고 하면서 지금 잠을 자야 할 시간이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어로는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는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서 I don't want to sleep. 라고 얘기를 했어요. I don't want to sleep. 나 자기 싫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낸 단어가 오면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on't want to sleep. I don't want to sleep. 잘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을 자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Don't만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sleep. 저 자러 갈래요. 라고 할 때는 I want to sleep. 라고 하면 돼요. 또 참고로 알아두세요. 하지만 아빠가 또 말씀하시네요. 너 자야 돼. You have to sleep. Have to가 오면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You have to sleep. 너 지금 자야 돼. 자야만 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텐데 아까 have 발음이 V가 아니라 F로 변한다고 했죠. You have to sleep.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You have to sleep. You have to sleep. 맞아요. 잘했어요. 자, 요거, 우리 여자친구는, 졸린가 봐요. 하품을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는 자고 싶어요. 그래서, I have to sleep. 바뀌었죠? You가 아니라 I로. 나는 자야 해요 라는 말이 됐네요.

Tell you what,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have to sleep. I have to sleep. 자, 아까 I want to sleep이 있었죠? 나 자고 싶어고요. I have to sleep은 나 지금 자야만 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약간 요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 have to sleep. 그러면서 I'm going to bed 라고 말을 하네요. Go to bed가 잠을 자러 가다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나 지금 잠 자러 가고 있어 라는 의미로 go에 ing를 넣어준 거네요. 그쵸? I'm going to bed. 나 지금 자러 가고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bed. I'm going to bed.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go to bed. 자러 가야지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또 여러 표현도 배웠잖아요. You have to sleep. 너는 자야 해. You have to 뒤에 다른 단어들도 많이 넣어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I don't want to sleep.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I don't want to practice. 자, I don't want to 했고 이제 이어서 You have to sleep. You have to study. You have to go. You have to eat now.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핑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핑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bed. 누군가에게 자러 가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Go to bed. 혹은 너 자야만 해. You have to go to bed.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죠. 저 자러 갈게요. I'm going to go to bed. 이렇게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o to bed 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또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everyday expressions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우리 daily expressions 배운 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0: 자, 복습하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look at this picture. 이 그림을 보니까 하루 일과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학교를 가고, go to school, and then you study hard.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집에 오면 뭐 해요? Wash your hands. 그리고 밤에는 자야 되죠. 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 그림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복습을 하러 갈 텐데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죠.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죠? Tell someone 뭐라고요?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라고. Study hard, 열심히 하고 공부를. Wash their hands, 손을 씻고 and go to bed. 그리고 자러 가라. 여러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인 만큼 요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 표현을 배웠죠. 학교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chool. 기억나죠? 그래서 it's time to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와서 그 행동을 할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go to school이라는 표현은 학교에 가다였고요.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넣어볼게요. Call him은 그에게 전화하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It's time to call him. 그에게 전화할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었고요. 자, 큰 목소리로 말해볼까요? It's time to call him. It's time to call him. 잘했어요. 가야 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잘했어요. 그리고 자러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sleep. 였죠? 맞아요. It's time to sleep. 그래서 it's time to 뒤에는 어떤 행동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벌써 학교 갈 시간이라고요? 정말로요? Really? 이렇게 물어봤었죠. 요거 같이 한번 눈 크게 뜨고 해볼까요? Really? 정말로?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You're going to be late 라고 말을 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너 늦을 거야 라는 뜻이었죠. 여기서의 late는 늦은, 시간만 못 맞춰서 가서 늦은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you're going to 다음에 be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그 상태가 될 거야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너 지칠 거야, 피곤할 거야. You're going to be tired. Be tired가 지치다, 뭐 피곤하다 라는 표현이고, tired 자체는 피곤한이라는 의미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너 지칠 거야.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너 진짜 바빠질 거야. You're going to be busy이죠. Be busy가 바쁘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You're going to be busy. 잘했어요.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는 지금 뭐 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여기서도 두에 ing를 붙였네요. 그쵸? 그래서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 뭐 하고 있어요? I'm studying.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다에 ing를 또 붙였네요. study가 공부하다이고 ing 붙여서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나 공부하고 있어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studying. 잘했어요. 이렇게 I'm 다음에 ing 형태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는 ing 앞에 붙은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m eating 이라고 하면 전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인 거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eating. 잘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요. 연주하다가 play니까 거기에 ing가 붙는다고 했죠? I'm playing the piano. 다시 한번. I'm playing the piano. 잘했어요. 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I have a test tomorrow 라고 했었는데, 테스트가 시험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

미야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했어요. quiz 이거는 퀴즈였죠. 간단한 시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 등은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도 그냥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많이 높으면 exam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exam은 국가고시 정도의 시험을 exam이라고 하죠. exam 요거는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그런 자격증을 딸때 혹은 대학을 들어갈 때 보는 수능 시험 같은 것들을 exam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study hard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hard가 열심히라는 표현이었어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이었죠. I will do my best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누구누구의 최선이라는 표현이 one's best이죠. 자, 저희 once 있는 부분에 my, his, her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표현들인데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my best는 나의 최선이라는 표현이에요. I will do my best. 제 최선을 다할게요. 라는 말이었죠. 자, 이 표현 공부할 때 빼고도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는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will do my best. 잘했어요. 자, 집에 왔을 때,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일단 I'm home은 집에 왔다는 인사말이고요. I'm at home 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집에 있어 라는 의미죠. 그래서 집에 막 왔을 때는 I'm home 이라고 하면 되고, 누군가가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했을 때는 I'm at home. home. 나 집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어요. 요두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hi, sweetie. 자, 집에 왔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반겨줄 수 있는데요. hi는 인사말이고, sweetie. 요 단어가, 이렇게 귀엽게, sweet를 귀엽게 부른 말이라고 했죠. 자, hi, sweetie라고 하면서, wash your hands 라고 할 수도 있는데, wash your hands는 무슨 표현이에요? 손을 씻다라는 뜻이었죠. wash your 다음에 어떤 신체 부위나 물건이 와서 너의 그걸 씻어라는 말이 된다고 했어요. 자, hands는 양손이었고요.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wash your face. face는 얼굴이니까 세수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요거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wash your face. 잘했어요. 내가 마시던 컵, 그거, 너가 마시던 거 그거 씻어야지. wash your cup이 되겠죠? cup. 이게 컵이라는 뜻이에요. Wash your cup.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오케이 okay,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 have snacks ready. 자, 손을 씻고 오면 뭔가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snacks가 간식들이라는 표현이고요. ready는 준비된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지금 간식들 준비해놨어라는 말이죠. I have snacks ready.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쵸? 자, 이제 늦은 밤이 됐어요. 너무 늦었다. 시간이 늦었어. 아까 late는 학교에 늦었다였지만 여기서의 late는 늦은 시간이다라는 늦은이라는 표현이에요. It's so late. 정말 시간이 많이 됐네 라는 표현이었죠. So late가 늦은이라는 뜻이었고요. So late는 앞에 so가 너무라는 뜻이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It's time to go to bed. 늦은 시간이니까 학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bed, 침대 갈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o to bed가 자러 가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So it's time to go to bed.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go to bed. 맞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런지 자기가 싫어요. 더 놀고 싶어요. I don't want to sleep 라고 할수 있겠죠. I don't want to sleep는 나 자러 가기 싫어 라는 표현인데, I don't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가 오면 나그 행동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었죠. 예를 들어서,
나 가기 싫어. I don't want to go. 였고요.

0: 나 숙제하기 싫어.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I don't want to practice는 나 연습하기 싫어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런데 you have to sleep. 너 자야 해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you have to 다음에 어떤 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그걸 해야 해 라는 말이었죠. You have to study. 너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go. 가야 해. 지금 먹어야 돼? You have to eat now.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Come on, go to bed. Come on은 어서 라는 말이었고 go to bed가 자러 가다 라는 뜻이었죠. 다 기억나죠? 자, 이제 다시 왔어요. 하루 일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에는 It's time to go to school. 그쵸?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Study hard. 학교 갔다 오면 I'm home 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wash your hands, 손 씻어 라고 말해줄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졸려, it's time to go to bed, come on, go to bed 이런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쭉 마쳤어요. 이제 원어민이 큰 소리로 말해줄 때 여러분들은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It's time to go to school. I'm studying. Wash your hands nice and clean. It's time to go to bed. You have to sleep.
0: Guys,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study hard, wash their hands, and go to bed 였습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에게 학교 가라. 열심히 공부해. 손 씻어야지. 자러 가야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복습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표현들을 배웠네요. 그쵸? 나와 이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꼭 본인들도 복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배운 표현들 다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월요일 잘 보내고 있었어? 저 쌤은 조금 월요일이라 힘들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봐서 기운이 막 솟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또 행복하게 또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0: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일단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긴 한데, 쌤이랑 이야기해 보자. 일단 엄마와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I see a mom. And a girl, daughter. 딸이는 딸을 영어로 daughter라고 하지요. I see a mom and a daughter. 근데 방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쵸? The room is very messy. 자, 지저분한, 바로 messy, M-E-S-S-Y, messy라고 하는데요. The room is very messy, right? 지금 되게 방이 정돈되지가 않았어. 쌤한텐 좀 익숙한데, 우리 친구들한테는요. 자, 그리고요. 지금 여자아이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The girl is sweating. 뭔가 조금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보니까는 여자아이가 지금 빨간색 양말을 한 장만 신고 있습니다. The girl is wearing only one red sock, right? 그리고 한쪽은 지금 맨발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다른 한 짝을 찾고 있나? 그리고 엄마를 보니까는 엄마께서는 저 hamper, 빨래바구니를 손으로 가리키고 계시네요. The mom is pointing at the hamper. 아, 무슨 내용일지 살짝 짐작이 가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쌤이랑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커튼청에서 볼게요. 오늘은, 네, 이거 어디 갔지? 라는 걸 영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Where is my bag?
2: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1: Oh, right. It's in my locker.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Where is my?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저 위에 여자아이가 돋보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찾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자,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where는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my는 나의란 뜻이거든. 그래서 where is my? 하게 되면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라는 뜻인데요. 내 물건이 없어졌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 같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시계 어디 갔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 where is my? 쌤이랑 연습해 볼게요. Where is my?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잘했습니다. 내 몸은 어디 있지?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Where is my bag? One more time. Where is my bag? 자, bag 하면은 가방이죠. 그래서, where is my bag? 하게 되면은 내 가방 어디 있지? 라는 뜻입니다. Where's my bag? 해볼까요? 시작! Where's my bag? Where is my bag? 좋아요. 그냥 where is my bag? 안 되는 거 알지? 따라라라. Where is my bag? 나라라라. 시작. Where is my bag? 잘했습니다. 자, 또 보자. 짠. Where is my pencil? One more time. Where is my pencil? 펜슬은 우리 친구도 알 거야. 뭐였지? 쌤이랑 저번에 배웠는데 연필이죠. 그래서 내 연필이 어딨지? 라는 문장이에요. Where is my pencil? Where is my pencil? 좋아요. 또 볼까? 짜잔. Where is my cup? Where's my cup? 자, 컵 하게 되면 우리가 물 마시는 컵, 그 컵이죠. 그래서 내컵 어디 갔지? 라는 문장입니다. Where is my cup? 자, 우리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cup? 잘했습니다. 자, 물건 잃어버렸을 때 쓰면 아주 좋은 표현이겠죠? Where is my?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쌤이랑 이번 주 내내 부를 노래를 하나 소개해 줄게. 자, 볼게요. 자, 선생님 손을 잘 봐봐.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0: 도인 잘 봤나요? 쌤이랑 일주일 내내 공부할 거예요. 자, 일단 보자. 얘는 사과가 지금 박스 안에 있죠? 뭐뭐 안에라는 뜻의 N입니다. 그리고 옆에 on이 있네요. on. on은 박스 위에 지금 사과가 보이죠? 그래서 뭐뭐 위에란 뜻입니다. 위에 on. 그다음 under는 지금 사과가 어디 있지? 박스 아래에 있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라는 뜻인 under가 있죠. 자, 그리고 저기는 in front of가 나왔어요. in front of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in front of. 자, 그 다음에는 behind 나왔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 음정에. behind 많이 꺾어줘야 돼요. 자, 뭐뭐 뒤에란 뜻입니다. behind. alright. 자, between은요, 뭐뭐 사이에요. in between, 그냥 between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V 안에 in between, 뭐뭐 사이에란 뜻이 있습니다. 자, in and under, in front of, behind, in between.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여기에서 in을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in은 무슨 뜻이라고? 뭐뭐 안에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도, 오케이? 이따가 쓸 거야. 짜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표현은요. Why don't you? 입니다. One more time. Why don't you? Why don't you?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쓸수 있는 겁니다. One more time. Why don't you? 자, 우리 친구들 차례. Why don't you? 자, 이거 chew 할때 선생님 봐봐. chew라 그러잖아요. you 안 해요. 자, why don't you? 시작. why don't you? 좋습니다. 자, 볼게요.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하게 되면은 너 locker 사물함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좋아요. 자, 또 보자면,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이건 무슨 뜻일까? In이 나왔네? 너 가방 안에 한번 보는 거 어때? 란 뜻입니다. 자, Why don't you? 까지 꼭 기억하기. 뭐뭐 해보는 게 어때? 란 뜻이에요. 짜잔! 그 다음에 오늘의 꼭 기억해야 하는 표현 in이 나왔습니다. in은 뭐였지? 뭐뭐 안에 란 뜻이죠. 안. 자, It's in my locker. It's in my locker. 하게 되면은, 자, locker가 사물함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사물함 in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It's in my locker. 좋아요. 자, 그 다음에 the pencil case.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One more time.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자, 그 연필은 내그 필통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그 연필은 내 필통 안에 있어요. One more time.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자, 또 in 나왔죠? 자, 그 다음에 My eraser is in the box. 자, 내 지우개는 박스 안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In, 뭐뭐 안에 꼭 기억해야 돼요. 짜잔! 그럼 우리 다이얼로그 볼게요. Where's my bag? 내 가방 어딨지?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너 사물함 한번 보는 거 어때? Oh, right! 맞다! It's in my locker! 내 사물함 안에 있네! 라 그러네요.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 오늘의 그림 안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아, 일단, it's a picture of a mom and her daughter, right? 엄마와 딸의 모습인데, the room is very messy.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여자아이가 이러네요. 엄마, 내 빨간색 양말 어딨어요? 라 그러네요. 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야. Mom, where is my red sock? Where is my red sock? 우리 where is my 배웠죠?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지? 자, 그랬더니 엄마가 아, 나도 모르지. 빨래바구니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어때? 라고 하십니다. I don't know. Why don't you check the hamper? One more time. I don't know. Why don't you check the hamper? 자, why don't you 하게 되면은 너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거였죠. Hamper는 빨래 바구니입니다. 빨래 넣는 바구니, hamper.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Oh, it's in the hamper 라고 하네요. One more time. Oh, it's in the hamper. 자, 어디에 있어요? 저 그림 안에 보니까는 제 빨간 양말이 저기 빨래바구니 안에 있네요. It's inside the hamper, right? 그래서 Oh, it's in the hamper 라고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어쩐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얘기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where my item is using in. 자, 나는 내 물건이 in, 뭐뭐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자, 꼭 기억해야 될건그 노래야.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behind, in between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이거 꼭할 거니까 한번 집에서 또 연습을 해보세요. Where is my? 내 뭐뭐가 어디 있지? 라는 표현을 배웠던 것도 잊지 말고 꼭 사용해보고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영어 수업할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할 준비 됐죠?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Tuesday. Is it on the table? I can say where it is using on and und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보자. 자, here we go.
2: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0: This is today's picture. 아, 일단은 지금 버스스톱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있네. 왠지 친구 사연 아닌 것 같고 아빠, a dad and a son. 아빠와 아들 사이 같아요. 그래서 I see a dad and his son. Right? 그리고 they're at the bus stop. 그들은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남자아이가 sweating, 땀을 흘리고 있네요. The boy is sweating. 왜일까? 왠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아빠처럼 보이는 분이 손에 무엇이 있니, 얘들아? 보여요? 어, bus card, 버스 카드가 있네. 우리 보통 그 교통 카드를요, 영어로 transit card라고 부릅니다. Transit card, 뭐 bus card라고 해도 괜찮지만 뭐 지하철, 버스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카드 있죠? 그런 교통카드는 transit card라고 주로 불려요. So, the dad is holding a transit card, a blue transit card, right? 근데 그 남자아이는 지금 손에 없는 걸 보니 왠지 버스 카드, the transit card를 찾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3: I can't find my pencil.
1: Is it on the table?
3: No, it's not.
1: Is it under the chair?
3: Oh, I found it.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자,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선생님이랑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 key expressions, 오늘의 expressions를 보기 전에 review를 해볼 겁니다. Review, 복습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어떤 표현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만 일단 해볼게요. 자, 퀴즈.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영어로 어떻게 하지? 3, 2, 1 생각해냈어요? 맞아요. 어디에? Where 사용해서 Where is my? 였지요. 자, Where is my? 였는데 자, 우리 문장에서 활용을 해본다면 Where is my eraser? Eraser의 뜻은 지우개죠. 원래 지우개들은 얘들아 발이 달렸대. 그래서 맨날 없어지는 거야. 자, Where is my eraser? 하게 되면은 어, 내 지우개 어디에 갔지? 라는 문장입니다. 자, Where is my?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자, 따라해보기. Where is my? Where is my? Where is my eraser? Where is my eraser? 따라한 거 맞지? 쌤 혼자 한 거 아니지? 자, 그럼 오늘의 표현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도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물건을 찾는 문장, 표현을 알려줄게요. I can't find my...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자, can't. can't는 할 수 없다란 뜻이지. can은 할 수 있다. can't는 할 수 없다야. 자, find는 찾다라는 뜻이거든. 물건을 찾다 할 때 find. 그래서 I can't find my 하게 되면은 저는 제 뭐뭐를 찾을 수 없어요. 어, 나 내 걸 찾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굉장히 지금 쌤이 평온하게 말하지만 사실 이 문장을 말할 때는 굉장히 막 다급할 때 씁니다. Oh, I can't find m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I can't find my... 시작! I can't find my... 잘했습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I can't find my pencil. Oh, pencil. 뭐예요? 연필이죠. 그래서, 저는 제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본 문장이에요. 쌤, 저 연필 없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많이 그랬었어요. 그치? 자, I can't find my pencil. 저는 제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볼까? I can't find my pencil. 이거를 영어로 한번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또 보자. I can't find my notebook.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노트북은 우리가 아는 그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라 공책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 자, 우리가 한국에서는 왜 한글로는 그 노트북이 컴퓨터인데 외국에서는 그 영어로 노트북은 사실 랩탑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notebook 바로 공책. 그래서 I can't find my notebook 하게 되면 저는 제 공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I can't find my notebook. 해보자. 시작. I can't find my notebook. 잘했어요. 노트북이 아니라 notebook. notebook. 해볼까? 시작. notebook. Okay, notebook. Alright, 좋아요. 자, 이거 나와야지. 선생님이랑 일주일 내내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손을 준비해서 시작.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in between. 아, 선생님 노래 좀 유치해요 하는 친구들 있지만 얘들아 사실 이거 배우기 최고의 방법은 진짜 이 노래입니다. In and under, in and under. 나도 모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 거야. 자, 오늘은요 여기에서 짜잔! on이랑 under 단어 배워볼게요. on은 여기에 보이듯이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Under는 지금 where's the apple? 그렇죠. It's under the box. 그 아래에 있지요. 그래서 on과 under를 사용해보자 오늘은. 짜잔! 첫 단어 on입니다. on. on이 아니야.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걸 on 이런 친구가 있어요. on 아니에요. on. on. 자, n이니까 혓바닥을 위에 올려줍니다. on. 그 위에 치아 바로 뒤에다가 혓바닥을 위치해주세요. on. on. 좋아요. on의 뜻은 그쵸? 뭐뭐 위에. 자, 바로 뭔가 위에 올려져 있을 때 on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띄워져 있을 땐 above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위에 딱 붙어서 위에 올려져 있을 때가 on이야. 오케이? 자, 예문 볼게요. Is it on the table? One more time. Is it on the table? 무슨 뜻일까? 그거 테이블 위에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 on 나왔죠? Is it on the table? 해보자. 시작! Is it on the table? 그쵸?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r pen is on the table. One more time. Your pen is on the table. 너의 펜은 지금 어디에 있대요? 테이블 on. 위에 있습니다. 자, 너 펜 테이블 위에 있어. 시작. Your pen is on the table. 잘했습니다. on은 무슨 뜻이라고? 무슨? 바로 위에 있다. 바로 위에 있을 때. 뭐뭐 위에란 뜻이었어요. on, on, on. 자, 그 다음 보자. 이번에는 under입니다. under, under, under는 뭐뭐 아래란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자, 발음 연습. one more time. under, under, under 아니야? under, under. 좋아요. R이니까 혓바닥 뒤에. 자, 예문 봅시다. Is it under the chair? Is it under the chair? 그것은 chair, 의자 아래에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해보자. 시작! Is it under the chair? 좋아요. 잘했어요. 또 해보자. 짜잔! My pen is under the chair. 자, 내 펜은 지금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해볼게요. My pen is under the chair. 좋았어요, 얘들아. on and under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dialog 살펴볼게요. I can't find my pencil.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s it on the table? 그거 혹시 테이블 위에 있니? No, it's not. 아니, 없어. Is it under the chair? 그거 혹시 chair, 의자 아래에 있어? Oh, I found it. Oh, it was under the chair. 자, 의자 아래에 펜이 있었네요. 자, 펜슬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cartoon talk time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이랑 확인해보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아빠, dad, 그리고 아들. A son, 이 보이죠? And I think the boy is looking for something.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쌤이랑 보자. 짜잔! 아하,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네. 아, 교통카드를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transit card.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transit card. 자, transit card, 교통카드란 뜻이죠. 자, 그래서 I can't find my 나왔어요. 나는 나의 뭐뭐를 못 찾겠어요. 안 보여요 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교통카드를 못 찾았었구나. 자, 그랬더니 아빠께서 벤치 위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위, 쌤이랑 배웠잖아, 뭐뭐 위에. 그쵸, on이죠. Is it on the bench? One more time. Is it on the bench? Is it on the bench? 그 벤치 위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그럼 교통카드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쵸?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없어요. No, it's not. No, it's not. 없대. 어디 있을까? 아빠께서 또 하시네요. 벤치 아래에 있니? Is it under the bench? Is it under the bench? 자, 우리 under, 뭐뭐 아래에 배웠어요. 혹시 그거 벤치 아래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더니, 짜잔! 아들이, 아, 찾았어요! 라고 하네요. 어우, 다행이다. Oh, I found it. Oh, I found it.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교통카드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쵸?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I can say where it is using on and under. 나는 단어 on, 뭐뭐 위에, under, 뭐뭐 아래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In and under, in and under 잊지 말고요. 쌤이랑 또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1: 오늘은 기분이 어때?
0: 쌤 봐서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쌤도요. 자,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자, 우리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2: Week 17. Where is it? Wednesday. It was between the chairs. I can say where it is using between.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뭘까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이에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얘들아 바닷속 아니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it's under the sea. 그래서 막 이렇게 조개랑 물고기랑 꽃게, starfish, 불가사리가 있네요. 그쵸? I see. 자, 이거 봐봐. 조개가 영어로 clam입니다. Clam. So I see a

0: clam. 그 다음에 이 물고기. 물고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쵸? 초록색 물고기가 또 보이네요. I see a big green fish. A big fish, right? I see a green fish. 자, 초록색 물고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딱딱딱딱딱딱딱. 꽃게죠. 꽃게. 게라 그러죠. 그거 꽃게. 자, 꽃게는 영어로 crab. Crab. I see a crab. 그쵸? 그리고 저 노란색은 뭐야? 불가사리네요.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starfish. Starfish. So, I see a starfish too. 네, 선생님, 저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저 불가사리랑 그 꽃게 사이에 between에 있는 저 하얀색 알맹이 뭘까? 저 박하사탕 같 보이기도 하고요. 쌤이 옛날에 바다에 빠뜨린 박하사탕인가? 자, I see something, white thing, between a starfish and a crab. But I don't know what that is. 뭔진 모르겠어서 이따 cartoon talk 때 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근데 얘들 저걸 봐야 돼. The clam is crying. 조개가 울고 있어. 왜 울까? 그것도 궁금해서 이따 선생님이랑 체크해보자.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 dialogue 들어보고 올게요.
1: Oh no, my watch is gone.
2: Are you sure? Let's check again.
1: Oh, it was between the chairs.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살펴보자. 짜잔!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review가 있습니다. review, 복습.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배운 두 가지 표현 선생님이 퀴즈 내볼게. 자, 내 몸은 어디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맞습니다. Where is my? 였지요? 짜잔! 자, 그래서 내 지우개가 어디 있지 않나면 Where is my eraser? Where is my eraser? 하면 된다 그랬어요. Where is my? 하게 되면은 내 몸은 어디에 있지?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계속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얘들아? 찾다가 영어로 뭐였지? F로 시작해. 3, 2, 1. Find 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짠! I can't find my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pencil가 나왔네. 그래서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pencil.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where is my와 I can't find my 꼭 기억할게요. 자, 이거 두 개 둘 다 다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패턴, 표현이죠? 자,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또 알려줄게. 물건 잃어버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짜잔! Oh, my is gone. One more time. My is gone. 이거는 막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나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gone 하면 없어지, 가버린이란 뜻이야. 빠이빠이, 가버린 거야. 이제 내 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is gone 하게 되면은 나 이거 진짜 잃어버렸어. 내 뭐뭐는 없어졌어 라 그러는 거야. 나 그거 없어졌어. 내 뭐뭐는 없어졌어 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gone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어딘지 알아? 왜 노래들에 she is gone 이러면서 막 그녀는 떠나갔다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Gone 이란 단어 노래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서 gone 하지 말아요. 자, my is gone. 내 뭐뭐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눈앞에 없다는 거야. 짜잔! 자, 예문에서 보자. My watch is gone. 하면 뭘까? Watch는 시계야, 시계. 그래서 내 시계는 가버렸다. 내 시계는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란 뜻이에요. My watch is gone. 내 시계 없어졌어. My watch is gone. 근데 약간 gone 쓰면은 좀 허탈하게 My watch is gone. 없어졌어. 란 뜻입니다. 자, My watch is gone 해볼게요. My watch is gone. 오케이, 좋아요. 또 보자. My phone is gone.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Phone, 바로 그 휴대전화죠, 핸드폰. 자, 그래서 my phone is gone 하게 되면은 내 핸드폰.

핸드폰은 가버렸다. 내 핸드폰 사라졌다. 라는 뜻입니다. 없어졌다. 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정말 너무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쵸?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큰일 났잖아요. 그쵸? 자, my is gone. 하게 되면 내 모모는 가버렸어. 내 모모는 없어졌어. 사라졌어. 라는 뜻이 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챈트가 아니라 노래 시간이 다가왔죠. 우리 친구들 손가락 준비됐어요? 시작! In an under, in an under, in front of, in front of. 그 다음에 behind, behind, in between, in between. 이거 선생님이 이번 주 내내 한다 그랬잖아. 그쵸? 자, 오늘은 짜잔! Between을 알아보겠습니다. Between은 in between. 자, between 뭐뭐 사이에란 뜻이에요. 자, where is the apple? It's between two boxes. It's between the boxes. 지금 박스 두개 사이에 있죠? 그래서 뭐뭐 사이에 있다고 말할 때 between 쓸수 있어요. 쌤이랑 보자. 짜잔! Between A and B. 오, A and B가 뭘까? 자,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 between A and B 되겠습니다. 자, 물건이 그러니까 사이에 있을 때는, 한개 있을 때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 그치? 물건이 하나 있을 때는 between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사이니까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개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지 betwe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between 발음 우리 연습해 볼까? 시작. Between 친구들, between, between 이거 말고 between 시작. Between 좋아요. 자, A와 B 사이에 두 개의 물건 사이에 예문 볼게요. 짜잔. I sit between Mark and Wendy. One more time.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자, sit 뭐야? sit 앉다라는 뜻이죠. I sit. 자, 근데 between은 사이잖아. 그래서 두 개, 이번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나와야죠. 그쵸? 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앉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Mike와 Wendy 사이에 저는 앉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One more time.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해볼까? 시작. I sit between Mike and Wendy. 좋아요. 영어 말할 때 얘들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거 잊지 말고. 자, 하나 더.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One more time.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자, 봐봐 얘들아. 이거는 뭐예요? 뒤에 물건이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한 단어로 됐네. 자, 그 개는, 그 강아지는 의자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chair 다음에 s가 붙었잖아. 그래서 의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강아지, 그 개는 의자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해보자. 시작. The dog is between the chairs. 좋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보겠습니다. Oh no, my watch is gone. 아, 맙소사 세상에 내 시계가 없어졌어. Gone, 없어졌어, 가버렸어. Are you sure? 너 정말 확실해? Let's check again. Let's check again. 이거 문장 너무 좋다. Let's check again.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Let's check again. 자, 그랬더니 oh. It was between the chairs. 아, 그거 의자들 사이에 있었어 라고 하네요. 어우, 찾아서 다행이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Time이에요. 아까 조개, The clam was crying. 그리고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쵸?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짜잔! Look, the clam is crying. We don't know why. 빨리 확인해 보자.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조개가, 아이고, 맙소사, 내 진주가 사라졌어. 엉엉엉, 이럽니다. 그 조개한테 진주는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Oh no, my pearl is gone. Oh no, my pearl is gone. 이라고 합니다. Pearl, 진주. 아, 없어졌어.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초록 물고기가, 내가 저 꽃게랑 불가사리 사이에 있는 거 봤어. 라고 하네요. 어?
I saw it between the crab and the starfish. Between 나왔어. Between 사이에란 뜻이었죠? 그래서 crab 꽃게와 불가사리 사이에 있대요. 사이 있는 걸 써 봤대요. 어우 다행이다, 그쵸? 그랬더니 조개가 어 정말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하네요. Really? Thanks for telling me. One more time. Really? Thanks for telling me.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저 하얀색 박하사탕 같은 게 박하사탕이 아니라 귀한 진주였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카툰 타기였습니다.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까? I can say where it is using between. 자, 나는 between, 뭐뭐 사이에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어요. between 쓰는 거 배웠지?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자, 물건이 잃어버렸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쌤이랑 배웠지? 내일은 또 재밌게 더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bye bye, butterfly.
1: Lucy,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back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영어 공부 함께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Thursday. Is it behind the door? I can say where it is using in front of and behind.
0: 우리의 자꾸나 look and talk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굉장히 또 귀여운 동물, 그 파충류들이 나왔네요. We have reptiles in our picture, right? 자, reptile가 바로 파충류란 뜻이거든요. Reptile, reptile. Okay. 자, 근데 저 노란 파란색은 보아하니 개구리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도마뱀 같아요. 그쵸? 도마뱀은 영어로 lizard. Lizard. 그래서 I see a lizard.

0: lizard. 그리고 그 옆에 초록색은 개구리 같지? Rabbit, rabbit, 개굴, 개굴. I see a 개구리 영어로 frog. I see a frog. 그렇죠. Lizard와 그 다음에 frog가 보이고요. 뒤에 얘는 bird도 있네요. 얘는 파충류 아니죠? It's not a reptile, right? 자, 그래서 bird. We see a blue bird. 그렇죠. 파란새도 있습니다. 파랑새. 근데 얘들아, 저 파랑새 앞에 있는 저게 약간 지렁인가? Is it a worm? 지렁인가? 아니면 선생님 눈에는 배고파서 그런지 저게 새우, shrimp 같기도 하고요. Maybe it's a shrimp, I don't know. 자, 근데 frog랑 lizard 둘다다 굉장히 뭐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자세한 거는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I lost my umbrella.
2: Is it behind the door?
1: No, it's not there.
2: Then mayb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review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저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보자. 자.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쌤이랑 배웠는데. 자, where, 어디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3, 2, 1, 빼빼! 맞췄어요, 얘들아? 그쵸? Where is my, 였지요? 자, 문장에서는 Where is my eraser? 라고 할수 있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eraser? 내 지우개가 어디에 있지? Where is my eraser? 해보자. Where is my eraser? 잘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 자, 찾다가 영어로 find였죠? find를 사용해서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 배웠는데 기억이 날까요? 3, 2, 1. 맞습니다. 딩동댕. I can't find my. 자, 여기다 pencil을 넣으면은 I can't find my pencil.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pencil. Oh, I can't find my pencil. 라고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바로 그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요. 난내 모모가 가버렸어. 내 모모가 사라졌어.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 쌤이 알려줬어. 뭐였지? 자, G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노래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 gone, right? 자, my is gone. 하게 되면, 내 뭐뭐는 가버렸어, 사라졌어, 없어졌어,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My phone is gone. 하면은, 내 핸드폰은 사라졌어,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쵸? 자, 이세개 표현들 꼭 기억하기야, 알겠지? Alright. 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쓸수 있는 또 다른 표현, 쌤이 알려줄게, 오늘. 짜잔. I lost my. One more time. I lost my. 자, I lost my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뭐뭐를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 됩니다. One more time. I lost my. 다른 오늘 우리가 이번 여기까지 배웠던 문장들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자, I lost my 하면 무슨 뜻이라고? 나는 뭐뭐를 잃어버렸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 lost my umbrella. One more time. I lost my umbrella. 아, 선생님도 이런 적 있죠. 비 오는 날 우산을 분명히 가져갔는데, 다른 친구들 우산들이랑 섞여가지고 못 찾은 적이 몇번 있었거든. So, I lost my umbrella. 하게 되면은, 나는 내 우산을 잃어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자, 오케이. 우리 해볼게요. 시작. I lost my umbrella. 좋아요. 자, 또 볼게요. I lost my chocolate. 이거는 너무 슬픈 문장인데요. Chocolate, 초콜릿이지? 그래서 I lost my chocolate 하면은 나내 초콜릿 잃어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프니 얘들아. 초콜릿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쵸? 자, I lost my chocolate 해볼게요. I lost my chocolate. 난내 초콜릿을 잃어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자, 또 볼까? 오, I lost my cup. I lost mine. 난 몸을 잃어버렸어. 이번에는 컵을 잃어버렸대요. 아, 나 컵 잃어버렸어. I lost my cup. Uh-oh, I lost my cup.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해보자. 시작! I lost my cup. 좋아요. lost 할 때 lost 안 돼, 얘들아. lost 아닙니다. lost, lost. 선생님, 방금 혓바닥 물었지? lost, lost. I lost my. Okay, 좋아요. 자, 그럼 이거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다들 손가락을 꺼내서 시작!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좋아요. behind가 좀 어려웠지만.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짜자잔, 두 개예요. in front of와 behind 함께 볼게요. in front of는 지금 사과를 보니까 박스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 앞에라고 할 때 in front of. one more time. in front of. in front of. 해볼게요. 시작. in front of. 자, 딱. 딱 끊어서 해도 괜찮지만 in front of, in front of, front of 해볼게요. 시작! in front of. Alright, 어깨를 살짝 들어서. 자, 그 다음은 behind입니다. behind, 지금 사과 보니까 박스 뒤에 위치하고 있죠? 뭐뭐 뒤에. behind, behind, behind. 좋아요. behind, 왜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behind 스토리가 있어, 이런 말 하죠. 그 behind가 바로 이 behind입니다. 이제 behind story라고 멋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보자. 우리 한번 예문 볼게요. behind 먼저 나왔어요. 뭐뭐 뒤에 위치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예문 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One more time.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door, 문 뒤에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문 뒤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door? Is it behind the door? 어, 그거 문 뒤에 있어요? 해볼게요. Is it behind the door? 잘했습니다. 자, 또 보자. Check behind the sofa. Check behind the sofa. 자, check는 check, 확인하다죠? 그래서 자, 소파 뒤에를 확인해봐 라는 겁니다. Check behind the sofa. 좋아요. 자, 그럼 behind의 반대말 in front of를 보겠습니다. in front of 말고 자, 이어서 하면 in front of, in front of. 자, 나도 모르게 어깨를 올려서 in front of. 오케이. 자, in front of 예문 볼게요. 뭐뭐 앞에라는 뜻이었죠? 오,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One more tim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자, classroom, 교실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교실 앞에 있다, 앞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우리 친구들 차례.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잘했어. In front of 붙여서. 자, 또 볼게요.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나는 내 교실 앞에 in front of에서 found 찾았어.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좋아요. 해볼게요. I found it in front of the classroom.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럼 우리 한번 dialogue 볼게요. I lost my umbrella. 나 내 우산을 잃어버렸어. Is it behind the door? 그거 문 뒤에 있니? No, it's not there. 아니, 거기 없어. Then, 그렇다면, maybe it's in front of the classroom. 그렇다면, maybe, 아마도, it's 그것은 교실 앞에 있을 거야 라는 다이얼로그였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Behind, behind, in front of 꼭 기억해야 돼.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얘들아 reptile, 파충류 두 마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We have a lizard, a frog, and a bird. 자, 무슨 대화인지 볼게요. 짜잔! 아, lizard, 도마뱀이 대화를 시작하네. 나 내 꼬리를 잃어버렸어. 라 그럽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I lost my tail. I lost my tail. I lost my 나는 내 몸을 잃어버렸어 라는 뜻이었죠.

0: 있죠? 어, 그랬더니 개구리가, 어? 너 뒤에 달리지 않았어? 너 뒤에 있지 않았어? Wasn't it behind you? Wasn't it behind you? 이러면서 굉장히 개구리가 걱정하는 표정이죠. He seems very worried, right? Wasn't it behind you? Behind 뭐뭐 뒤에란 거였죠. 뒤에 꼬리가 달렸잖아, 그쵸? 자, 그랬더니 도마뱀이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 But now it's gone. 있었는데 이젠 가버렸어. 사라졌다요. But now it's gone. Gone. 배웠지? 그랬더니 개구리가 밥솥아 새 바로 앞에 있어 라 그러네요. Oh no, it's right in front of the bird. In front of the bird. 새 바로 앞에 있대요. 아, 저게 새우가 아니라 얘들아, 꼬리였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징그럽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이었군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ere it is using in front of and behind. 나는 그게 in front of, 뭐뭐 앞에 또는 뭐뭐 뒤에 behind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할게요.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수업도 재밌었지? 내일은 더 즐겁게 할게요. 바이바이 butterfly.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금요일이라 완전 신나지? 쌤도 신나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재밌게 영어 공부도 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Friday.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I can write where I found my belonging.
0: 오늘은 금요일이라 쌤이랑 글쓰기, writing 하는 날이죠? 쌤이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우리 글쓰기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의 topic은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Write about something I lost. 자,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제. 우리 친구들 혹시 잃어버린 적 있어요? 물건이나 뭘 잃어버린 적 있어요? 혹시 없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 자, 우리 그러면

see a girl. 일단 여자아이 한 명이 보이죠? 근데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 그쵸? I think she is looking for something, right? She's looking for something. 근데 그게 뭔지는 쌤은 알것 같아요. Do you see that water bottle under the sofa? 저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쌤이랑 한번 글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My water bottle. 예상 적중했죠? 자, my water bottle. 자, 나는 내 water bottle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 water bottle 어디 갔지? 내 물통 어디 갔지?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 쌤이랑 이번 주에 내내 막 배우고 복습도 하고 이거 알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내 뭐뭐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지? 찾을 때 어떻게 말했죠? 그렇죠? Where is my? 사용했었죠? Where is my?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 란 뜻이었지. 자, where는 어디에? 란 뜻이었던 거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찾는 게 뭐예요? What is she looking for? That's right, a water bottle. 그래서 where is my water bottle? 해줄게요. Where is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Where is my water bottle? Oh, where's my water bottle? 할수 있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또뭐 적을까? 아, I can't find it. 자, 나는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랑 이것도 배웠잖아. find가 찾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뭐뭐를 찾을 수 없다. 쌤이랑 배웠는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짜잔! I can't find my 였습니다.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자, 근데 뭘못 찾는 거지, 지금? That's right. A water bottle. 그래서, 자, I can't find my water bottle. 해줄게요. I can't find my water bottle. 네, 선생님 눈에 딱 보이는데 이 여자애는 막 급한 마음에 안 보이나 봐요. 그쵸? 왜 이렇게 다급하면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쵸? 그럴 수 있어. 자, 그랬더니 gone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알려줬는데 gone. gone. 이거 무슨 뜻이었어? 자, 사라진, 뭐, 이제 가고 없어진 이란 뜻이었죠. 그쵸? 이 여자애가 물통을 정말 잃어버린 줄 알고, 내 뭐뭐는 잃어버려, 없어졌어, 사라졌어, 이제 가버렸어 라고 합니다. 그거 표현 어떻게 했지? 짜잔! My is gone. 내 뭐뭐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 가버렸어. 자, 물통을 찾고 있으니까 My water bottle is gone. My water bottle is gone. 라고 하네요. 오케이, 근데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 자, 그래서 check가 나왔어.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잖아. check. 확인하다란 뜻이죠. 선생님이 이거는 key expression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거 알아두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알려준 문장이 있어요. 뭐였지? 자,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라는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뜨라? Let's again. 여기에 check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Let's check again. Oh,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Okay,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볼 때 찾을 때 많습니다. 짜잔! 그랬더니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소파 주변에 있죠? 자, 소파 있는데 소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얘들아, 기억해야 돼, 이 단어. 아래에 영어로 뭐였어? 3, 2, 1. 선생님이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또 알려준 거 있잖아. 인원, 언더, 맞습니다. 그래서 Oh, it was the sofa.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뭐 아래에 무슨 뜻이야? Under. 그렇죠. Oh, it was under the sofa. 라고 하네요. Oh, it was under the sofa. 뭐뭐 아래, 소파 아래에 있었죠. Alrighty.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Alright. 자, where is my water bottle? Oh, where is my? 무슨 뜻이었어요? 내 뭐뭐는 어디 있지? 자, 이건 제목이야. Okay. Where is my water bottle? 내 물병은 어디 갔지? 그래서 I can't find my water bottle. 나는 내 물통을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my water bottle. 이거 우리 친구들 대볼까요? 시작. I can't find my water bottle. 잘했어요. 자, find 무슨 뜻이야? 찾다라는 뜻이었어. 자, 그 다음에 my water bottle

0: gone. My water bottle is gone. Gone 뭐예요? 가버린, 사라진, 없어진. 자, my water bottle is gone 하게 되면은 내 물통이 가버렸어, 없어졌어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My water bottle is gone. 시작! My water bottle is gone. 잘했어요. 그랬더니 통문장 선생님 또 나왔네. 이거 알면 좋았던 문장. Let's check again.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시작! Let's check again. 좋아요. 그랬더니 Oh, it was under the sofa. 아, 그거 소파 아래에 있었네. Oh, it was under the sofa. 자, under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 뭐지? 아래, 뭐뭐 아래란 뜻이었어요.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입이 크게 벌려서 크리스가 되어서 읽어보세요.
1: Where is my water bottle? I can't find my water bottle. My water bottle is gone. Let's check again. Oh, it was under the sofa.
2: Culture.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stories with themes of finding thing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물건 찾는 동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물건이 당신의 것인가요? 라는 표현을 이분과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는 동화 중에 물건의 주인을 찾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여러 나라의 동화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story Cinderella. 아마도 물건 찾아주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 거예요. 궁에서 열리는 파티에 신데렐라도 가고 싶지만 입국할 옷이 없어서 갈 수 없어요. 요정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변신한 신데렐라는 궁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왕자와 함께 춤을 추며 멋진 시간을 보내요. 12시를 알리는 종이 치자 급하게 돌아가던 신데렐라는 구두 하나를 잃어버려요. Cinderella loses her shoe at the party. 신데렐라와 사랑에 빠진 왕자님은 구두의 주인공을 찾아다니고 결국 신데렐라를 다시 만나 행복해져요. The prince finds Cinderella's shoe and brings it to her.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Is this your shoe?
2: Yes, it is.
3: Let's look at the next story. 다음은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볼까요?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유명한 동화 개구리 왕자는 연못에 빠뜨린 공주의 황금 공을 찾아준 개구리 이야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공을 빠뜨리고 울고 있던 공주에게 공을 찾아준 이 개구리는 사실 마법에 걸린 왕자였어요. The frog finds the ball and brings it to her. The frog turns into a handsome prince. 개구리가 멋진 왕자로 변신해서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다는 얘기예요. Is this your ball?
2: No, it isn't. My ball is red.
3: Let's look at the next story, Gold Axe and Silver Axe. 다음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볼까요? 한국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예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요. 금도끼를 가져다 주니 나무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요. The gold axe is not mine. 은도끼도

0: 가져다 주니 아니라고 해요. The silver axe is not mine either. 쇠도끼를 가져다 주니 맞다고 해요. It's my axe. 정직한 나무꾼을 칭찬하며 산신령이 금도끼도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The Honest Woodcutter, 정직한 나무꾼이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죠. Is this your axe?
1: No, it isn't.
0: What's next? 다음 이야기 볼까요? 다음은 이집트의 독수리가 찾아준 신발이에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이집트 소녀 로그피스의 신발 한 짝을 가지고 날아가 왕궁에 떨어뜨려요. 신발을 주운 왕이 신발 주인을 찾으려 신하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요. The king looks for the shoe's owner. 신발의 주인인 로그피스를 찾은 왕은 그녀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려요. The king and the girl fall in love and get married.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죠? Is this your shoe?
2: Yes, it is. It's my shoe.
0: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동화 중 물건의 주인을 찾는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stories with themes of finding things.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비슷한 정서를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where I found my belonging. 나는 내 소지품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얘들아, 일주일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글쓰기 어렵지 않았죠? 자, 우리 친구들은 뭐 잃어버리지 말고요. 오케이? 자, 우리는 월요일 날더 재밌는 수업으로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4: Bye.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우리 지난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전치사와 접속사를 공부했습니다. 일단 전치사라는 것은요, 어떤 명사의 앞에 오는 말로 그 뒤에 오는 명사랑 덩어리를 이루어서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품사였고요.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품사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운 이 전치사와 접속사가 실제 글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리딩 지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포인트입니다. 두 개의 글을 읽어볼 것인데 우리 첫 번째 글의 제목은요, My Fantastic Trip to Mongolia 입니다. 자, 여기서 몽골리아가요, 몽골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우리가 몽골 나라 이름을 영어로는 몽골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몽골으로의 환상적인 여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언젠가는 이 몽골을 꼭 가보고 싶은데 몽골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 후기를 들어보면 이 몽골에 드넓게 펼쳐진 초원 그리고 푸른 하늘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밤하늘에 쏟아질 듯 많은 별들 그런 것들

아주 대자연이 주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몽골의 어떤 풍경을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글의 제목은요, Monalisa and its famous parody입니다. 모나리자와 그것의 유명한 패러디 작품이라는 것인데, 우리 모나리자 딱 이름만 들어도 바로 그림이 떠오르시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패러디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이두 개의 글을 읽어보면서 글 속에 나오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쓰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문장 한번 보면요.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my family, 우리 가족이 went on a trip to Mongolia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서 went on a trip, go on a trip 하면 여행을 가다라는 뜻이고 to Mongolia 하면 몽골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to는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라는 뜻의 전치사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죠. 몽골에, 몽골로 여행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제를 같이 풀면서 질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ABC를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단락이 ABC로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순서를 배열하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첫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이번 여름에 우리 가족은 몽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라는 내용 나왔죠. 그 다음으로 이어질 알맞은 문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을 찾으실 때 여러분이 A, B, C 각각의 첫 문장을 먼저 읽어주시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A의 첫 문장 한번 읽어보면 We explored. Explore 하면 탐험하다란 뜻입니다. 우리는 탐험했습니다. The area. 그 지역을요. On horseback 하면 말의 등 위에라는 건 이제 말을 타고 탐험했다라는 거예요. During the day 하면 낮 시간 동안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낮 시간 동안에 말을 타고 그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이렇게 더가 쓰였네요. 우리 더란 단어는요. 그 무엇무엇이라고 해서 앞에서 언급된 어떤 대상 또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우리가 더를 쓰는데 우리 첫 문장만 보고는 아직 그 지역이라고 가리킬 만한 어떤 특정 지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첫 문장 바로 다음에 A가 나올 수는 없겠다 해서 우리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시는 겁니다. 우리 B번의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맨 앞에 나왔던 그 문장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We arrived in Mongolia. 우리는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리아. 나라 이름 앞에는 in을 써줍니다. 나라는 비교적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몽골에 도착했다라고 나왔어요. 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첫 문장에서는 우리 가족은 몽골로 여행을 갔습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건 자연스럽겠죠. 우리가 이제 몽골로 가서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문장 바로 다음에 올 문단은요,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표시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몽골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뭐뭐 July 15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얘기할 때는 15th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을 써줍니다. 즉, 7월의 15번째 날, 즉, 7월 15일이란 뜻입니다. 우리 7월 15일에 몽골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우리 날짜 앞에는 어떤 전치사 써주면 되나요? 날짜, 이 하루 앞에는요, 바로 오늘 써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7월 15일에 몽골에 도착을 했고요. Right after 하면 뭐뭐한 바로 다음에가 되겠습니다. 뭐뭐한 바로 이후에 We landed at the airport 해서 우리 after가 지금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오는 절과 그리고 주어 동사 오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landed 하면 우리 land는요 동사로 쓰일 때 착륙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땅에 착륙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착륙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공항이라는 거 어떤 특정한 장소인데 좀 비교적 좁은 장소 나타낼 때 at을 썼다는 거알수 있네요. 우리가 공항에 도착한 바로 다음에 we drove, 우리는 운전해서 갔다. To the vast plains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디로 운전해서 간 거예요? Vast 하면 광활한, 넓은이란 뜻이고, plains 하면 평야지대를 의미합니다. 평야지대, 초원지대. 보통 이렇게 평야지대라고 할 때는 복수형으로 넓은 평야를 나타냅니다. 바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평야지대로 운전해서 간 거예요. 그 다음 보면 we set up our tent. 우리는 텐트를 세웠어요. In a wide field 해서 넓은 들판 안에 텐트를 세웠습니다. By a beautiful river. 여기서 by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 있네요. 아름다운 강 옆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공항은 좁은 장소라고 해서 at을 썼는데 이 들판이라는 거는 왜 in을 썼나요? 들판이 공항보다 넓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우리가 at이나 in이라는 이런 전치사를 쓰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규칙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텐트를 세운 거예요. 텐트를요. 어디 안에요? 어떤 들판 안에다가 세운 거잖아요. 텐트는 들판에 비해서는 작은 거니까 그래서 뭐뭐 안에라는 의미로 in을 써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B 문단을 읽어보았는데 어떤 내용 나왔나요? 우리가 몽골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바로 이후에 어떤 평야지대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텐트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C번의 첫 문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B에 이어지는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In the evenings. 자, 이렇게 evening에 S가 붙게 되면 이건 저녁마다를 의미합니다. 저녁 때마다. We sat around the campfire.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았다라는 것인데, 우리 방금 전에 읽은 B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몽골에 막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평야지대로 가서 텐트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저녁이 되어서 캠프파이어를 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뭔가 맥락상 좀 부족합니다. 너무 시점이 빨리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B 다음에 바로 C가 이어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A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이죠. 자, B 다음에 A가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we explored the area. 우리는 그 지역을 탐험했다. On horseback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에 말을 타고. 자, 우리 B번에서요, 우리가 텐트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텐트를 세운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을 탐험했다라고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그 지역, the라는 힌트를 통해서 순서를 맞출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B 다음에 이어질 문단은요,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텐트를 세운 지역을요, 탐험을 했어요. 말을 타고요. 낮 시간 동안에요. We rode up a hill. 여기서 road는 이제 ride, 타다의 과거형이죠. 지금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And 그리고 the view 하면 경치가 되겠습니다. 경치는요, was breathtaking 이런 단어가 나왔네요. 자, 이 breathtaking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숨 이란 뜻의 breath, 그리고 taking 하면 가져가는 이란 것인데, 숨을 가져가는 이라는 건, 아, 숨 막힐 정도로 멋진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언덕을 올랐는데, 그 경치가 아주 숨 막힐 정도로 멋졌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면, we could see,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miles of, 몇 마일의 green grass and wild flowers. 해서 초록색 잔디와 그리고 야생화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몇 마일에 걸쳐서요. All around us 하면 우리 주변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번 내용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내용 나왔냐면요. 우리가 이제 텐트를 세우고 나서 그 지역을 탐험했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도 보았고, 또 풀이라든지 야생화와 같은 자연도 관찰했다.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B, A까지 왔으니까 이제 C번 이어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번 보면요. In the evenings, 저녁마다라는 내용 나와요. 우리 낮 시간 동안에 탐험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마다 뭐뭐 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가 BAC가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we sat around the campfire. 우리는 모닥불 둘레에 이제 둘러 앉았다라는 것이고 we cooked our meals. 우리는 우리의 식사를 요리했어요. over the fire 하면 불 위에서가 되겠습니다. 좀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위에서라고 할 때 over 쓴다고 했죠. and 그리고 shared stories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under the stars 별 아래에서 별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낭만적인 그림이 그려지네요. It was fantastic. 신비로웠다는 거예요. To be so close to nature. 자, 여기서는 우리 it 가주어 그리고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연에 그렇게나 가까이 있는 것이 아주 신비로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ABC를 순서대로 이미 배열해 보았죠. 우리 각 문단의 첫 문장만 먼저 읽고서 힌트를 얻어서 BAC로 골라 보았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면 다음 중 글쓴이가 몽골 여행 중한 것을 모두 골라 볼까요? 자, 1번에 사막에서 낙타 타기. 사막 나오지 않았고요. 낙타를 탄게 아니라 말을 탄 것이었어요. on horseback 이란 내용이 있었죠. 1번은 틀리고요. 다음 2번 보면 모닥불 주위에서 이야기 나누기. 자, 이 내용 있었습니다. We sat around the campfire 했죠. 그래서 2번은 글쓴이가 몽골 여행 중한 것이다. 다음 3번 보면 고대 유적지 방문하기. 고대 유적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치를 구경했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요. 자, 다음 4번 보면 몽골의 전통 놀이 체험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다음 5번에 말 타고 언덕 오르기 이 내용 있었죠. 그래서 언덕을 올라서 아주 숨이 멎을 듯한 멋진 경치를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2번의 정답을 2번,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에요. 윗글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을 때, We arrived in Mongolia. 우리는 몽골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이렇게 어떤 날짜 앞에는 뭘 써준다? on을 써준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질문에서 나온 grammar point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리아와 같은 나라 이름 앞에는 장소 전치사 in을 사용합니다.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장소 앞에는 in을 쓴다. 자, 다음 보면 이 in이요.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어떤 시간대를 나타낼 때 또는 계절, 월, 연도와 같이 긴 기간을 나타낼 때 in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질문에서 나왔던 단어 세 가지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Explore 하면 탐험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Let's explore the forest 하면 우리 숲을 탐험하자라고 하는 건데 explore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land 하면 여러분이 땅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명사로는 땅이지만 동사로는 이제 비행기 같은 게 착륙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The plane landed at the airport 하면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착륙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이륙하다라고 할땐 take off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참고해서 같이 알아두세요. The plane took off 하면 비행기가 이륙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breathtaking 하면 숨 막힐 정도로 멋진, 아름다운입니다. The view was breathtaking. 그 풍경이 아주 멋졌다. 숨 막힐 정도로 멋졌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5페이지 첫 번째 문장 읽어 볼게요. Leonardo da Vinci's Mona Lisa. 이렇게 주어네요. 자, 여기서 어떤 대명사 말고 그냥 일반적인 명사의 소유격은 apostrophe s로 나타내죠. 누구누구의라는 뜻으로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is famous, 유명하대요. for its beauty and mystery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for는요. 기간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하나의 전치사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모나리자는 그것의 beauty, 아름다움과 mystery, 신비로움으로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이유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It shows a woman. 그것은 어떤 여자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어떤 여자를 보여주냐면 a woman with a gentle smile 이렇게 나왔습니다.

with은 이제 뭐뭐를 가진이란 뜻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어떤 여자를 보여줍니다라는 것이고, People all over the world 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love it, 그것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For its quiet elega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for도요, 이유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그것의 quiet, 조용한 elegance, 우아함. 조용한 우아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즉, 모나리자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읽어보았는데,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소개가 되면서,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요,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가졌다. 그리고 조용한 우아함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n 1919. 자, 이렇게 연도는 우리가 두 개씩 끊어서 보통 읽게 되는데, 이것도 긴 기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in을 써줍니다. 1919년에요. Marcel Duchamp라는 어떤 사람이요. Made a parody. 패러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Cult 하면 뭐뭐라고 불리는입니다. LHOQ. LHOQ라고 불리는 패러디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르셀 듀샹이라는 화가가 모나리자 작품의 패러디를 만든 거예요. 자, 패러디라는 건좀 유머를 섞어서 원작을 좀 바꾸고 개조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in this artwork, 여기서 artwork는 예술 작품을 의미합니다. 이 예술 작품, 이 패러디 작품에서는 he drew, 그가 그렸어요. A mustache and beard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mustache 하면 콧수염입니다. 그리고 beard 하면 턱수염이에요. 그가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린 거예요. 어디다가요? 어디 위에? On a copy of the Mona Lisa 해서 모나리자 그림의 복사본에다가 이렇게 수염을 그린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데요. 자, 계속 읽어보면 Duchamp's work, 뒤샹의 작품은요, was shocking. 충격적이었다. At that time. 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Because. 왜냐하면, 자, 우리 becaus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그게 충격적이었냐면, it challenged the tradition of art.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challenge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도전했냐면, the tradition of art 해서 예술에서의, 예술의 전통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뒤샹이 모나리자에다가 콧수염을 그리고 턱수염을 그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예술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이렇게 온화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그런 작품이 탄생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반해서 뭔가 이 작품에다가 좀 유머스러운 요소, 장난스러운 요소를 추가한 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예술에서의 전통에 도전하는 행위였다. 그것에 반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 이 마르셀 듀샹프라는 화가의 이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고 예술에서의 전통에 도전하는 일이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와 뒤샹은 둘다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들은 매우 다른 메시지를 제시한다라고 해요. 계속 보면 While Leonardo's Mona Lisa is serious and elegant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while은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요. 반면에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While은요, 뭐뭐 동안에란 뜻도 있고 반면에란 뜻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해석을 잘 해보고 문맥상 알맞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사가요, is serious and elegant 해서 아, 진지하고 또 우아한 반면에 Duchamp's LHOQ, Duchamp의 LHOQ라는 이 작품은요, is playful, 장난스럽고, and humorous, 유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대조할 때 우리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계속 보면, Leonardo wanted to show, 리오나르도는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뭘요? Timeless beauty 하면, 자, 여기서 timeless 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이란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Through art 하면 예술을 통해서. However, 그러나

드샴 하면 디샴 같은 경우에는 wanted to show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다. That a joke can be 뭐뭐 to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show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that절이 나왔어요.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나왔고요. 자, 이 빈칸에 뭘 넣어주면 될까요? A joke. 농담도 무엇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농담도 예술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예술, ar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대조가 되었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이둘중 뭐를 더 좋아하느냐라는 거예요. The Mona Lisa or LHOQ 해서 모나리자 또는 LHOQ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둘 중에 뭐를 좋아하느냐 선택지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or를 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글을 통해서 아, 무조건 아름답게만 묘사되는 거, 그것만이 예술이 아니라 이렇게 뒤샹의 작품처럼 좀 장난을 섞은 거, 유머스러운 것도 또 이렇게 전통적인 것에 도전하는 것도 예술이 될수 있다라는 걸 우리 이 글을 통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읽은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볼까요? 자, 1번에 모나리자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자, 이건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죠. Famous for its beauty, 아름다움, 그리고 mystery, 신비로움 이런 단어들 나왔습니다. 다음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예술의 전통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술의 전통에 도전했던 것은 뒤샹의 LHOQ라는 작품이었지, 모나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나리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왜 사랑을 받았냐면, 그것의 조용한 우아함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면요. 뒤샹의 패러디 작품 LHOQ는 1919년에 그려졌다. 자, 이 연도 나왔었죠.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보면 뒤샹은 모나리자의 복사본에 코수염과 턱수염을 그렸다. Mustache 그리고 beard 그렸다라는 내용 나왔으므로 4번도 일치합니다. 다음 5번 보면 모나리자와 LHOQ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작품이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죠. 모나리자는 뭐 조용하고 또 우아한 그런 매력이 있는 반면에 LHOQ라는 이 작품은 좀 장난스럽다라고 해서 대조가 되었습니다. 4번의 정답 2번으로 골라 주었고요. 자, 다음으로 5번입니다. 윗글에 밑줄 친 A를 다음과 같이 쓰고자 할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와 뒤샹은 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both 하면 둘 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레오나르도와 뒤샹은 이라고 하려면, 뭐뭐와 뭐뭐라고 하려면 and or 둘 중에 정답은 and를 골라주면 되겠죠. 누구와 그리고 누구라고 할 때는 and를 써야 되겠습니다. or는 이제 선택지를 나열할 때 누구 또는 누구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와 뒤샹은 둘다 both Leonardo and Duchamp are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한 figures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figure라는 이 말은요. 인물이란 뜻인데,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좀 중요성을 갖는 그런 인물을 얘기할 때 우리가 fig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In art history 해서 미술사에서 둘다 이제 매우 중요한 인물이래요. 인물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은 매우 다른 메시지를 제시한다.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so 또는 but 쓰고 they show very different messages 이렇게 써주고 싶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둘다 미술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각각의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니까, 아,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엔 우리 but이라는 접속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입니다. 빈칸 B에 알맞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말을 윗글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이거 아까 전에 같이 풀어보았는데 이미. However, 그러나 Duchamp wanted to show that 두샹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a joke. 농담도요, 무엇이 될수 있다라는 걸, 예술이 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야 자연스러움으로 우리 예술이란 단어, art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에서 나왔던 grammar point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를 뜻하는 because 있죠. 이거 우리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그 세부적인 종류로 치자면 이제 종속 접속사로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주절과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부사절. 이제 이 종속절인데 이제 이게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주절과 부사절을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로서 쓰였다. 그래서 뒤샹의 작품이 그때 당시에 아주 쇼킹했다. 아주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술에서의 어떤 전통에 도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어떤 이유를 덧붙여 줄때 우리가 because라는 이런 접속사를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보면 and는요. 뭐뭐와 그리고란 뜻으로 문법적으로 대등한 두 요소를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serious and elegant 형용사와 형용사 단어와 단어 연결하는 거죠. playful and funny 이 경우에도 아 이렇게 대등한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하는 and의 쓰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서 나왔던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요. 자 artwork 하면 예술 작품이 되겠습니다. This artwork is beautiful. 이 예술 작품은 아름답다가 되겠고, 자 다음으로 challenge 하면 이거 도전하다란 뜻의 동사로 쓰입니다. He challenged. 그는 도전했다. The old tradition 하면 오래된 전통에 도전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다음 timeless라는 이 단어는요. 이건 또 외워둬야 되겠네요. 그 의미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 timeles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The Mona Lisa shows 모나리자는 보여줍니다. Timeless beauty 하면 영원한 아름다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라고 할때 우리 timeless라는 단어 쓸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뉴런 퀴즈 드릴게요. 주어진 우리말 의미에 맞게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저녁에 우리는 숨 막힐 정도로 멋진 경치를 즐겼다. 자, 저녁에라고 할때 빈칸에 전치사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숨 막힐 정도로 멋진이란 단어로 우리 빈칸 채워서 문장을 전체로 써보세요. 다음 2번은요. 모나리자는 그것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유명하다라는 문장인데요. 모나리자 is famous. 그 다음에 아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빈칸 첫 번째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라고 할 때, 뭐뭐와라고 할 때는 어떤 접속사 써야 되는지 생각해서요. 이두 개의 문장 완성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전치사와 접속사가 들어간 리딩 지문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련한 쓰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은 제 의상이 조금 알록달록하죠? 굉장히 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 과거 시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걸 제가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시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시간 개념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간을 어떤 형태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시제는 이게 수직선상, 그래서 선상에다 놓고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런 걸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시제, 과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어났던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가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오늘의 생생영어, 자, 이번엔 대화가 조금 길어요. 나는 어제 도서관에 있었어. 어? 도서관에서 뭐 책 읽었어? 재미있는 책들을 읽었어 라고 합니다. 자, 이때 도서관에 있었다, 책을 읽었냐 물어보고 읽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부 과거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도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목표는 우리 AYB의 대사를 역시나 영어로

잘 말해보는 겁니다. 이때 핵심은 과거 시제를 써주었다. 여러분들 교재 34쪽을 펴시겠습니다. 그러면 유닛 3 과거 시제의 첫 번째 포인트,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과거는 뭐다? 현재를 기점으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우리는 과거라고 보고,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다. 나는 중학생이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죠.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자, 그러면 나는 중학생이었다. 자,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는 이다라고 했는데 아래서는 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이었다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동사의 형태를 건드려서 우리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또 너는 식당에 있니? 라고 할때 Are you in the cafeteria? 라고 할수 있어요. 이때 cafeteria는 주로 구내 식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있거나 혹은 학교 안에 있는 식당, 우리 급식실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cafeteria라고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는 식당에 있었니? 라고 과거에 어떤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 자, 가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는요, 어린 아기였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이때 였습니다. 영어로는 were라고, was, 여기서 was죠. was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면 물어보고 있어요. 너 식당에 있었어? 영어로는 were라고 시작하는 거야. So, were you in the cafeteria? 아니, 나 없었어. 대답할 때 no, I wasn't.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봤던 비동사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아, 이렇게 쓰는 게 과거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메인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동사 과거형의 형태, 생생 포인트도 등장했네요. 별표 치셔야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현재형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I일 때는 am, 그리고 3인칭 단수일 때 he, she, it일 때는 is, we, you, they일 때는 are였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은 어떻게 쓰냐? 주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I일 때는 was, 그리고 3인칭 단수일 때도 고맙게도 똑같이 was입니다. 그리고 we, you, they일 때는 were를 쓴다. 아, 쉽게 말해서 단수일 때는 was를 쓰고 복수일 때는 were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you라고 하는 건 너, 상대방이 한 명일 때는 단수이고 너네, 너희들이라고 할 때는 복수이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단수일 때는 was, 그리고 복수일 때는 were를 쓰는구나. you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형의 의미에서 이다, 하다, 있다라고 하는 걸 과거형으로만 말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었다, 했다, 혹은 어딘가에 있었다. 자,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비동사 뒤에 어떤 말이 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I was happy at the party. 나는 파티에서 행복하다 아닙니다. 행복했다. 파티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파티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was를 써주었다. 그래서 행복했다. 또, you and I, 너와 나는 were in the same class, 같은 반이었다. 지금은 뭐 다른 반일 수도 있겠죠. 이때도 그때 과거 시점에서는 같은 반이었으니까 과거 시제를 써주었다. you and I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를 쓴 거다. 자, 기본형은 그렇고 이제 두 번째 부정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부정할 때 우리 현재형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였습니다. 그럼 과거형도 역시나 동일해요. 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동사의 과거형 있죠? was나 혹은 were 뒤에 뭘 붙여준다? not을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축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wasn't나 weren't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혹은 하지 않았다, 어디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거의 의미이되 부정의 의미까지 같이 넣어주면 된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book was not mine. 그 책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황을 부정하는 거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그 뒤에 not을 써주었다. 이때 mine은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두 번째, they weren't. 이번에는 줄였었네요. weren't worried about me. 비동사 나오고 그 뒤에 worried about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어떤 상황에 대해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 시제 그 뒤에 not이 왔으니까 걱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상황을 부정하게 된 거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말 그대로 질문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데 비동사가 폴짝 주어 앞으로 나간다. 현재형과 과거형 다 동일하게 비동사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was나 were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그 뒤에 말이 이어진다. 그래서 의미도 질문하는 거니까 이었니? 했니? 어디에 있었니?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Was he at the movie theater? 영화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극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극장, 영화관에 있었니? Yes, he was. 자, 질문을 was로, 비동사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도 비동사로 해주되 시제를 맞춰주는 게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Were you busy yesterday? 너 어제 바빴어? 아니야, 나안 바빴어. 라고 할 때는 no 한 다음에 I wasn't.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과거 시제 써주되 나까지 같이 와야 한다. 자, 그러면 grammar practice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재 35쪽으로 가주시고요. 1번, 괄호 안에서 문맥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괄호를 빠르게 보면 am, was, are, were 그리고 맨 마지막 are, were까지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습니다. 과거 시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씁니다. 사실 시점을 나타내는 명확한 말이 없을 때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분명하게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지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지 단서가 될 만한 말이 나온다. 읽어보겠습니다. I am 혹은 I was on the beach yesterday. 나는 어제 해변에 있었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yesterday 과거 시점이 명확하게 딱 나왔으니까 과거형을 골라줘야 한다. I was on the beach yesterday. 2번, you 10 years old last year. 이번에도 작년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이 딱 등장했습니다. 작년에 몇 살이었다? 10살이었다. 과거 시제 써줘야겠죠? were. 3번, it's April 30th today.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가 되겠죠. 이번에는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라고 현재형을 써줘야 하니까 is입니다. 다음 4번 they 그들은요 at the airport 2 days ago 아하 이틀 전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 등장 이틀 전에 어디에 있었다? 공항에 있었다 이번에는 과거이니까 were를 이렇게 예쁘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줄여서 빈칸에 쓰시오. 우리 줄인다라고 하는 건 편하게 말하려고 축약을 하는 거였죠. 1번 보겠습니다. My parents 또 등장했습니다. 내 부모님은요, were not in the living room. 없습니다. 없었습니다라고 정확히 해석을 해야겠죠. 거실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줄였으면 were not, weren't라고 하면 되겠죠. 요 오만 빼면 돼요. 그래서 were 써주고요. 요렇게 weren't, apostrophe 써서 My parents weren't in the living room. 2번, 그녀는요, was not ready. ready는 준비된이란 뜻의 형용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for the contest. 경연 대회를 우리는 contest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대회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죠. was not은 어떻게 쓴다? wasn't를 써주면 된다. 요렇게 써주면 돼요. 3번, It was not my grandmother's birthday. 자, 이번에도 was not이니까 wasn't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It wasn't my grandmother's birthday. 자,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라고 해요. 자, 1번은 부정문으로 쓴다.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 현재든 과거든 not을 비동사 뒤에 써주면 된다. 그럼 어렵지 않게 그녀는 be good at 그래서 무언가를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했습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해야겠죠? She 주어 써주고요. 자, was 뒤에 뭘 써준다? 자, 축약 안 해보겠습니다. Was not good at math. 자, 여러분들은 물론 축약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녀는 수학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2번. 그들은요, were volunteers. Volunteers는 자원봉사자란 뜻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물어보라고 하네요. 자, 물어볼 때는 비동사가 폴짝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were 붙었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니? 그래서 were 써주고요. 아이고, 조금 이상해졌죠? 이만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were

day 자 주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말 뒤에 붙는다. So were they volunteers?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니? 물음표로 끝내줘야 한다. 그 다음 3번. The vase. vase는 꽃병이란 뜻이요. 그 꽃병은 was expensive. 비싼이란 뜻이죠. 비쌌습니다. 부정문으로 만들라고 하네요.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면 되니까. 자, 주어 그대로 써줘요. The vase. 그 꽃병은요. was. 자, 여러분들 같이 풀고 있죠? 이번에는 한번 축약을 해볼까요? wasn't.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비싼이란 뜻의 expensive. So, the vase wasn't expensive. 비싸지 않았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쓰시오. 자, 1번부터 보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의 남자아이가 보입니다. 질문으로, Was Jason happy at the party? 자, 지금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제이슨이 파티에서 행복했니? 행복해 보이죠? 딱 봐도. 그러면, 응. 행복했어. Yes 한 다음에 제이슨은 he로 받아볼까요? 그랬어. He 다음에 was가 와야겠죠. 과거형의 긍정으로. So yes, he was. 자,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Was Tina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Tina는 이 친구인 것 같죠? Absent는 결석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어제 결석했어? 근데 지금 수업 잘 들었죠?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겠죠. No 한 다음에 She, 이번에 she로 받아야겠죠? She 아니니까 wasn't라고 쓰면 됩니다. So no, she wasn't. 다음에 3번. 자, 이번에는 달력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13일입니다. Was it May 11th yesterday? 어제는 5월 11일이었어? 아니죠. 어제는 12일이었죠. 그러면 아니야 라고 해야 됩니다. No. 자, 주어는 is이니까 그대로 is이고요. 부정해야겠죠? wasn't, 아니야, 아니었어요. It was May 12th. 5월 12일이었습니다. 자,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36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의 과거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 과거형, 규칙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아래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I like chocolate. 그런데 나는 초콜릿을 좋아했다는 그런 뭘까요? 지금 과거형으로 바꾼 거예요. 또,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았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다를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하나 더. 너는 초콜릿을 좋아했니? 예전에 그랬니? 자, 과거를 물어볼 때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자,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포인트 등장했어요. 규칙 변화라고 하죠. 영어에서 시제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줍니다. 과거형일 때 그런데요. 규칙 변화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변화하는 일반 동사는 동사의 원형에 ed나 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ed를 붙여요. 그래서 walk, finish 뒤에 ed를 붙여서 what 혹은 finished라고 하는 거죠. 근데 e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ed를 붙여야 하는데 e가 이미 있네? 그럴 때는 d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live는 lived, 그리고 smile은 smiled. 이렇게 e로 끝났으니까 e를 두번 반복하지 않고 바로 뒤에 d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등장할 건데 일단 그렇게 D나 ED를 붙이지 않고 살짝 다른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자음과 Y로 끝나는 동사가 있어요. 자음과 Y로 끝나는 동사는 우리가 3인칭 단수로 할때 Y를 I로 바꿨죠. 마찬가지로 과거형을 만들 때도요. Y를 I로 바꾸고 뒤에 ED를 써준다. 그래서 try는 tried, carried는 carried. 그런데 Y를 I로 바꾸고 ED를 써준다.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단수 복수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단수라고 하는 건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단은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단모음이고 단자음이래요. 그래서 단모음은 앞뒤에 똑같은,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T와 P는 모음이 아니죠. 자음이죠. 그래서, 앞뒤에 모음이 없네. 단모음이네.
그리고 P는 뒤가 없죠. 일단 앞이 모음입니다. 얘도 자음 하나네. 앞뒤에 자음이 없네. 이럴 때 우리는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자, 이런 친구들은 마지막 이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인다. 그래서 이 plan도 마찬가지로 앞뒤에 모음이 없습니다. 단모음이죠. 그리고 N, 앞뒤에 자음이 없어요. 단자음이네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N을 써주고 그 뒤에 ED를 써준다. 이런 동사들 여러분들 꽤나 많은데 이거를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분명히 글에서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씩 기억하시면 좋아요.

공부했다라고 해석을 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규칙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포인트 나와 있죠. 앞에 나와 있었지만 아주 중요해요. 영어 공부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규칙 변화인데요. 과거형을 만들 때 앞에 봤던 것처럼 D나 ED를 붙이지 않고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는 동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 원형과 과거형이 동일한 친구들이에요. 자, 이런 친구들은 어쩌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cut은 똑같이 cut, hit은 hit, let은 let 등으로 쓰이는데, 자, read 별표입니다. 자, read. 자, 여기도 왠지 read라고 읽어야 할것 같은데 read라고 읽어요. 그래서 read는 과거형이 read이다. 발음은 달라지지만 또 철자는 똑같다. 반대로 말하면 철자는 똑같지만 발음은 달라지는가 꼭 아셔야 한다. 자, 그리고 동사 원형과 과거형이 같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come and came, write and wrote, go and went, sleep and slept 등등등 있는데 자, 이거 외워야 할까요? 네, 외우셔야 합니다. 사실 이 동사들 말고요. 불규칙하게 바뀌는 동사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 되면은 여러분들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과거형 그 뒤에 과거 분사 형태라고 하는 걸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배우지 않겠지만 그래서 미리 이 과거형들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다. 이런 예문들이 있어요. 자, 이때 comic books last weekend. 지난 주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read라고 읽는 게 아니라 read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I read comic books last weekend. 나는 지난 주말에 만화책을 read이니까 읽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the baby slept for an hour. slept라고 과거형을 써줬으니까 잠을 자다가 아니라 잠을 잤다라고 명확하게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다음,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우리 부정을 할 때는 does not, don't, 뭐 don't나 does not, doesn't가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부정을 할 때도 이 do가 필요한데 과거형은 그 시제를 밝히기 위해서 did를 활용한다. did 뒤에 not을 써주는 거야. 자, 이거는 3인칭 단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다 did not 혹은 didn't를 쓴다.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야. 설명을 보면 일반 동사 과거형은 did not 혹은 didn't를 동사 원형 앞에 써서 주어 did not, didn't 동사 원형의 형태로 부정문을 만든다. So I bought milk. bought은 buy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우유를 샀다. 그럼 사지 않았다는 did not이라고 하는 거죠. 또 Grace는 ate dinner.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did not 하고 뒤에 it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도 by로 써주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did not이나 didn't를 썼고요. 그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많이 말을 하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난 물어볼 때는 do나 does를 맨 앞에 써줬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id를 쓰는 겁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주어 앞에 did를 써서 did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did you go to bed early? 너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니? 라고 물어볼 때 들었니? 라고 과거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did로 써주는 겁니다. 응, 그랬어. Yes, I did. did로 물어봤으니까 did로 답을 한다라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닐 때는 no, I didn't 라고 하면 돼요. 다음, grammar plus.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난 동사 중에서요. 해당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에만 자음을 추가하고 ed를 붙인다. 한번 볼까요? limit, limited, prefer, preferred. 자, 지금 보면요. 강세라고 하는 건더 세게, 그리고 좀더 강하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imit이라고 강세가 지금 여기 앞에 있죠. 그러면은 이 뒤에 강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t를 한번더 쓰지 않고 그냥 바로 ed를 써준다. 근데 여기는 prefer 뒤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r을 한번 더 써주고 ed를 붙인다. 근데 이거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뒤를 더 강하게 발음할 때는 한번더 써주고 앞이 강하게 발음이 된다. 자,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동사를 접해봐야지 알수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grammar practice 문제 풀어볼 겁니다. 37쪽으로 가주시고요. 5번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오. 자, 이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문제를 풀겠지만

모른다라고 해서 어려워하거나 혹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1번 buy, 사다, 구매하다. 과거형은 샀다가 되겠죠. 어떻게 쓰는다? 저를 따라 써보겠습니다. but이라고 해요. 자, 발음하면서 철자 유의해서 하나씩 써볼게요. 2번 get. get은 기본적으로 얻다란 뜻이죠. 자, 그러면 get의 과거형은 got입니다. 어떻게 쓴다? got. 따라 써볼게요. 그래서 buy는 but, get은 got. 그 다음에 3번 cry. 자, cry는 고맙게도 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된다? 지금 자음 뒤에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cried. 4번, bring. bring은 불규칙 동사예요. 가져다 주다,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ring은 brough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따라 써볼게요. 다음, 5번, see. 보다란 뜻의 동사의 see는요,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see, saw. 그래서 이렇게 SAW, saw라고 발음을 해요. 다음, 6번, leave. 고맙게도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여준다. So lived. 살았다. 그다음 7번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란 뜻이고요. choose는 불규칙 동사로 chose라고 바뀝니다. 마지막 8번 hit. 치다란 뜻이죠. hit은 불규칙 동사인데 동사의 원래 형태와 과거 형태가 동일하다. So hit.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과거형 연습을 해보았고요. 문제 푼 김에 이 친구들은 기억해두면 좋겠죠.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번, 동사에 지금 전부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나는요, 만납니다. 내 친구를 어제 만납니다. 어제라고 하는 시점이 있으니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meet을 어떻게 쓴다? met으로 바꿔 쓰시면 돼요. So I met my friend yesterday. 다음 2번, GA는요, studies hard.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난 주말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역시나 과거시점 나왔으니까 과거시로 써줘야겠죠. 어떻게 쓰는다? 자, study는 Y로 끝났으니까 자음과 Y죠. 자,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studied. 다음 3번, my uncle. 내 삼촌은요, read the magazine. 그 잡지를요, 어젯밤에, 지난밤에 읽었습니다. 그러면 reads가 아니라 과거 형태.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 철자는 동일하지만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읽는다. So my uncle read the magazine last night. 마지막 4번. 우리는요, have lunch at the school cafeteria then. 우리는 그때란 뜻이 또 나왔습니다. 그때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라고 해야겠죠. have는 had로 바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동사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 문장을 완성하래요. 동사의 과거형을 쓰라는 거구나. 자, 1번부터 보면요. 열심히 막 드럼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So, I, the drums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드럼을 쳤습니다. play는 규칙 동사이다. 그래서 ed를 붙여주면 된다. I played. 나는 드럼을 쳤어요. 무대 위에서요. 자, 2번 가볼까요? 미나는요, 소다. 소다는 탄산음료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유를 마시고 있죠. 그 말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을 해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쓴다? didn't를 쓰면 되겠죠. 칸이 두 개이니까 didn't 먼저 써주고요. 마시지 않았다. 동사 원형 그대로 drink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데이비드는요, a kite. 카이트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연입니다. 연을요, 그의 형과 함께 날렸습니다. 뭐, 여기서 데이비드

피디가 누군지 모르냐면 동생일 수도 있겠죠. 다만 fly 날리다 과거 형태는 flew입니다.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David flew a kite with his brother. 자, 마지막 8번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쓰래요. 의문문으로 쓸 때는 did를 맨 앞에 써주면 된다. 그는 그의 과학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끝냈니?라고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쓴다? 자, did 써주고요. 주어 오고요. 동사를 써주는데, 원래 형태로 써줘야 한다. 그래서 did he finish라고 하고, his science 이렇게 뒤에 말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그의 과학 프로젝트를 끝냈니? 라고 문장 완성하시면 됩니다. 2번 가볼게요. Patrick은요, stop by. Stop by 뒤에 장소가 이렇게 나오며 어떤 장소에 잠깐 들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들렀다. 그럼 들렀니? 라고 물어봐야겠죠. 역시나 did 써주고요. 다음에 주어 Patrick. 그 뒤에는 동사 원래 형태 stop을 써주고 stop by the shop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음표. 3번, everyone, 모든 사람들은요, stayed at the same hotel. 같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니? 라고 물어봐야 하니까, did everyone 써주고요. stay, 원래 형태 와야겠죠. every, 여기.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만. everyone, y가 빠졌죠. everyone stay, 원형 오고요. at 뒤에는 똑같이 the same hotel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did로 시작을 해야겠죠? Did the dog bark는 짖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개가 짖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Did the dog bark? 뒤에는 똑같이 at the stranger? 그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짖었니? 라고 의문문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나 were였고요. 다음,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that.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에 써준다.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는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이고요. 불규칙은 불규칙하게 바뀐다. 자,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동사 원형 앞에 didn't를 쓴다. 그리고 의문문은 주어 앞에 did를 쓴다. 자, 이때 일반 동사는 모두 동사 원형으로 쓴다. 그냥 으로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해서 이런 생생 영어 있었고요. 영어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과거 시제를 활용한다. 오늘의 리뷰 퀴즈는 이 질문 두 개를 과거형을 활용하여 답해주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닛 3개 리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워크북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닛 1부터 5까지 5개의 유닛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다시 메인 유닛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설명과 여러분들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그리고 필기하면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Winter Sl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두 개의 단어가 보입니다. Winter 그리고 Sleep이라는 말인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오늘의 생생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제목은 우리말로 하면 겨울잠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물들의 겨울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주요 어법은 바로 접속사 when입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서로 연결해주는 친구예요. 그럴 때 연결해주는 대상이 단어일 수도 있고 혹은 구나 절일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글에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교재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 아래에 보면은 겨울인 것 같죠, 배경이. 그리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속에 어떤 귀여운 동물 한 마리가 보여요. 어떤 동물일까? 질문을 읽어볼게요. How does the squirrel?

Spend the Cold Wi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스퀘어리 spend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란 뜻이에요. 그 뒤에 추운 겨울이라고 나왔으니까 추운 겨울을 보내는가? 누가? 우리말로는 다람쥐라고 합니다. 다람쥐가 어떻게 추운 겨울을 보내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림 속 다람쥐가 뭐 하고 있죠? 배경은 겨울이고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귀여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아, 확실히 겨울잠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그러면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어떻게 겨울을 보낸다라고 골라야 할까? 첫 번째, 그것은 즐깁니다. 추운 겨울을, 여기서는 날씨죠. 추운 날씨를 즐깁니다. 날씨를 즐기는 모습 아니죠. 잠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잡니다. During the winter. During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등장할 텐데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겨울 동안 잠을 잡니다. 그렇죠. 겨울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림 속에서도 귀엽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두 번째 문장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세 번째, 그것은 stays outside. 야외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데요. All the time은 always, 항상 내내라는 뜻입니다. 항상 밖에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볼수 있죠.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두 번째 문장이다. 그러면 이제 교재 29쪽으로 가서 메인 내용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주요 표현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주요 어법이다. 첫 번째 문장에 이첫 번째 단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 어휘에 해당하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모를 법한 단어가 등장할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Hibernation means, mean이라고 하는 건 의미하다란 뜻입니다. Hibernation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요, 의미를 한대요. 아, winter sleep. 우리말로 하면 어떤 의미? 겨울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하이버네이션도 어떤 의미겠구나. 겨울잠이겠구나. 그래서 겨울잠 혹은 한자어로 동면이라고 합니다. 동면이나 겨울잠이 바로 하이버네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하이버네이션은 어떤 의미이다? 풀었으면 winter sleep, 겨울잠을 의미한다. 그러면 당연히 겨울에 잠을 자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는 동물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Skunk, 그리고 some types of squirrels and bats. Type이라고 하는 건 유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Skunk와 그리고 몇몇 어떤 유형의 혹은 어떤 종류의 어떤 동물들 얘기하고 있는 걸까? Squirrels, 앞에 나왔던 동물이죠. 다람쥐라는 뜻, and bats. Bat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동물일까요? 박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 사실 기본적인, 우리말로 따지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영어로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떠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기억을 해두시고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어떤 종류의 다람쥐와 그리고 박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동물 얘기를 해요. And bears. Bear는 곰이죠. 그리고 곰까지 얘기를 합니다. Hibernate. 어디서 봤던 단어가 보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이번 글의 맨첫 번째 단어 바로 Hibernation과 이 Hibernate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정확해요. 혹시나 이 Hibernation에서 의미를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품사로 쓰였을까? 이만큼이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스컹크와 어떤 유형의, 어떤 종류의 다람쥐와 박쥐들, 그리고 곰들은 하이버네이트 합니다. 동사로 쓰여야 한다. 명사로 하이버네이션이 동면, 겨울잠이라면 하이버네이트, 동사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겨울잠을 잔다, 동면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버네이트는 겨울잠을 자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어를 외우고 나면 이 단어가 다 변형이 되어서 동사로 쓰이거나 혹은 뭐 부사로 쓰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하이버네이션이 명사로 등장했는데 동사 형태인 하이버네이트가 뒤따라 나왔죠.
그래서 처음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네, 명사형은 어떻고 동사형은 어떤지, 혹은 형용사나 부사형이 있다면 그 형태까지 잘 기억해 놓는다면 하나의 단어를 외웠을 때 여러 개의 단어를 습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To get ready for the long sleep.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나왔어요. 우리 이제는 이 문법 알고 있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나오면 to 부정사라고 한다. 이전 강의에서 한번 to 부정사가 여러 가지 쓰임으로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명사적인 쓰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는 명사적 쓰임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을 했나 여러분들은? Get ready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비하기 위해서? For the long sleep. 긴 잠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금 제 해석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위에서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투부정사가 이번에는 부사적인 쓰임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로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 겨울 긴 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 잠을 준비하기 위해서 these animals, 이러한 동물들은요, store 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을 얘기하는 걸까? 앞에 등장한 스컹크나 다람쥐, 박쥐, 그리고 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동물들은 store, fat은 지방이에요. 지방을 store 한대요. 어디에다가? 아직 여기쯤 모릅니다. In their bodies, 그들의 몸 안에 store 한대요. 한번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초 상식, 아마도 초등학생 때 배웠던 내용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이런 긴 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몸 안에다가 스토어할까? 지방을 몸 안에 쌓는다, 축적한다, 저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토어는 저장하다, 쌓다라는 말이에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몸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During the summer and the fall. During, 앞에도 나왔었죠. 동안이라는 의미. 그래서 무엇 동안에? 여름과 가을 동안에 지방을 열심히 몸 안에다가 저장을 한대요. 무엇을 위해서? 긴 잠을 자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핵심 어법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 밑줄 치고 별표. 다른 어법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강의의 핵심 어법은 바로 접속사 when이다. when이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로 알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언제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언제란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럴 때는 의문사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는 말, 의문문에서 쓰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 when은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 이란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할 때라고 해석을 하면 when it gets cold, 뭐할 때, 날씨가 추울 때, 또 하나의 잠깐 어법을 얘기를 하면 날씨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is라고 하는 주어를 활용해 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혹은 추울 때 the animals, 동물들은요, crawl은 어떤 의미일까? 일단 뒷부분을 볼게요.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바로 뜻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단어를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Into their homes. 그들의 집 안으로 crawl 합니다. 그리고요, and fall into a deep sleep. 그리고 빠져듭니다. 무엇에요? deep한 수면에, 잠에 빠져듭니다. 자, 먼저 crawl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나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대강, 아, 집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 정도도 훌륭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crawl, 엎드려서 기다, 기어가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정리하면, 날씨가 추워질 때, 혹은 추워지면, 그 동물들은요, 기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빠져듭니다. 어떤 잠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마치 우리말로도 딥 슬립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그때 딥, 깊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 건데, 이 문장에서 이렇게 앞부분,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주어와 동사, 그리고 주어와 동사, 물론 여기도 동사가 있죠. 이런 관계가 여러 번 나타나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접속사.

접속사이고, 이때 when이라고 하는 게그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구나 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또 필요하긴 한데, 그 내용은 뒤에 핵심 정리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Little by little, 어떤 의미일까? 역시나 일단 의미를 보기 전에 뒷부분까지 가볼게요. The stored fat. 여기서도 가만 보면 stored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비슷한 형태의 단어를 앞에서 봤었는데, store라고 하는 단어 봤죠? 저장하다, 쌓다라는 의미.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장하다라는 말과 지방이라는 말을 연결을 할 건데, 이렇게 D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면 저장되어 있는 지방 혹은 저장된 지방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 저장된 지방은요, gets used up. use up.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used up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먼저 little by little. 서서히 조금씩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열심히 동물들이 겨울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과 가을 동안에 많이 막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식량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방을 몸에 쌓아놓죠. 그리고 나서 겨울쯤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긴 겨울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몸 안에 쌓여 있는 지방들이 조금씩 소모가 되겠죠. 한 번에 다 소모가 되어버리면 그긴 겨울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저장된 지방이, 그럼 used up, 어떤 의미일까? 이 up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위로 이런 의미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used up이라고 할 때는 used up이 어떤 의미? 다 소모된 이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서서히, 조금씩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천히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When they wake up in the warm spring. 역시나 또 접속사 when이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이다? 할때 혹은 하면이라는 의미이다. 그들이 wake up 해요. 일어날 때, 깨어날 때, 언제? In the warm spring. 따뜻한 봄이 되면 당연히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이렇게 일어나겠죠. They are, 그들은요, thin 하고요, and ready for a big meal. Thin, 어떤 의미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겨울잠을 다 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겨울잠을 준비할 때 동물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방을 몸에 한가득 이렇게 쌓아뒀으니까 몸집이 엄청 거대하겠죠? 그런데 겨울잠을 다 자고 나면 그몸 안에 축적되어 있던, 쌓여있던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다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겨울잠을 자기 훨씬 전, 준비하기 훨씬 전에 날씬한, 마른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때 thin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마른 혹은 여윈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가리키는 말이 무엇일까? 동물들이죠. 동물들은 말라 있고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대요. meal, 어떤 의미일까?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한바탕 자고 났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두고 지방을 쌓아둬도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다시 에너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먹어야 될까? 뭐 밥을 먹든지,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건 먹이들이겠죠.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meal은 우리말로는 식사 끼니라는 말이고요. big meal은 직역을 하면 큰 식사, 큰 끼니인데, 말 그대로 많은 양의 식사를 먹는 준비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어요. 이 글의 주제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이제 다섯 개의 유닛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유닛을 맞이하는 거니까 조금씩 그냥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글을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글을 읽을 때한 가지 팁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잠깐 첫 번째로 가보면, hibernation, 동면, 겨울잠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겨울잠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겨울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고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아, 겨울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더알수 있는 겁니다. 지금 winter sleep이라고 되어 있듯이 동물들의 겨울잠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글을 같이 읽어보았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Keywords, 우리의 핵심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보라고 하는데, fat, meal,
mean 그리고 ready라고 하는 네 개의 표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fat, 우리말로 하면 지방이죠. 그 다음에 meal, 식사, 끼니라는 의미, 그리고 mean은 앞에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다라는 뜻. ready는 준비가 된 혹은 준비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Good luck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 풀때 아마 여러분들 이 손가락이 뭘 의미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할게 널 위해서 이건 행운을 빌어주는 제스처예요. 그래서 good luck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의미하다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으니까 mean이라고 하는 말을 1번에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2번입니다. 뭐 하고 있죠? 세 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각오를 다지는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경주를 하는 것 같죠?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준비된. 영어로는 ready라고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3번입니다. 이렇게 뭔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고기인 것 같은데 고기의 지방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친절하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fat, 지방이라고 해야겠죠. 4번입니다. 어떤 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테이블 위에, 그 식탁 위죠?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식사, 끼니라는 의미를 써주면 되겠구나. 4번의 정답은 meal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핵심 표현까지 정리를 해보았으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내용을 복습하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첫 번째 A번 문제는 늘 그렇듯이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림에 알맞은 단어의 기호를 보기에서 골라서 볼 건데요. crawl, 우리말로 하면 기다. 기어가다라는 의미, 그리고 wake up, 동물들이 뭐할 때, 깨어날 때라는 문장에서 등장했죠. wake up, 깨어나다, 일어나다, hibernate. 사실 이글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교재든 뭐이 교재든 공부를 할때 다시 접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이지만 hibernate, 복습을 하자면 겨울잠을 자다라는 의미. 마지막 store, 명사로는 가게, 상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장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뭔가 좀 가지고 있어요. 도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이걸 뭐 하는 걸까? 기어가는 거나 일어나는 거나 hibernate. 겨울잠을 자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저장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D를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집 안으로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일까요?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죠. 기다, 기어가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주면 될까? crawl, A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3번입니다. 뭐 하고 있나요? 귀엽게 자고 있어요. 한창 자고 있습니다.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겨울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단어 중에 hibernate라고 하는 단어 C를 이렇게 써준다. 마지막 4번입니다. 오,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4번은 남아있는 단어 뭘까요? wake up. 일어나다, 깨어나다를 써주시면 돼요. 일어났는데 볼이 홀쭉해져 있어요. 배고프다. 이제 밥 먹을 준비된 거죠. 겨울잠 다 잤으니까 몸 안에 쌓여있는 축적된 지방이 차, 날아가 버린 거죠. 당장 뭔가를 먹을 기세입니다. 뭔가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자, B로 한번 가볼게요. 글을 읽고 여름부터 다음에 봄까지 동물의 겨울잠 과정을 순서대로 기호로 써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내용을 다 읽어보았지만 이걸 외워서 풀 필요는 없다. 앞에 지문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았어요. 물론 겨울잠의 기본적인 순서, 과정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A. Animals wake up. 동물들이 깨어난대요. 동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상황은 일단 잠을 자야지 그 뒤에 일어나는 거니까 A가 바로 나올 수는 없다. B. Animals fall into a deep sleep. 빠져듭니다. 깊은 잠에 빠진대요. 뭐 잠을 자겠지만 잠을 자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마

많이 지방을 쌓아둬야겠죠. 비가 바로 오기에는 그렇고, 시로 가볼게요. Animals crawl into their homes. 동물들은요, 기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집으로 막 들어간대요. 들어는 가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지방부터 쌓아놔야죠. D. Animals store fat in their bodies. 동물들은요, 지방을 쌓는데요. 그들의 몸 안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방을 쌓아둬야겠죠.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될까? 일단 이까지 볼게요. Little by little, 조금씩, 서서히. 그 쌓여있는 지방이요. Gets used up, 소모가 됩니다. 그럼 소모가 되려면 일단 잠에 들어야겠죠. 그런데 잠에 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들어가야죠. 그럼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잠이 어떻게 될까? 천적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D 다음에는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기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잠에 빠져들 겁니다. 비가 되어야 되죠. 잠에 빠져들면 잠들어 있을 때 서서히 조금씩 그 쌓여있는 지방이 소모가 되니까 E가 올 거고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어요. 그러면 깨어나야죠. 이제 또 활동을 해야죠. 마지막 A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 정답은 D, C, B, E, A입니다. 그 다음 C로 가볼게요. 글을 읽고 다람쥐의 말을 완성해 보래요. 오늘의 주인공은 확실히 다람쥐인 것 같죠? 또 잠깐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 영어 글을 읽어보면 이 교재도 그렇고 다른 교재도 그렇고 대부분의 독해 교재가 그냥 의미 없는 문장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일관된 내용의 글을 제시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식으로 알아둔다란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다람쥐의 내용이니까 말이죠.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Hi, I'm a squirrel.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 나는 다람쥐야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I get ready for. 나는 준비가 된 상태야. 뭐에 대한 준비가 된 상태일까? During the summer and the fall. 여름과 그리고 가을 동안 뭐 하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당연히 long sleep 혹은 winter sleep. Long이나 winter 둘다 써줄 수 있고요. 결국 긴 잠은 겨울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름과 가을 동안에 긴 잠을 준비하고 있다. 긴 잠에 대비를 하고 있다. I store. 그래서 뭘 하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어요. 지방을 쌓아놓는데요. 저장을 한대요. 내 몸에 난 지방을 쌓아놔. 저장을 해놔. When it gets cold. 날씨가 추워질 때 혹은 추워지면 나는 깊은 잠에 뭐 한다? 동사 표현 들어가야겠죠. 깊은 잠에 빠진다. 잠에 빠져들다라고 할때그 표현 뭐였죠? fall into였죠. 이번에 들어갈 말은 fall into이다. 날씨가 추워질 때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그 쌓여있는 지방이 소모가 돼. 다 소모된. 그러면 영어로는 used up을 써주시면 되겠죠. So in the warm spring. 따뜻한 봄에 나는 깨어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어 있다? 말라 있다. So I'm ready. 나는 준비가 된 상태다. 자, 그럼 이제 말라 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뭐 해야 돼요? Big meal. 많은 양의 식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D로 가볼게요. 곰에 대해 소개하는 보기를 참고하여 개구리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래요. 그러면 이 곰에 대한 얘기가 예시가 되겠죠?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 봄까지 여름부터 쭉 순서대로 무엇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꿀을 찾는데요. 가을에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데 뭘 위한 장소? 겨울잠을 위한 장소. 겨울이면 당연히 잠을 잘 거고 봄이면 깨어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곰이 잡는다. Fish. 물고기를 잡고 꿀을 찾습니다부터 순서대로 쭉쭉쭉 써주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뭐 겨울에는 잠을 잔다, 그리고 봄에는 일어난다. 이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개구리

우리가 음식을 찾는 거니까 searches for food. 3인칭 단수의 주어에 맞춰서 이렇게 동사 형태에 주의해야 된다. 다음, 가을에는 뭐 하나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거니까 it 혹은 the frog eats a lot of food. 써주시는데 이렇게 동사의 형태에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잠을 자는 거니까 예시처럼 it 혹은 the frog sleeps 마지막 4번은 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봄에는 it the frog wakes up and lays eggs. 참고로 lay는 알을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알을 낳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요 표현은 주요 문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긴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물들이 지방을 몸 안에다가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주요 어법은 접속사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접속사라고 하는 건 단어나 구 또는 절을 연결하는 품사인데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걸 누가 한다?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en이 이끄는 문장이 앞으로 가면 이렇게 커마를 찍고 뒤로 이렇게 가면은 커마를 찍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생 리뷰 퀴즈는 우리가 오늘 배운 핵심 어법 있죠? 접속사 when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나는 간식을 먹어요. 뭐할 때? TV를 볼 때. 여러분들도 TV를 볼때뭘 하는지, 혹은 뭐 다른 것을 할때뭘 하는지를 접속사 when을 활용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잠과 관련된 질문을 같이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파트 2. 아, 기억나시나요?
1: 장마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벌써.
1: 아, 그때 진짜 냄새 얘기로 한창 열 올렸었죠.
0: 이거 뭐 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1: 맞죠.
0: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1: 오,
0: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야.
1: 궁금한데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0: 약간 그런
1: 하는.
0: 건가요?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응?
2: Let's not do the laundry
1: Laundry.
2: when it rains.
1: 비올때 빨래.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2: Yeah or no?
1: 그치. 돈, laundry.
2: Don't do the laundry.
1: Just wait, 쨍쨍. Sunshine and
2: Oh,
1: then
2: we
1: laundry.
2: should wait.
1: 그치.
2: Yeah, you're right.
1: 그렇게
2: My
1: 안.
2: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응? 싹?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et mop?
2: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ho is it? Wet
2: No,
1: mop? Your
2: you
1: friend?
2: know the mop.
1: Mop?
2: You know,
1: Your sock?
2: they stink like a wet mop.
1: 아우,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응?
2: What?
1: You, 아 상처받을까봐 말 길게 안 할게요.
2: What?
1: 응,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2: Me?
1: Yeah.
2: My feet?
1: Yeah, this is no rain.
2: It's the socks.
1: You're off, off.
2: Oh my.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영화 하나 때문에
1: 네.
0: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0: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너무 목돈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3: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3: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아,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비 올 땐 빨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Let's not when it rains. 여기에서 딱 끊어주면 뭔가.
0: 느낌이 오네요.
1: 예, 그쵸.
0: When it rains가 뭘까요?
1: When it rains, 비 올 때.
0: 오케이.
1: 예. 왜냐면 날씨 때는 꼭 it을 쓰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네. 정해졌나 봐요.
0: Uh-huh.
1: 그래서 let's not 빨래.
0: 오케이.
1: 빨래를 하지 말자니까.
0: 그렇죠.
1: 그럼 빨래는 laundry. Laundry.
0: Alright.
1: Yeah.
0: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덩어리.
1: 아.
0: 동사를 써야죠. 왜냐하면 하지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1: 아, 그러네요.
0: Do the laundry. Laundry. 빨래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Remember?
1: 아, 네. 설거지하다.
0: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1: 네네. Okay?
0: 자,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1: yep.
0: 이것도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1: 네.
0: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1: 왠지 dry.
0: Dry.
1: Yeah, dry the laundry.
0: Okay.
1: Yeah.
0: 자, dry the laundry. Dry는 말리는 거죠. 자, 개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obvious한데.
1: Yeah.
0: Fold.
1: A fold.
0: Remember?
1: 네.
0: Okay, fold한 다음에 뒤에 옷을 써도 되지만 그냥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알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1: 오!
0: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1: 아, 익숙하지 않긴 해요.
0: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 멋지다.
0: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1: 네.
0: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not.
1: 동사원형.
0: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1: Run.
0: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1: 네.
0: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1: 네네.
0: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뛰어다니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1: Let's not run around.
0: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1: Mm-hmm.
0: 슬퍼하지 말자.
1: Okay.
0: 슬퍼하지 말자.
1: Let's not be sad.
0: 와우. 안 좋네요.
1: Yeah.
0: 네,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1: 네.
0: Right? So let's not be sad today. Ye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1: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be sad.
1: Let's not be sad.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1: 네.
0: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예.
0: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1: 그렇지.
0: 후회하죠.
1: Yeah, we should have just...
0: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빨래를 하면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빨랫감에
0: 와, 그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네. 이게 냄새가 가시질 않죠.
0: 맞아요.
1: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0: 오케이.
1: Yeah.
0: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1: 네.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 번 했었거든요.
1: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요.
0: 맞아요. 이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변해집니다.
1: 그렇죠.
0: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로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정답. Perfec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Al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지만 네.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음흠.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음흠. 우리가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1: 못했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맞아요. 같은 거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네.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그냥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네. 트래픽 엄청 막힌다.
1: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0: That's right. 일찍이 네. early죠?
1: 예.
0: 그래서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오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Yeah. I should have left early. Okay.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Oh.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1: 그렇죠.
0: 그녀가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Wow.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아이고.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 e로 해서 should have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

0: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ve로 해보세요.
1: 응?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요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ve처럼 리을
1: Should have.
0: 비슷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Should'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1: 응.
0: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런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어하고 should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어떻게 우리
1: 기다렸어.
0: 기다렸어야 됐나?
1: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형, 아니, 그러니까 물음표 있는 거, 그렇죠?
1: 네.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예,
0: 디테일하죠.
1: 디테일하게
0: 다
1: 짚어주셨는데.
0: 가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이렇게 된 거죠.
1: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1: 잠깐.
0: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저 너무
0: 생소해요?
1: 생소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1: 예. 그러면은 여기에 그
0: 젖은
1: 젖은
0: 뭐라고요?
1: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0: 그렇지.
1: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진 그거, 이렇게. 그쵸?
0: 대걸레가 뭔지는
1: 머리 같은
0: 다들
1: 거.
0: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1: 머비잖아요.
0: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이요? 아,
1: 레게
0: 알겠습니다.
1: 파티. 근데 머비, 이거다. 와.
0: 오.
1: 아, 왜냐면 이거로 헷갈리는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1: 네.
0: 과합을 알았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입니다. 예. 거의 모르세요. 보통 잠깐만 빅 타월인가? 막 이런
1: 네.
0: 생각하시거든요.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그래서
1: 맞아요.
0: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aisle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1: 네.
0: wet mop이라고 했죠?
1: 예. 네.
0: wet 한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1: 젖은 거죠?
0: 젖은.
1: 네.
0: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와.
0: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그쵸?
0: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에서 많이 들어봤죠.
1: 예.
0: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1: 네.
0: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soaked.
1: 아.
0: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그럼
1: 그래서
0: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1: like.
0: like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유할 때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like a wet mop처럼
1: 네.
0: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요. 말을 한대요.
1: 네.
0: She talks, right? 그녀는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말투가 좀
1: 아.
0: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I had a sister or something. 그럼
1: 예.
0: 뭐라고 할까요?

0: She talks like Mayu.
1: 그렇죠. She talks like Mayu. How about this? 아,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0: 오.
1: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0: It smells.
1: It smells. 자, 사과 같은.
0: Like an apple?
1: 그렇죠. 오. It smells like an app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오, 뭔가 yeah.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She talks like Mayu.
0: She talks like Mayu.
1: Mm-hmm. It smells like an apple.
0: It smells like an apple.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0: 예, 예.
1: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0: 그쵸.
1: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네.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0: 나쁜
1: stink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남은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0: 아.
1: stink, right?
0: 예.
1: 그래서 여기서는 socks 복수니까 stink 썼고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k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요.
0: 그러네요.
1: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0: 야, 이건 정말 stink.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1: Uh-huh.
0: 예,
1: Just try.
0: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1: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0: 자, 괜찮죠?
1: 정답은요?
0: 예.
1: Stink, stank, stunk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0: 약간 접근이.
1: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0: 맞아요.
1: Right? Sing, sang, song.
0: 맞아.
1: Right?
0: 예.
1: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거 언제 다워요 하시는데요.
0: 네.
1: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0: 아.
1: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자, 이랬을 때 딱 듣고서
0: 약간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1: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
0: 아.
1: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0: 그쵸. 남편한테 네, 일침을 가하는.
1: 일침을 가했습니다.
0: 네. Oh, that's not the, That's just your feet.
1: Yes.
0: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1: 습기.
0: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1: 점점 미궁으로 빠져.
0: 왜요? Foggy가 엄청 많으면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1: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자,
0: 아, fog.
1: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0: 아!
1: Humidity.
0: 맞아요.
1: 들어본 적 있나요?
0: 네.
1: 자, 이 humidity라고 하네요. Humidity라고. Humidity. 여기가 flap이 나서 그러긴 한데.
0: Humidity.
1: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0: 아~
1: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돼요.
0: 아, 네, I know.
1: 바꿀 건 없어요.
0: 휴미드까지만 쓸게요.
1: 오케이.
0: 예.
1: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를 할 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0: 그쵸,
1: 말해서.
0: 그쵸.
1: It's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0: 예.
1: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0: 네.
1: That's because of you.
0: 맞아요.
1: Is it because of me?
0: 그런데
1: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0: 아.
1: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그쵸. 있기는 해요.
0: 예, 예.
1: Okay?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미리리.
0: 그런데
1: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what. 이런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Okay?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0: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 수 있죠. That's a car.
1: Yeah.
0: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이랬을 때, 아,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향수용으로 뭐예요? Perfume.
1: Perfume.
0: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1: That's my perfume.
0: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무슨 악취가 나지? 이렇게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랬을 때,
1: Yeah.
0: 그거 너 머리 때문이야.
1: 아.
0: 머리 안 감았잖아. 그러면 Because of도 가능하지만 그건
1: Yeah.
0: 너의 머리다.
1: That's your
0: 그렇죠.
1: hair.
0: Hey, that's your hair.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1: Yes.
0: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름대로
1: 네.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my perfume.
1: That's my perfume.
0: That's your hair.
1: That's your hair.
0: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Oh, that's not the humidity.
0: Yeah.
1: That's just your feet.
0: Very nice.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There you go.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0: There we
1: feet.
0: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입으로 소리 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쵸.
0: 네, 연기하는 느낌, 아, 했어야 되는데, 살려서 한번
1: 네.
0: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1: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오, very nice. 자, 두 번째.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그쵸?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1: Yeah, we should have waited.
0: 아,
1: We should have just
0: 네,
1: waited.
0: 오케이. Very,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알라이트,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1: 네.
0: 따라 그거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1: Oh, that's your hair.
0: Ooh. That's your hair. 그건 내 향수야.
1: That's my perfume.
0: 그죠,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Oh.
1: Oh, that's not the humidity.
0: Very,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Oh,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5: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4: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5: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오늘 슈루 피피 위주로 조금 입영자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2: What?
1: Yeah.
2: No, it's the wet weather, the rain.
1: No.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2: No.
1: Huh? 알 텐데.
0: Great job, you
1: wow.
0: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Mm-hmm.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today.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Mm-hmm.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난 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샀을 때.
1: 네.
0: 패턴이죠.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Mm-hmm.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0: 그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참 너무
1: right.
0: 기특한데요.
1: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네. 뭔가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네. 뭐 영어도 배우고요.
0: 그렇죠.
1: Okay. Very nice.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네,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렇죠. 무조건 필요해요.
0: 이게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1: 그쵸.
0: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렇죠.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0: 편안하고.
1: 편안하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 오케이.
1: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애기 한창 키울 때는
0: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1: 맞아요.
0: 아, 그
1: 거의
0: 정도로.
1: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0: 필요하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2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1: 오! 아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you know.
1: Your Annie? Your Annie?
2: My aunt.
1: Aunt?
2: Yes.
1: Oh, oh, oh, okay,
2: she had a baby 2 weeks
1: 어머.
2: ago.
1: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have to, you want to,
2: yep.
1: 그, gift.
2: Yes.
1: Oh.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No idea?
2: I'm only
1: 14. 그렇지. You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1: No dead. You know
2: no,
1: dead.
2: I'm 그렇지. not dead.
1: 그러면은, 기저귀 어때? 기저귀.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저귀.
2: What's that?
1: 기저귀. 기저귀, you don't know 기저귀?
2: 기저귀?
1: 응.
2: 응. Oh, for babies.
1: 그렇지.
2: Diapers.
1: 오.
2: Really?
1: How about?
2: 응. Really?
1: 응.
2: Diapers? You think that's a good idea?
1: It's good. It's good.
2: Really?
1: Diapers. Over there. Okay.
2: Okay.
0: 아이고.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엉뚱한 거 사주다고 들었어요.
1: 이게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졌어요.
0: 아, 오늘이요. 단순하게 무슨 출산 선물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1: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주로 알려주시니까.
0: Of course.
1: 네.
0: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이모가 2주 전에 출산하셨어요.
1: 아기 정말 귀엽겠네요.
0: That's right.
1: My 응응 had a baby 2 weeks ago.
0: Yes.
1: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네요.
0: Uh-huh.
1: 그러면은 이모가 나와야 되니까.
0: Yeah.
1: 내 이모가
0: 주어가 빠졌잖아요.
1: 그렇죠. 이모가 아기를 had 했다.
0: 아.
1: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unt 이모.
0: Okay.
1: 네.
0: A U N-T. 예전에 한번 스펠링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1: 예.
0: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Perfect.
1: Wow.
0: 고모, 이모. 그쵸?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쵸?
1: 예.
0: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이 모양을 더 벌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1: 네.
0: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1: 삼촌은 ankle 아니에요.
0: 아,
1: 예.
0: 발목 아니에요?

0: 예, 헷갈리는데? 이거
1: 엉클.
0: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1: Ah,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0: 아니군요.
1: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앵클에 K가 들어가거든요.
0: 까불다가. 아, 죄송합니다.
1: 아쉽습니다.
0: 예.
1: Okay, so uncle, UNCLE
0: 씨군요.
1: 되겠고요.
0: 예.
1: 자, 뭐 출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0: 네.
1: 사실 이거는 표현들이 출산하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0: 네.
1: 좀 무난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0: had.
1: aha, so have a baby라고 얘기를 하면 출산하다.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baby, right?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0: 네.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라는
0: 오?
1: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배달이잖아요.
1: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0: 배달
1: something
0: 된
1: like that 그런 느낌으로
0: 거예요? 와.
1: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0: 예.
1: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0: Have a baby를
1: Have a
0: 좀 더.
1: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
0: 네.
1: So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0: Two weeks ago.
1: Two weeks ago.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0: 지금이요.
1: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란
0: 네.
1: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이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오케이.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죠,
1: 6개월
0: 그죠.
1: 전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나는 졸업했다.
0: I graduated
1: 6개월 전에?
0: six months ago.
1: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0: 이륙?
1: 이륙하다? 팍 뜨는 건데요.
0: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1: 뭐게?
0: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1: 아하,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0: 그쵸.
1: 랜드는?
0: 이륙. 아, 디파처. 아, 그
1: 안,
0: 출발인데요.
1: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0: 아, 테이크오프.
1: Yes.
0: 아.
1: 자, 그 비행기는
0: 네.
1: 30분 전에 이륙했어. The plane.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0: 그쵸.
1: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0: I graduated 6 month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알아듣고선
0: 네.
1: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탁 챘어요.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이렇게.
0: 어허, 역시.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1: Okay.
0: 예.
1: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오케이, okay, 정답. 겟입니다. 근데 buy 틀릴까요?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어민들은 겟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거지
0: 네.
1: bu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0: 네.
1: Get someone something 둘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0: Buy her something.
1: 네. 처음이니까 B를
0: B,
1: 그렇죠.
0: yes.
1: 그래서 걔한테 뭐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다 가능한 거예요.
0: 네.
1: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0: 예.
1: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0: 질문이요.
1: 질문인가요?
0: 아니, 평서문이네요.
1: 그렇죠.
0: 예.
1: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0: 예.
1: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0: 그쵸?
1: 그리고 뒤에 right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0: 네.
1: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쓰면 네.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0: 귀엽게.
1: 식의 yes. So 어쩌고저쩌고 right?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소문이지? 어? 그렇지?
0: 네,
1: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겠죠.
0: 네네.
1: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0: 예.
1: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너 가고 싶지? 그렇지? 네. 평소문으로
0: You want to leave, right?
1: 그겁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Mm-hmm.
1: 확인하는 거죠.
0: 그러네요.
1: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이미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fact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0: 그렇죠.
1: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0: You want to leav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0: 오.
1: 네. 뭐 한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0: 그렇죠. Yeah, I'm 14. So I have no idea.
1: That's right.
0: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1: 오직?
0: 네.
1: Yeah.
0: Only 14.
1: Yeah.
0: So I have no idea.
1: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예. 익숙해요.
1: 아니,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0: Yay.
1: Perfect.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0: 나는 I have no idea. 나는
1: no idea.
0: 아이디어가 없어.
1: 모르겠다는 거죠.
0: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1: 네.
0: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1: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0: 네?
1: I don't know보다 더
0: 격식, 캐주얼.
1: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모르겠다라는
0: 네,
1: 느낌.
0: 틀리네요.
1: 네. 네.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0: 네.
1: 전혀 감조차 안 온다.
0: 감이 하나도 네. 안 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 보다 훨씬 더 강해요.
0: 완전 모르겠는데?
1: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0: 네?
1: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0: We have no idea.
1: 그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가
0: 나오는 거죠. This is fine. 예.
1: 괜찮아요.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0: Yes.
1: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0: My friends have no idea.
1: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0: Yeah.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0: 네.
1: idea 이렇게
0: okay.
1: R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We have no idea.
0: We have no idea.
1: All 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0: My friends have no idea.
1: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0: 네.
1: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나 진짜 전혀 몰랐어.
0: 그러니까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0: 우와.
1: 과거형으로 그냥.
0: I had no idea.
1: 그래서 I had no idea. 아우. 이거가 I didn't know 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ve no idea. Have no idea랑
0: 네.
1: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0: 오. Have no.
1: 이거.
0: 했었나요?
1: 는 아마 한 번 정도 maybe
0: 아 그래요?
1: 힌트 드릴까요?
0: 예.
1: 왜냐하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0: 오.
1: 여러분들 실마리

0: 이거 했었다.
1: I told you.
0: I have no clue.
1: Clue.
0: Yes.
1: Perfect. Mm-hmm. So I have no clue. 얘도 clue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긴 하는데요.
0: 네.
1: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0: 그쵸.
1: She has no clue. I had no clue.
0: Yeah.
1: Right? Mm-hmm. 실마리 감 없다.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1: 제가 조금 느낌 왔잖아요.
0: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귀엽긴 하네요. 인정, 인정. 근데 14 치고 또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한데.
0: 그쵸?
1: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0: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1: 직역 버전 맞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애기 기저귀 쓸 때 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이 단어도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천 번밖에 안 나왔어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1: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0: 예.
1: Yeah.
0: I want.
1: Okay.
0: Yeah.
1: Starts with D.
0: D? 좀 P 생각했는데요. D예요?
1: P로 뭐 어떤 단어가 있죠?
0: P 있지 않아요?
1: 왜?
0: P로 한번 해볼게요. P-pad. 이것도 맞죠?
1: 아니요.
0: 왜요?
1: 자, 뭐가 있을까요?
0: P가 쉬잖아요.
1: 다. 아, 다. 다.
0: 다?
1: 보여드리면 You'll see what I'm saying.
0: 아, 그래요?
1: 예. Yeah. 자, 기적이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음? 정답은요? You know.
0: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요.
1: 오늘 수치스러울만 해요. 이거 마흔이 나왔죠? 여러분들, 예.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 라고 하면서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예요.
0: Diapers.
1: 근데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0: Oh.
1: Diaper. Okay.
0: Diaper.
1: 그래서 너무 억지로 diaper 이렇게 하지 마세요.
0: 네.
1: Okay.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저귀 요거 발음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0: Diaper.
1: 이거 잘 보세요.
0: 네.
1: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Go wrong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0: Go wrong은 틀리게 가는 건데.
1: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0: 잘못됐네.
1: 잘못되다.
0: 예.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다, 뭐 실패하다, 망하다 이 정도인데
0: go wrong.
1: 예를 들어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0: 뭔가 잘못됐다.
1: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0: Yeah.
1: Hey, something went wrong.
0: Something went wrong.
1: 아니면 something's going wrong.
0: What
1: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okay?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0: 네.
1: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0: 네.
1: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취소하면
0: 예.
1: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0: 네.
1: Alright.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며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0: 오.
1: Make sense, right?
0: Yeah.
1: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나
1: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신고 가지? 나 구두 신나? 아니면 뭐, 뭘 신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0: 네.
1: 흰색 그 뭐죠? 운동화는
0: 예.
1: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0: 다 무난하게 묻어나죠.
1: 무난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흰색 스니커즈를 사. 그래서
0: 예.
1: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일이 없어.
0: 예.
1: 쭉 가면 돼요.
0: 예, You can't go wrong with Why?

0: sneakers. 오, 굉장히 긴장을 yeah. 하시네요.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저는 근데 네.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 이라고 네. 하니까 화이트 스니커즈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0: 아,
1: 한 거예요.
0: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 수 없다. 얘를 얘와 함께 라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So you, hey,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해외 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Mayu Travel 그 회사 알지? 그러면서 Mayu Travel 거기서 뭐 티켓 사고 해. 그러면서 그 거기 선택하면은 후회할 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1: You can go wrong with Mayu Travel.
0: There you go.
1: Yeah.
0: 그냥 뒤에 뭐 브랜드 네임을 쓰던 뭘 쓰던 물건을 쓰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1: 좋네요.
0: 네. Okay?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Uh-huh.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1: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0: 거기 진짜 이거 엄청 저렴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금시 초문이에요, 가지고.
0: 아,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해외 갈 때 배 타고 가야 돼요.
1: 아.
0: 네. 대신 저렴합니다.
1: 그래서 그랬군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써주세요.
1: Diapers.
0: Uh-huh.
1: Yeah.
0: Let's see. Let's
1: yeah.
0: see.
1: Mm-hmm.
0: 정답 맞습니다.
1: Mm-hmm.
0: So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1: 네.
0: 그래서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1: 오케이. Okay.
0: 자, 읽어볼게요.
1: Mm-hmm.
0: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1: 네.
0: 기저귀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Ne,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1: 예.
0: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1: 네.
0: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1: She's your wife, right?
0: Yes. Very nice. So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아이, 자, 다음 패턴은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1: 아우, 외워야지. 꼭 외울
0: You can't
1: 거예요.
0: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1: 네.
0: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1: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Yes. 자, how about this? My travel은 실패할 수가 없지. 넌 my travel과 함께라면 틀릴 리가 없어. 잘못될 리 없어.
1: Oh, you can't go wrong with my
0: There
1: travel.
0: you go. 자, 이번에는 흰 운동화는 실패할 일이 없지. 너 흰색 운동화들과 함께라면 망할 수가 없다.
1: Yeah,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3: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3: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Oh, congratulations.
4: Thank you.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4: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4: Oh, really? Diapers?
1: Over there.
4: Oh, thank you.
1: Yeah.
0: Great job, you guys.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bought a car.
0: Bought the car, right?
1: The car.
0: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is.
1: Yes.
0: Al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should have bought the car. 그러면 나 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1: 못 샀어요.
0: 못 샀어요.
1: 아유.
0: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1: 너무 제 얘기 같아서.
0: Yes.
1: 네.
0: 자, 오늘 배운 유명작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아,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1: 아,
0: 그래서
1: 아,
0: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에 이제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오늘은 경찰이란 직업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찰이 차를 세운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그러면은 뭐 범법 행위가 조금 있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이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렌트해봤어요.
0: 그랬을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무슨 뭐 과속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등이 하나 나갔다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내용,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네. 아, 보통은 이제 말을 아예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시츄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뒤에서
1: 네.
0: 막 울리면서.
1: 그렇죠.
0: 예, 그렇
1: 엄청, 뭐지, 누가, 뒷차가 빵만 해도, 뭐야, 나야?
0: 그럼요.
1: 나한테 한
0: 그럼요.
1: 거야?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찰관님께서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러면은,
0: 똑똑똑 이러면서.
1: 너무 주눅들죠.
0: 완전히
1: 아우,
0: 얼어버려요.
1: 예.
0: 자, 일단 요런 질문이 미션 1이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늘
1: 네.
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 이거는, 이것도 잡나요? 미국에선 잡아요.
1: 오.
0: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1: 그렇군요. 저는 또 약간 딱지 끊기는 과정인 줄 알고.
0: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뭔가 대처는 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오케이. So,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왜절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2: Do you speak English?
1: 왜? Why stop? Why stop?
2: Why did I stop you?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is okay. I stop.
2: Your brake lights are out.
1: Light? 어머머머. 진짜네?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1: 시트벨트?
2: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1: 아우!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시트벨트 하고 있었어요. You stop and 딸깍.
2: What?
1: You stop. You say stop. So at that time, 딸깍.
2: You were where?

0: sharing your seatbelt.
1: yo. 블랙박스. 응, 블랙박스. CCC.
0: 아, I don't believe you.
1: 아, 부끄럽네요.
2: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2: 제가 딱두 가지 말씀드리면,
1: 네네.
2: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뭐 누군가 세웠다,
1: 네.
2: 경찰이 세우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본인의 권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그쵸.
2: 왜 내가 여기 멈춤을 당했느냐라는 거는 해야 되지만,
1: 이유를 여쭤봐야죠.
2: 네, 또 하나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1: 아.
2: 조금만 만약에 협조를 안 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밀어붙여요.
1: 사실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조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하시면서 이제 뭐 벌금을 쭉, 예, 이렇게 매겨주시죠.
2: 오케이.
1: 예.
2: 네. 약간 무서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그렇군요.
2: 적극 협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1: 아유, 무조건이죠.
2: 네. 그래서 우리 청취에도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드세요.
3: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4: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2: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일단은 지금 윙 하면서 그 갓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1: 그렇죠.
2: 영어에서는 shoulde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1: 오.
2: 차를 세운 상황인 거예요.
1: Shoulder 어깨요?
2: 네, 맞아요.
1: 아, 그걸 갓길이라고
2: 네,
1: 그러는군요.
2: that's right.
1: 자, why did you? 왜
2: Why did
1: 그랬어요? 예, 네, 당신 왜 그랬어요? 나를 풀오버했어요. 풀오버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2: 어, 맞아요.
1: 그쵸. 그다음에 경관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경관님이니까
2: 경찰을 부르는 단어가 들어가면
1: 그쵸.
2: 되겠죠.
1: 근데 폴리스맨 이러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폴리서. 아, 이런 말
2: 폴리서요?
1: 없나요?
2: 굉장히
1: 오케이.
2: very creative.
1: 예, 큰 힌트가
2: 아,
1: 됐고요. 예, 자, 그럼
2: 바로
1: 폴리스맨.
2: 자연스럽게 맨으로
1: 예,
2: 넘어갔네요.
1: 이렇게
2: 오케이. 자,
1: 갈게요.
2: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틀린 단어는 아닌데요.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Why did you pull me over?
1: 아, officer.
2: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경찰이라고 할때 원래는 캅도 가능은 해요. 캅이란
1: 네.
2: 단어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택시랑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2: That's cab, right? 자, let me show you. 자, police officer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1: 네.
2: 경찰이라는 그 경찰관 를 얘기를 할때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1: 아, 폴리스맨보다요?
2: Right. policeman, policewoman 이거는 너무 한쪽 성별을 지칭하는 게 있어서
1: 아.
2: 사실은 요즘에 안 쓰는 건 아닌데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1: 그렇군요.
2: policeman, policewoman 뭐 이것보다는 police officer. 그냥
1: officer.
2: 줄여서 맥락에 따라 officer 하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1: 이거를 내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떠오르질 않아서 폴리서가 된것 같아요.
2: 아,
1: 예.
2: police. officer이랑 성격군요. 오케이.
1: 맞아요.
2: I
1: 예.
2: got it. I got it.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police officer보다는 cop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1: 오.
2: 그렇죠? 자, 둘다 경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2: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는 직업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my father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직업명으로도 가능하고 호칭할 때 있죠. 부를 때.
1: 네.
2: officer 이렇게 부를 때도 잘 어울려요.
1: 아.
2: However, 여기 cop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명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1: 예.
2: 예를 들어 my son is a cop. That's fine. 괜찮은데 excuse me, cop 이거 엄청 어색해요. 네.
1: 아.
2: 그래서 cop은 호칭할 땐 쓰지 않는 걸로.
1: 네.
2: 직업으로만. 그래서 두개 중에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이걸 쓰는 게 안전하죠.
1: 얘만 조금 더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게.
2: That's
1: 네.
2: right.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부르는 거. 뭐, police officer, officer.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sir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뭐, 여성분이라면 뭐, ma'am 가능하겠고요.
1: 네.
2: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멈춰 세운다라고 하는 거, 슬기 씨가, 왜냐면 동사가 모르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guess를 한것 같아요.
1: 네.
2: Right? 오케이. 자. pull someone over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인데요.
1: 오.
2: 이거는 길 가다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 스탑 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1: 예.
2: 얘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관이 세운다라고 할때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아.
2: 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0: 포우시킨다. 이게 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은 원래 목적 안 쓰고도 I pulled over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내가 세웠다. 옆에 갓길에. 또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나를 세운 거죠.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pull someone over.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네.
0: 자, 우리 한번 영장 만들어 볼게요. 캅을 활용을 해서
1: 오케이.
0: 그 캅이, 그 경찰관이 나를 멈춰 세웠어. 어떻게 할까요?
1: The cop pulled
0: 과거로?
1: me over.
0: 그렇죠. The cop pulled me over. 이러면 옆으로 세웠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널 세웠니? 멈춰 세웠니? 그들이 널 멈춰 세워서 풀오버 시켰어?
1: Did they pull you over?
0: Very
1: 와우!
0: nice. 오케이. Okay.
1: 오!
0: 두 동사로 질문 만드는 거 약간 취약했었는데,
1: Wow. 그쵸.
0: you're getting better. Very nice.
1: 약간 알러지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So, did they? 그들이 과거에 뭐 했니? Did they pull you over 했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pull someone over. 아, 물론 stop이 더 포괄적이긴 해요. stop은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멈춰 세우는 게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뭐 차로 세울 때도 가능한데, 이 pull
1: 그쵸.
0: over는 specifically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특히나 옆으로 세우게 만드는 거.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1: The cop pulled me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1: Did they pull you over?
0: 본문 갈게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Oh,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Alright. 자, 이랬을 때몇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
1: 아, 그쵸.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없음 나가면요,
0: 네.
1: 운전 중에 정말 위험해요.
0: 엄청 위험하죠.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라이트스 관련해가지고 은근히 센스티브해요. 그래서 뒤에 브레이크 등이
1: 그렇군요.
0: 나가던가, 심지어 그 라이선스 플레이 그거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1: 맞아. 그불 나가도
0: 걔도 안 돼요.
1: 자동차 검진할 때
0: 그렇습니다.
1: 다시 받아와야
0: 그리고
1: 돼요.
0: 가끔 가다가 이게 길에서 보면 밤에 깜빡하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가
1: 그쵸,
0: 아니겠지만
1: 깜빡해요.
0: 그런 것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1: 네.
0: 좀 민감하긴 해요.
1: 아,
0: 오케이.
1: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벌금은 아닌데, 여기는,
0: 거기는 뭐,
1: 조금
0: 네.
1: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First of all, 우선,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엄청 외웠어요.
0: 오케이.
1: First of all, above all, 이런 거, 여러
0: 맞아요.
1: 개 있어요.
0: 덩어리로.
1: 예. You are, or out. 아, 브레이크 등이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는, 브레이크는 너무 영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0: 오.
1: 등은 방금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0: 뭐였죠?
1: 라이트.
0: 오케이.
1: 근데 브레이크 등이 하나가 아니니까 라이트?
0: 그죠.
1: 예.
0: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좀 있잖아요. Yes,
1: R.
0: exactly.
1: Yes.
0: Okay, so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1: 예?
0: You know what went wrong? That's right.
1: 맞잖아요.
0: 아니요. BRAKE로 쓰셨잖아요.
1: 제가요?
0: You did. You wanna go back? 제가 바로 증거로.
1: 이걸 왜 이렇게 썼죠?
0: 이런 경우 엄청 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면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약간 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 어머.
0: BRAKE, take a break 할때 그거 맞아요. 스펠링. 틀린 스펠링이 아니라
1: 네.
0: 뜻이 다르죠. 이 브레이크는 휴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를 얘기를 할때 차를 세우는 그 제동장치라고 하나요?
1: 네.
0: 그것은 BRAKE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와, 이런 게 있었나? 할수 있는데요. 거의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틀려요. 진짜예요. It's okay. It's okay.
1: 전 브레이킹 라이트라고 고치려고 그랬거든요.
0: 그건 또 뭐, 별로 이렇게 상황을 좋게 하진 않는데.
1: 예.
0: So, BRAKE입니다. 여러분들
1: 오,
0: 주의하셔야
1: 완전
0: 돼요.
1: 처음 봐요, 예.
0: Right. 그래서
1: 예.
0: 뭐,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주면 되겠죠. Okay. So, 제가 그래서 이거 실수 나올 것 같았어요.
1: 와.
0: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1: 네.
0: 이렇게 주의해 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갔다라고 할 때,
1: 네.
0: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단어를 썼죠?
1: Out.
0: Okay. 아, 뭐가 아웃됐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something is out. Alright. Especially the lights. 그래서 불이 나간, 뭐 꺼진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보통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면 꺼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고장났을 때라든가.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유,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게 first of all에서 나오죠.
1: 우선.
0: 네. 그래서 지금 슬기 씨도 얘기했지만 아마

0: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 맞아요.
0: First of all, 뭐뭐뭐. Second of all, 뭐뭐뭐.
1: 네.
0: And lastly,
1: 아, 뭐 맞아요.
0: 이렇게 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자, first of all,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유들을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왜 내가 안 좋아? 너 나 왜 안 좋아해? 이랬을 때
1: 예.
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넌 내 타입이 아니야.
1: 아.
0: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선 그럼 어떻게요?
1: First of all,
0: 넌 나의 타입이 아니다.
1: You're not my type.
0: Oh my.
1: Yes.
0: 이 얘기 들으면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1: 어.
0: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일단 우선 난 돼지고기를 안 먹어.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그렇죠.
1: Yeah.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And second of all 하고 계속 연결도 가능하겠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 are not my type.
1: First of all, you're not my type.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Alright,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댈 때, 그 다음에 라고 하려면, first가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1: Second.
0: Yes. Yes.
1: Yeah.
0: And second of all, 이렇게 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보통 있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나갔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찰관이 이걸 주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며칠 내로 이거를 고쳐오면
1: 아.
0: 그거를 뭐 리시트랑 보내면은 영수증 보내면은 우리가 없애주겠다. 이런 경우가
1: 아,
0: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네. 아,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1: 네.
0: 좌석 벨트도 안 하고 계셨고,
1: 아유,
0: 이거는 위법 상황이죠.
1: 빼도 박도 못 하겠네요.
0: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이거는 네. 벌금 또는 범칙, 아니 그 뭐죠? 그거 벌점.
0: 맞아요.
1: 네, 그렇게 들어가야
0: 이게,
1: 돼요.
0: 근데 벌점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니고,
1: 아.
0: 그거는 보통 moving violations라고 해서
1: 네.
0: 뭐 차선을 뭐 넘어가거나
1: 오.
0: 스피딩을 할 때는 보통 벌점이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벌금으로 끝납니다.
1: 아 그래요?
0: Alright,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이렇게 돼 있고 좌석 벨트 안 하고 있었다.
1: 네.
0: 뭐가 빠졌을까요?
1: 자,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벨트겠네요. 오.
0: 좌석 벨트.
1: 저는 이거를 맨날 외워요.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의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0: 네.
1: 그때 단어. Fasten your seatbelt.
0: 오.
1: 그게 너무 듣기 좋잖아요.
0: 아, 기분 좋아요.
1: 예. 여행 가는 설렘과
0: 설렘,
1: 더불어서.
0: 설렘.
1: 예. 원래는 막 좌석 벨트 하기까지가 seat. 잠깐만요.
0: 아하.
1: Seatbelt.
0: 오.
1: 예. 이거죠.
0: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1: 예.
0: Alright. 자, 맞는지 볼게요. 좌석 벨트, seatbelt. 정답입니다.
1: 아.
0: 띄어도 되고. 부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좌석 벨트라고 하는 거, 진짜 좌석이 시트잖아요. 그리고 벨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좌석 벨트, 안전 벨트 둘 다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좌석 벨트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안전 벨트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써볼게요. 이건 안전 그리고 벨트를 정말 써주시면 되죠. 안전, safe.
1: Safe belt.
0: 명사로 써야 되죠.
1: Safety.
0: 자, 아예 명사.
1: 아, safety.
0: 소리. 네.
1: Safety.
0: Okay.
1: Safety belt.
0: Okay.
1: 예.
0: 자, 노력했습니다.
1: 어,
0: alright.
1: 아니란 얘기네요.
0: 거의 맞았어요.
1: Safe. 아, 이가 빠지면
0: 네.
1: 안 되는구나.
0: 근데 이런 실수가 또 있죠. 이런 패턴이 막 뭐가 없어지는 패턴이 많으니까.
1: 이 원래 없애잖아요.
0: Right, right.
1: 잘 없애잖아. 나 이 좋아하는데.
0: 이 좋아하는데.
1: 네.
0: Alright, 여기서는 없애면 안 돼요. So safety belt 하면 이것도 안전 벨트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wearing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일단 부정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진행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자, 한참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 ing인데요.
1: 네.
0: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의 한 순간에 한참 그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I was eating. 나 먹고 있었어. 과거의 한 순간에 한참 먹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만 not을 써서 안 하고 있었다.
1: 네.
0: Right? 그래서 당신은

0: 웨어링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부정문으로 not을 써본 것 뿐입니다.
1: 네.
0: 이거 한번 try 해볼게요. 그래서 과거
1: 오케이.
0: 한 시점 한참 안 하고 있었다.
1: I'll
0: 예를,
1: try.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좌석 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1: 아, she is not, she was.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그렇죠.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Yes.
0: 자, about this. 우리 저희요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저희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right?
1: We were not playing game.
0: Playing a video game.
1: Playing a video game.
0: So we were not. 오케이. 만약에 하고 있었으면 we were playing 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니니까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 네.
0: 아, 만약에 그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난 넌 거를 하지 마세요.
1: 네.
0: 그냥 과거 진행형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정형으로 바꿔보는 거죠.
1: 근데 우리는 항상 비동사 부정을 쓸 때 isn't, aren't 이렇게 쓰니까요. 그냥 비동사 뒤에 과거일지라도 not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0: Oh, yes, yes. 그리고 이거 줄여서 she wasn't 해도 돼요.
1: weren't.
0: Right,
1: 해도
0: we
1: 돼요.
0: weren't 해도
1: weren't
0: 되고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0: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1: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0: 본문할게요.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0: 자, 이랬을 때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1: 지금 푼 거예요? 지금 푼 거군요.
0: 지금 푼 거예요.
1: No, I was it the whole time. 전체 시간에. 그렇죠?
0: 맞아요.
1: I was 그거를 하고 있었다. I was I was wearing이겠네요.
0: 계속 나왔죠?
1: 그렇죠.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은 되어 있지만
0: 맞아요.
1: 사실 시펠트를 입고 있는 거니까.
0: 얘도 옷이나 똑같아요. Okay? So,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Yeah.
0: Alright? Perfect. Very, very nice.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강조할 때도 wear 쓰듯이
1: 네.
0: 이 seatbel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착용하는 동작보다는 착용한 상태다라고 느껴주는 게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wear 나온 김에 오랜만에 wear의 과거형, PP형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0: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1: Wear, were,
0: 과거형, PP형,
1: worn.
0: Oh, nice.
1: Yes.
0: You got it.
1: Mm-hmm.
0: So, 이렇게 right? 입은 상태다, 입은 상태였다, 그 다음에 PP형태.
1: 네.
0: 꼭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1: 네.
0: 얼마 동안 하고 있었다고요?
1: Whole time.
0: The whole time.
1: Yes.
0: 얘는 덩어리입니다. 고정된 표현이에요.
1: The whole time.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이렇게 강조. 왜냐면 whole 자체가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the whole time.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Let me just show you. Right? So 여기쯤 나눠서 자, 보세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나는 내내 잤었어.
0: 자고 있었어.
1: 자고 있었어.
0: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한 3시간 동안 연락했는데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아우, 깨어나겠다.
0: 자, 그렇죠. 네.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이건 뭐라고 해석할까요?
1: 난 내내 웃고 있었어.
0: 그렇죠. 나 내내 웃고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웃겼던 거, 너무 재밌었던 거.
1: 추천하는 거죠.
0: Right. So,
1: 네.
0: Oh,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Yes.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낭독 같이 해볼게요.
1: 네.
0: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확률상 원어민들은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쓰는 게 있습니다. 전체란 뜻이에요.
1: 이거 아니에요? Every?
0: 자,
1: 전체? 더 올타임.
0: 더 올타임. 비슷하지만
1: 다 틀렸어요?
0: 다 틀렸습니다.
1: 아,
0: entire. The entire time.
1: 아.
0: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은 있는데 왜냐면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스쳐서 들었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인가 보다.
1: 알아들을 수 있는 게
0: 때문에
1: 중요하죠.
0: 옵션 많이 깔아두면 좋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빅토 트레이닝 할게요.

0: 들을 조합해서 얼른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휴가 일정 충돌 Part 2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 네.
0: 서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7월로 예약했는데 우리 8월 얘기 아니었어?
1: 기억나요?
0: 기억나요?
1: 네.
0: 그래서 둘의 날짜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어떡하지 이거 좀 뭔가 바로 잡자.
1: 취소 수수료 생기기 전에.
0: 그렇죠.
1: 빨리빨리.
0: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계속 이어질지 네. 오늘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응,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아하. 그러니까
0: 뭔가 바꾸긴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Right? 어쩌면은 성수기 시즌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요금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0: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1: 에이.
0: 이럴 때 뭔가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에헤이. 아, 이러면은 갈 맛이 떨어지는데요.
0: 아, 이게 또 그 예.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럼요. 그 아무리 친구라도 yes. 각방 써야 돼요.
0: 아, 큰일 났네요.
1: 예, 예.
0: 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Plane ticket? 아, change?
2: Could you change them?
1: 오케이.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2: 오케이.
1: Okay. 아, but, okay, but.
2: But.
1: 저기 뭐지? pay more money.
2: Pay more?
1: Yeah.
2: More money?
1: More money.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otel?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ave to pay?
2: For the hotel?
1: 아, 돈 냈냐고?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2: 그러니까 no. Oh, no?
1: 응.
2: You didn't have to pay? Oh, good.
1: No.
2: No.
1: 응. 방, room is smaller than before.
2: And you have to pay more money for the tickets.
1: 어머.
0: 아이고,
1: 어머.
0: 세상에나 마상에나.
1: 안 가고 말지.
0: 그러니까 안 가고
1: 네.
0: 말지.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근데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좀 오늘 길기는 해요.
1: 너무 지켜주시고요. 예, 지금 뭐 중단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0: 하지만
1: 예.
0: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
1: 네.
0: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립니다.
1: 오늘 그러면. 끝날 무렵엔 웃을 수 있겠죠.
0: 오, 그럼요.
1: 네.
0: 이 정도를 해야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1: 아이, 그럼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4: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4: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비행기 티켓을 변경할 수 있었어?
1: 오.
0: 라고 물어본 거예요.
1: Were you able to, the plane tickets? 인데요. Be able to가 지금 저기 질문이 돼가지고 worry 앞에 나온 것 같아요.
0: Okay.
1: 맞죠?
0: 예.
1: 그래서 할 수 있었어?
0: 네.
1: 라는 질문이 됐고 플레인 티켓을 변경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니까 change. Change.
0: Change.
1: Yes.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좀 막힐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티켓 change 할 수 있었냐?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Alright, so change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강세를 A에 세게 줘서
1: 네.
0: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change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change, change. 마지막에 입모양은 모으고 발음을 하는데 쥐 내려고 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강세 주고요. Change, change,
1: change.
0: 우,
1: change.
0: 와, 확실히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0: 네, 슬기 씨도 원래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이 GE로 끝나는 거가 조금 서툴렀거든요.
1: 좀 무조건 그냥 change로 네. 그냥 네, 편하게 얘기했는데
0: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도 여전히 발음이 잘못 세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1: 어려운 부분이죠.
0: 결국 사실. 발음도 반복입니다.
1: 네.
0: So, change. Alright. 자, 여기서 오늘 핵심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1: 네.
0: 오늘 좀 감을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지금 이렇게 가져올게요. 비동사 able to 아마 문법 책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겁니다.
1: 많이 봤어요.
0: Right. Be able to 원래 able이라고 하는 거 possible
1: 할
0: 이런
1: 수
0: 식으로
1: 있는.
0: 할 수 있는이라는 에이. 뜻이거든요. 자, be able to 하고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can과 똑같아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는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아, 현재형에서는 예. 문제가 없어요. can 같은 경우에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나 할 수 있었어. 와, 그거 내가 해냈어 그날. 할 때 can의 과거 뭐예요?
1: could.
0: 그렇다고 I could do it 이렇게 못 씁니다.
1: 네.
0: can의 과거는 could가 아니에요.
1: 그쵸.
0: can 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활용을 해야 돼요.
1: 오.
0: 그래서 I am able to 이게 아니라 I was able to.
1: 아, 비동사를 과거로 바꾸면서.
0: That's right. 네.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I was able to get an A. 그쵸? 이거는 자, 아까 전에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비동사 그냥 과거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바꾸면 I was able to get an A.
1: A.
0: 어, 내가 A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 We were able to get a discount.
0: 그러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인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고.
1: 야, 이런 식으로 와. 말하는 걸 보면 한 50% 이상 받았다.
0: 어, 그렇죠. 네. 엄청나게 뭔가
1: 많이 받으셨네.
0: 니고시에이트를 한 다음에 아,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get 할 수가 있었어. 해냈다. 이렇게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네.
0: ca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can은 어, can을 그냥 could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의미가 달라져요.
1: 어떻게 달라져요?
0: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1: 예.
0: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I could get a discount 이렇게 하게 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맞아.
0: 예.
1: 약간 should 쪽으로 가는 거죠.
0: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0: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왜 can의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네. 우리는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0: 자,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가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어, can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러면 could예요라고 저는 말은 해요.
1: 네.
0: 모양상은 맞으니까요.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인데 다만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었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려워요.
0: 헷갈릴 수
1: 네.
0: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 일이 내가 할수 있다는 can 혹은 I am able to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과거형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해냈다, 할수 있었다라고 쓸 때는 could가 아니라 was able to, were
1: We're
0: able
1: able
0: to
1: to.
0: 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e able to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넘어가기는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can 현재형으로 썼죠?
1: 네.
0: I can move. 이게 뭐예요?
1: 나 움직일 수 있어.
0: 움직일 수 있어. I am able to move. 무슨
1: 나
0: 말이야?
1: 움직일 수 있어.
0: 둘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현재형에서.
1: 네.
0: 자, 근데 I could move 이거 돼요?
1: 나 움직일지도 몰라.
0: 그죠? I could move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맞아요. 그렇게
1: 아,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의미가 달라지죠.
0: 과거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아, 다행이다. 그날.
1: 그
0: 아, 그러니까
1: 의미가
0: 뭐 예를 들어
1: 아니구나.
0: 어떤 사람이 구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 에에.
0: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을 쓸때
1: 아,
0: 얘안 된다.
1: 안
0: 그때는
1: 돼요.
0: I was able to move. 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It's okay.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과거를 물어봤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can의 과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Could you? 이러면 안 되죠.
1: 안
0: 그러면
1: 돼요.
0: 보세요. Could you change?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1: 혹시 바꿔줄
0: 그렇죠.
1: 수 있어요?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You got it?
1: 네.
0: All right. 그래서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댁에서 연습을 좀 많이 예문을 많이 써보세요.
1: 그러게요. 예,
0: Okay.
1: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So,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과거에 그게 가능했냐, 해냈냐? 사실은 be able to 그리고 can 이거가 과거로 변하면서 뭐 예외 상황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한두 시간 걸릴
1: 아,
0: 겁니다.
1: 시간이 항전적이라
0: 네, 그래서
1: 아쉽네요.
0: 핵심적인 걸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읽어볼게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0: 근데 다행히도,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하지만 바꾸는 거 가능은 했네요.
1: 아,
0: 그래도 자리가 있었던 거죠.
1: 그쵸.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0: 찰지한 게
1: 자,
0: 뭐예요?
1: charge는 그 약간 거스름돈 아닌가요?
0: 아, 그건 change죠.
1: 아, change예요.
0: 아,
1: 아,
0: change죠?
1: 같은 ch 돌림이라.
0: 아, CH 돌림.
1: 예, 그 같은 성씨라 좀
0: 아,
1: 헷갈리네요.
0: 그렇군요.
1: 예, charge는
0: 청구,
1: 청구하다. 아,
0: yes.
1: 나에게 청구했어.
0: 뭐를요?
1: an extra 요금. 엑스트라가 추가잖아요. 그럼 요금은 지금 사실 뭐 머니도 쓸수 있고 그런데 좁으니까 페이로 가야 되겠다. 예. 너무 좁아요.
0: 엑스트라 페이를 charge한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긴
1: 왜요? 페이?
0: 했다만.
1: 어, 그래요?
0: 페이는 요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뭐 지불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100% 아실 거예요.
1: 뭐지? 아!
0: fee를 내야 된다.
1: 알아요. 왜냐면 parking fee,
0: Yes,
1: 주차요금.
0: fees 같은 거.
1: 네.
0: That's right. So, fee는 요금 혹은 수수료를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복수도 될 수가
1: 네.
0: 있고요. 그래서 extra fee를 나한테 charge를 했어.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extra예요.
1: 네.
0: extra가 뭐라고요?
1: 엑스트라 추가.
0: 네, 추가적인이라는
1: 추가적인
0: 뜻이에요.
1: 형용사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fee를 나에게 청구를 했다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An extra 명사.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명사 혹은 뭐 의역해서 명사 하나 더
1: 네.
0: 정도가 될수 있죠. 자, 일단은 이것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1: 오케이.
0: 들어, 추가적인 요금 방금 했던 거 뭐라고요? An
1: An
0: extra
1: extra
0: fee.
1: fee.
0: 그러면 나는 지불했어.
1: 네.
0: 나는 냈어. 지불했어. 추가적인 fee를. 그러면은
1: I paid an extra
0: 그죠?
1: fee.
0: I paid an extra fee.
1: Woohoo.
0: Al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나 추가적인 펜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펜 하나 더 있어.
1: I have an extra
0: There
1: pen.
0: you go. Oh, I have an extra pen. You can use it.
1: Yes.
0: 이런 식으로. Okay? So 명사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1: 네.
0: 금액, 어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1: I paid an extra fee.
0: I have an extra pen.
1: I have an extra pen.
0: Alright. 자, 여기서
1: 네.
0: 엄청나게 중급 이상도 제 생각에는 저 거의 확신합니다.
1: 아.
0: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틀

0: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뭐죠?
0: 그들은 나에게 청구했어.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1: 네.
0: 청구했어. 추가적인 $5를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자,
0: 일단은
1: they charged me an extra $5.
0: Beautiful.
1: 예.
0: 오케이. 자,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1: 요
0: 여기에요.
1: 고기랑 S 원래.
0: 에. $5, 맞아요. 일단 $5.
1: $5예요?
0: You said $5.
1: 예.
0: 잠깐만요. 이거 우연히 맞힌 느낌이 약간 애매한데.
1: $5예요?
0: $5예요. 자, 근데
1: 틀렸네.
0: 이거를 영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거 다 빼버립니다. 실수로.
1: 근데 $5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빼게 되는데
1: 네.
0: 자, 여기서 extra $5는요. 그만큼의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1: 아.
0: 하나의 덩어리.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5라고 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5만 있었으면 안 썼을 텐데
0: mm-hmm.
1: extra $5라는 한
0: right.
1: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언이 붙는군요.
0: Exactly.
1: 아.
0: They charged me $5. That's fine, right? 그들은 나에게 $5를 charge 했다. 근데 여기서 extra를 넣어버리면
1: 예.
0: 이 $5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요.
1: 그렇구나.
0: So an extra $5. 제가 진짜 보장하고 주위에 아, 영어 좀 한다 하는 사람한테 이거 써보라고 하면 거의 틀릴 겁니다.
1: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또 복수 단수를 또
0: 네.
1: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0: 아니, 이걸 뭐 대화할 때 뺀다고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1: Alright,
0: 좋습니다. 읽어 볼게요.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자, 비행기는 그렇다 치어도
1: 네.
0: 호텔은 돈 내야 했어?
1: 아, 이게 조금 더 요금이 또 커질 수가
0: 있죠.
1: 있어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0: What about the hotel?
1: 호텔에 대해서는 어때?
0: 어땠어?
1: 어땠어? 자, did you have to? 뭐 해야 했니? 돈 내야 했니?
0: Mm-hmm.
1: 돈 내야 했니? 그러면 아까 그 페이가 여기구나.
0: 아. 아, 그 친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1: 그러네. 내가
0: 맞습니다.
1: 너무 성질이 급했어요. 예.
0: So, did you have to pay?
1: Mm-hmm.
0: Right? 여기 뭐 그런 extra fee를 뭐 내야 됐냐? 이거 생략을 해서 그냥 pay 해야 됐냐? 자, pay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과거형 PP형 써보겠습니다.
1: 아하, mm-hmm. 요 정도는 제가 또 가뿐하게. Mm-hmm. 예,
0: 오.
1: paid? 자, 요거를 paid으로 쓸 것 같죠? paid.
0: 오케이. pay, paid. Paid.
1: 네.
0: 과거형, PP형 맞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민들도 심지어 실수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1: 뭐요?
0: 실제로 목격하는데 뭘로 어떻게 되면 여기 이거를 P A Y 쓰고 나서 여기에
1: ED
0: 하는 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1: 그래, 근데 그럴 듯한데요?
0: 그죠.
1: 예.
0: 그럴 듯하죠, 그죠?
1: 예.
0: 그래서 pay, paid, paid가 맞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Did you have to pay? 너 pay 해야만 했어? 라고 했죠?
1: 네.
0: 근데 이것을 연습하기 전에 현재형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1: 오케이.
0: have to가 뭐예요? have to.
1: 뭐뭐 해야 한다?
0: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걸 질문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to do something? do I have to do something? does she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꼭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면 do you have to 동사원형 하면 그 행동 해야만 해?
1: 네.
0: 라는 식으로 현재형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하니? 너 가야 돼?
1: 너 do you have to go?
0: do you have to go? 이게 기본이에요.
1: 네.
0: 일단 do you have to go? 기본인데 오늘은 여기서 과거로 하나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t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뭘 해야만 했어? 너 뭐 해야만 했니?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과거에 너는 pay 했어야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go?
0: 그렇죠. Do you have to g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go?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네. 이거 한번

0: 해볼까요? 너 그거 팔아야만 했어. 너 그거 되게 아끼던 거잖아. 그래서 넌
1: 그쵸.
0: 그걸 팔아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sell
0: 그것?
1: it?
0: Sell it, right? Did you have to sell it? Really?
1: Yeah.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Did you have to lie to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Did you have to eat my cake? 막 이러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뭐 해야만 했냐? 자, 낭독해 볼게요. Did you have to go?
1: Did you have to go?
0: Did you have to sell it?
1: Did you have to sell it?
0: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There you go.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아이고,
0: 맙소사.
1: 네. Now, but now we have a smaller. 아, smaller 다음엔 then이 와야 되는데요.
0: Then?
1: 네. 원래 비교급 then이잖아요.
0: 아니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1: Smaller, 작아진 방인가 보다, 그러면. Smaller room.
0: 오케이.
1: 네.
0: 그쵸. 핵심 단어가 빠져있잖아요.
1: 그쵸, 예.
0: Alright, so, okay. Extra fee를 내진 않아도 됐나 봐요, right? 그런데 문제는,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Yeah.
0: Okay. 이게 조금 더 우울하지
1: 근데
0: 않을까요?
1: 또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0: 말이세요.
1: 둘이 어렵게 시간을 맞췄는데, 그래도 호텔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게
0: 그건
1: 어디요?
0: 맞네요.
1: 또 그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감사해요.
0: 긍정적인 또 사고방식. I like
1: 여행을
0: that.
1: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0: 그러니까.
1: 감사한 거야.
0: 망치는 것보다는.
1: 둘이 부둥켜 안고 자.
0: 그래요.
1: 응.
0: 친하잖아요.
1: 그럼.
0: Room. 맞습니다.
1: 아하.
0: 방, 공간, 여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룸이죠.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단순하게 a small room이 아니죠.
1: Smaller room.
0: That's right.
1: Yeah.
0: 자, 이거를 우리 흔히 문법책에서는 비교급 형용사라고
1: 네.
0: 부르죠. 그렇죠? So 이것을 해석하면 더 뭐뭐한.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상태다.
1: 네.
0: 형용사는 왜냐하면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small한 그런 room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요? 더 작은 사이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더 작은 사이즈.
1: Smaller size.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예.
0: 더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뒤에는 ones를 드릴게요. one이 것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더 저렴한 것들.
1: Cheaper ones.
0: 오케이. ones 복수니까 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1: 아,
0: 그냥
1: cheaper ones.
0: cheaper ones. Now you're going to make sentences.
1: Yeah.
0: Okay? So 저희는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There you go. 질문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당신은 더
1: 네.
0: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1: Do you have smaller
0: 아,
1: one?
0: 더 저렴한.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그렇죠. Do you have cheaper ones?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Okay. So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얘는 단독으로도 당연히 쓸수 있어요. Oh, it's cheaper. It's smaller. That's bigger. 혼자만으로도 가능해요.
1: 네.
0: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1: We have a smaller size.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본문 읽어볼게요.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자, 두 번째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2: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right,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오케이. Okay. 자, an extra something.
1: 네.
0: 뭔가 추가적인 거, 뭔가 하나 더의 느낌이었죠? 아하. 가보겠습니다. 나 추가 요금 냈어. 나 지불했어, 추가 요금을.
1: I paid an extra fee.
0: Fee. 이제는 fee 확실하게.
1: 네.
0: 자, 다음. 나 펜 하나 더 있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1: I have an extra pen.
0: Oh, perfect.
1: Yes.
0: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1: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You got it. Just like that.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I have an extra pen.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두 번째는요. 비교급 형용사 활용하는 거. 얘가 어떻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저희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저희는요, 더 작은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1: We have a smaller size.
0: Okay. We have a smaller 네. size. 자,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가볼게요. Once 활용해서.
1: 네.
0: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당신은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Okay.
1: 여기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0: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1: 스몰러가 자꾸 나오니까.
0: 반복이 필요해요.
1: 예.
0: 네. 자, 다음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자, 아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
1: 네.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Very nice.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여러분, 뭐 여기는 몰라도 여기서부터만 맞추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Do you have cheaper ones?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Okay, very nice.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4: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4: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2: Really?
1: Yeah.
0: Alright. Great job, you guys.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quie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The whole time. 내내 였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바로 비교급 형용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을 영작해주세요.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어떤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더 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1: 아하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아,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떠나봐야죠.
1: 어, 너무 좋은데요. 차 타고 갈 거예요.
0: Oh, yes. 네. 자,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비행기 탈 겁니다.
1: 그러네, 비행기네요.
0: That's right.
1: 농구공이 아니 하면 뭐 드리블 쪽으로 갔나 보죠.
0: 그렇죠.
1: 튕겼나 보죠.
0: 튕겼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에 Part 1에서
1: 예.
0: 아, 이거 뭐냐, 내 수트케이스가
1: 아, 뭐, 맞아요.
0: 바퀴가 미싱하고 뭐 다 뭐 브로큰 돼 있는 상황이다.
1: 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0: That's right.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파보려고 합니다.
1: 아, 제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산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네.
0: 왠지 그게 여행 가방이어도 이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1: 사실 여행 가방도 은근히 고가 라인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 상당할 거예요.
0: 속상하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오퍼를 한 것 같아요.
1: 그쵸?
0: 뭔가 뭐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다. Something like that. 자,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완전 새 여행 가방이랑 기분이 상하네요.
3: Are you okay, ma'am?
2: No, okay.
3: No, oh.
2: Yeah,
3: sorry.
2: I'm not okay.
3: Okay.
2: Yeah. 응? You understand? This is my new bag.
3: New?
2: Yeah, new. So I am angry.
3: Oh, okay, okay.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2: Mm-hmm.
3: Please fill out this form.
2: Your English is so hard for me.
3: I'm sorry to hear that.
2: Can you speak Korean?
3: No.
2: No?
3: No. Sorry.
2: Okay, in English, okay.
3: Please.
2: 아, 그 폼?
3: Yeah, 그... yeah,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응?
3: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Company? Company?
3: No, no, no.
2: No, no.
3: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Compensation?
3: Yeah, they should.
2: Sensation 친구예요? Sensation, compensation, similar?
3: No.
2: No, what is a compensation?
3: Like some money.
2: Money?
3: They should.
2: 그럼 좋겠네요.
3: 응? Sorry?
2: Okay, I want your money.
3: Oh, you want...
2: Thank you.
3: Okay.
0: 아이고, 결국에는 보상 못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이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또 청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1: 네, 네, 네.
0: 자,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표현들 집중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1: 예.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5: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4: I hope so.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아우.
0: 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아니, 솔직히 새 여행 가방 아니어도
0: 네.
1: 마음이 좋지 않죠.
0: 그러니까요.
1: 예, 아끼는 여행 가방인데.
0: That's right.
1: I'm upset. 화났어요. 여기서 끝낼 수 있겠네요.
0: Okay.
1: 예.
0: Oh, nice.
1: Because it's a suitcase.
0: Right.
1: 아, 왜냐면 이거, 그거는

0: 가방이기 때문이에요.
1: 근데
0: 새로운.
1: 어떤?
0: 새로운.
1: 예.
0: 근데 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빼놓으셨어요?
1: 아이, 길이로 보면 안 됩니다. 예.
0: 근데 이게 또, 이게 사람인지라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길이가 힌트가 될수 있거든요, 저한테는.
1: 길이가요? 오케이.
0: 예.
1: Let's
0: 어쩔
1: see.
0: 수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1: Oh my goodness.
0: 또 맞춰줘야 돼, 또 우리는.
1: 왕초보 영어.
0: 뉴스케이스.
1: 역사상.
0: 예.
1: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분은 처음 봅니다. It's a news case인가요?
0: 너무 새롭잖아. 지금
1: 오케이.
0: 어제그저께 산것 같아, 내
1: 정말 바로 산것 같네요.
0: 생각에는요. 예.
1: 정답은
0: 아, brand
1: brand
0: new.
1: new. You know why? 여기에 완전이라고 해놨잖아요.
0: 제 생각에, 그쵸. 이거
1: 그렇죠.
0: 제 생각에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1: 네.
0: 볼 때마다 또 까먹네요, 제가.
1: 그렇습니다.
0: 예, 아.
1: 방금 이 NEW 돼 있는 거,
0: 네.
1: 요거 영원토록 남겨두겠습니다. Okay, so brand new 사이에 이제 hyphen이 그어져 있죠? 완전 새 것인, 혹은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것이다. 이런 게
0: 네.
1: 또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So brand new. 자, 완전 새 것인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0: 네.
1: 이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좀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거나 팔
0: 아,
1: 때요. 아,
0: 네네.
1: 이거 거의 새 거예요. 새것 같은 거예요. 라고
0: 오,
1: 하는 게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요게 조금
0: 변형되나요?
1: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것
0: 새것
1: 같은인데
0: 같은.
1: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0: 아, 새것 같은. 새것 같은은 그러면은,
1: 상상해 보세요. 같은 게
0: 같은 거는
1: 뭘까요?
0: same이잖아요. same new. same new. 새 것, same.
1: 오케이. 저
0: 네.
1: 지금 어수는 잘 잡았어요.
0: 그쵸.
1: 근데
0: 예. 네.
1: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새 거죠.
0: 아, 이게
1: 그쵸?
0: 똑같은 건가?
1: 그쵸?
0: 아, 그러네요.
1: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냐면
0: 아!
1: like new, like you, like them.
0: 아, 그러네.
1: right? 뭐뭐
0: 예.
1: 같은 이이기 때문에
0: 아.
1: like new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0: 접근은 좋았는데.
1: 네, 접근은
0: 예.
1: 좋았어요.
0: 아,
1: 근데
0: 아쉽네요.
1: 외국에서도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뭐 뭐라
0: 마켓?
1: 그럴까, 마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This is like new.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0: 네.
1: 자, 오늘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I'm upset 한데 이게 나왔네요.
0: Because
1: 이게 뭐예요?
0: 뭐뭐 때문에.
1: 뭐뭐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죠. 그
0: 네.
1: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평소문이 붙어야 돼요.
0: 아.
1: 오케이. 자, because는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0: 네.
1: 내가 업셋했는데 왜 업셋했겠어요?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right? 자, 이런 식으로 because 뒤에는 평소문을 넣어서
0: 네.
1: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라서 뭐이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데요.
0: 네.
1: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말 하죠. 예스? 오케이.
0: 네네네.
1: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분을
0: 아.
1: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서 나는 행복해.
0: I'm
1: 일단
0: happy.
1: 왜냐하면은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0: Because you're happy.
1: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나 화났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거든.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0: 네.
1: Get mad 해서 화내는 동작을 강조해 볼게요. Get
0: 아,
1: mad.
0: get
1: 그러면
0: mad.
1: 자, 시제를 주의해서 나는 화났었어. 왜냐면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0: 아, I got mad.
1: Yes.
0: Because he pushed me.
1: 그렇죠.
0: Oh.
1: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0: Mm-hmm.
1: Yes.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0: 와.
1: because 평소문.
0: 네.
1: So 얘도 요 정도.
0: 진짜
1: 네.
0: 옛날에는 이런 문장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1: 네.
0: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니
1: 그럼요.
0: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1: 아주 좋습니다. 이 because라고 하는 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그래서
0: 음흠.
1: 얘는 문장을 두 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0: 네.
1: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0: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1: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0: I got mad because you pushed me.
1: He pushed
0: He
1: me.
0: pushed me.
1: 왜? 엉뚱한 사람한테. 오케이. 자,
0: 화나요.
1: how about this? 이번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슬기 씨가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
0: 그래요?
1: 지금. 지금 I'm upset이었죠?
0: 도전해
1: 나는
0: 볼게요.
1: I'm upset이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0: 네.
1: 왜? 너 때문에. 이러면 어떡할까요?
0: 야, 이것도 저한테 챌린지를 거신다. 예. I'm upset because of you.
1: 아니, 이렇게 음악으로.

0: 음악으로 승화를 하다니.
1: 예.
0: 네, 정답입니다. 자,
1: Yo.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because, 뭐 because of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So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평소문이 아니라
1: 명사.
0: That's right. 명사가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because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1: 네.
0: So because of you, I'm upset. 이렇게 된 거죠.
1: 네.
0: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1: 예.
0: 뭔가 그 loss가 돼 있는 거, damage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1: 그렇죠. 네. 보상을 해 주려나 봐요.
0: Right.
1: I'm sorry to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정말 I'm sorry 해요.
0: I'm sorry네요.
1: To that. 그게 망가져서. 그게 망가져서 유감인 거잖아요.
0: 오.
1: 그래서 I'm sorry to 망가지다. 망가지다는 깨지는 거잖아요.
0: Okay.
1: So break that. 아니 break가 동사 맞나요? 깨.
0: I don't know.
1: 아, 그 망가지다가 근데 망가지다는 it doesn't wor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다.
0: 네.
1: 깨지다로 갈게요.
0: Okay.
1: To 아 이게 좁으니까 불길하다. Break. Break 맞죠? I'm sorry to break that. 깨져서 sorry 해요. Please fill out. 채워줘요. 이 form.
0: 오케이.
1: 네.
0: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o 얘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1: 네.
0: 아, 그런 저기 뭐야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1: 알아 이거 아는 겁니다 제가
0: 회화 책에 거의 100% 항상 나와 있는 것들인데
1: 그쵸.
0: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break that. 이거는 뭐 부서서 죄송해요의 느낌은 좀 있긴 한데 본인이 break를 한 건 아니잖아요.
1: 예, 그렇죠.
0: So I'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신의 suitcase가 brand new고 그리고 지금 damage가 나 있는 거를 다 포함하는
1: 아하.
0: 거죠. Okay, so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sorry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안하는 거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oh, I'm so sorry
1: 네.
0: 이렇게도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뭐 유감인, 뭐 미안한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Sorry는
1: 예.
0: You'll be sorry. 너 후회할 거야. 결국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안 좋은
1: 그러네요.
0: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sorry to hear that. 얘는 분리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1: 네.
0: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봐도 아주
1: 무방하죠.
0: 무방합니다.
1: 예.
0: So, I'm sorry to hear that. 그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유감입니다. 그런 말이나 소식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1: 이건 통으로 계속 좀 이렇게
0: That's right.
1: 말을 좀 해봐야겠네요.
0: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어제 자동차 flat tires 그러니까 그 뭐 구멍이 났잖아.
1: 아이고,
0: 그러면은
1: 보험회사 불렀어?
0: 그러면서 아, 내가 그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1: 아이고, I'm sorry to hear that.
0: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Form이 양식인 거 우리
1: 네.
0: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을 fill out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 Fill out, 채우는 거예요.
0: 이거는 사실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무조건 듣게 되죠.
1: 네.
0: 왜냐면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뭔가를 작성하라고 꼭 하잖아요.
1: 그렇죠. 뭐 세관 신고서나
0: something like that. So, fill out something은요. 뭔가를 작성하다. 여기서 out은 바깥쪽이 아니고요. 그냥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1: 네.
0: 끝까지 작성해 낸다라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Fill out something. 다만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다.
1: 네.
0: 예를 들어 뭐 it, this, that 이런 것들이면 fill out it일까요?
1: Fill out
0: 어순이? Fill out it?
1: 아니요. Fill it out.
0: Fill it out.
1: 예.
0: 오케이? 대명사의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그냥 일반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1: 음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청서가 뭐죠? A로 시작하는 거?
1: Application.
0: 아하.
1: 예.
0: So application, right? So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1: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0: Application.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제를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저는 이미 벌써 예. 그걸 작성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 심지어.
1: 그것.
0: 난 이미.
1: I already filled out this.
0: Fill
1: that.
0: Out. Okay, hold on.
1: Fill that doubt.
0: 그렇죠. Fill that doubt.

0: 오케이. Fill out 사이에 넣어야 되죠. 뭐 그게
1: 아우,
0: 방금 지금 대수로 해주셨는데 뭐
1: 네.
0: that이든 이시든 it
1: 이시든.
0: doesn't matter. 여기서는
1: 예.
0: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1: 아하.
0: Okay. So just like this. 자, 읽어볼게요. Fill out this application.
1: Fill out this application.
0: Oh, I already filled it out.
1: Oh, I already filled it out.
0: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겁니다.
1: 그쵸.
0: 얘기를 하네요.
1: They should give you some. 그들은 너한테 약간의 배상.
0: 네. 이거 제가 맞추면, 뭐. 햄버거 한 만 개 드리겠습니다. 만 개. 그만큼 가능성 희박하다.
1: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0: 아니, 왜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1: 그죠?
0: 네.
1: 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0: 그렇죠.
1: 뭐 수거, 이게 막 뭔가
0: 아닙니다.
1: 조합된 게 아니네요?
0: 그냥 한 단어입니다.
1: 아, 그러면은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불어넣을 수 없겠네요. 배상을 해준다. 뭔가 페이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1: 아,
0: 그런 겁니다.
1: 그래요? 그럼 그냥 보면 안 되나요?
0: 알겠습니다.
1: 자존심이
0: 이거는
1: 완전 상해버리니까.
0: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할 거예요.
1: 네네.
0: So they should give you some 배상, 뭐 보상.
1: 네.
0: 이게 나오겠죠? 바로
1: 어?
0: compensation.
1: 아, 네네.
0: 오케이. 네, 인정?
1: 네,
0: 인정.
1: 몰라요.
0: 네.
1: 어휴,
0: 큰일 났다.
1: 전혀 몰라요.
0: 햄버거 날아갈
1: 예.
0: 뻔했네요. 오케이. So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1: 응?
0: 뭔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도
1: 네.
0: 뭐 비즈니스 트립을 갔어요.
1: 응?
0: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내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 receipt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compensation을 다시 줄 때도
1: 네,
0: 있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옮기는데 거의 데미지가 생겼을 때
1: 예?
0: 거기서 또 회사에서 그것을 또 배상해 준다라고 할 때도 compensation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죠, 그죠.
0: 네, 빈도가 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compensation이라는 것만 예전에는 만약에 드렸어도 외웠다면 이제는 동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적어도 외운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1: 네.
0: 동사를 알아야 쓰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준다. compensation. compensation. 그러면 누군가에 배상을 하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give someone a promotion.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맥락이죠. give를 썼네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은 나에게 배상을 했어. 과거형이네요.
1: They gave me some 아니죠?
0: 아, some은 안 써도 돼요.
1: 네.
0: 그냥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그렇죠. They gave me 뭐를 compensation.
1: 네.
0: How about this? Won't를 한번 써볼게요. Won't 안 그럴 거다. 이러면서
1: 예.
0: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을 거야.
1: They won't give
0: 누구요?
1: Give you?
0: You 그 어떤 배상이라도
1: any compensation.
0: There you go.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아하.
0: 뭐 예를 들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 그러면서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맞아요.
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 사실 보상받는 게 쉽진 않죠.
0: 아, 쉽지
1: 그 절차가. 예.
0: 뭔가를 프루브하기가 너무 힘들죠.
1: Right,
0: so compensation이란 단어 강력 추천이에요. 오케이?
1: Okay? 예.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They gave me compensation.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네.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네, 주의해야 될 게 rew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reward는 이게 보상인데 뭔가 데미지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아, 상에 대한
0: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1: 맞아,
0: 거죠.
1: 맞아.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요것도 자주 나오죠?
1: 네.
0: 여기서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

0: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야. 음흠. 이런 식으로 꽤나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음흠. 라는 또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Alright?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짧게 들어갑니다.
1: 네.
0: 아휴, 그럼 좋겠네요.
1: 오,
0: right.
1: 요거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I think so.
0: 오케이. 자, 아, 아마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정답은?
1: 아, I hope.
0: 이거는.
1: 나 너무 자신 있었는데요.
0: 근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야죠.
0: 아,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응당치사.
0: 그렇죠. So, I think so. 그거는, 아, 그런 것 같다.
1: 아, 라고
0: 거의 확신 수준이 있고요.
1: 예, 예.
0: I hope so. 이거는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1: 네네.
0: hope가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So, 얘도 아마 회화책으로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 네.
0: 아,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죠.
1: 예.
0: 이미 어, 걔네가 우리를 좋아할까? 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I hope so. 너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 예.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러니까 아,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캐시 현금을 빌려줄까 누가 그랬을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 어, 그러길 바란다.
1: 바래.
0: 나 정말 그 돈이 필요하거든.
1: 너무 필요해.
0: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말에 이렇게 응해서 쓸 수 있겠죠.
1: 약간 얼마 전 제 상황 대출이 될까? 아, 될 거야. 그래 어. 나도 그러길 바래. 나 진짜 그 돈 너무 필요하거든.
0: I really need it.
1: 어 맞아요.
0: 이게 딱 되거든요.
1: 딱 그 상황이에요.
0: Right. 예. 그리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아,
0: I really hope s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이건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어,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요.
1: 오.
0: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 hope so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길 바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1: I hope no.
0: I hope no.
1: 아니면 I hope not.
0: Uh-huh.
1: I hope not. Oh, oh.
0: That's better.
1: Hugh.
0: That's better. Okay. So I hope so. I hope no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why 그리고 why not
1: 예
0: 정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Why not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I hope not은 너무 생소해요.
0: 아직은 익숙하지
1: 예,
0: 않죠.
1: 예, 맞아요.
0: Okay.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네.
0: I hope so.
1: I hope so.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아, 그러면 좋겠네요.
1: I hope so.
0: I hope so, right? Okay.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이유를 쫙 쓸 수 있는 because 평소문이죠.
1: 예.
0: 가보겠습니다. 내가 행

0: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1: I'm happy.
0: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 are happy.
0: Ooh, nice. 자, 두 번째. 걔가, 그가 나를 밀어서 난 화가 나서. 나는 화가 났어. Get mad을 활용해서.
1: I got mad because,
0: 왜냐하면,
1: because he pushed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I'm upset.
0: 왜냐하면 그게 완전 새로운 여행 가방이거든요.
1: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 hope so. I hope so. 요거는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래요. Really를 넣어보세요.
1: I really hope so.
0: 그렇죠. 자, 그러면 좋겠네. 나 정말 그걸 원하거든. 자, 나는 그러길 바란다.
1: I hope so.
0: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1: I really want it.
0: Want it. Okay. 자, 그러면 좋겠어. 난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so. I hope so. I really want it. I hope so. I really need it. Alright, very nic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3: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I hope so.
0: 미션 해결할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5: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Oh, I hope so.
5: Me too. Yeah.
0: Oh,
4: wow,
0: you guys.
4: Wow, wow.
0: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4: Hey.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a bigger siz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네. 바로 because, 그 다음 평서문 넣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4: 네.
0: 오, 조금 깁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4: 오.
0: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냐면은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4: 야.
0: 요 문자 만들어 주십니다.
4: 사실 아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0: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죠.
4: 좋습니다. 네, 열심히 좋습니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좋아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간간히 리뷰도 좀 해 주세요.
4: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4: See you.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힘차게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요. 오늘은 휴대전화 없는 저녁 식사. 선생님이 하루의 일과를 아침부터 점심 먹고 쉬는 시간까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녁 먹는 시간에 왔는데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이 긍정 주문은 휴대전화 없이 온전히 그 저녁 식사를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밥 먹을 땐 이때가는 쉬는 시간이야 하면서 밀린 SNS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친구들이랑 막 열심히 연락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밥 먹을 때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한 이틀, 3일만큼은 휴대전화 멀리 치워놓고 가족과의 온전한 식사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혼자 먹는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밥 먹는 시간에 오로지 집중을 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은 재밌게 일상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어떨까요? 저녁 식사 오늘부터는 휴대전화 없이 한번 보내보자 약속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작의 날입니다. 드디어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많은 유형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유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자, 챕터 9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유형 굉장히 많이 보이죠? 어휘, 문장삽입, 요양문의 1지문, 2문항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그 유형들 만나보러 오셨고요. 오늘은 새로운 유형의 틀들도 많이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번부터 4번이고요. 문제 풀면서 풀이 시간 나름대로 기록해 오시고 나만의 정답의 근거 표시해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어휘입니다. 30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발문을 먼저 살펴보시면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5개의 밑줄 어휘가 등장하고 그 중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골라내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29번 어법 다음입니다. 모두 어법이랑 어휘를 한 세트로 묶곤 하는데 물론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변별력에 있어서 세트입니다. 즉, 둘 중 하나는 변별력이 높아요. 보통은 하나 3점, 하나 2점, 100점이 주어지는데 우리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잘 살펴보시면은 30번 어휘 3점, 이 30번에 조금 더 높은 변별력을 주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한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 유형의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강약 조절보다는 계속 강강강강강으로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촘촘하기 때문에 이 어휘 문제를 많이 풀면 논리적 독해력을 기르는 데에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3번 보세요. 정답 선택지는 확실히 문맥과 어긋나야 합니다. 애매한 어휘를 절대 정답으로 두지는 않겠죠. 확실히 문맥과 어긋나야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반이어를 떠올릴 수 있는 어휘가 많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밑줄 어휘에 반이어를 넣어보면은 이게 답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부분 근거는 밑줄 근처, 즉 앞뒤에 있지만 끝까지 읽어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특히나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물음표 일단 찍고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까지 읽고 다시 돌아와서 적절성을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정답 가능성 있기 때문에 요 밑줄 어휘들도 잘 살피면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바로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왔습니다. 교재 102쪽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이 상당히 많죠. 선생님이 오른쪽에 항상 마인드맵을 그려주는데 이 내용 정리를 살펴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탄탄하게 연결되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걸 느끼러 가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magine.

imagination,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gives life to ideas, give life to는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그치?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는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모함으로써 drawing이라고 하는 건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끌어내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The well-received education, 받은 교육이라고 하는 well, 샘, 우물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교육이라는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무엇을 바탕으로? Experience to date,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라고. 좋아요. 일단 아이디어에 생명력을 갖다가 불어넣을 겁니다. 무엇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냥 상상만 한다고 해서 바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요. 무엇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받은 교육,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이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상상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경험을 갖다가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치?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In the absence of 무언가가 부재하다라는 뜻이니까 무언가가 없으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네. 자, 무엇이 없으면 deliberate action, deliberate 밑줄 어휘 자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모르는 밑줄 어휘가 있으면 그때그때 반드시 외워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의도적인, 그렇지? 의도적인. 자, 의도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아이디어는 end up as라고 해서 결국 뭐뭐에 불과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에 불과하게 되냐면 dead letters, 죽은 글자에 불과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지금 의도적인 행동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잘 쓰였는지는 뒤에서 근거를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result in regrets, 무엇을 초래하게 됩니까? 후회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디어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한 문장 더 읽고 1번 어휘의 적절성까지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turned into, 이거 분사 구문이죠. 전환되면, 전환되면. 자, 어떤 행동으로 전환되면 그냥 행동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 행동입니까? Useful purpose라고 해서 유용한 목적이지. 유용한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전환되면 아이디어는 벗어나게 됩니다. The realm of fantasy. Fantasy는 환상, 공상이잖아요. 공상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유용한 목적을 지닌 행동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뭐가 더해진 겁니까? Deliberate actions, 의도적인 행동이 더해진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1번 어휘의 적절성은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의도적인 행동, 즉 유용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 더해지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글자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후회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니 이건 다시 말해서 공상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거지.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치? 자, 우리 지금 아이디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에 상상력 플러스 교육과 경험이 더해지면은 아이디어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더해져요? 의도적인 행동이 더해져야 아이디어는 공상을 벗어나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야. 여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2번 밑줄까지만 왔는데에도 내용이 상당히 밑으로 뻗어 나간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괜찮습니다. 자, 답은 3, 4, 5번 중에 존재하겠네요. 가봅시다. This process of ideation,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아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줬었냐면 공상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는 아이디어의 실현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 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ideas in action, 작동 중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지금 아이디어가 그냥 공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동을 하고 있어요. 실현이 된 겁니다. 그치? 자, 이러한 과정은요. Can be started and completed.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는데 어떻게 완성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in isolation. 홀로.
고립되어

완성될 수 있답니다. 자, 지금 내용 덩어리가 두 개로 나뉘어질 거예요. 아이디어 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 홀로 고립되어 완성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덩어리 갑니다. 아니면 by opening ourselves to external context and reality. 자, 우리 자신을 갖다가 opening, 개방을 하는데 외부의 상황과 현실에 개방함으로써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또 뻗어나갔습니까? 아이디어 실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두 종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홀로 고립된 채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개방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외부에 개방함으로써도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치? 두 번째. 외부의 개방. 자, 그럼 각각의 내용 조금 더 찬찬히 살피러 한번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홀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원맨 쇼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the solo agent, 단독 행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독 행위자가 어때요? Surrounded by fireworks. Fireworks는 방화벽이잖아요. 엄청 두껍고 단단한 벽 아니겠습니까? 그 방화벽에 의해서 surrounded, 둘러싸여 있는 the solo agent, 단독 행위자가 아이디어 실현을 다 하는 거야.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도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open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겁니다. 외부의 상황과 현실에 개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접근법이냐면 allow for

자, 모함으로써 결합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결합함으로써. 자, 보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랑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결합을 한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외부에 개방을 하는 건데 이것이 더 나은 결과를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 맞을까요? 여기서 긴가민가한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의어를 넣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의어는 뭡니까? 더 나은 결과의 반의어는 더 나쁜 거잖아. 근데 우리 지금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중인데 더 나쁜 결과를 얻으려고 내 아이디어랑 너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결합을 할까요? 아니지요, 그치? 여기에 부정적인 마이너스 어휘가 들어가면은 맥락이 이상해져 버리고 어색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반열을 넣어봤더니 원래 어휘가 낮겠군 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라고.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럼 3번까지 괜찮은 거 확인되셨고 내용 추가 갑니다. 외부에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랑 타인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되는 거라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라고. 자, 글쓴이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방법을 갖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An open culture of conversing. Conversing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open,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 앞선 얘기를 이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치? 요 얘기야. 개방적인 대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disrupt. 무슨 뜻? 방해한대요. 방해한답니다. 무엇을 방해하지요? A way of thinking. 사고 방식을 갖다가 방해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have their say. say라고 하는 게 명사를 쓰이면 발언권이란 뜻이잖아요. 발언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할 말을 한다란 뜻이에요. 그치? 내가 내할 말을 하는데 어떻게? On equal terms? 동등한 조건에서 이런 non-confrontational, 대립적이지 않으면서 non-status, 지위와 상관없으면서 friendly manner, 우호적인 방식으로 발언권을 갖게끔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방식을 방해한답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의 흐름이 깨졌어. 아까 앞에서 글쓴이가 무슨 일이 하고 있었습니까? 더 나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거에 플러스의 흐름을 두고 있었어요. 그치?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고. 요 얘기 이어받으면서 개방적인 대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것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바뀌었다고요. 어휘 문제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흐름, 이 연속성이 깨지는가? 이걸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동등한 조건에서 우호적인 방식으로 글쎄 대화의 참여자들이 말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치? 말을 잘 하게끔 하겠지. 그래야지만 내 아이디어랑 타인의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나은 결과로 이어질 거니까. 따라서 방해하는 게 아니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가능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enables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왜? 우리가 동등한 조건에서 우호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신 거예요.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모든 참여자들은요, 그들 자신의 의제를 설정한답니다. 의제는 의논할 주제니까 말할 주제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based on their passion, 그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즉, 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할 주제를 갖다가 정해서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5번 어휘는 적절한 어휘가 되겠네요. Thus,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답니다. 질문으로부터. 근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 대화 중에 발생한 질문. 대화 중에 서로 막 주제를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새로운 지식도 팡팡팡 나오더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과정입니까? 항상 이어집니다. 놀라운 학습과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it is here that이라고 하면서 이거 강조구문이거든요. 근데 몰라도 괜찮다. 얘를 강조하는 것이고 앞에서부터 쭉 해석해주면 된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up an innovation comes into play. Come into play.

작동하는 거예요. 뭐가 작동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뭐가 작동합니까? Open innovation. 열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합니다. 음흠. 그래, 무게 있는 소재가 되겠지요. 그치? 자, 이러한 과정에서 뭐가 작동할 수 있다고? 열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요. 그치? 뭐로써? 문화로써. 근데 어떠한 문화입니까? 자, 뒤에 뭐가 나오냐면 소대급 나와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로 가는 거죠. 너무 뭐해서 어떤 문화입니까? 너무 효과적이라서 이게 뭐하기도 해요. 거래 비용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거래 비용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데? 아이디어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열린 혁신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이런 효과적인 문화를 통해서 아이디어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비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때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나 혼자서 막 고군분투를 해보게 되면은 시행착오 때문에 계속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에도 비용이 들 것이고요. 아니면은 재개발뿐만 아니라 뭐 나 혼자 정보를 탐색하는 데에도 돈, 시간, 노력 같은 게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적인 문화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난 겁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1번 문제 있습니다.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흐름을 잘 읽어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아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더 나은, superior이라고 하는 어휘가 첫 번째로 긴가민가 했다면 머리 넣어보자, 반열을 넣어보자. 반이어 넣어보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우리 플러스의 흐름 계속 이어지는 느낌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답으로 골랐던 문장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개방적인 대화 문화는 참여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대립적이지 않고 지위와 상관없이 우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 겁니까? 자, 고객들이 막 의견을 던져요. 주제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라이더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위치가 궁금해요. 라든지 아니면 언제쯤 도착하는지 예상 시간이 궁금해요. 아니면 음식이 식어서 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개선 좀 해주세요. 막 의견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포장 상태도 개선을 하고요. 실시간 위치 공유라든지 예상 도착 시간 같은 것도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고객의 항의도 줄어요. 뭔가 환불과 재배달 비용도 줄어들 거고요. 고객의 항의가 줄어들므로써 고객센터의 인력 부담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겠지. 그게 다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조금 더 도와가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삽입 갑니다. 문장 삽입은 38번, 39번.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연습했던 순서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문장 삽입 두 문제입니다. 보통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 배점이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잡아야지만 등급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유형이고요. 미션은 오로지 위치 찾기고 그 위치에 들어가야만 하는 근거가 존재할 겁니다. 순서 문제랑 접근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머리 특히나 느껴줘야 돼요. 단절. 단절을 느껴야 되는데 단절을 느끼기 위해서는 항상 앞뒤를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앞만 보고 이거 나왔으니까 주어진 문장 들어가야 해 하고 그 번호를 고르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요. 뒤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뒤랑도 연결이 찰떡같이 되는가 꼭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연결사 대명사 나오면 땡큐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내용 해석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방향으로 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계적 스킬을 사용하기보다는 내용 해석을 바탕으로 답 찾는 연습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주셔야지요. 단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Likewise라고 해서 무슨 뜻? 마찬가지로란 뜻이에요. 어떨 때 씁니까? 비슷한 내용이 추가될 때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Reproductive success, 번식 성공이 increases, 증가한답니다. 얘와 함께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미의 나이와 maternal이라고 하는 건 모성의 어머니로서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성 경험이 많을수록 번식 성공이 증가하더라? 라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깔끔하죠, 그치? 다시, 번식 성공이 증가한답니다. 어미의 나이 그리고 모성 경험과 함께 증가한다고요. 내용 다시 한번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주자면은 번식 성공이 증가하는데
뭐와 함께?

어미의 나이, 모성 경험과 함께 증가하더라. 이 내용 잘 잡으시고요. 읽어 내려가면서 단절 찾는 겁니다. 가볼게요. One of the hallmarks of Dolphin Society, 돌고래 사회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높은 수준의 variability, 변동성입니다. 자, 뭐에 관한 글인 것 같습니까? 돌고래 사회요. 돌고래 사회는 뭘 가지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소재가 너무 넓어요. 돌고래 사회. 소재를 좁히러 갈 겁니다. 구체화 찾으러 한번 가보세요. 자, 이러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도 하고, enriches the social fabric, 사회 구조를 풍부하게 하기도 하고, and complicates, 복잡하게 하기도 합니다. 연구자의 욕구요. 뭐에 대한 단순하고 확실한 설명을 얻고 싶은데, 아, 너무 복잡하네. 이런 연구자들의 욕구를 갖다가 복잡하게 하기도 한다고요. 좋습니다. Not all female. 여기서 females는 돌고래 암컷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요. Not all이라고 하는 부분 부정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암컷들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As belonging to a band, 어느 한 무리에 속하는 것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의 현재 기준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소재의 구체화가 1차적으로 일어나긴 했습니다. 돌고래 암컷이요. 암컷에 대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글쎄, 모든 암컷들이 어느 한 무리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대. 무리에 속하는 암컷도 있고 안 속하는 암컷도 있고 무리마다 왔다 갔다 하는 암컷도 있더라. 지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고래 사회의 변동성이란 내용을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요. 뭐에 관한 이야기? 돌고래 사회. 돌고래 사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돌고래 암컷으로 일단 구체화를 했다고요. 괜찮으시죠?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1번 동그라미 등장했어요. Females, 암컷들은요. Employ, 사용하다, 활용하다란 뜻이죠. 사용한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Calf rearing. 자, 어려워졌어. 단어가 어려운데 뒤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조금은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Calf가 뭐냐면 새끼예요. 돌고래 새끼를 가리키는 거고요. Rearing은 양육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재가 더 구체화가 됐죠. 그치? 암컷들이 사용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새끼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일단 꽉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재의 구체화요. 자, 어떻게 구체화됐다고? 돌고래 사회 다양합니다. 변동성,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씨니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암컷들의 다양한 새끼 양육 방식.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얘를 꽉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그치? 자, 그러면서 ranging from 나왔습니다. 뒤에 뭐까지 나오냐면 두도 나옵니다. 이건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다라고 해서 사실상 예시입니다. 예시. 새끼를 양육하는 방식의 예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떤 암컷들은 뭐 합니까? 새끼들을 갖다가 alone, 혼자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암컷들은요. 새끼들을 갖다가 키우는데 누구랑 함께? 아하, band members, 무리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양하고 변화 가능한 규모로 존재하는 nursery groups는 보육 집단이잖아요. 그 돌고래 보육 집단의 무리 구성원들과 함께 기르는 돌고래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쉽게 쉽게 가자고. 홀로 새끼를 기르는 암컷 돌고래도 있고요. 아니면 구성원들과 함께 기르는 돌고래들도 있더라.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양육 방식이 다양합니다. 홀로 기르는 돌고래도 있고요. 아니면 무리에서 함께 기르는 돌고래도 있더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소재 구체화된 거 확인해 주셨고 우리 단절 느끼는 거 잘 기억하시죠? 봅시다. Overall, 전반적으로 Females rearing calves in larger, more stable groups, 더 크고 더 안정적인 집단에서 새끼들을 기르는 암컷들은요, 얘가 동사자리죠. enjoy, 누린답니다. significantly greater reproductive success than do others. 다른 암컷들이 그러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큰 번식 성공을 갖다가 누린답니다. 자, 지금 뭐가 등장해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까? 번식.

성공이지, 그치? 번식 성공. 지금 집단에서 새끼를 기르는 암컷들이 더 큰 번식 성공을 누린다라고 해서 이 번식 성공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 얘기가 또 어디서 나왔었더라? 주어진 문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번식 성공이 주어진 문장에 나왔었고 얘를 이끄는 표현이 likewise, 마찬가지로였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급한 친구들, 앞만 보고 답을 찾으려 하는 친구들은 3번을 고를 확률이 여기에서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치? 근데 그렇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항상 뭐까지 봐야 된다? 뒤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요 경우에 더 큰 번식 성공을 누릴 수가 있더라까지 살펴보셨는데 이 3번 자리가 단절이 맞는가를 느껴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 뒷문장 간의 연결이 어떠한가까지 살펴줘야 된다고요. 가봅시다. 지금 3번 뒷문장을 봤더니 does라고 해서 따라서 나오지요. 따라서. 따라서 지금 더 큰 번식 성공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암컷의 번식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처럼 보이냐면 be enhanced by group living, 집단 생활에 의해서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맞습니까? 집단 생활, 무리해서 함께 새끼를 길렀더니 번식 성공이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 집단 생활에 의해서 번식 성공이 커졌다. 괜찮다고요? 연결? 끈끈하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이건 아마도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같냐면 improved protection, 더 잘 보호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새끼들을 갖다가 뭐로부터? 포식과 다른 위협으로부터도 더 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 구성원들이 많으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새끼는 접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개체들이 접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회화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아마도 elder maternal care라고 해서 대리 양육이지요. 어미가 아닌 다른 개체가 그 새끼를 돌봐주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개체들을 접했기 때문에 번식 성공이 더 커졌던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다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3번 동그라미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이 찰떡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번식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3번을 골랐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어요? 가봅시다. In examination, 조사에서 무엇을 조사를 했냐면 행동 차이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행동 차이를 조사를 했습니까? 초산인 어미와 경험이 있는 어미 간의 행동 차이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어미가 초산인가 아니면 경험이 많은가가 나왔습니다. 경험이 없는가 있는가의 차이니까 지금 어미의 나이, 모성의 경험, 요 내용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조사를 했다라고 했으니

번식 성공이 또 증가하더라. 요 내용을 뒷받침하러 가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저희 행동 차이에 대한 조사에서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글쎄, 경험 있는 어미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Maintain greater synchrony with and closer distances to their calves. 자,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전치사 공통 목적으로 얘가 등장한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그들의 새끼랑 더 큰 동시성을 유지하고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동시성이라고 하는 게 뭐랍니까? 행동을 맞추는 거랍니다.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새끼가 방향을 틀어. 거기에 맞춰서 어미도 같이 방향을 틀고 속도를 맞춰 나란히 가는 겁니다. 따라서 새끼가 저 멀리 혼자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거리도 가깝게 가깝게 유지하면서 새끼가 숨 쉴 타이밍이다 하면 같이 수면 위로 점프해가지고 숨도 같이 쉬는 겁니다. 왜? 새끼 혼자 수면 위로 번쩍 뛰어 올랐다가는 포식자한테 발각되어서 잡아먹힐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예요? 새끼를 더 보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제공을 했답니다. 그 새끼 환경에 대한 더 큰 통제를 갖다가 제공을 했답니다. 그치? 나란히 수영하고 숨 쉴 타이밍도 같이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환경 통제까지 잘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번식 성공률이 더 높아졌구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마지막 5번 뒷문장입니다. 경험 있는 어미들은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포함시킵니다. 다른 어미들, 새끼와 함께 있는 다른 어미들을 무엇으로? 가까운 동료로 포함시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비슷한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 어떤 식으로 찾아줬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요? 일단 항상 뭐까지 보자, 뒤까지 보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뿐만 아니라 이 뒤와의 연결까지 잘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지금 주어진 문장을 넣는 데 있어서 단서 역할을 했었던 likewise, 마찬가지로.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비슷한 내용을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요 내용까지 잡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요인인 집단 안에서 새끼를 키움으로써 번식 성공을 높인다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4번 자리, 번식의 성공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어미의 나이와 모성 경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인을 뒤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미의 경험에 따른 새끼 돌봄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문장 삽입까지 함께 하셨고요. 40번 요양문으로 갑니다. 자, 요양문. 말 그대로 요양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읽어야 돼요? 요양문 먼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요양문을 먼저 읽으면서 내가 캐치해야 할 빈칸 A, B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선택과 집중, 전략적으로 지문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양문의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긴 지문을 다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빈칸 A, B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나는 A, B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찾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지문을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선택지 구성이 최근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5, 5 구성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10개의 선택지 어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선택지 어휘 학습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양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오답률을 쭉 분석을 해보자면 한 오답률 10등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즉 정답률이 한 30에서 50% 생각보다 안 높아요. 왜 그럴까? 문장 번호를 보시면 40번이에요. 40번이라고 하는 위치상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때 만나게 되는, 아니면 작문 유형을 먼저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풀게 되는 독해 문제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확보 한 1분 20초에서 30초는 반드시 확보를 해놓는다라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답 찾는 게 크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이 점수는 무조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약문 먼저 살피셔야죠. 자, babies. 주인공은 아기들인가 봅니다. 아기들은 적극적으로 심리 실험을 수행을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지금 뭐 나왔어요? 아기들이 심리

실험을 수행하는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등장했어요. 그렇지? 자, 그러고 나서 by-ing 뒤에 뭐 나옵니까? 그 방법 등장합니다. 뭐 함으로써, 반응함으로써 A한 어른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표현력이 풍부하거나 과장된 제스처로 반응한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시험하는 거죠. 어른의 B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지금 내용 덩어리를 일단 나눠봤어요. 아기들이 뭘 합니까? 심리 실험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방법 안에 빈칸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A한 행동에 과장된 제스처로 반응을 함으로써 어른들의 B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그치?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아기들이 뭐 합니까? 심리 실험을 갖다가 수행합니다. 자, 왜 수행하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글쎄, 어른들이 A한 행동을 했을 때 과장된 제스처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른의 B를 갖다가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좀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A와 B가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면서 선택지 분석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 정리 갑니다. 전략적 읽기로 가셔야지요.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이들이 보는 패턴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또한 뭐도 합니까? 심리 실험도 수행을 합니다.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 봤던 내용, 그치? 무엇을 탐구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할 거예요? For example, 예시가 등장할 건데 심리 실험의 예시가 등장하겠죠. 근데 한 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시면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심리 실험의 내용이 또 등장할 건데 이 속에서 A, B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심리 실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애트로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9개월 정도 된 아이들을 갖다가 뭐 하게끔 했냐면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엄마들이 누구 등장했어? 어른들 등장했어. 엄마들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Adopt a perfectly still pose. Still이 형용사로 쓰이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완벽하게 가만히 있는 자세를 갖다가 취하게끔 하는 걸 아이들이 본 겁니다. 그치? 자, 이것은 어떠한 건가 봤더니 일종의 impassive, 감정이 없는 무표정한 iron face, 강철 같은 굳은 표정을 엄마가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 어른의 행동이 났어. 지금 어른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갑자기 완벽하게 가만히 있어. 어떤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굳은 표정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어떤 행동?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요 정도 한번 가볍게 잡아보시고요. 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기들은요. 불안해졌답니다. 이것에 의해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울기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들이 그 다음에 과장된 제스처로 뭔가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살펴보러 갈게요. 자, 불안해하고 우는 아기들도 있었지만 벗으로 뒤집으면서 아기들은 또한 뭐도 했습니까?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평소와는 다른 즉 특이한 표현력이 풍부한 제스처를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뭐를 시도하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task what was wrong. 뭐가 잘못됐지? 우리 엄마가 평소에는 항상 나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된 제스처로 갖다가 막 이제 엄마한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 혓바닥을 내밀고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에베베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가 안 웃어? 계속 무표정이야? 아,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하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이거는 요양문에 나왔던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B에 대한 단서는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 두 번째 실험 속에서 우리는 B에 대한 단서를 얻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 대신에 아기가 어른을 모방하는 거 대신에 이번에는 어른이 아기를 모방했습니다. 모방했는데요. 흉내를 냈습니다. Everything that the baby did. 아기가 하는 모든 것을 흉내를 냈습니다. 자, 또다시. 모 났으니까 어른의 행동. 자, 근데 이어서 이 어른의 행동을 어떠한 형용사로 받는지를 한번 보셔요. Faced with, 직면하여. That's extremely peculiar behavior. 자, 요 단어. 알았으면 다 바로 찾지요. 그치? 매우 어떤 행동? Peculiar. 특이한 행동. 특이한 행동에 직면해서 한 살짜리 아기들은요,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실험을 갖다가 했다고요. 어떤 행동이라고? 특이한 행동이라고.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행동을 어른들이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아기들은 뭘 했습니까? 만들어냈습니다. 이상한 과장된 제스처를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요약문에 나왔던 정보지요. 마치 뭐 하려 하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겁니다. 뭐인지 글쎄 실험자가 정말로 따라하는가? 그 행동마저도 따라하는가? 시험하려 했다. 요거 아니겠어요. 그치? 아기들은요. 위글 흔들었습니다. 손을 갖다가 특히 이상한 방식으로 흔들었답니다. 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he other to do the same. 그 어른이 똑같이 행동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들아 지금 봐봐. 테스트하려 했어요.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글쎄 실험자 즉 어른이 그 행동마저도 모방하는가? 어른이 그것마저도 똑같이 하는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즉 어른의 뭐를 살피려고? 반응을 살피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요 정도 잡으시고 뒤에 직접적인 단서 또 나옵니다. 아기들은요. were as intrigued,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흉내 때문에 강한 흥미를 느꼈어요. as 구문입니다. 끊으시고 뭐만큼이나 라는 해석만 더해주시면 돼요. 뭐만큼이나 they were by the stone face. were 뒤에는 intrigued가 지금 생략된 거 아니겠어요? stone face는 아까 나왔던 iron face랑 똑같은 거예요. 강철 같은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때문에 흥미를 느꼈던 것처럼 이 흉내에 의해서도 흥미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아기들은요. 뭐 했습니까? Get a reaction. 반응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어른들로부터의 반응이요. 직접적인 단서 나왔죠? 아이들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어? 어른들로부터의 반응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줄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를 이해하는데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고요. 좋습니다. 뭐를 시험하려 했다? 어른의 반응을 시험하려고 했다. A, B에 대한 단서 다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문 아까 읽었으니까 선택지 분석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겠지요? 지금 A, B 보시면은 A가 다섯 개의 어휘가 다 다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 1, 2의 구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B에 대한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역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치? 어떻게 간다고요?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딱 보이잖아. response, 반응. 4번, 5번으로 바로 추릴 수가 있어요. 그치? 자, A 자리는 뭐 들어갑니까? 특이한, 평소와는 다른 들어가야 됩니다. familiar, 익숙한, 친숙한이란 뜻이고요. 4번의 unusual, 이게 특이한이란 뜻이니까 답은 4번으로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어휘 살필게요. 1번의 curious, 호기심 있는,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distinctive, 독특한이란 뜻입니다. B 자리에는 approval, 승인, 인정이란 뜻이고요. involvement는 개입이란 뜻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요약문은요. 쓰인 틀을 막 뭔가 특별하고 굉장히 특이하게 정리할 만한 건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강조할 건 뭐가 될 거냐면 요약문. 절대 대충 읽지 말고요. 내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내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내가 캐치해야 하는 A, B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전략적으로 긴 지문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두 종류가 등장했습니다. 실험,
1과 2에서 A, B에 대한 단서를 각각 잡아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습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약문은 우리말 해석입니다. 아기들은 어른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표현력이 풍부하거나 과장된 제스처로 어른의 특이한 행동에 반응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 실험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어휘입니다. 우리 아까 만났던 문제니까 유형의 틀은 건너뛰고 바로 문제 갈게요. Our scarce resources are rival. 자, 지금 두 개의 이탈릭체로 강조 효과 넣고 있습니다. 그치? 모든 희소 자원들은 경쟁적입니다. 희소 자원들은 경쟁적이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used by one person.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leaves less of the resource, 그 자원을 덜 남기게 된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요게 질이고 요게 양이지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줄어들게 된다고요. 그게 희소 자원이고 특징은 경쟁적이다라고 해요. 근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찐 소재는 다음 문장에 등장하죠. However, 그러나 then resources, 많은 자원들은요, are non-rival. 비경쟁적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찐 소재, 비경쟁적인 자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한 사람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덜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자원이 조금 남지 않는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비경쟁적 자원. 자,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사용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용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가 등장했습니다. When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일 때 there is no competition for use, 사용을 위한 경쟁이 없어요. 사용을 해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사용을 위한 경쟁이 없겠지. 그래서 비경쟁적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The resource,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건 the scarce in economic sense, 경제적인 의미에서 희소하지 않습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게 희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희소한 자원은 경쟁적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비경쟁적 자원이에요.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은 희소하지 않은 게 맞구나. 1번은 가볍게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질 찰나에 바로 예시 등장하죠. 이게 samples.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Street lights, 가로등도 있고요. Then a different ecosystem services, 많은 생태계 서비스도 존재하고요. And information, 정보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빛. 내가 본다고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못 봅니까? 아니죠. 생태계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숲과 나무 때문에 공기가 정화돼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그게 생태계 서비스인데 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공기를 못 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경쟁적 자원의 예시가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다음 문장에 새로운 소재, 개념이 등장합니다. 잘 잡아주셔요. Price rationing이라고 해서 친절하게 별표 단어까지 줬어. 가격 배급. 가격 할당이라는 뜻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가격을 붙이는 거야. 그치? 가격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새로운 내용 들어갔어요. 여기다 뭐 할 거라고? 가격을 붙인다고. 좋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가격을 붙이는 것은 reduces use, 사용을 줄입니다. 사용을 줄이고요. 따라서 뭐도 줄입니까? 사회에 대한 가치도 줄인답니다. 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quantity, 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양은 그대로예요. 양은 그대로인데 사용도 줄이고 사회에 대한 가치도 줄인답니다. 뭘 했더니? 비경쟁적 자원의 가격을 붙였더니. 그리고 이것은 어떠합니까? Inefficient,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 거 맞습니까? 지금 양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안 써. 그래서 사회에 대한 가치도 낮아졌어.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 맞겠습니다. 그치?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쵸? 가격을 붙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양은 그대로인데 사용은 덜 하고요. 사회에 대한 가치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셔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합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태양 에너지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개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Patent test.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낸 것이 그 기술을 어떠하게 만들었습니까? Excludable이라고 해서 이거는 배제성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얘들아, 배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배제해. 나만 쓸 거야. 너 쓰려면 돈 내고 써. 즉, 돈을 내지 않으면 못 쓰게 되었다. 요 얘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배제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그러하다면 It can be sold at a price. At a price라고 하는 건 어떤 가격, 상당한 가격에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상당한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냥 개발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특허를 냈기 때문에 배제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가격에 판매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끗한 태양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경쟁적 자원입니다. 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원리, 아이디어, 설계도라고 하는 거 복제해서 계속 쓰면 되거든. 내가 그 기술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비경쟁적 자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무한으로 복사해서 쓰다 보면 그 기술 개발자는 한 푼도 못 벌어.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특허를 내서 돈 안 내면 너네 못 쓴다? 지금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넘어갑니다. A positive price. 여기서의 positive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양의, 즉 가격에 플러스가 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만 원, 100만 원 양의 가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양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사용을 줄일 거고요. 이어질 건데요. Less substitution. 즉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잖아요. 대체를 줄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벗어나려는 대체랍니다. 경쟁 에너지원, 예를 들어서 coal, 석탄이에요. 석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양의 가격은 사용을 줄일 거예요. 지금 태양 에너지 기술의 가격이 붙다 보니까 사용을 덜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덜 대체하게 될 것이지. 우리 지금 석탄 같은 거 석탄으로 더 넘어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석탄을 대체하는 것이 태양에너지 기술인데 그 대체를 덜 하게 되겠지요. 그치? 내용 흐름 괜찮은 거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전체 사회는 suffer, 고통을 받을 거예요. 손해를 입을 거라고. 왜? 사람들이 태양에너지 기술 안 쓰고 석탄만 막 쓰다 보면 환경오염이 심해질 거니까 사회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시장은요. Will only provide, 제공할 것이랍니다. 비경쟁적 자원을 뭐 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것이냐면 글쎄 그것들이 배제성을 가져서 can be sold at a price, 상당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비경쟁적 자원을 갖다가 제공할 거래. 왜? 시장은 돈이 돼야 되거든. 그치? 돈이 되어야 하니까 시장이 비경쟁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기에 가격이 붙은 경우라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Artificial scarcity,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비경쟁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을 지니지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가격을 붙임에 따라서 이것은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내겠지요. 그치?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이게 뭐도 만들어낼 거야? 인위적인 희소성도 만들어낼 거야.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쵸? 괜찮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어휘가 지금 5번밖에 없어요. 얘가 답이겠구나 하고요. 이 표현 잘 살피셔야 됩니다. Paradoxically 무슨 뜻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앞에서 봤던 상황과 역설적인 상황이 제시가 될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The value of non-rival resources to society, 비경쟁적 자원의 사회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is minimized, 최소화가 된답니다. 아주 아주 작아질 거랍니다. 그치? 어떠한 가격에서? At a price of zero, 그러니까 0의 가격에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니? 0이 됐어요. 가격이 없어. 가격이 0원이야, 0원. 그랬을 때 얘가 사회에 대해 지니는 가치가 가장 줄어들겠니? 우리 지금 어떠한 경우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격이 붙은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가치가 줄었지. 그러면 이거와 역설적인 상황. 만약에 가격이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가치는 올라가겠죠. 극대화가 되겠죠. 그치? 따라서 얘가 탈락이구나. 가치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이어에 해당하는 maximized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0: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 가치는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격, 0이라는 가격에 시장은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스윈트 정리 가면요. 우리 여기에서는 앞뒤의 역설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치? 자, 역설적인 상황이 어떠했더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 가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그것을 공급은 해줄 것이지만 사회에 대한 가치는 줄어들 거예요. 자, 반대로 가격이 제로가 되게 되면은 시장은 그것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 대해 지니는 가치는 극대화가 되겠죠. 이게 역설적인 상황. 요 흐름을 잡아냈어야지만 답을 수월하게 골라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에 대한 비경쟁적 자원의 가치는 0의 가격에서 극대화되지만 그 가격에서는 시장이 그것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역설적인 상황 잘 잡아냈는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그 땡톡이라고 하는 거에 갑자기 가격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땡톡을 한 번 보낼 때 500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그 사용을 잘 안 하게 되겠지. 한 번 보낼 때마다 500원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내가 한 번 보낸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내게 되는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땡톡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비경쟁적 자원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붙이게 됐어. 그럼 사람들은 사용을 덜 할 거예요. 사회에 대한 가치도 줄어들 거. 예를 들어서 사용을 덜 하니까 사람들은 정보 공유도 덜 하게 될 것이고 내 친구 관계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사회적인 연결 같은 것도 굉장히 약화가 되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겠구나. 그러한 느낌으로 내용 잡아가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어휘 문제까지 함께 하셨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두 개의 어휘 문제 풀었는데 다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촘촘하게 연결이 되면서 어느 하나 놓쳐도 되는 문장이 없었지요. 강약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법과 어휘를 하나의 세트로 묶는다라고 했을 때 어휘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5강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유형들 많이 만나봤고요. 오늘의 긍정 주문, 휴대전화 없는 저녁 식사 기억하시지요? 아직 밥 안 먹은 친구들은 오늘부터라도 휴대전화 없이 이 식사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스윈트와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정리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유형들 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아직 새로운 유형 남아있습니다. 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0: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1: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영월은 예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마을로 꼽혀왔습니다. 범상치 않은 풍경 속으로 여행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청량포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서강의 물이 맑아 영월 팔경

세상과 이어주는 나룻배 없이는 오고 가도 할 수 없는 천연 유배지였던 셈입니다. 저 멀리 비밀스런 소나무 숲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갈밭을 지나 숲에 들어서면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어소가 보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리움과 한숨으로 지내야 했던 곳입니다.

이곳엔 신기한 나무가 있습니다. 충신이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노송 한 그루가 밖에서 담장을 뚫고 들어와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충절의 소나무입니다. 주위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어소 쪽으로 일제히 고개 숙인 모습이 참으로 장관입니다. 어소를 나와 당시 단종의 비통함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높이 30m, 600년의 풍상을 이겨낸 이 나무는 관음송입니다. 단종은 나무에 갈라진 가지 사이에 말을 타듯 올라가 앉아 슬픔을 달랬다고 하지요. 어린 왕의 한과 설움을 직접 보았던 산 증인인 셈입니다. 그리움을 뒤로 한 채 단종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영월 중심부에 자리한 이곳은 조선시대 지방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 건물입니다. 1457년 여름, 홍수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두 달 만에 관풍헌으로 처서를 옮기게 된 것이죠. 마당 앞 좌측에는 단종이 자주 올랐던 2층 누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빗댄 자규사와 자규시를 짓고 슬피 읊었다 하여 이후 자규루라 불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또 한 차례의 단종 고기 사건이 발각되고 세조의 명으로 금부도사 왕방연이 가지고 온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관풍어는 17 임금의 최후를 간직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낙화암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름다운 동강에 슬픈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낙화암은 부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종이 승하하자 그를 모시던 궁녀와 시종들이 절벽에서 차디찬 물속으로 몸을 던져 자결하였죠. 그 모습이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여 낙화암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강의 눈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종의 시신이 이 강물에 버려지기도 했지요. 세조의 후원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월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죽음을 거두어 몰래 선산에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종은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단종 능인 장릉으로 향합니다. 능으로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엄숙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단종 사후 240여 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0: 동일한 능호를 받고 왕릉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무덤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은 소박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홍살문입니다. 홍살문에서 제를 올리는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창도는 일반적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데요. 특이하게도 장릉은 기역자형으로 꺾여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다른 왕릉과 달리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정자각에서 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왕릉으로 지정되어 조성한 능이 아닌 탓이죠. 소년왕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 장릉에서 이번 여행을 마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따라 영월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아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민들께 의견을 받아서 전국 5개 권역에서 75개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행길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EBS에서는 함께 추진한 문화유산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여행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야기가 있는 문화재여행 함께 떠나보십시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2: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문장의 형식 하면 조금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이 내용들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의 주요 문장, 오늘의 메인 센텐스죠. 먼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e only sleeps in his red pajamas.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동사 sleep 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에? 동사 sleep 뭐 잠자다란 뜻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공부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죠. 자, 그래요. 특별히 공부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사 sleep을 오늘의 주요 포인트로 삼은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 sleep이란 동사가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형식 문장을 만드는 많은 동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형식 문장이란 건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제 주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죠. 서술어는 뭐지?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쉽게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히는 이제 서술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 속에 보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등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보어는 그럼 또 뭐죠? 목적어는 그럼 또 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일형식 문장에는 뭐 보어고 목적어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이 주어랑 서술어만 있는 게 일형식 문장인 거야 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듯 주어 서술어만으로 완성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보던 sleep 잠자다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동사들 우리가 조금 이름 붙여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닌데 아 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서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예문들을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헷갈리시는 게 아 뭐 보어고 목적어고 뭐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어 서술어 말고 다른 것들이 문장 속에 많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주어와 서술어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어 또는 목적어가 없다 하더라도 수식어가 붙어서 일형식 문장이라도 이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은 근데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렇게 일형식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자, 잠깐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완전이란 이름은요, 보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요. 보어가 필요 없으면 완전 동사고,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역시나 또 필요 없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 자동사를 이제 우리가 이런 말로써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일형식을 만드는 동사들을 말이에요. 참고로 이 완전 자동사의 예 중에 하나, 간단하게 이런 동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live. 그냥 그 뜻이 살다 라는 뜻으로서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듯 완전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에도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She lives in 부산. 그녀는 산다 부산에. 라는 뜻으로서 in 부산은 그냥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도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몇 형식인가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이 친구가 일형식 문장입니다. 왜요? live는 보어도 목적어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동사 clap 뜻은요, 박수치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ance 뜻은요, 춤추다인데 자, 이 동사 두 개 다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 선생님, 춤을 추다. 이 dance라는 동사, 춤을 추다라고 해석하면 을이 붙었으니까 뭐 목적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dance는 보어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상관없이 역시나 완전 자동사라는 거. 아 그래 영어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예문 보도록 할게요. 두 동사가 한꺼번에 쓰였죠. John danced and Susan clapped. 보면 주어 서술어 and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다시 주어 서술어로서 일형식 문장, 일형식 절이 두 개가 연달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해석해보자면 존은 춤췄고 수준은 박수를 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사로서 일형식 문장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가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볼게요. 먼저 우리말 읽어봅니다. 테드는 매주 토요일에 호수에서 수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수영을

해요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즉 수영을 하다라는 표현 안에 을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을을 붙으면 이거 목적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럼 삼명칭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건 영어 문장에 쓰인 동사가 보어 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문장의 형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이 문장 영작을 해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테드는 테드가 주어니까 테드가 가장 앞에 붙겠죠. 그리고 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 그냥 동사 swims, Ted swims로 끝난단 말이에요. 뒤에 보어 목적어 쓰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이 친구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다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자, 테드가 수영을 하는데 어디서 수영을 합니까? In the lake. 호수에서 수영을 하죠. 언제 수영을 해요?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수영을 하죠. 이렇게 요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지만 보어와 목적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이거 일형식 문장이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ed swims in the lake every Saturday.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He only sleeps in his red pajamas. 그는 오직 잠을 잔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in은 어디 어디 안에서라는 맥락에서 이제 그의 빨간색 잠옷 안에서라는 뜻이니까 그의 빨간색 잠옷을 입고라고까지 해석해 주셔야 되겠어요. 해석 문장 해석해 보자면 그는 오직 그의 빨간 잠옷 그것만 입고 잠을 잡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요 잠을 자다라는 거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도 잠을 자다 을을 붙어서 읽기는 하지만 영어 문장 자체에 보어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 일형식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Hi guys, I'm so happy to see you. This week, we are going to make our legs super strong. Are you ready?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다리 근력 운동을 해볼 겁니다.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시고 가실게요. Let's go.
0: This puppy is so cute, I can't get over it. Let's take her home.
2: Yeah, right. Like that's going to happen.
0: No, on a serious note, I think she'll be very happy with us.
1: 네,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a random note 또는 on a serious note, on a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고 note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일단 on a serious note 먼저 보고 가실게요. This puppy is so cute, I can't get over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is puppy is so 강아지가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I can't get over it. 감당할 수가 없어. I can't get over it.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Let's take her home 이럽니다. Let's take her home. 그럼 집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eah, right 이러죠. 아유, 퍽이나 그러겠다. 아유, 퍽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Yeah, right 이렇게 쓰는데요. Like that's going to happen. 그 연장선이에요. Like that's going to happen.

0: Phew.
1: That was difficult, but that was fun, right? Those were leg lifts on equal balance pose. Good job. We will be doing other workouts to work on our legs all throughout this week. 아, 네, 오늘 우리 다리 근력 운동 첫 자세, 첫 운동 같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다리 근육 만드는 데 효과적이니까 자주 해주시고 영어 표현 우리 on a random note 그리고 on a serious note 이렇게 배워봤어요. on a fun note 이런 식으로 뭐 on a funny note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웰컴 백 투 웨이시픈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소금 사막에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it? Good job. 잘하셨어요. 바로 7시간을 달린다고 했죠.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every second heading to 뭐 is jolly 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로 향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캐치하셨겠죠? 도로를 7시간. 도로라기보다는 그 기차가 달리는 길이니까 길을 7시간 동안 달린 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이어질 때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2.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0: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1: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살라르 대 우유니로 향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Jolly.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고지대가 제공하는 도로를요, 7시간 동안 달린 후 현지 기차가 나를 소금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인지 이 전체의 직독직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들어볼 텐데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또는 왜 안 들리지? 라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2: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1: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every second heading to 어디 is jolly 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각각의 단어에 다 강세를 주는데 to와 is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얘기합니다. 자, 강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강세의 단어들이 모두 다 음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음절 어디 위치에 강세를 주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모두 다 내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Every second heading to 뭐 is jolly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이때 heading 발음할 때 heading이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우리 귀에 들릴 때는요 heading 거의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되는데 T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서 르처럼 들리는 것과 똑같이 이 D 사운드 역시 모음 사이에서 이렇게 들려요. 르르 heading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단어에 강세 주면서 해볼게요. Go go listening one. Every second heading to is jolly. 네, 졸리보다는 자, 아에 가깝게 오 사운드, 즉 오 철자에 강세가 가게 되면 아에 가깝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리고요. Go go listening two. Every second heading to is joll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three. Every second heading to what is jolly? Excellent.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한 번 더.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자, 여기서 for, on, the, 기능어죠. After running for 7 hours. 이때 전치사 for는요, 길게 발음하시면 안 되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기능어에 속합니다. for를 길게 발음하면 숫자 4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약하고 빠르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n the road. R 발음할 때 아시죠, 이제는? 우 하면서 roa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Okay, Google listening 2.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잘하시네요. 자, Google listening 3.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Road. Good job.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One.
0: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3: 2.
0: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1: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something. 자, 매 순간 순간. 근데 어떤 순간? 자, 어디로 향하는?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To the Salar de Uyuni. 그 향하는 것은요, is something. 빈칸에 네, jolly라는 단어, 즐거운, 행복한 이란 뜻이죠. Okay.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something 했는데, 자, local train 하게 되면 그 현지 기차, 그쵸? 그 기차가요, took me, 나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로요? Into the salt 어디인데, 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가 desert.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막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후에 먹는 음식을 후식이라고 하는데 요건 또 철자가 S가 하나 더 들어가죠. 발음도 desert가 아니라 desser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할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after running for 7 hours. 자, 7시간을 달린 후. 근데 어딜 달린 거죠? On the road. 길을 달리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Provided by the highlands. Highlands 하게 되면 고지대인데 이 고지대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길을 7시간 달린 후에 나를 현지 기차가 어디로 데려다 주었다? 사막, 그 어떤 사막? 소금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And the next day, 그리고 다음 날, I meet the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맞아요. World of light. 이게 빛의 세계가 되겠네요. 다음 날 빛의 세계를 만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1: 네,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나요? 100%가 될 때까지 연습해서 여러분들 청취 실력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네, 요새 영어 인터뷰가 많죠? 그러면 얼마나 긴장을 해요? Oh my gosh, what am I going to say? All right, so today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자, 우리가 그동안에 we talked about job experience or work experience. Now we're going to shift gears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our 장점. 네, 이런 인터뷰에서는 아, 이거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 본인의 장점이 뭘까요? 그럴 때 이제 좀 자랑을 해야 되죠? Alright, so let's see what answer we have today.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저는 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Mm-hmm.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one possible answer that you can give is that you work very well with other people. 이렇게 팀 구성으로 일이 많이 이루어지죠. So, 저는 그거를 아주 잘합니다. 이런 거를 자랑을 합니다.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myself,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I don't know,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So,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player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스포츠 팀할때 player들이 있죠. sports player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이죠. 뭐 스포츠는 아니지만 일하는 환경에서 한 팀으로 이렇게 막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So, I'm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출근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In business,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This is a good quality.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저는 팀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So, I feel that, 아시죠? 네, 생각한다고요. 네, so much can be done. 아주 많은 거죠.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As a team. 네, 팀으로서. No. Alright, next one is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Okay, let's see.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 think you know what this word side by side means. 자, I enjoy working. 네, 일하는 거는 뭐 즐기는 거죠. 일을 어떻게요?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f something is side by side, it's like side by side. They are You know, side by side. Okay. 그래서 같이 side by side 일한다는 거는 아주 함께 가까이 일하는 거예요. 네,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Yes, right next to each other. This is my coworker. I'm here. This is my coworker. We're all working side to side.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Great. So let's move on to some specific details in this whole answer. Okay, key phrase, team player. 자,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 네, so basically you work well in a team. 자, 팀 안에서 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자, 그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이라면은 우리는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business interview나 아니면 business 이런 어떤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면 같이 잘 일해야 되니까. We are looking for a team player. 팀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Alright?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are you a team player? 자,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are you a team player? 자, 당신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나요? Do you like to work alone? Or 아니면 단체 작업을 잘 하나요? Yeah, I mean, everybody is different. Some people like to work alone. Some people like to, you know, work as a team. You are a team player. 근데 아마 직장에서는 team player, being a team player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because you have to work with other people. Okay? So, team player, very important, and you should try to be a team player. All right, next. Side by side, 함께, 나란히. 네, of course, there was a really famous English textbook called Side by Side. Okay, all right. We worked side by side for many years. We worked side by side for many years. 자,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함께 나란히 일했다. So, you can say we worked together for many years. 네, this is okay too. 네, 왠지 side by side 하면은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란히, 함께, 아주 타이트하게.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Garbage versus trash. Garbage versus trash. Garbage 단어들은 garbage 그리고 trash입니다. 둘 다 쓰레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어민들은 사실 이 뉘앙스 차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뭔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arbage, trash. 일단은 garbage부터 볼게요. 네, garbage. 여기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중간에 여기 R 있죠? 그래서 R는 혀가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음절은 gar. car 할 때 gar.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은 bidge. bidge. garbage. garbage. 네, 강세는 첫 음절을 주시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네, garbage 같은 경우는 주로 부엌과 욕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garbage

것이라고 합니다. 네, 원어민들도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하지만 뭔가 집에서 그런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그냥 garbage라고 표현한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아, 일단은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The garbage can is full. Garbage, 젖은 쓰레기. Garbag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라고 할 때는 take out, 가져다가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라서 the garbage 혹은 상대방이 어떤 쓰레기인지 아니까 the garbage. 그래서 주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garbage라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남편이나 아내분한테 Honey,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네, 쓰레기차는 언제 와? 네, 쓰레기차는 트럭이잖아요. 그래서 garbage truck라고 하고요. 신기하게도 trash truck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차는 물론 다양한 쓰레기를 가져가지만 garbage truck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찼어. The garbage can is full. 네, 가득 찬 거는 full. F 발음 명확히 해주시면서 풀 아닙니다.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네, 이것도 뭔가 garbage can이 욕실이나 주방 쪽에 있는 garbage can이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garbage can is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좋아요. 다음 단어 trash로 넘어갈게요. 네, trash. 일반적인 쓰레기입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tr로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chr 이렇게 발음하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trash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ch 발음으로 시작해서 trash. trash. Very good.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trashy가 아니고요. trash. Okay. Trash는 가구나 폐기물과 같은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거는 Trash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그게 뭐 쓰레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쓰레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도 원어민들도 Trash 단어를 씁니다. Garbage도 쓰긴 쓰지만 Trash가 뭔가 더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정리하면 Trash는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 예문들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rash, 일반적인 쓰레기. Trash,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해변에 있는 저 쓰레기들 좀 봐.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물론 원어민들도 여기서 look at all that garbage on the beach 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garbage는
부엌이나 욕실에 있는 쓰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둘다 교체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두 번째는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네, 전에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라고 했지요. 네, 여기서도 둘다 가능합니다.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더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다양한

쓰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둘 다 괜찮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입구가 쓰레기로 막혔어. 근데 느낌은 이 trash가 뭔가 버려진 뭔가 가구, 폐기물 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네, garbage는 주로 젖은 쓰레기, 부엌이나 욕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쓰레기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둘다 교체 가능하고요. 사실 원어민들도 이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체 많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trash는 뭔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출근 준비를 한다든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여러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행위와 그 상황들의 일상사들을 영어로 이번 주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쓰면 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루틴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루틴도 좀 잡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휴가 때, 뭐 쉴 때 하는 루틴. 자, 루틴은 뜻이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아침 루틴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람을 듣고 벌떡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화장실로 곧장 가서 뭐 세수를 한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자, 일어나다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표현이죠. Wake up at 6. 자, up은 앞에 동사에 붙은 구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wake라고 하는 동사가 up과 붙어야만 잠에서 깨다. 이렇게 완성형이 되는 거죠. get up이라고도 하죠. wake up, get up. 둘 다 힘을 뒤에 줘야 되죠. 자, wake up at 6 해서 6 o'clock 그냥 줄여서 6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실제 일어나시는 시간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ke up at 6. Wake up at 6.
0: I wake up at 6. 자, 강세 들어보세요. I wake up at 6. 힘을 걷어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다. 이거는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더 자는 분, 누르고 더 자는 분도 있지만 벌떡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벌떡 일어나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 점프라고 하는 동사를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원어민 집필팀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를 이제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이 점프라는 게 뛰는 거죠.

0: Jump out of bed. 양쪽에 힘주고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오케이. 이따 요거 갖고 영작도 하나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곧장 간다. 자, 이 가다는 뭐 go to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곧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Straight 같은 거 쓰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그렇죠? 나 일어나자마자 I wake up at 6 and I go straight to the bathroom.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면 돼요. 나 6시에 일어나서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그렇죠? 곧장 뭐 커피 한잔 마신다. 곧장 화장실로 간다. 루틴이 약간씩은 다를 테지만 어쨌든 이 표현들을 알고 쓰시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강세 들어보세요.
1: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0: 되게 쉬워요.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이런 콜로케이션을 알면 회화가 좋아집니다. 문장 해볼까요? 벌떡 일어난다 할까 있었죠? 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하면? 알람이 울리자마자 요런 거를 좀 처리해볼까요? 우리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나는 저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예? 뭐 반대이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것만 이 울리다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알람이 울리다. Go of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화재경보기 같은 게 찡 하고 울리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 알람 같은 것이 막 울리는 걸 go off라고 합니다. 물론 핸드폰에 노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알람이 울리는 거니까 go off 강세 뒤에 주고 goes off 해서 3인칭에 해서 붙였습니다. I jump out of bed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As soon as my alarm 뒤에 강세 alarm goes off. 자, 강세 다섯 군 됩니다.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들어볼게요.
1: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0: 오케이. 너무나 유용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트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커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켜시는 분도 있고 휴대전화 메시지, 그죠?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고 자,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 휴대폰으로 커피 마시다. 만들어야 맛있겠죠? Make some coffee, drink 한 마시는 거고 커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린다든가 탄다든가 뭐 여러분이 뭐 방식 있겠죠? Make some coffee, 썸 넣어가지고 make some coffee, 이건 쉽죠? 들어볼게요.
1: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0: Okay. 텔레비전을 본다기보다 그냥 틀어놓는 느낌. 그냥 틀어놓는 거. Turn on the TV. 넣어야 됩니다. Turn on the TV. Turn on TV. 하지 말고 turn on the TV. 자, 이렇게 축약어는 강세를 주로 뒤에다 조금 더 줘요. Turn on the TV가 아니라 turn on the TV. 이렇게 들어볼게요.
1: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0: 뱅고. 자, 휴대폰 메시지 check. Check. Check messages on my phone. 자, 휴대폰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기기 앞에는 in 전치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on이에요. on. 기기 상에 있다는 뜻으로 이건 좀 정확도를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책에 힘 살짝 줘도 돼요. 메시지가 메인이니까 check messages on my phone. 강세 양쪽 주세요.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문장이 나올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전화기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번째 루틴. 전화기 딱 보면서 메시지 확인. The first thing I do. 자, 이걸 주어로 잡아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주어로 잡은 거예요. The first thing I do. 이게 주어입니다. Is to check. 이거 투부정사죠. Is to check. 확인하는 것이다. Messages on my phone. Is to check messages on my phone. 이렇게 가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그러면요. 출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출근 준비를 하다. 출근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work라는 단어 계속 쓰면 되는데 get ready for work. 아이고, 간단하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에 붙어야 이게 말이 술술 나옵니다. Get ready for work.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 걸 그냥 have breakfast 쓰셔도 되는데 grab란 단어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원어민 지필진도 요 grab란 말이 약간 가볍게 느낌이 있는 동사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럼 grab some breakfast라고 하면 막 정식으로 먹는 느낌보다 가볍게 손으로 쳐서 먹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grab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grab a drink, 그럼 가볍게 한잔하다. grab some coffee, 가볍게 커피 한잔하다. grab some breakfast. 아침이 결코

0: 그 여유 있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아침을 아주 유유자적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침을 이렇게 요기한다. 요런 느낌으로 grab some breakfast. 요거 추천드립니다. 들어보세요.
1: Grab some breakfast. Grab some breakfast.
0: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것. Head to work. Go to work 해도 돼요. Head to work. Head 자체가 향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일터로 향한다. 요게 출근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Head 동사 운용할게요. 자, head to work. 들어볼게요.
1: Head to work. Head to work.
0: 자, 그럼 문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한다. 이두 개를 좀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아침을 가볍게 먹고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를 먼저 문장을 잡고 뒤에다가 아침 먹는 걸 넣어볼까요? After 넣어가지고. 자, I grab some breakfast. 이게 아침 먹는 거죠. After 붙이면 요거 한 후에 앞에 거.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가볍게 아침 요기하고 출근 준비한다. 들어볼게요.
1: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0: 좋습니다. Very nice. 자, 오늘 거 정리할게요. 아침 루틴입니다. 오늘 주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 아까 jump 동사. Jump out of bed.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on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출근 준비하다. Get ready for work. For 주의하시고 get ready for work.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루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회사로 가게 되죠. 뭐 이제 학생분들은 학교로 가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관련된 루틴 또 다음 시간에 가볍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EBS e-앱 설치하고 방송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Do you remember? 이라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그 행동한 장소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질문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 Did you remember가 아니고, 그쵸? Do you remember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Do you remember 기억할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기억할 것이 뭐죠? 그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장소는 where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0: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 그 장소가 기억나요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과거 동사인데 이 주어를요 우리로 한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행동한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두의 식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지? 기억나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다라는 거는 그 동사 자체로 park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우리 주차했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은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주차를 어디다가 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나다, meet의 과거는 met입니다.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해서 어디서 우리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떠오르시죠? 처음 우리가 라는 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우리 어디 살았나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 살았는지 기억나느냐? 그럼 살다, l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해서 우리가 어디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그 살았던 장소를 한번 또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우리 화장실 휴지 어디다가 뒀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휴지 어디다 뒀나?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어떤 사물을 딱 하고 올려두는 거는요. pu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화장실 휴지를 뒀는지 기억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put이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put이 되니까 요거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억나요? 라는 건데 그 기억나는 거를요. 구체적으로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가 기억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럼 만나는 거는요. 되게 처음에 우리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마지막에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언제 만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But do you remember where we 하고 나서 first me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last met은 그렇죠? 마지막에란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어디서 뭘 했는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Where we first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한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장소는 where입니다. 그럼 언제는 뭘까요? 그렇죠? when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우리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였었죠. 자, 그러면은요.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라는 거는 Do you remember? 이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Don't you remember? 이라고 물어보시면은 그쵸? 아니,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on't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you remember? 이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를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기억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찬 하루 되고 계신가요? 하루 10분씩, 네, 매일매일 영어, 즐거운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의 Try Again, 이근철.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즐거워서 먹을 때도 있지만 정말 밥 먹는 게 고역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와, 이거 즐겁다. 오늘은 이 식당을 가볼까? 오늘은 저 음식을 먹어볼까? 이렇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분한테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같은 10분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10분이 아주 소중한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tally meaningless. 의미 없는 meaningless 10 minutes or meaningful 10 minutes. It's totally up to you. 자, 오늘도 let's make it meaningful with this first step.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개를 산책시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할 작정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작정은 정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작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미리 결심한 걸 이야기하죠. 자, 영어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Are you going to? 이게 왜 그러냐면요. going이 가다는 뜻이죠. 너 가고 있니? 원래 그런 뜻이에요. Are you going?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to 다음에 동작할 쪽으로 가고 있니? 해서 something pre-planned. 무엇인가 미리 계획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will과는 달리 be going to를 쓰면 정해진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느낌으로요. 너 뭐뭐 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Are you going to? 예, 빨리 하면 are you gonna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find out more examples here.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 그렇죠? will과는 다른 의미의 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인간이 과일이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채소도 하나가 아니듯 다양한 걸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어도요. 그래서 will은 순간적인 결심을 보여준다면 are you going to? 작정이야? 이런 얘기죠. 뭐뭐 할 생각이야?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산책할 작정이야? 산책이 뭐예요? walk죠. walk. 얼마나 쉬워요. are you gonna walk? 그렇죠. 물론 문맥상 너 택시를 탈 거야? 걸어갈 거야? 그때도 are you gonna walk? 걸어갈 거야도 되지만 문맥이 밥 먹고 났으니까 are you gonna walk? 이렇게 할 수도 당연히 산책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고요. 내게 말을 할 작정이야? 그러면 말하나 뭐예요? talk이 있고요. 그러면 are you gonna talk to me? 해도 되고요. 뭐뭐에 대해서 말할 거면 are you gonna tell me? Are you gonna tell me? 그래서 예전에 아주 tell me, tell me 할 때 그 tell me 할 때 여기는 tell to me라고 쓰면 틀리세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Tell me.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임대할 작정이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게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가 임대, 어려울 것 같지만 r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rent it? 빨리 하면 Are you gonna rent it? 이 T 발음도 앞에 N 소리 때문에 rent it으로 들립니다. Are you gonna rent it? 어, rent it이 뭐지? Are you gonna rent it? 하셔도 되고요. 자, 서명할 작정이야? 거기에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래서 Are you gonna sign it? Are you gonna sign it? 요 자리에 Are you gonna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할 작정이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네 가지 했고요. 동작과 함께 정리하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게 즐겁자고 하는 거지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부담되시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단 얘를 보고 읽지 말고 저를 보고 힌트 드리면 직접 해보세요. 갑니다. 자, 산책할 작정이야? Your turn. Are you gonna walk? 됐죠? 산책하는 장면. 자, 두 번째는요. 나한테 말할 작정이었어? 말할 작정이야 지금부터? Your turn. Are you gonna tell me? 자, 세 번째는요. 그거 빌릴 거야? 임대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rent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네, 그거 서명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sign it?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are you gonna swim? Are you gonna get the tickets? 표 구할 거야? 예, 다 가능하잖아요. Are you gonna travel? 여행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동작은요. 스스로도 하고 남도 시킨다. 즉, 자동사도 되고 남도 시키는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your dog? 되게 쉽죠? 예, 뭐 한 후에요? After dinner. So,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 walk 다음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을 걸어서 바라다 주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her home? 그녀를 집까지 바라다 줄 거야. 걸어서 이게 바로 walk her home이에요. 내가 너 집까지 바라다 줄게 라는 Nat King Cole의 노래가 있습니다. Walking my baby back home.
walking my baby back home 할 때 바로 walking my baby가 야 너 걸어 걸어 애기야 걸어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다 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tell?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녀에게 her. 예, 뭐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Feelings. Are you gonna tell her about your feelings?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 그것을 빌릴 거야 아니면 살 작정이야.

Are you gonna rent it? 아까 나왔죠. Are you gonna rent it? Or, 그렇죠. 사다, buy it.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응용 계속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나왔던 거 두 가지.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자, 저녁 식사 후에 걔를 산책시킬 생각이었어? 그럴 작정이야?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자, 정해져 있는 거?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그랬더니, 예, 바로, That's what I do every day. That's what I do every 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are you gonna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hen, come over and visit this website. evse.co.kr 와서 무한반복하실 수 있고요. 좋은 에너지도 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happiness, and courage. Thanks a lot.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파괴! 비용지역 퍼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Very Sharp Young. 진아킴의 Gaga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곳을 한번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and dawn.
2: Whoa! Woo-hoo.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답도 캐치하셨겠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그런 소금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Bingo! 바로 여기 나오네요. 난 끝없는 소금 평지 위에 서 있다. 제가 field를 뭐 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평지라고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 with snow in dawn. 새벽에 눈이 덮인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0: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2: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1: 2.
2: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0: 네,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음이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자, 나는요, 알티플라노 남쪽 지역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입증하는 끝없는 소금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었군요. Alright,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나는요, 새벽에 눈이 덮인 땅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중에 거의 80% 정도 내용을 여기서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번에는요, 자막 역시 함께 보면서 놓친 발음, 제대로 잘 듣지 못한 발음 있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4: Whoa!
0: 알라이트,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자, 기능어는 어디 있을까요? I'm, on the, 그리고 of. 나머지 단어들이 네, 각각의 음절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즉, information,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힘을 줘서 발음하시면 돼요. standing이라기보다는 standing, 된소리 현상, t 소리 강하게 나고요. endless라기보다는 endless, less로 발음하시면 더 좋고 filled of salt에서도 filled의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filled of salt.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endless의 애가 모음인지라 정가서 더는 D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Google listening 2.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Good. Google listening 3.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느껴지시죠? 억양이. 네. Well done.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한 번 더.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ed with snow in dawn. 자, 여기서 with와 in이 전치사죠. 그래서 기능어에 속합니다. covered의 d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with를 살짝 빠르게 연결해서 발음을 하게 되면 covered with, covered with. with는 with가 아니라 강세 자체가 네, 뭐 약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강세가 아예 없잖아요. with, with, with 음절이 하나니까 with, with. 그럴 때 th 사운드를 발음하실 때 with 하지 마시고 with, with 입모양만 잡아주시고 snow in dawn. C자 거꾸로의 발음인지라 O 한 상태에서 입을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 dawn, daw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Cover with snow in dawn. 네,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cover with snow.

0: When dawn. 좋아요. 고고 리스닝 3. Covered with snow in dawn. 이불 위아래로 벌려서.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feel like I'm walking under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한 번 더. I feel like I'm walking under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1: 2.
2: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0: 자,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비행카부터 시작하네요.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자, field of salt 했으니까 소금 평지인데 이 소금 평지가 하늘에 맞닿는, 즉 하늘에 닿는 소금 평지 이런 의미죠. It's the solar day uni. Okay. I'm standing on the blank field of salt 했어요. 나는 서 있습니다. 어디에요? On the blank 했는데 자, 뒤에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면 on the가 아니라 the가 되겠죠?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endless라고 해서 무한한, 끝없는 이란 뜻으로 발음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The endless field of salt 했습니다. 끝없는, 무한한 소금 평지 위에 서 있는데 그 소금 평지는요. Which proves 입증을 합니다. 뭘 입증하느냐? 빈칸 이어집니다.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e dry desert climate 이라고 했으니까 이 건조한 사막 기후죠. 어디의?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Altiplano의 남쪽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입증하는 소금 사막 위에 그런데 끝이 없는 무한한 엄청 넓잖아요. 거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땅에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분이에요. 근데 그런 땅은 어떤 땅?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여있는 땅. 그런데 언제? In dawn이었죠. 새벽에 라는 의미로 새벽에 그 눈으로 덮인 땅 위에 서 있는 듯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4: Whoa!
0: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냐면요. Basically, they're going to ask you to talk about your strength. 자, strength는 힘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죠. 장점. 장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All right, let's find out what we have for today.

저는 압박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continue.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것이 제가 마감일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n its full form. Alrighty, so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Now, of course, here, 처음부터 저는 압박감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I work well under pressure. 그래서 우리 I work well under pressure. 우리가 일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저는 일을 잘합니다. 네, 그런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To be under pressure. 뭔가 꽉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Pressure. 그렇지만 저는 해낼 수 있어요. 팍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자,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under pressure이라는 건 deadline이 막 많아요. 막 이때 마감해야 되고 뭐 이것도 마감해야 되고 but you can do it, right?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런 상황일수록 더 집중력이 되고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Perform better.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really great. Okay,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자, 그것이 제가 마감일이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under pressure 하면은 놓칠 수 있죠. But I never miss a deadline. So that's why 할 때는 이유를 주는 거죠. It's because, right?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deadline을 그 마감일을 놓치지 거의 않죠. To miss a deadline. So to be under pressure and to miss a deadline, those are our key phrases for tod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a really nice... Okay, you're hired. 네,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요. Okay, let's look at our key phrase. Under pressure. 압력을 받다. Yes, that's right. 뭐 마감일이든 일이 많던, you know, you are feeling under pressure. 막 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So here is the example sentence.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자, 우리가 흔히 아, 나 요새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저는 요즘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So to be under pressure is kind of like to be stressed. All right, here's our next sentence.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자, 우리 부서는 그 프로젝트를 끝내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 김대리 이거 빨리 안 그래? 빨리. Oh my, it's like I'm feeling pressure. So, of course,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이거를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는 그 압력을 주는 거야. 빨리 끝내, 빨리 언제 끝낼 거야? That's to be under pressure.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key phrase. Miss the deadline. Okay, miss the deadline. Now, deadline is really important. 자, 기한을 넘기다. 마감 일을 넘기는 거죠. So, this is very important in business. So, here, 어떤 회사가 이제 그걸 몇 번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Infant versus baby. Infant versus ba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fant 그리고 baby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infant입니다. 발음은요, infant. Fint. 네, 스펠링은 F-A-N-T이지만

INT에 더 가깝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fant, infant, infant. 오케이, 좋아요. Infant는 주로 돌 미만의 아기를 inf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유아 혹은 영아라고 하잖아요. 네, infant하고 동일합니다. 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Her baby's just an infant.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 유아. Infant.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네, 분유는 formula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용 분유라고 하면 infant formula. 요즘 가장 좋은 유아용 분유는 어떤 거니?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o,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아기는 몇 살이야? 이제 몇 개월 됐어? Oh,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기는 아직 돌도 안 됐어. 네, infant라는 말은 돌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돌도 안 됐다라는 뉘앙스네요. Her baby's just an infant. Her baby's just an infan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네, 맞아요. 유아들은 보통 낮에 낮잠을 정말 많이 자잖아요. 네, 여기는 infants usually nap. 유아들은 보통 낮잠을 잔다. 많이, a lot. 언제요? 낮에,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다음은 baby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첫 음절은 bay. 그래서 bay처럼 그냥 ba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baby. 오케이? 그래서 b가 아니고요. baby. baby. 네, 강세는 앞부분에 주세요. 오케이. baby는 태어나서 만 3세까지의 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nfant도 다 baby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어린 아기를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infant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 미만이지만 baby 같은 경우는 어린 아기를 그냥 다 baby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s just a baby. How old is your baby?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Baby. 아기. Baby.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그녀는 아기에 불과해. She's just a baby. 오, 아직도 애기잖아. 그냥 아기잖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she's just a baby. 근데 주로 baby는 만 3세까지 baby라고 하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오, how old is your baby?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네, 아기는 몇 살이야? How old is your baby. 네, 항상 그냥 baby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소유격이 정말 정말 영어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기라고 말하셔야 돼요. How old is your baby? How old is your baby? Oh, 2 years old. Oh, she's

three months old.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돌 미만 아이도. Okay. 그리고 마지막으로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우리 아기의 첫 단어는 엄마였어.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네, let's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정리해드릴게요. 네, infant는 돌 미만인 아기를 infant라고 하죠. 그리고 baby는 훨씬 일반적인 단어로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ant는 baby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baby는 주로 만 3세까지 baby라고 부르겠죠. 네, infant 그리고 baby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Excellent work today. 수고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일상의 루틴을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루틴 관련된 단어들만 잘 챙겨주셔도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더 편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까지 하는 그 아침 루틴을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점심 먹는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구내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남는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쓰는지. 이게 다 점심 루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먼저 좀 해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점심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나가서 먹는다, 뭐 시켜 먹는다, 구내식당에 가서 먹는다, 혹은 집에서 싸운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심을 아예 안 드시지 않는 한은 lunch time, lunch break부터 가겠습니다. 자, 요 두 단어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들이죠. 요 합성된 단어들은 항상 힘을 앞에 줍니다. lunch time이 아니라 lunch time, lunch time, break라고 돼요. 런치 브레이크가 아니라 런치 브레이크, 런치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앞에 힘을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1: Lunch time, lunch break, lunch time, lunch break.
0: When is your lunch time? When is your lunch break? 이런 식으로, 그죠? 점심 시간이 언제예요? 자, 점심 먹으러 이제 나가다. 자, 나가다와 이제 붙여봐야 되는데 나가니까 out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겠죠?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갑니다. Go out. 나가야죠, 일단. Go out. 점심을 먹기 위해서의 뜻이기 때문에

0: 요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일단은 콜로케이션을 합시다. 조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조합을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강세 양쪽에 go out for lunch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Bingo. Okay. 마지막으로 음식을 시켜 먹다는 뭐 order delivery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인을 붙여가지고 요 부동산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부동산입니다. Order in. 이 자체가 음식을 시켜 먹다는 뜻이에요. Order in. Order in. 그런데 뒤에다가 some food 붙이면 확실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해가지고 시켜 먹는다 이런 건 order in some food. 힘을 부동산이니까 여기다 줘야 돼요.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자, 잘 들어보세요, 강세.
1: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0: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점심을 나가서 먹어요? 아니면 시켜 먹어요? 이런 질문,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A or B냐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go out for lunch 있었고, order in some food 뭐 이런 것도 있었죠? Do you go out for lunch? Do you go out for lunch? 이건 쉽네요,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여기다가 or order in some food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점심 나가 먹어요, 음식 시켜요, 이거니까,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1: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0: Okay. 자,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집에서 직접 싸오시는 분도 있고 회사 내 구내 식당이 있을 거예요. 사내 식당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가서 이제 메뉴를 골라야겠죠. 몇 가지 메뉴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온다는 얘기는 자, 동사 하나를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pack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pack이 짐을 쌀 때 쓰는 동사 맞아요. pack my bags, 그 다음에 짐을 푸는 걸 unpack my bags 해서 짐을 풀다, 짐을 싸다 동사에 쓰이는 단어인데 도시락을 여러분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어디에 넣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약간 챙기다의 느낌으로 pack을 씁니다. 그래서 pack my own lunch. own은 약간 소유격을 강조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pack my own lunch. 나의 점심을 직접 싸오답니다.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I pack my own lunch. I pack my own lunch. 끝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그냥 나 저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나 사내식당은 company 앞에 붙여주고요. cafeteria라는 단어는 다 아실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급식이나 배식을 하는 장소를 부르는 말이죠. cafeteria. 자, 요게 이제 테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T예요. T. 테리아가 아니라 T리아.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자, 이것도 합성 두 개의 단어니까 앞에 힘 주고 company cafeteria. company cafeteria. 가는 거는 그냥 go to the 붙이면 되겠죠. 자, go to the company cafeteria 들어볼게요.
1: Go to the company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0: 여기 가서 이제 점심 먹다. I go to the cafeteria to have lunch.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메뉴를 고른다는 얘기는 select a menu item. 원래 메뉴는 메뉴판이란 뜻이에요. 메뉴 그러면 메뉴판이란 뜻이라고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 하나를 메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메뉴 아이템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쓸 때는 이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elect a menu item. 자, 이제 일단 가가지고 오늘 뭐 A, B, C 코스가 있네. 그럼 B. 저 구내 식당에서도 오늘 B를 먹겠다 그러면 You selected a menu item. 자, select. 강세 뒤에 select a menu item. 들어볼게요.
1: Select a menu item. Select a menu item.
0: Okay. 뭐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you have to select the menu item. Okay. 자, 나는 점심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밖에 나가 먹거나 시켜 먹거나 어디 가서 먹지 않고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가서 먹어요. 그러면 pack my own lunch를 해야 되는데 시작했다. Start에 과거형 붙여볼까요?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다시 한번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내 점심을 직접 싸오기 시작했다. 들어볼게요.
1: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0: 담소를 나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 chat이라고 하면 되는데 누구누구 와 하니까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Coworkers의 이 hyphen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쓰기도 하고 없이 그냥 한 단어로 붙여서 coworker로 쓰기도 해요. 두 가지 표기를 다 용인합니다. 그래서 앞에 힘만 잘 주세요. Coworkers. 동료들 복수 붙이고 chat with my coworkers 들어볼게요.
1: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0: or a light walk. 그러면 가볍게 산책하러 가다. Take 해도 돼요. Take a light walk 해도 되고, stroll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자, 이 단어도 많이 은근히 좀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stroll 자체도 산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유모차를요, stroller라고 불러요. Stroller, 아기를 태워가지고 산책시킨다는 느낌인가? 그래서 stroller, 오케이. So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하면 나 점심 먹고 가볍게 산책합니다. 이런 뜻으로 둘 다 쓰입니다. 자, 요 두 표현 들어볼게요.
1: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0: 자, 그 다음에 잠시 눈 붙이는 건 sleep이란 건 너무 대놓고 자는 느낌이잖아요. 낮에 잠깐 잔다든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nap이라고 하죠. 그 앞에 cat 같이 붙여볼까요? 고양이를 왜 넣냐면요. 정말 우리가 살짝 눈 붙이는 거, 고양이들이 살짝 이렇게 졸면서 눈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런 느낌으로 get a cat nap 하면 자다 느낌보다 잠시 눈을 붙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 cat nap. Get a cat nap.
0: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잠시 눈을 붙인다. 이 두 가지 붙이면 돼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점심때 점심 먹고 뭐해요? 가볍게 산책하거나 잠시 눈 붙여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이렇게 붙여보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0: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심때 루틴입니다. 나가다, 나가서 먹다, go out for lunch. 들어봅니다.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두 번째 액션 표현, 점심 도시락을 싸우다, pack my own lunch.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가볍게 산책하다, go for a light walk 해도 되고, Take a light stroll 해도 되고, 이 표현이 좀 생성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 루틴 관련된 표현들 이번 시간에 잘 배워보셨길 바라고, 이거 일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의견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아, 계속 뭘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계속 습관적으로 뭘 까먹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뭘 갖고 이렇게 할 때, 아, 요즘 들어서 자꾸 뭘 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계속 뭔가를 하게 될 때는요, 자꾸 뭘 하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합니다. keep ing, keep ing. 여러분이 입시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부분, 바로 keep ing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자꾸 뭘 까먹네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I keep ing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뭔가를 한다라고, 그 습관적으로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keep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어떠한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혹은 어떠한 상태로 계속 뭔가 유지될 때, 그래서 keep 형용사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계속

0: 주기적으로 혹은 쭉 그 상태로 있다라는 느낌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keep ing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keep ing로 자꾸 습관적으로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여러분이 쭉 요즘 들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라는 것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자꾸 뭘 까먹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까먹다라는 거는 그쵸, 잊어버리는 거 forge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keep forgetting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자꾸 뭘 좀 까먹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자꾸 요즘 뭘 까먹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 자꾸 딸꾹질을 좀 하네 요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딸꾹질하다 hicc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keep hiccu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hiccuping.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iccuping 해가지고 아, 자꾸 딸꾹 하면서 아, 자꾸 딸꾹질을 하게 되네. I keep hiccup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자꾸 살이 찌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 요즘 자꾸 살이 찌네, 자꾸 단추가 안 잠기네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찌다라는 거는요, ga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거는 los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I keep gaining weigh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살이 자꾸 찌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I kept gain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이 점점 찌네 라는 의미. 그러면은 los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죠, 행복한 얘기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행복한 얘기일 텐데 자꾸 살이 빠지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자꾸 살이 찌다, 살이 빠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꿈을 꾸는 거는요, have라는 동사를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keep having nightmar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악몽을 꿔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꿈을 여러분이 꾸는 거는 dream이라는 동사를 쓰지만 여러분 악몽을 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ave라는 동사랑 연결이 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keep having nightmares. Nightmares라고 발음하지 않고 nightmares라고 발음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라고 얘기를 해서 아, 자꾸 악몽을 자꾸 꾸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맨날 여러분 입시 공부하실 때 keep ing, keep 형용사 이런 식으로 막 공부하셨던 거, 하지만 이거를 직접 여러분이 쓰지는 못했던 것들, 요즘 들어서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냥 습관적이라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행동하는 것들, 자꾸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I keep ing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hiccuping. I keep hiccuping.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having nightmares. I keep having nightmares.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자꾸 살이 찌네 라는 거를 I keep

하고 나서 gaining weight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될까요? I keep ing 씁니다. 그러니까 Do you keep ing?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Do you keep gaining weight?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꾸 그 행동을 하시나요? Do you keep ing?로 얘기하는 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라고 해서 Do you keep ing?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아, 저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I keep having nightmares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혼잣말로. 아니, 왜 자꾸 나 악몽을 꾸지? 라고 해서 왜 자꾸 그 행동을 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Why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 I keep ing로 얘기를 하면은 아, 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 왜 자꾸 나 악몽을 꾸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자꾸 악몽을 꾸게 되는 거지? 핵심은 뭐다? 왜 자꾸 그 행동을 하는 거지? Why do I kee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문장들에서 제가 자꾸 요즘이라는 걸 자꾸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요즘이라는 거는요. 그쵸? These days를 여러분이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들어서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혹은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요즘 들어서 혹은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 라는 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한다는 거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이은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 그렇죠, 함께 영어 자신감도 드리고 또 함께 행복감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어 할 때 내가 오늘 이 나온 표현 잘 외우고 앞으로 이게 쭉 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잘할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만을 위해서 계속 참고 지내셔야 된다면 그거는 고통이겠죠? 고역일 테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 동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결과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we're gonna start and practice your happiness with this part. 뭔데요? 도전도 역시 바로 행복의 일부분이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여러분 직접 다들 해보셨죠? 아휴 빨리 저 궁금하니까 그냥 영어나 가르쳐줘. 뭔지. 이렇게 하시면 실력 향상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설렘을 좀 더 가져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웃겼던 그렇죠? 어떤 개그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영어 말고요. 궁금증을 계속해서 올려보세요. Maximize your curiosity. 자, like this. 뭔가요? 은퇴 후고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뭐 해? 이거잖아요. 영어는 뭘까요? How much do you? 간단합니다. How much do you? 동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거 가지고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연습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뭐뭐해 네 가지를 일부러 준비해 드렸어요. 이것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동사들을 중심으로 또 자주 쓰이는 것들은 몇 가지씩 집어넣고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필요해? 얼마나 무언가를 부과하다라고 할 때 부과해? 얼마나 알아? 아니면 얼마나 독서해? 책은 많이 읽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그러면 how much는 그냥 쓰시라고 그랬고요. Do you? 그렇죠. 그러면 필요하다 뭐예요? Need죠. N-E-E-D. So, how much do you need? 자, 리듬도 타보세요. How much do you need? 됐고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나요? 벌금을 부과하나요?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런 식으로 부과하다라고 하는 건 charge라고 하죠. C-H-A-R-G-E. 그래서 how much do you charge?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한테. 그죠? 자, 세 번째. 얼마나 알아, 네가? 이렇게 할 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how much do you know? 그죠? How much do you know? 자, 네 번째. 책 좀 많이 읽어? 얼마나 독서를 하는데? How many books?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how much, 얼마나 읽는데, 많이 읽어, 적게 읽어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이때는 how much do you read? 그렇죠. 얼마나 운동해, how much do you exercise? How much do you run? How much do you swim? How much do you walk?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만 많이 붙이시면 how much do you cook? 그렇죠. 요리는 얼마나 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자, 네 가지만 잡아서 해드린 거고요. 이것은 바로 여기를 보고 읽지 마시고 절 보고 하세요. 첫 번째, 자 얼마나 필요한데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need?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는데요. 자, 갑니다.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charge? 자, 세 번째는요. 얼마나 하는데?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How much?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맨 마지막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읽는데, 독서를 하는데, how much? 맞습니다. How much do you read? 까지요. 이걸 기다란 문장으로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나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필요하다. 아까 뭐였어요? How much do you need? 그렇죠? 예. 근데 뒤에 뭐뭐를 저축하다. 예, 모아두어야 한다. 저축하는 건 save죠. 그래서 바로 save하고 need를 연결시키려면 to가 필요합니다. 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냐. 것의 느낌이 to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를 위해서.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너의 은퇴를 위해서 해서 for retirement. 뭐 your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느낌이면 your을 빼셔도 돼요. 그래서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하지? 자, 이렇게 물어볼 때 how much do you charge죠? 바로 얼마나 부과합니까? 그 다음에 뭘 위해서요? For a website. 어렵지 않죠? 이때 느낌은 물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웹사이트 제작 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So how much do you charge for a website? 아시겠죠?

상대편이 그것을 부과할 입장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게 살짝은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How much do you know?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about? 그 다음에 yourself.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yourself 자리에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How much do you know about democracy? How much do you know about science? 보세요. 다 가능하겠죠? 자, 관련된 내용 정리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단어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are you ready to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보겠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 정도를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언제 은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자, 갑니다.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됐더니요. 반응이 뭐예요? 뭐뭐에 달려있다? It depends. It depends on 해서요. When you retire. 네가 언제 은퇴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일찍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어쨌든요. 이게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의 취미나 나중에 70대, 80대, 90대 뭐 이렇게 오래 사실 수도 있으니까 더. 그렇죠? 다 함께. 자, 그런 점에서는 취미 활동도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if you want to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edse.co.kr 와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오늘 다루게 될 문장의 형식이 과연 몇 형식일지 다음에 문장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dog barked, his face turned pale. 자, 요요 when 절 말고요. 밑에 있는 거 his face turned pale. 보시면서 과연 오늘 몇 형식을 다루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정답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형식입니다. 어? 선생님, turn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돌리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럼 저는 그거 목적어랑 해가지고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로 알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영문법에 대한 기초가 있다는 뜻이지만 살짝 부족해요. 살짝 그 부족한 부분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겠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

2형식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2형식 문장이라는 거 먼저 기본기를 좀 다지고 넘어가도록 하자면 서술어가 이제 있고 물론 이제 주어 제일 앞에 있고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어가 있는 것이 보어가 이렇게 있는 것이 2형식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어가 그래서 뭔데요? 라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어라는 거 아주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는 말이다. 그래서 보어다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맥락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주어가 만약에 사람인 경우 뭐그 친구의 직업 같은 걸 말해 주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한다. 성격은 어떤지, 생김새는 어떤지, 특징은 무엇인지, 요런 식의 것들을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어요. 보어 자리에 뭐 동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고, 그렇죠? 부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거 확실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 보어를 취하는 동사, 즉, 2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는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엄청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문법 책들에서 이런 어휘가, 용어가 쓰이거든요. 그런 경우 이게 뭐구나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자, 불완전하다는 거. 그쵸? 보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자동사라는 건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어만 있으면 되는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 요거 참고해 보시면서 자, 다음 예문들 통해서 2형식의 문장 구조 그리고 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통해서요. 2형식 문장의 생김새 그리고 해석 방법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예요. 뭐 그것 중에 하나 골라 가지고 이제 is로 시작을 해볼게요. 비동사의 뜻 중에 하나 바로 뭐뭐이다인데 별표 쳐주세요. 뭐뭐이다가 2형식 문장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동사가 보어 취하면 뭐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 바로 become이 있어요. become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동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get 같은 거 있고요. grow 같은 것도 2형식 문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뭐 되다라고 또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비동사나 become 류의 동사들이 2형식 문장을 보통 만들게 되고 그런 경우 뭐뭐이다 또는 뭐뭐 되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면서 자, 예문 아주 쉬운 거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Jane is a soldier. Jane은 is 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요요요 뭐인 건지를 말해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요. 보어가 필요한 거죠. A soldier 해서 Jane은 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A soldier가 보어로서 이 문장 만들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동사 들어가고 보어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 2형식이겠죠. 참고로 자자 지금은 비동사 is가 쓰였기 때문에 군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동사를 바꿔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become 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시제를 살짝 바꿔서 Jane became a soldier라는 문장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해석해본다면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Jane이 된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역시나 보어가 필요해. 뭐가 된 거예요? A soldier 군인이 된 거죠. 이것도 보어가 들어가 있는 2형식 문장이에요. 아 그래. 2형식 문장이 뭐뭐이다. 뭐 시제가 바뀌면 이었다 요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고 아니면 무엇무엇이 되다 또는 되었다 요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되게 쉬운 문장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왕초보분들이 어디서 어려워하실 수가 있냐면 친절했어요. 친절하다라는 동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서술어와 보어로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시작 이렇게 하면 되죠. 그들은이니까 they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놓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동사 딱 넣어주는 겁니다. 과거시제니까 they were가 줘요. 그래놓고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붙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친절했어요. 아주 친절한이라는 의미의 very 넣어줘서 very friendly라고 말해주면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뭐뭐 하다라고 또 해석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뭐 이다, 뭐뭐 되다도 있지만 이 형식이 뭐뭐 하다라고도 해석되는구나. 특히나 형용사 보호가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문장 완성해 볼게요. 누구에게 근데 친절했어요? 우리에게 친절했던 거니까 to us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y were very friendly to us. 이 형식 문장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아, 하다. 뭔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라는 사실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볼게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들이 상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상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자, 제가 해볼게요. 먼저 계란들이 주인공이죠. 주어인 거예요. The eggs. 근데 그 계란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In the refrigerator. 자,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들이 자, 먼저 문장 만들어 볼게요. Went 갔어요? 갔어. 아, 그래. 우리 상한 거 뭐가 갔다고 하긴 하지. 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 여기서 went는요.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한 거죠? 먹지 못한 거죠? 나빠진 거예요. Went bad. 뭔가 상황이 그 음식이 상하는 걸 이제 우리가 go ba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Go bad. bad가 형용사가 보호에 쓰인 것으로서 요렇게도 이 형식 문장이 또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 고 플러스 형용사가 그 이 형식 문장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이 문장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eggs in the refrigerator went bad. Go bad가 아, 이 형식 문장으로 보호와 함께 상하다라는 뜻이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 한 문장, 오늘의 문장 남았죠? 여기서도 자, 보세요 여러분. When the dog barked. 강아지가 짖었을 때 his face turned pale. pale, 형용사거든요. 여기서 turn은요, 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의 얼굴이 pale해졌다, 창백해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와, 그럼 이것도 이 형식인 거예요? 맞아요. pale이 보로서 이 형식으로 사용된 케이스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 형식 문장 평소에도 많이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으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I hope everything is great. Today is our second day of working on our leg muscles. So let's get started.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빨리 영어 공부하시고 하러 갈게요.
2: Shoot, I have to go feed the meter.
3: I'll do it. I have so many quarters.
2: You sure? It's parked kind of far away.
3: I'd be more than happy to. I have to work ou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I'd be more than happy to 이런 표현입니다. I'd be more than happy to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꺼이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또는 이제 뭐 기꺼이 이런 뜻인데요. 일단 대화 먼저 볼게요. Shoot! 아, 저런.
2: I have to go feed the meter. 이럽니다.
1: 미터기에 뭐 맞맞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미터기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딘가에 주차를 했을 때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조그만 이렇게 기계를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면 많은데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된대요.

Yes, those were some side leg raises, version number one. Version number two is coming to you tomorrow. That was really good. 네,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 누워서 다리 옆으로 들기 버전 1 해봤고요. 또 다른 버전은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우리 I'd be more than happy to 같이 배워봤죠. 기꺼이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뜻이었죠. I'd be more than happy to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guys. I will miss you.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생활영어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주제는요, 바로
1: birthdays.
0: 생일입니다. 생일. Birthdays. Uh-huh. So we're talking about birthdays, and today we have a story related to
1: birthdays.
0: That person's birthday.
1: Oh, that's true.
0: Yeah. Right. So today the speaker is
1: Richard, who's from the USA. But first, we're going to introduce today's topic.
0: 네, 리차드 씨의 요약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1: Yes. I have a unique birthday.
0: 저는 생일이 독특해요. 생일이 특이해요라는 문장이죠. 생일이 며칠이길래 독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yeah. 요약 문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만나볼까요?
1: 리차드 씨, 나와주세요.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0: 뭘 갖고 있다고 했죠? A unique date. 특이한 날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my birthday.
0: Unique,
1: for a birthday.
0: Yeah, for a birthday.
1: Unique, my birthday works too, though.
0: Yeah, of course. Unique date라는 것은 특이한 날짜를 말하고요. Mm-hmm.

0: rather unique date니까
1: Quite.
0: 꽤 특이한, 꽤 독특한 날짜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보면 I have 갖고 있는데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so and so. 어떤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날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데 뭘로 갖고 있냐면 for
1: For
0: a
1: a
0: birthday, for
1: birthday.
0: my birthday, as my birthday
1: Yes.
0: 다 됩니다. 그래서 제 생일로 이런 날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가 이 요약 문장의 내용이고요. 그럼 이걸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0: go.
1: go.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look at Richard's full clip where he tells us about his very unique birthday. What I'm guessing is that his birthday falls on a holiday. Let's find out which holiday it is.
1: Just one egg nitro!
2: Are you ready? Go!
3: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4: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끼워 넣다, 밀어 넣다를 뜻하는 wedge, 우리 웨지 감자라는 그런 음식 종류도 있잖아요. 왜 그걸 웨지 감자라고 부르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하다, 합치다를 뜻하는 combine 쓰였어요. 발음 연습해볼까요?
0: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wedge. Lastly, we have combin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Richard'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0: So Richard was a Christmas baby, we found out.
4: Okay. Christmas baby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가 생일이 아니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인가요?
0: No, it could be around Christmas. Okay. If it's Christmas Eve, we'll accept Christmas baby.
4: But he's not a Christmas baby then.
0: No.
4: 근처네요, 생일이.
0: Mm-hmm.
4: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재밌는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0: That's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everything line by line?
3: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0: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4: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Mm-hmm. 일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mm-hmm.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을 mm-hmm.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Mm-hmm. 그런데,
0: he says,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4: 네, 먼저 날짜부터 이야기하면은 12월 30일이고요. December 30th.
0: December 30th of December.
4: 아무튼 어떻게 말을 하든지 어떤 순서로 말을 하든지 간에 영어에서 날짜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냥 30라고 하지 않고 30th라고 하는데
0: 30th.
4: 가끔씩은 이제 날짜를 명확하게 말해주느라고 30 이렇게 그냥 다시 확인차 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말할 때는
0: like the 30th.
4: You almost always say 30th. 5일 하면은 the 5th.
0: 네.
4: 네. 근데
0: 10th.
4: 계속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하면 5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네.
0: The 있습니다. fifth day.
4: 네, 그렇지만 이렇게 th라든지 fifth, first, second 이렇게 해주시고요.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제 생각에는 꽤 독특한 날짜가 for a birthday, 생일로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될 거예요. 근데 생일이 꽤 독특하다는 뜻이고요. 이 형태가 좀 생소하시면 다른 걸로 바꿔보면 이름도 쓸 수가 있어요. I have something quite unique for a name.
0: Oh, yeah.
4: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0: Unique for a name, unique for anything. Yeah.
4: 네, 생일과 지금 이름 name. 정도가 떠오르지만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0: Yeah, he says,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4: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끼워 넣다, 밀어 넣다.
0: Wedge를
4: 말하고요. Mm-hmm. 그냥 명사로 wedge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보통 이제 도어 스타퍼라고 하는데 이제 문이 닫히지 않도록 mm-hmm. 문에 스프링이 있는 경우나 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닫힐 거 아니에요. Mm-hmm. 아니면 바람 등에 밀려서 다치지 않도록 끼워 넣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보면은 좀 긴 삼각형 형태예요.
0: Yeah. Basically, it's a long triangle.
4: 예, 긴 삼각형 형태를 끼워 넣으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0: Yeah.
4: 그 모양을 wedge라고 부르는데.
0: That's why we call them potato wedges 네. because they're in the shape of wedges and they're so good.
4: 그렇죠. 그래서 그 감자를 그런 모양으로 잘라놓은 것이 yeah.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웨지 감자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웨지를 뒤에 써요.
0: Yes, potato wedges.
4: 그리고 감자와 관련된 문맥 말고 그냥 wedges라고 하면 뭘 가리키죠?
0: We'll think of shoes.
4: Shoes,
0: especially the sandals that ladies have, where the heel and the toe is connected. It's 네. a wedge,
4: 네.
0: right?
4: 네, heel and the toes are connected.
0: It's that same triangle shape.
4: 네,
0: 그래서 so it has to be a high heel, right?
4: 슬리퍼인데 좀 뒷부분이 굽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여성용 슬리퍼 같은 거 아니면 구두 같은 거를 또 wedges라고 부르기도
0: They're
4: 합니다.
0: They're wedges. So if you just say, 네. bring me my wedges, we will not think about potatoes. No. It will be shoes.
4: 네. 그 모양도 기억해 주시고 potato wedges도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끼워 넣는다라는 동사도 같이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0: Yes.
4: New Year's Day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New Year's Eve는
0: the day before.
4: 12월 31일이죠. 그래서 yeah.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져 있대요.
0: Mm-hmm.
4: Okay.
0: Nice.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0: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4: 그래서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그러니까 outsider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그 가족 말고 아는 사람들 말고 남들에게 people that don't know. Who, him.
0: Yeah.
4: 남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that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근데 아직 문장은 끝내지 않고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적어도 서양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다음 문장 볼까요?
0: He says,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4: 그러니까 to an outsider, 그 남들에게는 it looks like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0: I get less presents.
4: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where Christmas부터 children까지는 Western culture하고 American culture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 아니면 미국 문화는 또 어떤 그런 특성이 있냐면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0: Yes.
4: 크게 성대하게 기념이 되죠. And especially for children,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크리스마스가 큰 그 문화 속에서는
0: yes.
4: 제가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대요.
0: That's tru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3: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0: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4: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0: yeah.
4: 거죠. 왜 그렇게 보이냐면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Mm-hmm.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용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받고 mm-hmm. 생일 때 선물도 받으니까 and 그래서
0: mm-hmm. He says,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4: 단어 볼게요. 결합하다, 합치다.
0: Combine. Combine.
4: Combine. Combine의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0: Mm-hmm. For example, you could say, how about we combine the two offices?
4: 네, 사무실 두 곳을 하나로 합치면 어때요? 라고 mm-hmm. 제안하는 문장을 예문으로 준비해봤고요. Mm-hmm. Combi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형태로 바꿨을 때 combination이 되고요. Yes. 이 combination이 너무 길었을 때 줄임말이 있죠.
0: Combo.
4: Combo.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콤비라는 말은 없어요. It's not English.
0: No, it's not. It's combo or combination.
4: Combination은 줄이면 combo가 됩니다.
0: Combo.
4: 네, combo.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d I think 제 생각에 mm-hmm. some people thought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mm-hmm. 저는 생각해요라는 문장이에요.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Holiday가 일반적으로는 birthday를 holiday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0: no.
4: 여기서는 그냥 그 편의상 말하고 있어요.
0: Yeah.
4: Christmas, Christmas하고 생일 이 두 가지의 이 holiday, yeah. 휴일, 명절을 하나로 합쳐서 선물 받았으니까 less presents, 선물을 덜 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0: No, he says.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4: 네, 다행이네요.
0: I always thought that too, which is why I was glad my birthday was far from Christmas.
4: I see. Actually, Richard's birthday is on the 30th of December. Uh-huh. My birthday is the day before.
0: Yes.
4: 29th. And 29th. It wasn't the case for me either.
0: Oh.
4: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둘 다 챙겨 주변 사람들이 챙겨 준 것 같아요.
0: Oh,
4: 그래서,
0: nice.
4: 그래서 that wasn't really the case. 사람들은 아 생일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덜 받았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대요. It wasn't really the case, or it wasn't true.
0: It wasn't true. It wasn't the case. Mm. Perfect.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3: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0: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4: 그리고 사실 I like having a birthday mm-hmm. that is 뭐뭐뭐. 그래서 이러한 생일이 있어서 mm-hmm. 좋대요. 마음에 든대요. Mm. 어떤 생일이 언제냐면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0: activity.
4: 보통 activity 하면 활동이어서 또 셀 수도 있습니다. activities라고 셀 수 yeah. 있는데 one activity, two activities. 그런데 여기서 yeah, 말하는 활동은 일단 활동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0: yeah,
4: 있는
0: like
4: 거예요.
0: It's like during a busy time, 네, basically.
4: 맞아요. 그래서 지금 activity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there was Christmas just recently.
0: Christmas?
4: 이제 막 크리스마스 지났죠.
0: Yeah, and a lot of family members came, and 네. we're preparing for New Year's.
4: 네, 그렇죠. 새해 준비도 막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말하면 정신없는 시기잖아요.
0: Of course.
4: 그거를 이제 a lot of activity,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그런 와중에

0: In the middle of that, 그런 와중에 생일이 있어서 좋대요.
1: Mm-hmm.
0: 왜죠?
1: He says,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0: 이건 좀 시험 같아요. 테스트 같아요.
1: Right? It's like, are you going to call me 네, during this busy time?
0: My actual friends are, like, who my actual friends are. Mm-hmm. 진짜 친구는 누군지를 mm-hmm. 깨달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독특한 생일 날짜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볼게요.
1: Let's take a look. I have a unique birthday. It's May 9th, 1959, or as my kids say, 5959. My birthday is unique. February 14th, Valentine's Day. I'm full of love.
0: 네, 첫 번째는요.
1: Carol says,
0: I have a unique birthday. 저는 생일이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It is, 지금 보시면은 5월 9일 1959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써 있더라도 May 9th. 9이 아니고 9th라고 해야 됩니다.
1: 네. May 9th.
0: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에도 똑같은데요. May 9th, 1959. Or, as my kids say, 아니면 우리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5959.
1: 5959.
0: 이런 경우가 좀 이제 예외죠. 재미로 말할 때.
1: Yeah, it was fun. 5959.
0: 5959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t's a very easy birthday or birth date to remember.
1: 아,
0: 이게 차이네요. Birthday는 생일이에요.
1: Yeah, but a birth date is just the date you were born.
0: 네, 그래서 birthday를 물어보면 그 태어난 해까지 말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고요.
1: Right.
0: What's your birth date라고 물어보면 태어난 날짜, 출생 일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1: yes.
0: 그 연도까지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And typically you can't say what's your birthday, you have to say when's your birthday, but you can say what's your birth date.
0: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when, 언제, when is your birthday이고요. Uh-huh. 날짜는 what is your birth date예요. 근데 이건 데이트 때문이죠. 오늘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oday's date?
1: Right.
0: 그 정보가 뭔지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 Muhammad says,
0: My birthday is unique. 제 생일은 독특합니다. February 14이 아니고 14th. 2월 14일. Valentine's Day. 발렌타인 데이래요. I'm full of love. 생일이 발렌타인 데이니까 저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1: okay,
0: 말했어요.
1: Okay, Muhammad.
0: All right. That's a good attitude.
1: That is a good attitude, right? Cool. So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 요리 하겠습니다. 우리 꼬마들 혹시 김밥 좋아하세요? 그래서 꼬마 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making 꼬마 멸치 김밥 and 꼬마 새우 김밥, mini anchovy 김밥 and mini shrimp 김밥.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꼬마, 김밥, 김. 그럼 we have seaweed, dried seaweed. We have cooked rice, 공기밥도 있고요. We have anchovies, 이거 멸치요. These are dried anchovies. 그리고 멸치 같이 호두 요리할 거예요. These are walnuts. Here are our shrimp, 콘새우. These are dried shrimp. And we have almonds, 아몬드 있어요. We have garlic, 마늘. We have sugar, 설탕.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참깨. 우리 채소 세 개요. Red pepper, 우리 빨간 비만. Carrot, 당근. And 단무지. Pickled radish. Now, we're ready to make kimbap. First, we need to cook our anchovies and our shrimp. 네, 우리 먼저 멸치 볶음, 그리고 새우 볶음 만들어 볼 거예요. So, let's cook our anchovies. So, we add our olive oil, 우리 올리브유. 오늘은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 정도요. And we'll cook this on medium. 중불 할 거예요. Now, let's add our garlic. 우리 다진 마늘. 솔직히 마늘은 슬라이스 할 수 있지만 우리 꼬마 김밥 만들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너무 커요. 그래서 다진 마늘 쓰는 거예요. You can see the garlic is bubbling. 네, 이 방울들이 생겼을 때 Let's add our anchovies. 이제 우리 멸치 넣을 거예요. Okay. I love the smell of dried anchovies. 그 콘 멸치 냄새는 되게

예,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맛은 훨씬 더 좋아요. So mix them around. You want to cover them in oil. 네, 우리 모든 멸치 기름 좀 필요해요. 이거 보세요. Look, you can see now the anchovies have cooked well. So we can add 4 ingredients. 우리 이제 재료 4개 넣을 거예요. First we add our sugar, 우리 설탕. Then we add our soy sauce, 우리의 간장. I like the sound. 소리 되게 좋아요. Now we add the sesame oil, 참깨말고 참기름. And now we add the sesame seeds. 이제는 참깨 들어가요. 아직도 볶아요. Keep stirring. Okay, it's almost finished. Now we can add the nuts. 우리 호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호두 없을 때 다른 nuts 넣어도 돼요. 땅콩도 맛있어요. Okay, it's done. Now we will fry the shrimp. 우리 이제 새우볶음 할 거예요. So we add the olive oil. 우리 올리브유. First, garlic, 우리 다진 마늘. And we fry. 오호, 냄새도 나오고. I like the smell of garlic. And we add the shrimp, 우리 콘새우. Wow, look at those tiny shrimp. 이 새우들이 진짜 작아요. They're changing color, 색깔도 변해요. 그 콘새우 냄새 많이 나오는 거예요. So I think we can add the other ingredients. 이제 다른 재료들이 넣어도 돼요. Now we add sugar, 설탕. We add the soy sauce, 우리 간장. We add our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we ad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It looks really delicious now. 그리고 마지막 터치. 이번에 호두 말고 almonds. 네, almond 넣을 거예요. 호두도 맛있어요. 땅콩도 맛있어요. 아몬드 맛있어요. 솔직히 견과류 다 좋아요. 아, 콘포도 넣지 마세요. Okay, it's done. Now, let's prepare our vegetables. 이제 채소 준비할 거예요. First, the red pepper, 빨간 피망. So we just cut a little bit. 우리 조금만 쓸 거예요. Let's cut very thinly. Slice very thinly. 아주 얇게. Next, the carrot, 당근. 이것도 조금만 필요해요. 이 정도. And slice very thinly. Very thin slices of carrot. 아주 얇게 잘라요. Okay, finally the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우리 마늘로 잘라요. Okay, but now we need to fry the carrots. 이제 당근 볶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근은 지금 탄탄해, 튼튼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볼 거예요. A little olive oil, our carrot. We need soft carrot, 부드러운 당근 필요해요. 당근이지. So we can make my kimbap. 네, 이제 고마 김밥 만들 수 있어요. We start with seaweed. 고마 김밥, 김 먼저요. And then rice. And make it flat. 우리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Ooh, ooh, ooh, ooh. And now radish and carrot. 우리 당근 and pepper. 우리 파프리카. And last, the anchovies, 우리 멸치. 우리 한번 말아볼까요? We roll, roll over, and tight, roll, roll, roll, roll, roll. That's it. Let's try one more. Seaweed, rice, ball. Make it flat, 납작하게 만들어요. Then radish, 우리 단무지. Add some carrot, 당근, some red pepper, 우리 파프리카, and some shrimp.

now we roll. Roll tight. Roll, roll, roll, roll. Look, they are all done. 다 됐어요. 고마 멸치 김밥, 고마 새우 김밥. 완성됐습니다. 맛보기. First, 안주비. 고마 멸치 김밥. Good. Sweet and salty. 아주 맛있어요. 그 멸치 짠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채소 섞여서 아주 맛있어요. Let's try the 고마 새우 김밥. 바삭 바삭 새우 아주 맛있어요. 당당 새우 새우 당당당 새우. Delicious. 네, 오늘 고마 김밥 두 종류 만들었어요. 고마 새우 김밥 그리고 고마 멸치 김밥. 다음에도 김밥, 다음에도 비빔밥, 다음에도 볶음밥, 다음에도 무슨 밥? I don't know.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Bye by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땀나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운 강의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영어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바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책을 미리 읽어보니까 역시 오늘도 긴장감 넘치는 호기심 가득한 뭔가 궁금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2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The Little Door. Alice jumped to her feet. She looked around,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 Away like the wind, Alice ran after the rabbit.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Alice was close behind,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the rabbit was gone.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but they were all locked.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It was made of solid glass. There was nothing on it but a tiny golden key.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세 번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혹시 우리말로

0: 또 소설책이나 이야기책으로 만날 수 있으면 우리말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와 함께 영어로 읽어보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영어로 읽으면 재밌거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The Little Door. 제2장입니다. 작은 문. 아, 궁금하죠? 지금 앨리스가 이 직전 Chapter 1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토끼가 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아, 나좀 늦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토끼 구멍 속으로 들어갔는데, 막 앨리스가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울타리 아래에 있던 토끼 구멍으로 슉 들어갔는데, 그래도 따라 들어갈 수 있었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앨리스가 막 내려가면서 막 떨어지는데, 그게 땅이 붓거지면서 우물이 되어서 막 앨리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땅에 탁 착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ice jumped to her feet. 앨리스는 jumped, 뛰어올랐죠. To her feet, 그녀의 발로. 자, 그러면 지금 앨리스가 우물 속으로 쭉 떨어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쌓여있는 그 더미 위에다가 착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녀는, 앨리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점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딱 이해하면은 벌떡 일어났다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막 튀어올라서 막 점프 이렇게 막 높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투어핏 그녀의 발로 점프했다라는 것은 지금 떨어져서 착지해서 아 이제 발로 점프했다라는 것은 벌떡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은요. She looked around. 그녀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흰 토끼가 있었습니다.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라고 되어 있죠. 그는 즉흰 토끼가 지금 h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was hurrying down. 그는 빠르게 서둘러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A long hallway. 이긴 복도를요. 복도를 쫙 이렇게 막그 토끼가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Away like the wind. 바람처럼 빠르게. Alice ran after the rabbit. 앨리스는 ran after. 뒤쫓아갔습니다. 그 토끼를 막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끼 따라 들어왔잖아요. 토끼 놓치면 안 되죠. 계속 따라갔습니다.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그 토끼가, as it is은 바로 토끼를 가리키겠죠. 토끼가 모퉁이, 즉, 코너를 돌았을 때, 돌자마자 돌았을 때, the rabbit spoke. 그 토끼가 말했습니다.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토끼가 말하기를, Oh, my ears and whiskers. ears는 귀고요. whiskers는 이 토끼나 혹은 고양이에 있는 수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Oh, my gosh라는 이 감탄사, 아이고, 이럴 수가. 라는 건데 지금 토끼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거기에 또 다른 의미,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Oh my ears and whiskers. 즉, Oh my gosh. 뭐예요? 바로 아이고 이런 세상에라는 감탄사가 되겠죠. How late it's getting. 너무 늦어버렸잖아라고 토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은요. Alice was close behind. 앨리스는 close는 바로 곁에 밀접하여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그러나 그녀가 뭐 했을 때?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그녀가 이 코너 모퉁이를 돌았을 때. 이제 방금 토끼가 있었는데 the rabbit was gone. 딱 모퉁이를 딱 돌아보니까 토끼가 없어졌습니다. 토끼가 사라졌습니다.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앨리스는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즉, 앨리스는 어딘가에 도착했다.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다. 나 지금 여기 있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요? In a long room. 긴방 안에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빠르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The Little Door. Alice jumped to her feet. She looked around,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 Away like the wind, Alice ran after the rabbit.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Alice was close behind,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the rabbit was gone.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이 방이 있는데 방을 쫙 둘러싸고 있었어요. 뭐가요?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방에는 온 벽에 뭐가 있었냐면 문이 쫙 있었습니다. 전부 다 문이었어요. But they were all locked. 그러나 그 문들이 전부 다 잠겨 있었어요. 뭔가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Alice는 갑자기 wondered,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어떡하지? 라고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How she was ever to get out. 그녀에게 어떻게 그녀가 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 지금 어떻게 나가지? 문이 전부 다 잠겼잖아. 어떡해? 라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이 문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동사와 투부정사에 있는 그 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줄여서 비투용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B2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도 학창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B2용법은 예정, 의도, 의무, 가능, 운명 막 이렇게 막 외우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해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학창시절에 제가 막 외웠을 때는 이해하지 않고 외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오늘은 이 B2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일부분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정체, B2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He is to visit Seoul tomorrow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he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는 is to visit Seoul tomorrow. 내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가 예정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to visit 있죠. 방문할. 자, 그러면 누가 방문하는 거죠? 그가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He가 내일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o visit은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뭐가 될 수 있죠? 제가 가장 아주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to visit은 바로 저기 있는 he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to visit은 형용사다. 누구를 설명해주는? 지금 문장 제일 앞에 있는 he를 설명해주는. 그러면 이 he가 뭐 할 거라는 소리예요? 내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이다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이 to 부정사를 해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기 있는 다른 모든 단어들을 활용해서 가장 이 문장에 잘 어울리는 해석 방법을 찾는데 그게 알고 보니 찾아보니까 다섯 개로 좁혀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오늘 세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He is to visit. 그러니까 그는 뭐 할 예정이다. 이 그 he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He가 뭐 할 것 같다고요? 방문할 것 같다고요. 어디를? 내일 서울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바로 저기 제일 앞에 있는 he를 설명해주고 있다. he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 근데 he가 뭐다? 명사다. 근데 to visit은 뭐다? 아, he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he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다. 그런데 바로 앞에 항상 be2가 있으니까 to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문법책을 찾아보면 be2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e2용법이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to 부정사는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주어가 무엇을 할 건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부정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에 보니까 예정. 그렇죠. 이걸 뭐 예정이라고 꼭 외워도 되지만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을 방문할 것 같다.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You are to finish this today. 너는 are to finish this today.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 그렇죠.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의무,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했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낼 예정이다 라고 해도 되긴 되지만 너의 하는 계획을 네가 안 정하고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는 이것을 끝내야만 한다라는 의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

0: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의무를 외우기보다는 적절한 해석 방법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오늘 책에 나온 그거죠. Alice wondered. 앨리스는 궁금했습니다. How she was to get out. 그녀가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나갈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 가능을 설명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to get은 바로 여기 있는 she의 여기 있는 to get out이 되겠죠. get out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to get 혹은 to get out이 여기 있는 she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be to 용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to 부정사가 제일 문장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넘어가 볼까요? Then Alice came upon은 우연히 만나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혹은 우연히 이 테이블 탁자를 만날 순 없잖아요. 탁자를 발견했겠죠. 앨리스는 작은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원래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ith three legs 세 개의 받침다리,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탁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It was made of solid glass. 그것은 만들어져 있어서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solid, 단단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on it.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but 뭐 빼고는 무엇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but은 그러나라기보다는 뭔가를 제외하고 뭐 빼고 아무것도 없었다. A tiny golden key. 작은, 아주 작은 금으로 된 열쇠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Alice thought. 앨리스는 생각했죠.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이 열쇠가 might,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belong to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 어디 어디에 소유이다. one of the doors. 저 문들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 즉, 저 문들 중에 하나의 소유이다. 즉, 이 열쇠가 저 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문 중에 하나. 즉, 이걸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아, 앨리스는 생각했죠. 이 키가, 이 열쇠가 바로 저기 있는 저 문들 중에 하나에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은 훨씬 더 의미 파악이 쉬워진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but they were all locked.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It was made of solid glass. There was nothing on it but a tiny golden key.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0: 오늘도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Whisker, whisker.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Wonder, wonder.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Come upon, come upon.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Solid, solid. It was made of solid glass. Belong to, belong to.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제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휘력을 살짝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urt his leg while running. 아, he라는 사람이 막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다쳤다. 사람 및

동물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진짜 말 그대로 다리를 다쳤다. 뭐 하면서 뭐 하는 중에? 뛰는 도중에. 자, 그 다음은요. The table has four legs. 우리가 탁자를 생각하면 the table이 되겠죠. 탁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다리는 아니지만, 바로 의자나 책상 등에 그 의자나 책상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 다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사실은 leg과 유사하죠. arm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생각하면 항상 팔을 또 떠올리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말은 다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어에서는 다리를 쓰지 않는 한 가지 그냥 추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One arm of my glasses is bent.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자, 근데 안경도 우리가 우리말로는 안경 다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안경 다리요. 옆에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arm이라고 합니다. One arm. 바로 안경 다리입니다. One arm of my glasses. 나의 안경의 한쪽 다리가 is bent, 휘었다, 굽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알고 있는 leg도 약간 확장하면서 또 다른 단어도 한개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제 잊지 말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올려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펼쳐서 오늘도 영어 속에 푹 빠져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책에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조동사 넌 누구냐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But either the locks were too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 The key would not open any of them. Alice went around a second time. She came upon a low curtain she had not noticed before. Behind the curtain was a little door about 15 inches high.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To her great delight, it fit.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It was an odd idea.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재밌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게 책이 긴 줄도 모르겠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But either the locks were too

0: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 이라고 되어 있네요. But either 혹은 either 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혹은 나라에 따라서요. Either 혹은 either 이라고 하면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 둘 중 하나? The locks. Lock 이라는 것은 잠그다 라는 동사도 되죠. 뭔가 문을 잠그다, 창문을 잠그다, 무언가를 잠그다 라는 동사도 되지만 자물쇠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혹은 열쇠가 너무 작았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억나시죠? 지난 이야기예요.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따라 들어가던 그 구멍이 뭔가 이 벽면으로 변하고 찬장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났죠. 그러면서 쿵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긴 방을 발견했고 그 방 안에는 여러 개의 이런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하나 주었는데 이제 이 열쇠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혹은 이 열쇠가 너무 작았다가 되겠죠. The key would not open any of them. 그런데 그 열쇠로 전부 다 열어봐도 방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 전부 다 열어봐도 아, 왜 안 열리지? 아, 왜 자물쇠가 안 맞는 거야? The key would not open. 그래서 그 열쇠는 열지 못했습니다. Any of them. 그 문들 중 어떠한 것들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안 열렸다는 것이죠. Alice went around a second time. 그래서 일단은 방 안에 있었던 그 자물쇠를 전부 다 이렇게 열려고 해보았고요. 근데 안 되니까 혹시나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Alice는 went around. 다시 한번 도는 것이죠. A second time. 두 번째로. 그렇죠. 두 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는데 전부 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았는데 이 열쇠에 맞는 뭔가 이 풀리는 문이나 자물쇠가 없었다는 것이죠. She came upon a low curtain. 자, 여기 있는 came upon. 원형은 come upon이죠. came upon이나 come upon은 발견하다 혹은 만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발견하거나 혹은 만났습니다. 발견했겠죠. 무엇을 발견했냐면 a low curtain. 이렇게 낮은 커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커튼은 어떤 커튼이었냐면 she had not noticed before. 그녀가 뭐한? had not 안한 notice before. 이전에 아까 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문 열고 다닐 때 이 열쇠를 전부 다 이 자물쇠에 전부 다 넣어본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아까 전에는 몰랐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열쇠로 문 열려고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커튼이 낮게 있는 이런 커튼이 하나 있네 라고 이제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한 그 낮은 커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없었는데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 다음은요. Behind the curtain was a little door. 그런데 여기 보니까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 보니까 was a little door,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 작은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about 15 inches high, 15인치 정도 되는, 맞죠? 15인치 정도 높이가 되는 약, about이라는 것은 대략 약을 의미합니다. 대략 한 15인치 높이 정도 되는 작은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5인치면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인치 단위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둔 센티미터를 사용하는데 영권 국가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인치를 사용하죠. 인치라는 것은 대략 한 2.54cm입니다. 그러면 15인치 정도면 대략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10을 곱하면은 25.4cm가 될 것이고요. 5인치라고 하면은 대략 한 12cm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대략 한 30 후반대 cm. 그러면 우리 사람 크기가 맞죠? 제가 대략 한 180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 35에서 40cm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는 거죠. 요게 작은 문이 있는 것이죠.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그리고 앨리스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열쇠가 여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 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The little golden key, 이 작은 금색 열쇠를 in the lock. lock이라고 하면 자물쇠입니다. 자물쇠에 착 넣어 보았습니다. To her great delight, it fit. To her great delight. delight이라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아주 큰 기쁨에도, 기쁨에 맞게 그것은 잘 맞았습니다. 즉, 기쁘게도 라고 하면 되겠죠. To her great delight은 기쁘게도, 기쁘게도 그 열쇠가 그 문에 잘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But either the locks were too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 the key would not open any of them. Alice went around a second time. She came upon a low curtain she had not noticed before. Behind the curtain was a little door about 15 inches high.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To her great delight, it fit.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이라고 되어 있네요. Alice는 knelt down. Knelt down은 원래는 kneel down입니다. 이게 kneel, knelt 아닙니다. N 앞에 있는 K는 묵음이죠. Silent sound. 즉, 우리가 스펠링 철자는 적지만 실제 발음은 하지 않는다. 이게 silent sound. 우리말로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eel down. 과거형은 knelt down이 되겠습니다. Alice는 이제 무릎을 꿇어서 무릎을 땅에 대고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문이 아주 낮고 작으니까 이 40cm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막 숙이고 무릎을 땅에 대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꿇어앉았고 and looked along. 그리고 따라서 봤다라는 것이죠. Along the passage. Passage는 그 통로를 봤습니다.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해서. 이 문 넘어서 그 통로가 뭔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는 것이죠.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그녀는, Alice는 saw a lovely garden. 사랑스러운 정원. 와, 저 멀리 보니까 이 문 속으로 이 통로를 보니까 어때요? 와, 저건 뭐야? 저 아주 예쁜 정원이 있네.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On the other side. 반대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반대편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그러니까 Alice는 wanted to wander. Wander이라는 것은 거닐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거닐고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Among이라고 하면 뭐뭐 사이에 the bright flowers, 그 밝고 예쁜 꽃들 사이를 막 거닐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그러나 그녀는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그러나 그녀는 could not even 뭔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었냐 하면은 get her head, 그녀의 머리를 get through,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The doorway, 그 문을요. 그러니까 이 문이 작다 보니까 머리조차 잘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막 속에서 넣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크고 문이 작다 보니까 머리도 제대로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작 소설, 지금 이것도 원작이지만요. 한번 생각해보면 앨리스가 무언가를 하게 되죠.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조금 더 읽기 전에요. 여기 있는 could라는 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조동사, 넌 누구냐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조자가 도울 조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적죠? 맞죠? 잘 적었죠? 우리 친구들도 적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울 조, 무언가를 돕는데 무엇을 돕냐 하면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일종의 동사인데 뭔가 도와주는, 누구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1번 특징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옵니다. 즉, 여기 한번 볼까요? She can play the piano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이 문장에서 주된 동사는 그녀는 연주하다, 그녀는 플레이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가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ca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can이 바로 조동사가 되고요. 조동사가 바로 이 문장에서 시제라든가 수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 조동사가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사, 원래 있었던 동사는 그 어떠한 옷도 입지 않고 그냥 가만히 원래의 형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과거라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 있는 can이 변하는 것이지 이 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엔 항상 동사 원형, 원래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not은 만약에 부정 not을 붙여야 되면은 동사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붙인다고요? 조동사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돕는 조수가 여기에 한 명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 조수가 짐도 들어주고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not이라는 짐이 있다면, not을 짐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 조수에게 막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안 들어도 되고 이 조수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t도

0: 부동사가 들고 다닌 거예요. 원래 있었던 동사에는 부정어 not을 붙이지 않습니다. 뭐 있을 때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수에게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You should not swim here. 너는 여기에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you should not인데 이게 조동사가 들고 다닌다는 게 바로 should가 not을 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n't 이렇게 결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시제 표현은 조동사로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I can swim, I could swim.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시제 표현이나 어떨 때는 공손함의 표현이나 마음의 거리나 여러 가지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can 말고 could를 적어야 된다. 과거를 적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swim을 swam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swim, 원래 있었던 동사는 그대로 두고 바로 앞에 있었던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마지막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동사는 가만히 있지만 누가 대신 움직여준다? 조동사가 동사를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she can sing, 그녀는 노래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그녀는 노래를 할수 있니?라고 묻는다면은 이게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가 앞으로 가지 않고 조동사가 앞으로 갑니다. 왜? 조동사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옆에 있는 조수가 아이 씽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앞으로 갈게.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an she sing 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자, 그런데 이 문이 자꾸 앨리스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주 예쁜 꽃들이 있는 정원을 거닐고 싶으니까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희망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she could fold up. 그녀가 접히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ike a telescope. 뭐처럼요? 텔레스코프는 바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중에 이렇게 고정돼서 딱 설치하는 거 말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접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거 탁탁 접히고 볼 때는 이렇게 쫙쫙쫙쫙 늘려서 보는 그런 망원경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접히면은 몸이 이렇게 쭉쭉쭉 접혀서 안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It was an odd idea. 그것은 아주 이상한. odd라는 것은 이상한, 특이한이 되겠죠.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걸 시작했냐면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이라고 되어 있죠.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그래서 거의 없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impossible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거 잘하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It was an odd idea.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Lock, lock.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Delight, delight. To her great delight, it fit. Kneel down. Kneel down.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Wander. Wander.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Impossible. Impossible.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key입니다. 본문에 나왔었죠.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st my house key.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열쇠입니다. 차크닥 열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물론 요즘 이렇게 키패드도 있지만, 이 키패드에 누르는 비밀번호나 이 열쇠나 똑같잖아요.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치명적이죠.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라는 그 이름이죠. Enter key, key라는 것은 바로 컴퓨터 등에서 뭔가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탁 열면은 문이 탁 열리듯이 컴퓨터에도 똑같습니다. Enter이라는 이 버튼이나 키를 누르면은 무언가가 실행이 되죠. 무언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버튼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마지막 버튼 하나, 그게 바로 엔터 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Practice is the key to success라고 돼 있죠. 연습은 is the key, 열쇠다. 뭐의 열쇠냐 하면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즉, 연습을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다. 핵심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연습이 성공하려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열쇠지만 그게 바로 핵심, 비결 이런 의미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봐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앨리스가 무언가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say와 read 사용법을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미 봤을 수도 있고 혹은 신선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Drink Me and Eat Me.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There, she saw a little bottle.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The label said, Drink Me, in large letters. But Alice was wise.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Alice decided to taste it. She found it very nice.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She soon finished it.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재밌어지고 있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제3장입니다. Drink me and eat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마셔. 나를 먹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자, 지금 이 직전 강의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앨리스가 방에서 이 금색, 황금빛이 나는 열쇠를 하나 습득하게 되었는데 전부 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에 문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커튼 뒤에 있었던 어떤 작은 문이 있었어요. 한 40cm가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넣어보니까 되는 거예요. 문이 탁 열려서 그 문, 이 통로 사이로 쫙 보니까 저기 아주 예쁜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문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될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그래서 Alice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탁자,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There, 거기에서 she saw a little bottle. 그녀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작은 병을 보았습니다.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A label. Label 이라고 하면 바로 라벨이라고 하죠. 혹은 꼬리표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병에 뭔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뭐 상표라든가 어떤 제품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그걸 우리가 레이블 혹은 라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거기에 어떤 병에다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꼬리표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을 발견해서 was tied 묶여 있었어요. 아, 거기에 병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묶여 있었나 봅니다.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여기서 neck이 어딜까요? neck 하면은 이거잖아요. 목.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 몸이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병의 가장 아랫부분 혹은 중간부분 혹은 윗부분. 그 윗부분, 입구, 이렇게 좁아져서 뭔가 액체가 나갈 수 있는 그 윗부분 바로 밑에 이렇게 약간 좁아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똑같잖아요. 이 몸이 있는데, 뭐, 저 어깨 넘어에서, 아, 머리로 가는? 물론 이제 여기서 막 액체가 쏟아지고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몸을 보았을 때, 마치 병의 비유를 한다면은 이 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담겨 있고, 이게 뭔가 나가는 입구로 가기 전에 그 좁아지는 그 부분, 그거를 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의 목 주변에 묶여 있었습니다. 뭐가요? 꼬리표가.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The label. 그 꼬리표에는 said. 그 꼬리표는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drink me in large letters. 아주 큰 글자로 drink me. 나를 마셔. 이 drink me가 아주 크게 적혀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say라고 하면, said나 say라고 하면, 원형은 said, say가 되겠죠? 자, 이 say는 말하다잖아요. 근데 the label이라고 하면은 꼬리표예요. 어떤 이 상표나 제품명이 붙어 있는 이 뭔가 꼬리표는 물건이죠. 이 물건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이 say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우리가 몰랐던 say와 read의 사용법입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아,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구나, 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He said, he was tired. 그는 말했다. 자, 일단은 say와 read의 기본적인 의미,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he was tired. 그가 말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제가 he라고 한다면,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오늘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She reads a book. 그녀는 읽습니다. 무엇을 읽냐면, 책을 읽습니다. 저처럼요. 책을 많이 읽는 효린파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책은 재밌죠. She reads a book. 그녀는 책을 읽습니다. Every night. 매일 밤에 책을 읽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아, 진짜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읽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데요. 가끔보다는 좀더 자주 나옵니다. 영 나오지 않진 않거든요. 꽤나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sign says no parking. 그 사인에 쓰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짜 그 사인이라고 하면 표지판이 됩니다. 표지판이나 어떤 쪽지나 어떤 이 신호나 이 뭔가 이 공지판 정도가 되겠죠. 뭐 표지판이라고 할까요? 그 표지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었다는 게 표지판이 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no parking, no park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쓰여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표지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 표지판이 진짜 살아서 막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됐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the sign read.

0: reads Do not ent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읽었습니다. 표지판이 살아가지고 두 눈이 있어서 무언가를 읽는 것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요. The sign, 그 표지판이나 어떤 공지판, 어떤 공고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읽혔다. 읽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쓰여 있었다, 적혀 있었다. 마치 여기 있는 say와 비슷하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Do not enter,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say와 reads에 제가 또 다른 의미를 알려드렸잖아요. 적혀 있었다, 쓰여 있었다. 자, 그런데 보면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이걸 수동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read가 수동태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혀 있었다, 쓰여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표지판이 직접 손발이 있어서 막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표지판에 누군가가 와서 쓴 거잖아요. 그럼 표지판 입장에서 보면은 쓰여진 거잖아요. 이런 어떠한 것들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The sign was read나 이렇게 뭔가 수동태로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냥 reads나 says를 그대로 쓴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계속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Alice was wise. 자,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이 꼬리표에 쓰여 있었죠. 나를 빨리 마셔, 나를 빨리 먹어라는 나를 빨리 마셔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Alice는 어땠습니까? Wise는 현명한 혹은 신중한 이런 의미입니다.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것을 일단 우선은 한번 볼래.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 일단 한번 볼래. 그녀가 말했습니다.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그녀는 확인했습니다. To make sure 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하냐면 It didn't say poison. 그것이 말하고 있진 않는지 뭐라고 적혀 있진 않는지 여기도 보니까 say가 뭐라고 적혀 있진 않은지가 되겠죠. 뭐라고 안 적혀 있는지 poison이라고 하면 독입니다. 독. 독을 먹으면 안 되겠죠. 복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복어에 보면 독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독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Not to drink.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Something. 무언가를. 근데 이 무언가가 뭐냐면 marked poison. 뭐라고 돼 있는? poison이라고. 즉 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했죠. 그래서 marked니까 표시가 된 무언가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병은 poison, 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셔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과연 앨리슨 이걸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Drink me and eat me.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There, she saw a little bottle.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The label said, Drink me, in large letters. But Alice was wise.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Alice decided to taste it. 그렇죠. 지금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앨리스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To taste it. 그것을 맛보기로 결심했습니다. She found it very nice. 자, 조금 마셔보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맛있다고, 매우 괜찮다고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It tasted like. 그것은 마치 뭐 같은 맛이 났습니다. 무엇 같은 맛이 났냐면 체리파이나 커스터드나 로스트 터키. 터키는 칠면조죠. 이 닭보다 좀 더 큰 그런 이 조류가 있죠. 어쨌든 칠면조. 근데 어떤 칠면조냐 하면은 바로 구운입니다. Roast turkey라고 하면 구운 칠면조 and hot butter toast. Hot은 뜨거운 butter이라고 하면은 버터를 바르다. 근데 buttered라고 돼 있으니까 버터가 발린 토스트 빵이 되겠죠. 이런 맛이 모두 다 함께 섞인 그런 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맛이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맛이 섞여 있는 그런 맛이 났다라는 거죠. 아, 괜찮은데. She soon finished it. 자, 이제 조금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그녀는. 조금 조금씩 맛보다 보니까, 그녀는 그것을, 곧 다 먹었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Alice는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그녀 스스로 자신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꼬집는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제가 이 꼬집는 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그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 느꼈냐면 growing은 어떻게 어떻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뭔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뭔가 변화가 있겠죠. smaller and smaller. 더더욱더 작아지는 그녀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뭔가 이 작아지는 느낌,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몸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죠.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이거 참 희한한 느낌이네. 자, curious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뜻을 세 가지를 적어두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호기심이 많은, 궁금한이라는 의미를 흔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거의 대부분 curious가 그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curious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 많은 혹은 궁금한이라는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였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curious라고 하면 별난, 특이한, 희한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느낌이네, 아주 이상한 느낌이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즉 자기의 몸이 막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곧 그녀는 단지 얼마나 키가 커졌냐면 10 inches high. 1인치가 약 2.54cm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인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인치라고 했으니까 바로 25cm 정도 되겠죠. 약 25cm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몸이 25cm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아주 줄어들었죠. 자,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놓칠 수 없겠죠?
1: Alice decided to taste it. She found it very nice.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She soon finished it.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Label. Label.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Mark. Mark.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Butter. Butter.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Roast. Roast. We had roast chicken for dinner. Curious. Curious.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Tab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어에다가 제가 새로운 의미를 하나를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Table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제가 뭔가 밥을 먹는다면 이 밥그릇과 반찬들을 놓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바로 식탁이나 테이블, 탁자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다는 사실 여기 보도록 할까요? He put his books on the table. 그녀는 두었다. 그녀가 아니고 he, 그는 두었다. 그의 책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On the table. 그 탁자 위에 두었다. 혹은 그 식탁 위에 두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탁자나 식탁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Look at the table on page 10. Look at the table. 테이블을 봐라. On page 10. 10쪽에 있는 책의 10페이지에 있는 탁자일 수도 있지만 뭐 a picture of a tab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탁자 모양의 그림이라면, 자 그런데 그냥 table이라고 하면은 바로 표입니다. 도표나 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테이블이 이 탁자나 식탁을 의미하는데 또 다르게 어떤 도표나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이 정보들이 담겨 있는 어떤 도표나 그냥 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문맥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교린마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실력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재밌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영어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즐기면 되는가? 영어 책을 즐기면 되겠죠. 책이 따분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빠져들게 되거든요.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앨리스는 오늘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오늘도 특이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니 한번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She could enter the lovely garden. She waited first to see if she was going to shrink any further. When nothing more happened, she decided to go through the little door. But Alice had forgotten the little golden key. She went back to the table for it, but she found she could not possibly reach it. Alice tried her best to climb up one of the table legs, but it was too slippery. She finally tired herself out with trying. Then the poor little girl sat down and cried. "There's no use in crying like this," she said to herself. Then she spotted a little box. It was lying under the table.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여섯 번째 시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죠? 자, 지금 앨리스의 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거기 있었던 작은 문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Now, Alice was now the right size for going through the little door. 지금 여기 있었던 이 문 기억하시죠? 문이 작았거든요. 채 40cm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앨리스의 몸은 당연히